0: 방식이 북한이 핵폭탄을 개발한 경로와 같다며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군사적 충돌 직전 수위까지 높아지는 가운데 중동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무역협상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오타와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몇 주간 협상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한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상 품목은 와인과 하키체, 그리고 시멘트 등이며 30위로 발효됩니다. 카니 총리는 이번 조치가 캐나다, 미국, 멕시코 무역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련의 조치 중 가장 최근의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협상의 첫 번째 목표는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되는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세가 실제로 발효될 경우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30일이라는 협상 시한이 양국 모두의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미국 집단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 오늘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 측이 담당 판사에게 이 소송을 사전 심리 없이 각하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쿠팡 INC 측은 정보 유출이 발생한 회사는 한국 법인이고 자신들은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지주회사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을 뉴욕에서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측이 한국의 보안 의사결정에 쿠팡 INC나 김 의장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원고 측은 쿠팡 INC가 투자자들에게는 한국 쿠팡을 그룹의 핵심 자회사로 소개해왔다는 점을 반박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투자자에게는 핵심 운영 법인으로 소개하면서 법원에서는 동떨어진 별개 법인으로 취급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원고 측은 또 증거 개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각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의사결정 기록과 본사 자회사 간 내부 소통 등에 대한 증거 개시가 이뤄지는 동안 재판 관할권 판단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뉴욕 소송은 한국 법원의 소송은 물론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주주 집단 소송과도 별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쿠팡 측 변호는 미국 대형 로펌 커클랜드 앤드 앨리스가 맡고 있으며 원고 측은 로펌 SJKP가 대리하고 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벨각과에서 조세 바온 레바논 대통령과 회담 중 이란 나탄즈의 지하 핵시설인 이른바 곡괭이산을 조만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과 관련한 장소는 어디든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란이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기 전에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열흘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미 중부사령부는 전날에도 야간 공습으로 이란 군사지휘소와 미사일 및 드론 발사 기지 등을 타격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조만간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4: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열흘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외교적 중재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을 곧 타격할 거라고 예고했다고요?
5: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이 있는 나탄즈의 일명 곡괭이산을 조만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회담 중 이란이 곡괭이산으로 핵 원심분리기를 옮겼는지에 대해 질문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랬을 수도 있지만 핵물질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핵과 관련한 장소는 어디든 강력하게 타격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6: We follow the material. That's where the action is. And we'll be hitting that area very probably pretty soon. And there's not a thing they can do about it.
5: 화강암 산 정상 100m가량 아래 요새화된 이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 미군은 지난해 이란 핵시설 공습 때 사용한 벙커버스터 재사용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상군 투입이라는 초강수 대신 지하 핵시설 원점 타격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미국은 점잖게 대응했고 이란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면서 공격 수위를 더 높일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란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수용하기 전에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 발언도 잠시 들어보시죠.
6: I will tell you they want to desperately meet and until they're ready to meet in a meaningful way, we have no interest in even.
5: 이날 회담에 배석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북한을 거론하며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은 47년간 북한과 마찬가지로 재래식 군사력을 강화했다면서 바로 그 방식으로 북한이 핵폭탄을 개발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3: 네, 미국과 이란의 교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5: 네, 미국이 이란을 대상으로 열흘째 공습을 이어가고 이에 맞서 이란도 전면전을 선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전날 10일째 연속 야간 공습에서 이란의 군사지휘소와 해상전력, 미사일과 드론 발사 기지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해상전력을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국영TV를 통해 중동의 미군 기지를 향해 발사됐다고 주장하는 미사일과 드론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쿠웨이트에 있는 주요 전술 레이더 시설들과 시스템을 타격해 무력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내무장관이 이날 핵심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방문하는 등 외교 채널을 가동해 대화하려는 시도도 병행하고 있지만 무력 충돌은 멈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군사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위협까지 겹치면서 국제 유가는 2%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4: 네, 교전이 다시 이어지면서 미국 국방 예산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5: 네, 미 국방 예산이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로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돼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회 내 반전 여론과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예산 부족으로 전투태세 유지에 필요한 훈련이 축소되고 장비와 시설 유지 예산이 전쟁 비용으로 충당돼 전용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이란과의 전쟁으로 현재까지 375억 달러, 약 55조 5천억 원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금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속한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7: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8: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7: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8: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9: 5시 이브닝 뉴스는 PCB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10: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무역 협상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오타와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몇 주간 협상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한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상 품목은 와인과 하키체, 그리고 시멘트 등이며 30위로 발효됩니다. 카니 총리는 이번 조치가 캐나다, 미국, 멕시코 무역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련의 조치 중 가장 최근의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협상의 첫 번째 목표는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되는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세가 실제로 발효될 경우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30일이라는 협상 시한이 양국 모두의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외무부가 오늘 주쿠웨이트 이란 대사를 초치하고 강력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하마드 술라이만 알마샨 차관은 모하마드 투툰지 이란 대사에게 어제 저녁 호르무즈의 해협을 통과하던 쿠웨이트 유조선 키파노를 겨냥한 이란의 공격과 다수 선원 부상에 대해 공식 항의했습니다. 알마샨 차관은 올해 2월 개전 이래 이란이 쿠웨이트를 상대로 자행해온 공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쿠웨이트 정부는 이를 자국 주권과 영토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자 국제항해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란의 불법 무력 도발에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충돌 과정에서 쿠웨이트 내 미군기지뿐 아니라 공항과 석유 인프라 그리고 전력 담수화 시설까지 공격해왔습니다. 쿠웨이트 수전력 재생 에너지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발전소와 담수화 시설 여러 곳이 나흘 연속 공격을 받아 다수의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 추산에 따르면 2월 개전 이후 이달 19일까지 쿠웨이트를 향해 발사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은 모두 1318기에 달합니다. 이는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걸프 지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쿠웨이트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며 추가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미국 집단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 오늘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 측이 담당 판사에게 이 소송을 사전 심리 없이 각하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쿠팡 INC 측은 정보 유출이 발생한 회사는 한국 법인이고 자신들은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지주회사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을 뉴욕에서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측이 한국의 보안 의사결정에 쿠팡 INC나 김 의장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원고 측은 쿠팡 INC가 투자자들에게는 한국 쿠팡을 그룹의 핵심 자회사로 소개해왔다는 점을 반박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투자자에게는 핵심 운영 법인으로 소개하면서 법원에서는 동떨어진 별개 법인으로 취급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원고 측은 또 증거 개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각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의사결정 기록과 본사 자회사 간 내부 소통 등에 대한 증거 개시가 이뤄지는 동안 재판 관할권 판단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뉴욕 소송은 한국 법원의 소송은 물론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주주 집단 소송과도 별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쿠팡 측 변호는 미국 대형 로펌 커클랜드 앤드 앨리스가 맡고 있으며 원고 측은 로펌 SJKP가 대리하고 있습니다.
2: 예멘 후티군이 사우디아라비아 모든 항구를 봉쇄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경고한 지 하루 만에 오늘 실제 유조선 항로가 바뀌었습니다. 사우디 서부 얀부항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출항한 초대형 유조선 신양호는 홍해를 통해 중국으로 향하던 중 항로를 돌려 수에즈 운하 방면으로 향했습니다. 후티군은 전날 해운사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사우디 항구에서 화물 선적과 하역을 금지하며 해당 선박은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달 초 배럴당 $70 선까지 떨어졌던 브렌트유는 20만에 배럴당 $90를 넘어섰으며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열흘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모든 항구를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외로인 홍해까지 봉쇄 불안이 커지면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홍해 남부를 통해 중국으로 향하려던 초대형 유조선 신융양호가 유턴해 스웨즈 운하로 향합니다. 전날 사우디 서부 얀부항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나오다 항로를 되돌린 겁니다. 인도행 원유 70만 배럴을 싣는 로도스호도 비슷한 시각 경로를 180도 돌렸습니다. 사우디 항로 봉쇄를 선언한 예멘 후티 반군의 경고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실제 유조선 운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전날 후티는 해운사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사우디 항구에서 화물 선적과 하역을 금지한다며 해당 선박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12: والتصعيد الشامل بالتصعيد الشامل وتثبيت هذه المعادلة.
11: 후티반군이 얌보항의 관문인 홍해 바부 엘만데브 해역까지 봉쇄할 경우 바닷길을 통한 사우디 원유 수출이 아예 막힐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후티반군은 지난 2023년 가자지구 전쟁 당시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명분으로 수개월 동안 홍해를 지나는 선박 100여 척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달 초 70달러 선까지 떨어졌던 브렌트유는 20일 만에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티반군이 홍해 봉쇄에 나설 경우 미군이 대응하면 된다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습니다.
6: It might happen, but we take care of things. If something like that happens, we take care of it.
11: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열흘 넘게 격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 피격도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외교적 해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7: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3: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4: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3: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7: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5: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3: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6: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3: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7: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8: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8: 올여름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꿈의 자동차 G바겐을 받으세요. 7월 중 매주 토요일마다 해치한가가 최신형 벤츠 G바겐 G580E 또는 현금 10만 달러를 쏩니다. 이게 다냐고요? 수천 달러 이지플레이도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치한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게임하며 응모권을 모으세요. 그리고 7월 중 토요일 밤마다 오셔서 추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게임을 많이 할수록 당첨 확률도 올라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패치한가.com에서 확인하세요.
9: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패치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1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패치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패치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을 즐겨보세요.
10: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구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1: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이란이 지난해 가을 수천 개의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를 산속 깊은 지하터널로 이전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문제의 장소는 이란 중부에 위치한 피겍스산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이 큰 타격을 입은 뒤 몇 달 후 원심분리기가 이곳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첩보 분석 결과를 미국에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3일 인터뷰에서 픽엑스산을 크고 강력한 한방을 날리기 좋은 잠재적 표적이라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하시설이 단단한 안반 아래 90에서 140m 깊이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현재 무기급에 근접한 60% 농축 우라늄을 450kg가량 생산한 상태로 알려졌으며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 시설에 대한 접근을 전혀 허용받지 못하고 있어 내부 활동을 검증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원심불리기 이전이 사실이라 해도 이란이 그곳에 농축시설을 건설 중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공습 피해를 피하기 위해 장비를 단순히 옮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6: 영국 노동당의 앤디 버넘 신임 총리가 오늘 제59대 총리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버넘 총리는 오전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을 만나 정부 구성 요청을 수락한 뒤 런던 다우닝가 총리실로 이동해 공식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7번째 총리입니다. 전임 키어 스타머 총리는 2024년 총선 압승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국정 비전 부족과 잦은 정책 철회로 지지율이 급락했고 두 달 전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불과 2년 만에 물러났습니다. 버넘 총리는 취임 연설에서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개혁과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 확충과 에너지요금 및 버스요금 인하도 검토 중이며 주택과 교통 등 인프라에 대한 공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맨체스터의 제2총리실을 신설하는 등 지방분권 강화도 공언했습니다. 리버풀 교회 노동자 가정 출신인 버넘 총리는 15살에 노동당에 입당했고 31세에 하원에 입성해 17년간 의원을 지냈으며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을 3선 연임한 인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버넘 총리의 취임을 환영하며 영국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밝혔습니다. 버넘 총리는 연내 10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합니다. 토론회는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진행되며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유튜버, 일반 국민 등 140명이 참석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어권 금융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합니다. 학계와 연구소, 언론 등 전문가 30명과 협회 시민단체, 인플루언서, 일반 국민 등 75명도 참여합니다. 유튜브 부동산 채널과 맘카페 참여자, 공인중개사, 참여연대, 민달팽이 유니온 등 시민단체도 포함됐습니다. 국민 의견 수렴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낸 일반 국민 29명도 초청됐습니다. 토론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해 공급과 금융세제 분야 전문가 발표 뒤 자유토론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보유세의 적정 수준과 실거주, 비거주 초고가, 주택에 대한 차등 과세 여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방향을 공개 논의 형식으로 결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12: 미군 중부사령부가 오늘 이란을 상대로 열흘째 야간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 인근 시리크와 중부 핵시설이 있는 이스파한 등 전방에서 폭발음이 보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이틀 동안 미군 3명이 숨지자 전사자 1명당 몇 배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한 뒤 공습을 명령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에 브렌트유는 지난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국 휘발유 평균 가격도 갤런당 4불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3: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4: 미군 중부사령부가 대이란 야간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 근처 시리크와 중부 반다르 압바스, 핵시설이 있는 이스파한에서 폭발음이 들리는 등 공격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군이 한 명 숨질 때마다 몇 배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직후 열흘째 공습에 나선 겁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미군 3명이 숨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사자를 기리기 위한 공격을 천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7일 요르단 공군기지에서 이란이 미국의 방공망을 뚫고 탄도미사일로 병사 숙소를 공격해 미군 2명이 숨졌고 1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막힌 데다 후티 반군의 해상 봉쇄로 홍해까지 닫힐 수 있다는 우려에 국제유가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1.27% 올라 지난달 1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0.9% 올랐습니다. 미국 휘발유 평균 가격도 다시 1갤런에 $4를 넘어섰습니다.
15: I just had to put $60 on my tank. And every three days I have to do the same thing. It's ridiculous. I remember when I first moved to Philly in 1995, gas was 75 cents. And now here we are and it's killing us.
14: 뉴욕타임스는 후티 반군의 해상 봉쇄로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7%를 운송하는 홍해 항로까지 막힐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6: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항로어 센터 닥터 알렉스 김,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LA 한인타운 기억은 어디에 있나요?
1: 처음 가족과 갔던 식당, 밤늦게 들렀던 마켓, 친구를 만났던 커피숍,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 골목과 간판.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추억을 기다립니다. 한인타운에서의 특별한 기억,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와 사라진 가게에 얽힌 사연, 그리고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LA 한인타운의 순간들을 보내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0: 여러분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중국산 인공지능 제품 사용을 사실상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배경에는 중국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추격이 있습니다.

0: 동안 중국산 오픈소스 모델 규제를 요구해온 엔트로픽과 OpenAI 같은 미국 대형 인공지능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굳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중 인공지능 경쟁이 기술 개발을 넘어 시장 접근 자체를 둘러싼 규제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이 39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LA가 세계적인 스포츠 도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인그루드 소파이 스테디움에서는 조별리그부터 8강전까지 모두 8경기가 열렸으며 경기장을 찾은 관중은 총 5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대표팀은 이곳에서 파라과이를 4대1로 꺾으며 대회를 시작했고 최종 우승팀 스페인이 벨기에를 꺾은 8강전까지 LA는 월드컵의 핵심 개최 도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도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린 피파 팬 페스티벌과 LA 전역의 팬존을 찾은 방문객만 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별 커뮤니티가 개최한 300여 개 월드컵 관련 행사에도 26만여 명이 참가하면서 LA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축제장으로 변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과 헤드워트 LA 시의원은 공동 응원전을 직접 지원했으며 시의원실은 대형 스크린과 음향 무대 장비 보안 인력 등 약 20만 달러 규모의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월드컵은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효과를 남겼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LA 카운티에서 약 8억 9,200만 달러의 직접 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11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호텔과 식당 소매업체 등 지역 상권에는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고 동네 식당과 스포츠바 공원까지 응원 공간으로 활용됐습니다. 미국 식당 업계에서 임금 관련 노동법 소송이 최근 10년 사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 김혜원 씨는 그 배경으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종업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알게 됐고, 원고 측 변호사들이 공격적으로 소송을 권유하고 있으며, 식당 운영 구조 자체가 노동법 위반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소송은 대부분 퇴직이나 해고, 이후 수개월 뒤에 시작됩니다. 전직 종업원이 타임카드나 급여 명세서를 변호사에게 보여주면서 문제가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초과 근무 수당과 최저임금 팁 규정에 관한 노동법 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종업원들이 고용주보다 관련 법을 더 잘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식당 체인은 집단소송이나 PAGA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종업원이 재판에서 이기면 고용주는 체불임금과 벌금 외에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소송을 예방하려면 현재 재직 중인 종업원의 급여와 타임카드 기록을 미리 점검해 위반 사항을 퇴직 전에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체불 임금이 있다면 종업원이 회사를 떠나기 전에 지급하고 소송 포기 합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1: 국내 연구진이 오늘 뇌의 노폐물 배출 통로인 미세한 구멍을 뇌막에서 최초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생쥐 뇌척수에게 형광물질을 섞어 관찰한 결과 코 위쪽 후각망울 부위에서 지름 4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 구멍들을 확인했으며 이를 지주막 소창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또한 나이 든 생쥐는 이 구멍의 수가 줄고 크기도 작아져 뇌척수액 배출이 저하된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은 코로 림프관 생성 촉진 유전자를 흡입시키자 뇌척수액 배출이 활발해졌다고 설명하며 이를 치매 예방과 치료법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국내 연구진이 뇌의 하수구 역할을 하는 구멍을 찾아내고 뇌를 청소하는 방법까지 찾아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3: 뇌를 둘러싼 투명한 액체인 뇌척수액. 뇌 속을 돌아다니며 노폐물을 수거해 뇌 밖으로 실어나릅니다. 이때 뇌를 둘러싼 뇌막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팀이 셀 틈 없어 보이는 단단한 뇌막에서 뇌척수액이 드나드는 구멍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연구팀은 생쥐의 뇌척수액에 붉은색 형광물질을 섞어 관찰했는데 뇌 앞쪽, 그러니까 코 위쪽에 후각망울로 흐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후각망울을 주사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봤더니 4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미세한 구멍들이 포착됐습니다. 연구진은 지주막 소창이라고 명명한 이 구멍으로 노폐물이 뇌 밖으로 배출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4: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수수께끼의 답을 제시한 이정표적 연구로서 향후

0: 치매를 비롯한 신경퇴행성 뇌질환 연구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1: 연구팀은 늙은 생쥐는 지주막 소창 개수가 줄고 각각 크기도 작아져 뇌척수액이 잘 배출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생쥐의 코로 림프관 생성을 촉진하는 유전자를 흡입시켰더니 뇌척수액 배출이 활발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2: 지주막 소창이 생쥐뿐만 아니라 영장류인 원숭이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비강내 투여를 이용한 치매 예방 및 치료법들을 개발하는데,
1: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셀지에 게재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3: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4: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5: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4: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5: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4: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6: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7: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6: 장례비는요?
7: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6: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7: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8: 눈은 밝게,
9: 얼굴은 아름답게,
8: 불란서안경 거만과.
9: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8: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9: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8: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9: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8: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10: H마트 행운의 7월 이번 주 특별한 혜택.
11: 광천녹차 전장김 선물 세트. 국산콩 통째로 검은콩 17곡 두유, 돌강미역, 생배주스 등 엄선된 상품들로 준비한 한국농협 특판전.
10: 7월 30일까지 LA코리아타운,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 그리고 얼바인 노스파크점에서 만나보세요.
11: 폴라포, 누가바, 바밤바, 호두마루, 브라보콘까지 무더위를 날려줄 혜태 인기 아이스크림 모음전도 놓치지 마세요.
1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3: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2: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4: 5시 이브닝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뉴스는 LA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뉴스입니다. 연방마약단속국이 오늘 아침 로스앤젤레스 미드 윌셔 지역주택을 전격 수색하고 최소 한 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단속 장소는 윌튼 플레이스 400블록에 위치한 다층 구조의 주택으로 DEA 로스앤젤레스 지부가 작전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뉴스 헬기가 포착한 현장 영상에는 전술 장비를 갖춘 DEA 요원 최소 15명이 주택 주변을 완전히 포위한 채 수색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요원들은 진입로에 앉아있던 여성과 대화를 나눴으며 손이 케이블 타이에 묶인 채 상의를 탈의한 남성도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주택 진입로에 주차된 차량 두 대의 트렁크는 모두 열려 있었고 도로변에는 장갑차까지 배치됐습니다. DEA 측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추가 정보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드윌셔는 LA 도심 서쪽의 주거 밀집 지역으로 이번처럼 장갑차까지 동원된 대규모 연방 마약 단속 작전은 이례적입니다. DEA가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체포 인원과 압수물품 등 세부 사항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15: 캐런 베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오늘 다운타운의 오션와이드 플라자 낙서 제거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션와이드 플라자는 수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다운타운의 대표적인 흉물로 꼽혀온 건물입니다. 파산법원은 KPC라는 투자사의 4억 7천만 달러 매입안을 확정했고 새 소유주에게는 90일 안에 낙서를 모두 제거할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두 건물은 한때 고급 복합 개발 프로젝트로 주목받았지만 중국계 개발사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공사가 멈췄고 이후 건물 외벽이 대규모 낙서로 뒤덮이며 도심미관을 헤쳐왔습니다. 베스 시장은 이번 매각과 낙서 제거를 다운타운 재건의 출발점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년간 방치를 허용한 시 당국이 이제 와서 성과를 내세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90일이라는 시한이 실제로 지켜질지가 이번 발표의 신뢰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운타운 재건이 말이 아닌 현장에서 증명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4: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선두기업 엔비디아가 오늘 차세대 인공지능 플랫폼 베라루빈의 공급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베라루빈 NVL72AI 렉은 구글 클라우드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오라클 클라우드 코어위브 등 주요 클라우드 기업에 이미 납품돼 현재 가동 중입니다. 이 시스템은 그래픽 처리 장치와 중앙 처리 장치를 포함한 7개의 신형 칩을 하나의 캐비닛에 통합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입니다. 엔비디아 이언벅 부사장은 캘리포니아 본사 브리핑에서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들어섰으며 모든 주요 고객사에서 시스템이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전작 그레이스 블랙을 대비 전력 단위당 처리 성능이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처럼 신제품 성능을 적극 내세우는 배경에는 경쟁 심화가 있습니다. AMD는 베라루빈에 맞서는 인공지능 렉 헬리오스를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고객사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OpenAI와 메타도 자체 인공지능 칩을 출시했고 엔트로픽도 자체 칩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엔비디아는 세계 30개국 350여 공장을 아우르는 역대 최대 공급망을 완성했다고 강조하며 시장 주도권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주요 지수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약 400포인트 가까이 오르며 52,000선을 넘어섰고 나스닥은 1% 이상 상승하며 25,800선에 마감했습니다. 상승을 이끈 것은 반도체주였습니다. 지난주에만 13% 넘게 떨어졌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12% 넘게 급등했고 엔비디아와 인텔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업 실적도 투자 심리를 뒷받침했습니다. 3M은 호실적과 연간 이익 전망 상향에 힘입어 7% 넘게 올랐고 제너럴 모터스도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는 중동 지정학적 불안 속에 약 5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91를 넘어섰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85에 육박했습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면서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4.63%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미트이란 전쟁 발발 이전보다 6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달러와 강세 속의 엔화 환율은 달러당 163엔을 넘어 1986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이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UBS의 키스파커 분석가는 인공지능 상승 사이클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술주 주도의 이익 성장이 추가 상승 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6: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이혼 확정 직후 복권에 당첨된 미국 여성이 전 남편의 재산 분할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대법원은 에나 바렐라가 받은 580만 달러 복권 당첨금 전액이 그의 개인 재산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0년 이혼 절차를 마쳤고 합의서에는 재산 분할 완료와 공동 채무 없음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혼 확정 20여일 뒤 바렐라는 즉석 복권으로 580만 달러에 당첨됐고 일시금으로 약 375만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전 남편 데니엘 몬테이루는 이혼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복권이 이혼 확정 전에 구매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복권 구매 시점이 이혼 확정 이후라고 판단했고 이미 성립한 이혼의 효력을 뒤집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심 가정법원에 이어 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몬테이루의 청구는 최종 기각됐습니다. 바렐라 측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번 결과에 만족하고 있으며 법원의 신중한 검토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혼 합의서에 담긴 재산 분할 조항이 이후 발생한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법적 경계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0: 예멘 후티군이 사우디아라비아 모든 항구를 봉쇄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경고한 지 하루 만에 오늘 실제 유조선 항로가 바뀌었습니다. 사우디 서부 얀부항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출항한 초대형 유조선 신양호는 홍해를 통해 중국으로 향하던 중 항로를 돌려 수에즈 운하 방면으로 향했습니다. 후티군은 전날 해운사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사우디 항구에서 화물 선적과 하역을 금지하며 해당 선박은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달 초 배럴당 70달러 선까지 떨어졌던 브렌트유는 20만에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으며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열흘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모든 항구를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외로인 홍해까지 봉쇄 불안이 커지면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홍해 남부를 통해 중국으로 향하려던 초대형 유조선 신융양호가 유턴해 스웨즈 운하로 향합니다. 전날 사우디 서부 얀부항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나오다 항로를 되돌린 겁니다. 인도행 원유 70만 배럴을 싣는 로도스호도 비슷한 시각 경로를 180도 돌렸습니다. 사우디 항로 봉쇄를 선언한 예멘 후티 반군의 경고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실제 유조선 운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전날 후티는 해운사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사우디 항구에서 화물 선적과 하역을 금지한다며 해당 선박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후티 반군이 얀부항의 관문인 홍해 바부 엘만데브 해역까지 봉쇄할 경우 바닷길을 통한 사우디 원유 수출이 아예 막힐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 2023년 가자지구 전쟁 당시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명분으로 수개월 동안 홍해를 지나는 선박 100여 척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달 초 70달러 선까지 떨어졌던 브렌트유는 20일 만에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티 반군이 홍해 봉쇄에 나설 경우 미군이 대응하면 된다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습니다.
4: It might happen, but we take care of things. If something like that happens, we take care of it.
3: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열흘 넘게 격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 피격도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외교적 해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5: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6: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7: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8: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9: 건강하세요.
7: 센터 메디컬 그룹.
10: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10: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3: 3236600000번
14: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5: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14: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15: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14: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15: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14: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6: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7: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가 올해 상반기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제외한 브랜드 가운데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전문 매체 인사이드 EV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아이오닉5 판매량은 2만 73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늘었습니다. 전체 순위로는 테슬라 모델 Y와 모델 3에 이어 3위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5위였던 아이오닉5가 올해 쉐볼레 이코녹스 EV와 포드 머스탱 마하 2를 제치고 순위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경쟁 모델들이 전년 대비 40% 이상 판매가 줄어든 것과 대조적입니다. 인사이드 EV는 아이오닉5의 인기 요인으로 가격 경쟁력과 상품성 개선을 꼽았습니다. 최신 버전에는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는 충전포트가 추가됐고 세액 공제 종료 이후 가격도 대폭 낮아졌습니다. 인사이드 EV는 아이오닉5를 현재 신차 시장에서 최고의 가성비 전기차 중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 매체 일렉트랙은 전기차 시장 전반이 둔화하는 가운데서도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9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독주 체제에 가장 근접한 브랜드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1: 제2차 종합특검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검토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 측의 소환 불응이 계속될 경우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주요 인사 체포 구금 계획에 김 전 장관이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어제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고 특검은 이번 주 안에 출석일을 다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는 국가정보원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국정원 1차장과 2차장이 계엄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 2차장 지시를 받은 담당 부처장이 계엄사 요청 시 합동수사본부에 조사관을 파견하도록 지시하고 1차장은 방첩사와 경찰청에 연락창구를 구축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관련자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특검 수사가 전직 장관과 정보기관 수뇌부로 동시에 확대되면서 비상계엄 사건의 전모 규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5: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3: 네.
4: 수영도?
3: 그럼요.
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
6: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7: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9: 네, 한때 70만 원대까지 갔던 현대자동차의 주가 40만 원대마저 무너지고요. 오늘 장 초반에 거의 4% 빠지면서 38만 원대까지 뒤로 물러섰습니다. 올해 CES 최고 히트작이었던 아틀라스도 건재한데요. 왜 이렇게 현대차 주가 맥을 묻추는 걸까요? 기업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생생 스토리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10: 네, 안녕하세요.
9: 뜬금없지만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은 보셨습니까?
10: 네, 풀로 다 봤습니다.
9: 아, 다 보셨습니까? 되게 재미없었다 그러던데.
10: 뭐 축구를 그렇게 잘하면서 골 그렇게 못 넣는 구가 처음 봤습니다.
9: 굉장히 답답한 경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날 눈길을 끌었던 것 중에 이 하프타임 쇼 BTS가 네. 눈길을 또 끌기도 네. 했는데요. 그 전에 16강전 하프타임을 보면은 아틀라스가 등장을 했었다고 해요.
10: 그렇죠.
9: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까?
10: 우선 사람들은 뭐 아주 좀 그냥 가볍게 느낄지도 모르겠는데 예. 로봇을 좀 아는 분들은 첫 번째 반응은 어? 잔디밭의 선입니다.
9: 아~
10: 이게 아주 중요한 거든요.
9: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걷는다는 동작을 구현하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10: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로봇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정해진 틀에 움직이기 때문에 평평한 평면이나 도로 혹은 뭐 실험실 같은 데 서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무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잔디밭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다양한 변수들을 다 제어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9: 아, 그렇네요.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10: 예, 뭐 굉장히 다양한 예.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뭐 전문가들의 반응은 잔디밭에 선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퍼포먼스였고 그리고 실제로 움직임에 있어서 뭐 그 단순히 공을 전달해 준 정도였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실은 또 로봇 업계에서는 놀란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학습 형태라든지 그까지 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9: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대차의 파업 이후로 거론되는 게 야근 특근에 곧 투입되는 아틀라스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10: 그렇죠.
9: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한 네네. 사실인 것 같고요. 아틀라스의 상용화 일정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0: 지금 현대차에서는 2028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 네.
10: 그 이번에 그 이 현대차가 노조에서 가장 지금 이슈 중에 하나가 월급제를 이야기한단
9: 맞아요.
10: 말이에요.
9: 네, 네, 네.
10: 예, 월급제가 왜 파격적이냐? 일반인들은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우리가 대기업들에 보통 보면 사무직이 있고 현장직이 있습니다.
9: 네.
10: 예. 그 사무직은 일정한 연봉 계약을 하면 사실 끝이 나고
9: 그렇죠.
10: 그 연봉 내에서 네. 움직이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기본급이 있고요.
9: 네.
10: 그다음에 초과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 초과 수당이 이분들에게 굉장히 큰 수익입니다. 상규대로 돌아가는 네.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조금 일을 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과 근무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이분들의 연봉이 사무직과 비슷하거나 어떨 땐 더 많거나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통 현대자동차나 우리가 조선소에 일하신 분들이 네네. 이게 보통 급여 체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아주 베네핏이 더 많은 이 초과 근무 수당 이런 것을 빼고 우리도 너희들처럼 사무직처럼 월급제로 예. 해줘라고 이번에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9: 네.
10: 노조가 생긴 역사상 처음인 일이죠.
9: 사실은 사실 반대했잖아요.
10: 반대로 이야기를 예. 해야 되는 거였어요. 예. 우리 월급제 하기 싫고 우리는 수당제로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로봇 때문이라는 정설이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에서 로봇을 생산하면 미국에는 사실 노조가 거의 없잖아요.
9: 그렇죠. 네,
10: 그리고 예. 여러 가지를 협상할 필요가 사실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조지아 공장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공장이 우선 이 현대차가 개발한 아틀란티스를 이제 그게 투입을 하면 여기서 충분히 실험을 할 거 아닙니까? 2-3년 정도 실험하면 이 정도면 현장 투입이 가능하겠네라고 판단되면
9: 들어오겠죠.
10: 2030년 되면 100% 들어오겠죠. 예. 이렇게 됐을 때 노조에서는 방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번 네. 노조에서 요구하는 게 이 이제 월급제로 아예 바꿔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게 지금 업계의 시각입니다.
9: 뭐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기도 하고요. 이런 걸 보면은 아틀라스의 경쟁력 앞서 말씀해 주신 잔디 보행을 더해서 확실히 경쟁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10: 우리가 아틀라스의 좀 역사를 조금 되짚어봐야 되는데 예. 이게 그 제일 처음에 개발된 건 2013년이었어요. 꽤
9: 오래됐네요. 네,
10: 13년 예. 전입니다. 이때는 현대차가 이제 인수를 하기 전이었죠. 제일 처음에 이렇게 도입할 때 목표는 재난 현장 투입용으로
9: 맞아요.
10: 만들었어요. 네. 이게 이제 그때만 해도 이 로봇의 목표는 뭐 이렇게 지금처럼 막 움직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발로 서는 게 목표였습니다.
9: 맞습니다. 그때 뭐 이렇게 뛰어가고 그러면 네. 오 대단하다 막 그랬었던 때잖아요.
10: 그리고 막 이렇게 두 발로 균형을 잡고 약간 거친 지형을 걸어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 환호를 했어요.
9: 아, 그것만으로도.
10: 예. 네. 그리고 이제 복잡한 작업 같은 거에 꿈도 못 꿨고요.
9: 네, 네.
10: 그리고 이 한쪽 발을 이제 떼고 걷는 것 그랬을 때도 보통 환호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기 키울 때하고 똑같습니다.
9: 네, 네, 네.
10: 이랬는데 뭐 이런 능력들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도 빠르게 도달했는데 사실은 이 아틀라스가 획기적으로 했던 게 지난번 CES 2016에서 이 가장 획기적이었던 것은 원래 로봇은 유압식이었거든요.
9: 예.
10: 그러니까 우리가 굴삭기 같은 걸 보면 팔이 움직일 때
9: 여기 이렇게 쇳덩어리 하나 달려 그 푸식푸식하는 그런
10: 쇳덩어리
9: 거.
10: 쇳덩어리 옆에 이제 선 같은 게 있잖아요.
9: 예예.
10: 그게 유압식으로 그 굴삭기에 힘을 발휘하게 하는 거거든요.
9: 그게 관절 움직여주는 거네요.
10: 관절 움직이고 힘도 주고 하는 게 유압식인데 로봇도 당연히 이제 처음에는 다 유압식으로 예. 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이 아틀라스의 가장 혁신은 바로 이 선을 버렸다는 겁니다. 유압식을 예.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유압식을 버리고 이게 뭘 달았느냐 전동식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양을 주느냐. 그전까지는 로봇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개념은 로봇은 사람과 같은 인간의 관절과 사람과 같은 정도의 움직이면 돼 라는 정도의 사고방식으로 로봇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네. 유압을 달아서 그걸로 움직이면 되고 계속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 고정관념을 딱 깨고 전동식으로 바꾸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은 제자리에 서서 몸이 360도 돌기 시작하고
9: 그렇죠. 뭐 허리도 180도 돌아갈 것이고
10: 네. 네. 이 전동식 바뀌니까 이게 사실은 이 동력원의 변화가 사실 아틀라스 사람에게 가장 환호했던 부분입니다. 그 동력원이 바뀌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기본 로봇은 한 10kg 정도밖에 못 들었는데 이게 동력원이 바뀌니까 25kg, 40kg까지 들기 시작하고
9: 가동 범위도 또 넓어질 테니까
10: 그리고 예. 가동 범위가 넓어지는 뿐만 아니라 좁은 가동 안에서도 이게 몸이 360도 도니까 다양한 인간이 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가능한 형태의 이제 노동이 가능한 형태의 로봇이 나온 거죠.
9: 그렇네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뭔가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10: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하나 바뀌는 거는 이 유압식으로 하면 정밀 제어가 좀 어렵습니다. 아. 큰 건 이렇게 만들고 짓고 하는데
9: 아, 포크레인 같은 건 가능해도 그렇죠. 이렇게 섬세한 건 좀
10: 섬세하고 어렵다. 뭐 아주 정밀하게 네. 뭐 1cm, 2cm 정도 당 정밀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이었는데 이 전동식으로 바뀌면서 이 정밀 제어가 가능한 로봇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유지 보수가 되게 편리해졌습니다.
9: 아, 그래요?
10: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운영의 안정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틀란타스 같은 경우는 7시간 정도 일하다가 인간 보통 사람은 1시간 일하고 10분 쉬어야 되잖아요.
9: 아, 그렇죠.
10: 쉬는 시간에 네. 가서 충전기 바꿔 와서 계속 일할 수 있으니까 뭐 24시간 네. 일 가능하죠.
9: 불만도 없을 것이고.
10: 예,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혁명이었고 더 큰 혁명은 사실은 현대차가 개발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큰 차이가 있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도 하고 여러 곳에서 합니다. 그쪽은 로봇을 위한 로봇을 개발하는 거예요.
9: 아, 예.
10: 그러니까 현대차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로봇의 개발 목표가 자기들 공장에 투입하기 위해서 개발을 시작한 거예요.
9: 아, 그러니까 얘들은 정말 로봇을 위한 로봇이고 얘는 정말 필요해서 개발을 하는
10: 그렇죠.
9: 거고.
10: 그러니까 예. 현장에 투입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이 다른 로봇 기업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9: 아, 테스트할 곳도 많네요.
10: 그렇죠. 예. 이미 현장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 어떤 곳에 들어갈지도 알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현대차 그룹은 로봇 관련 밸류체인을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도 일부 가지고 있고 현대 오토에버도 가지고 있고 데이터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느 기업보다 현대차에서 개발하는 게 현장 적응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을 조금 열광하게 만든 거죠.
9: 그래서 그때 막 주가도 오르고 그랬었는데 네. 주가 이야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우리에게 알려진 건 사실 로봇계 스팟이었는데 지금은 이쪽보다는 확실히 아틀라스가 훨씬 더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선 회장도 현대차는 AI 로보틱스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지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지분 정리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10: 이제 몇 가지가 좀 꼬여 있습니다. 이게 예. 이제 정리를 하려면 우선 현대차 그룹 내부에서 보면 정의선 회장은 됐지만 아직 현대차 그룹의 확실한 경영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9: 지분이 별로 없죠.
10: 그렇죠. 예. 현대차 그룹은 기본적으로 현대 모비스를 경영을 지배권을 가져와야 현대 그룹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 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고 현대차가 기아를 지배하고 기아가 현대 제철를 지배하고 그리고 다시 현대 모비스를 지배. 아직 순환출자 구조입니다.
9: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됐네요.
10: 그런데 지금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현대 글로비스 지분 20%를 가지고 있고 현대 엔지니어링 11% 정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모비스는 아버지인 정봉구 회장이 아직 대주주로 있고 예, 예. 그 지분은 아직까지 정렬을 받지 못했습니다.
9: 네.
10: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에 지분이 없죠. 그러니까 항상 현대차 그룹의 과제는 뭐냐면 정의선 회장이 현대 모비스의 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9: 네.
10: 사실은 이것 때문에 2018년도에 엘리엇하고 분쟁이 한번 있었죠.
9: 네, 네, 네.
10: 그때는 제일 처음에 현대 모비스와 자기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현대 글로비스를 합병을 해서 합병 분할을 통해서 현대 모비스 지분을 확보하려고 하다가
9: 네.
10: 엘리엇으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9: 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10: 그렇습니다.
9: 진짜.
10: 예. 이게 숙제였는데. 네. 그럼 보스턴 다이내믹스 때문에 왜 지금 이렇게 이제 지배권 다시 떠오르느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현대 그 정의선 회장 개인 지분이 20.5%가 있습니다.
9: 아. 네.
10: 이게 왜냐하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할 때
9: 네.
10: 그 정의선 회장이 강력한 의지로 내가 로봇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로 본인이 그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은 HMG 글로벌이 56.2%를 가지고 있어요.
9: HMG 글로벌.
10: 이게 뭐냐면 예. HMG 글로벌은 현대차하고 기아하고 현대모비스 3사가
9: 네.
1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법인입니다.
9: 아, 그럼 이것도 어쨌건 현대 거네요.
10: 현대 거죠. 예. 여기는 이제 HMG 글로벌은 말 그대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기 위해서 만든 투자회사예요.
9: 일종의 SPC 같은 건가요?
10: 그렇죠.
9: 여기는?
10: 예.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 22.5%를 가지고 개인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현대 글로비스가 11.25%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9.5% 정도를 지금 그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습니다.
9: 아, 일본 소프트뱅크. 예.
10: 이번에 지금 이슈가 나온 거는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현대차가 다 인수를 하겠다.
9: 아, 그럼 100% 갖게 되는 거네요.
10: 100% 현대차 예. 지분이 되는 거죠.
9: 여기
10: 이렇게 되면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내년에 올 연말이나 내년에 상장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분 가치가 지금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 30조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9: 어마어마하구나.
10: 그리고 이제 연초에는 사실은 막 예. 로봇주가 떴을 때는 56조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거 사드릴 때 1조 정도밖에 안 샀어요.
9: 맞아요. 되게 저렴하게 네, 샀죠. 여기도. 네.
10: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정의선 회장이 엑스트를 할 수가 있잖아요.
9: 아.
10: 30조 정도. 요번에 만약에 소프트뱅크로부터 지분을 다 사들이면 정의선 회장 네. 지분은 22.5%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25%까지 늘어납니다.
9: 예.
10: 그러면 한 4분의 1이 정의선 회장 지분이니까 그중에 일부를 엑스트 하더라도 한 10조 정도를 마련할 수 있죠.
9: 증여세.
10: 예. 그러면 사실은 정문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그대로 사들이거나 해결할 수가 있어요.
9: 증여를 받을 수도 있고 네. 가능해지네요.
10: 그래서 원래 예. 현대차 그룹에서는 늘 나온 얘기가 현대 모비스 현대 골로비스를 합병 분할해서 하는 방법이 안 되면 현대 엔지니어링을 상장하면 거기 정의선 회장 지분 11% 있으니까
9: 네.
10: 여기서 엑스트한 돈을 가지고 기념건설기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게 가장 대안이 높았는데 지금 건설업계가 안 좋으니까 그건 안 되고
9: 네.
10: 결론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IPO를 시켜서 거기에 나오는 개인 지분을 일부 매각을 해서 기념권 선결하는 게 가장 유력한 설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과 현대차 그룹의 경영권 승계 네. 지배구조의 변경이 지금 맞물려 있는 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9: 훌륭한 대안이 여기서 네. 생겼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소프트뱅크가 9.65%를 팔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이 될 게 뻔히 보이는데 소프트뱅크에서 이거 팔아줄까요?
10: 이거는 소프트뱅크하고 맺은 계약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9: 아.
10: 이게 이 콜옵션이 걸려 있거든요.
9: 예예예. 예, 예.
10: 지난해 8월 신규로 설정한 콜옵션이 있어서 이제 소프트뱅크가 설령 이제 풋옵션 행사를 하지 않고 주식을 보유한다고 했더라도 21일부터는 현대차가 살 수가 있습니다.
9: 아, 요거는 계약상에 있는 네, 거였네요.
10: 그래서 100% 이 지분을 굳이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데 인수하는
9: 예.
10: 거거든요.
9: 예, 예.
10: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아, 빨리 IPO를 하려고 하는구나. 요게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견해입니다.
9: 역시 여기서 대표님의 전문 영역 지분 승계라는 그런 어떤 과제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만 더 살펴보고 2부에서는 주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 추진되는 시기 이게 28년 아틀라스가 공장에 투입이 될 것이다. 이런 추측이 맞물려서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대차 그룹도 조만간 어떤 테스트 베드적인 어떤 움직임 같은 거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 이미 움직이고 있죠. 현대차를 그룹 보시면 이미 싱가포르의 공장을 보면 이런 그 용도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9: 네.
10: 미국 공장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의 비전은 이런 거예요. 정의선 회장이 회장이 되면서 크게 내세운 비전이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슬로건을 내밀었습니다.
9: 네.
10: 그러니까 현대차를 이해할 때는 자동차 회사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 여기는 앞으로 모빌리티 관련된 건 다 하겠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로봇도 사실은 모빌리티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9: 아 역시 이것도.
10: 네. 모빌리티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로봇에 들어가는 로봇이 자율 로봇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가지면 자율주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자동차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대차가 하는 움직이고 있는 현재 모빌리티 솔루션의 개념으로 로봇을 좀 인식하게 되면 현대차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도 좀 눈에 그림이 그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9: 네.
10: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같은 생산품을 만들더라도 비전이 다르면 전혀 다른 회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토요타의 자동차와 현대차의 자동차 모빌리티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9: 토요타는 여전히 약간 전통의 느낌에 그렇죠. 가까운데 네. 현대차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만 들으면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올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별로 안 좋은 게 현실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2부에서는 주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트앤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현대차 이야기 2부에서 또 나눠보겠는데요.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조금 전에 화이트앤 경제 라디오 구독을 약속하셨습니다. 한 명 확보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현대차 1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계획도 잘 세웠고 그 계획대로 차분차분 잘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영 시원치가 않아요. CES 때 이거 공개했을 때 현대차 주가 70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은 40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어요. 네. 왜 이러는 겁니까?
10: 요즘 그 현대차 예. 주주분들이 두 번 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9: 아, 저 가슴이 아프다.
10: 네. 네. 일단 코스피가 지금 반도체 의존성이 높잖아요. 반도체가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집니다. 첫 번째.
9: 네.
10: 근데 문제는 반도체가 반등할 때 홀로 소외됩니다. 그 요인상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최근 한 달만 봐도 지금 40% 이상 떨어졌거든요. 같은 기간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 훨씬 사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자동차라는 게 원래는 이 소비재란 말이에요. 경기 소비재여서 이 정도로 출렁지는 않습니다.
9: 네네네.
10: 같은 시간 토요타를 보면 토요타는 보합권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럼 현대차만 왜 이렇게 움직이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대차는 경기 소비재지만 테크주로 같이 핀업돼 있습니다.
9: 오히려 그렇다면은 로봇주로도 인식이 되는 로봇주로 게 변동성 키웠다.
10: 그렇죠.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예. 이제 본질적인 문제고.
9: 예.
10: 우선 몇 가지 짚어보면 일단 실적은 좀 안 좋습니다.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3.8% 정도 감소한다고 지금 증권사 리포트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9: 예.
10: 이게 이제 좀 떨어진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 로봇 프리미엄 우리가 로봇주로 이제 편입 좀 됐었잖아요.
9: 네.
10: 이게 일부 좀 반납을 했다.
9: 아.
10: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긴 호흡이 필요하거든요.
9: 예.
10: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아틀라스 양산 폼팩터가 공개되면 올라가고 또 이게 뭔가 소식이 없으면 좀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결국에는 자동차 주보다는 피지컬 AI 주로 편입될 때 탄력을 받거든요.
9: 그렇죠.
10: 보통 자동차 주들이 PBR이 한 5에서 6 정도 되는데 네. 현대차는 좀 높습니다.
9: 네. 지금 네. 한 10 정도 되니까요.
10: 그렇죠.
9: 되니까
10: 이거는 이제 자동차 주는 아니라는 예. 얘기예요. 피지컬 예. AI로 봐야 되는 데서 그 소식에 따라서 일일비 하는 게 좀 하나가 있는 거고 마지막이 문제 뭐냐면 수급의 문제입니다.
9: 네.
10: 수급을 보면 지금 코스피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 합산 시총에 거의 자지우지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9: 그렇죠. 예.
10: 이런 시장에 이 편중 현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비반도체 주들은 오를 때는 같이 오르는데 떨어질 때 안 오릅니다.
9: 네,
10: 이게 수급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네네. 이 수급을 움직이는 게 기관 투자나 외국인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오를 때는 같이 올라가는데 떨어지고 다시 오를 때는 이걸 안 사버리는 거죠.
9: 이게 소외돼버리고.
10: 소외돼버리는 예.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마 지금 현대차 주가가 지금 이렇게 한 40%까지 반토막 되는 것이 아닌가. 라 생각됩니다.
9: 아니 아무리 그래도 테슬라에 비하면 너무 좀 그런데 그렇다
10: 그러니까
9: 보니까
10: 우중간한 예.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토요타나 폭스바겐이나 GM처럼 전통 자동차 주는 벗어났어요.
9: 네네.
10: 그렇다고 테슬라 같은 하이테크 주는 또 아니라고 보는 아직 안 들어가고
9: 여기까지 못 갔고 여기 중간에 어딘가 있다.
10: 예, 저는 이 부분은 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하는 순간. 이쪽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유진이 펀더멘탈은 예. 아직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중간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양쪽에서 둘 다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지금 우려가 나오는 거는 이 현대차의 전략이 2차 전지 붐대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현대차가 2차 전지 꼴난다 이런 좀 비관적인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10: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사실은 그 당시 화랑이 했을 때 예. 계속 갈 거라고 이제 봤는데 생각보다 캐즘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면서 시장이 빨리 꺼진 상태였고 그런데 현대차는 이걸 로봇주로 보시면 되지 않고 저는 피지컬 AI로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움직임 전체로 보면
9: 아 단순한 로봇주라고 네. 하기는 어렵다.
10: 그러니까 피지컬 네. AI로 가면 사실 AI라는 이 플랫폼이나 AI라는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9: 예.
10: 피지컬 AI는 가게 돼 있거든요.
9: 지금까지
10: 투자한 돈이 결국에는 회수될 방법은 피지컬 AI밖에 없기 때문에
9: 네.
10: 그렇게 됐을 때는 현대차는 기존 2차 전지하고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9: 그럼 대표님은 어찌됐든 간에 현대차가 지금 내세우는 피지컬 AI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10: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현대차 자동차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혁신적이다. 물론 테슬라만큼은 아니지만
9: 네.
10: 우리가 정통적으로 알고 있는 토요타, BMW, 메르세데스 벤츠 그리고 GM 이런 기업보다는 전혀 다른 격에 지금 올라와 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또 거기에다가 이 토요타나 GM이나 포드나 뭐 이쪽 기업들은 현대차만큼의 밸류체인을 안 가지고 있어요.
9: 그렇죠. 예.
10: 현대차에서는 제일 중요한 밸류체인 중에 하나가 현대모비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슨 다이내믹스가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제가 관절 이야기했잖아요.
9: 아, 네네네.
10: 그 액추에이터인데 네. 액추에이터가 로봇 가격의 약 원가의 4-50%를 차지합니다.
9: 오, 대부분이네요. 그게.
10: 이걸 모비스가 만들 네. 거예요.
9: 네.
10: 그렇게 되면 그리고 뇌에 해당하는 현대 오토 앱에서 만들 거고요. 그러니까 밸류체인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9: 네네네.
10: 게다가 물류 같은 걸 투입해서 글로비스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자동차 기업보다는 생태계라든지 밸류체인이라든지 어떤 혁신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서 기존 자동차 주로는 이미 벗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런데 아직까지 넘지 못하고 있는서는 테슬라 정도의 하이테크까지 가기에는 예. 아직까지 실적이나 실물들을 보여줘야 하는 단계에 있다. 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9: 아니 어떻게 보면 테슬라는 지금 기본적으로 자동차 판매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대차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언젠가는 재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 분께서 유튜브 댓글창에 구독하고 갑니다.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는데 어우,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 현대차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업생생 스토리 박주근 리더스인 인덱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0: 네, 감사합니다.
9: 네, 매주 화요일 부자가 되는 비법 부자 대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용석 우리자산운용 ETF 솔루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11: 네, 안녕하십니까.
9: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욕심의 ETF 바쁘지 않으십니까?
11: 네, 요즘 많이 불러주시는 데도 많고 그만큼 투자자분들께서 네.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9: 제가 사실 네. 이 방송 맡고 나서부터 항상 강조를 했던 게 네. 투자하시려면 여러 가지 고민하지 말고 ETF를 하셔라.
11: 네.
9: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11: 네네네네.
9: 그런데 이게 지금 도박장을 열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 아이러니. 네. 일단 오늘 시장 상황을 잠깐 볼까요? 네. 코스닥 오늘도 힘을 못 내고 있고요. 네. 코스피는 약간 오를랑말랑하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떨어질 때 왕창 떨어지고 오를 때는 힘이 없고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요.
11: 네, 과거에 한 3개월 동안 이어졌었던 예. 오를 때 바싹 올라가고 떨어질 때 그래도 하방에서 좀 받치는 힘이 있었던 거랑 좀 반대의 움직임이
9: 그러니까.
11: 생기고 있는데
9: 예.
11: 아무튼 그 전까지 있었던 기대와 그다음에 우려에 공존하던 시기에서 약간 지금은 우려가 앞서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고 그만큼 투자자분들도 좀 조심스럽게 시장을 접근하고 있다라고
9: 네.
11: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수급 상황이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11: 네네.
9: 어제는 외국인이 순매수, 개인도 네. 순매수였는데 기관이 마이너스였고요.
11: 네.
9: 오늘도 기관의 마이너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순매도, 요거 ETF 자금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11: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9: 솔직히 아, 그건 아니에요?
11: 네, 네, 어제 예.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말씀을 주셔가지고 예. 제가 한번 막 급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사실은 외국인 국내 최근에 기관의 자금의 움직임보다는 외국인의 움직임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투자자 관점에서도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9: 그렇죠.
11: 4월 이후에 작년 예. 4월 이후에 올해 6월 중순까지 이제 조정이 시작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모든 외국인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올 초 들어서 외국인들은 거의 6개월 내내 순매도를 역대급으로 이어갔었습니다.
9: 거의 매일이었죠.
11: 네, 거의 네. 매일이었고 매수를 한 시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아이러니하게 7월 달에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이 조정을 크게 받지 않았습니까?
9: 네.
11: 근데 그때 당시는 외국인들이 거의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랑 우리는 시장에서 우려를 느끼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그 우려를 어떻게 보면 좀 이용해서 순매수를 늘려나가고 있는 패턴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순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순매도를 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6월 달만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이슈가 좀 많이
9: 그렇죠.
11: 있지 않았습니까?
9: 예.
11: 그래서 아무래도 그 영향도 좀 일부분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뭐 저점에서 수익이 나거나 이런 것들 혹은 손절매 물량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기관 자금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제 기관의 순매도를 저희가 살펴보면요. 1, 2, 3위를 봤을 때
9: 네.
11: 제일 많이 판 종목이 SK하이닉스입니다. 개별 종목이
9: 네.
11: 대략 한 9,300억 정도의 기관 순매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이 삼성전자가 대략 한 3,600억 정도의 순매도가 있었고 ETF는 제일 많았었던 게 코덱스 200이죠. 우리나라를 지수 대표하는
9: 코스피 200,
11: 코스피 200 ETF인데요. 예. 이 ETF를 대략 한 1,4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그런 걸로 살펴봤을 때 사실은 기관 매도가 ETF가 대부분이다라는 거는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고 어제는
9: 네.
11: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네. 또 확신을 갖고 있는 SK와 삼성전자에 예. 대해서 기관 매도가 대략 한 합산해서 한 1,300억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기관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기관 순매도 순매수 수준에서 한 요 정도는 흔히 나올 수 있는 금액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게 예.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 그러면 여전히 네. 우리 시장은 외국인의 좌지우지 되는 시장인 걸로 결론을 일단 1차적으로 내리고요.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ETF 시장이 지금 증시 호황에 맞물려서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했잖아요. 네. 요게 우리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다라는 네. 평가도 하는 것 같아요. 납득되는 주장입니까?
11: 네, 사실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 뭐 이 부분은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나타나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최근에 시장을 보면 움직이는 구조적인 큰 힘 네 가지 정도가 네.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형주에 대한 쏠림 네.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 그리고 네. 세 번째가 그거를 앞서 말씀드린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어떻게 보면 ETF에서 생긴 부분일 수도 있는데 ETF가 활성화됐다는 게 또 구조적인 힘 세 번째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레버리지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아이러니하게도 살펴보면 우리나라 시장 국내 주식시장에 갖고 있는 특징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쏠림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9: 이거는 뭐 어떻게 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11: 네,
9: 같아요.
11: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개인 투자자들의 최근에 보면 이제 지난 4월 이후에 시장이 이렇게 쭉 상승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참여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개인 시장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많이 들어왔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에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도 최근에 5월 27일 날 16종목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상장을 하면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형주 쏠림,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 참여, 그다음에 ETF, 그다음에 네. 레버리지 이게 모두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도 네. 레버리지,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 참여 많아지고 그다음에 M7 같은 빅테크에 대한 선호 여전히 선호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시장이나 우리나라 시장이나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구조적인 힘인데 특히 우리나라가 좀 더 그런 쪽으로 시장이 특화가 돼 있다 보니까
9: 쏠림이 더 심하고
11: 네, 쏠림이 좀 심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맞지 이게 ETF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9: 알겠습니다. 네. 모두가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역시 우리나라는 대형주 쏠림 심할 네. 수밖에 없고 네. 거기다가 가끔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는 도박의 민족 굉장히 고위험을 선호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란 말이죠. 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개인 손실 굉장히 컸다 그러고요.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상품 가운데는 손실률이 거의 뭐 50%. 고퍼스도 손실이 컸고요. 네. 이거 뭐가 문제였던 겁니까?
11: 이게 사실은 이제 뭐 레버리지라고 하는 상품이 아시다시피 뭐 특정 기초 자산의 두 배로 수익이 네. 나도 두 배로 그다음에 손실이 나도 두 배로 움직이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에서는 구조적으로 기초 자산보다 좀 더 수익이 날 때 덜 나고 그다음에 손실이 날 때도 더 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간 수익률의 레버리지라는 예. 특징에서 나오는 건데
9: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네네. 오를 때도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고 내릴 때도 훨씬 더 많이 손실 나면 오케이 네. 그건 알겠는데 오를 때는 불리하고 내릴 때는 불리한 것 같거든요.
11: 네네 이게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기간을 쭉 봤을 때 변동성 일간 변동성이랑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극단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만 원짜리 종목이 있습니다. 만 원짜리 종목에 레버리지 ETF가 있고요. 근데 만 원짜리 종목이 5천 원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레버리지는 어떻게 될까요? 만 원짜리였었던 레버리지는 어떻게
9: 될까요? 50% 손실, 100% 손실
11: 100% 손실입니다.

0: 원금도 레버리지를 투자했지만 본전이 되겠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심각한 사실은 이제 요런 거를 우리나라 이제 뭐 당의 일일 상한가가 한 30%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예가 실질적으로는 가능하지는 않지만 극단적으로 반영을 했을 때 50%로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하면 단 하루 만에 50% 빠졌다가 제자리로 돌아와도 내가 갖고 있는 레버리지 ETF는 그냥 2원이 됐다.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기
1: 예.
0: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인버스나 레버리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변동성이 앞뒤로 커지게 되면 극단적으로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키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이게
1: 그러니까
0: 일간
1: 예.
0: 변동성이 갖고 있는 레버리지의
1: 문제점이네.
0: 위험성이다 라는 거를 전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사례가 될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제 자산이 10% 줄었다고 해서 10% 다시 오르면은 원래대로 복구되는 게 아닌 것처럼
0: 맞습니다.
1: 딱 그런 거라고 볼 수가
0: 네네네네.
1: 있겠는데요. 자, 이 부작용이 굉장히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신규 상장을 중단하고 개인 투자자의 최소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이고 실제로 현금이니까 훨씬 더 높게 했어요.
0: 네.
1: 규제 강화를 하게 됐는데 이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0: 사실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1: 예.
0: 당연히 이제 그 레버리지를 투자한다는 거는 그 정도 좀 전에 앞서서 말씀드린 사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리스크를 다 감안하고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그 금융당국의 보안 방향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이미 나왔었던 레버리지가 뭐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레버리지를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라고 하면 이미 충분한 투자 금액, 그다음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도 이걸 잘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1: 네네.
0: 그런 쪽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1: 네.
0: 소액 투자자들의 진입을 막는다는 게.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은 애초에 이 레버리지 ETF가 도입됐을 때 충분한 논의가 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뭐 지금 이제 와서 야 문제가 생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서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나라 주가지수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형주 쏠림이라고 말씀을
1: 네.
0: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대형주 쏠림이 되는 시장에 애초에 ETF 레버리지 ETF가 나올 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한 레버리지 ETF만 승인을 해줬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여러 뭐 이런 단서 조항이 있었겠지만
1: 네.
0: 조건들이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해외에도 레버리지 ETF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1: 네.
0: 거의 대부분의 종목에 다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가 크게 막 이렇게 문제가 되냐 그건 아니었었던 거거든요. 문제는 너무 특정 종목에 쏠림이 가뜩이나 쏠림이 있는
1: 아하,
0: 주식시장에
1: 네.
0: 네, 레버리지도 특정 종목, 물론 이제 뭐 기초자산에 대한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동성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생각하지 못했었던 좀 이슈들을 낳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1: 네.
0: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개인적으로는 대체 왜 그걸 생각하지 못했을까? 의구심이
0: 네네.
1: 굉장히 많이 듭니다.
0: 네.
1: 책임지는 목소리도 하나도 없고요. 어쨌건 블룸버그 쪽에서는 이 대통령의 골칫거리가 됐다.
0: 네.
1: 로이터에서는 야생의 카지노가 됐다. 이런 직설적인 비판도 나올 정도의 레버리지 ETF까지 살펴봤고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 이 효용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목소리는 없는 것 같아요.
0: 네.
1: 여전히 유효한 투자 수단이라고 봐야죠.
0: 아, 당연합니다.
1: 예.
0: 앞서 말씀드린 뭐 20세기 들어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고의
1: 예.
0: 인류 최고의
1: 예.
0: 인류 최고의 발견품이다.
1: 접니다.
0: 네.
1: 예.
0: ETF야말로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다. 그러니까 투자의 민주화, 그동안의 개인 투자자들 혹은 소액 투자자들이 투자하지 못했었던 아주 광범위하고 쉬운 지수를 ETF로 아주 단순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고 그 부분이 이제 ETF 시장에서 계속 이 ETF가 성장을 하고
1: 맞아요.
0: 개인
1: 예.
0: 투자자들이 또 자본시장으로 들어오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ETF를 고를 때꼭 봐야 될 체크 포인트들 중요할 것 같은데요.
0: 네.
1: 어떤 부분들 체크하면 좋을까요?
0: 네, 사실 ETF를 알기 위해서는 그 아주 심플합니다. 펀드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막 구조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런 방법이 없지만 ETF는 그 ETF가 갖고 있는 이름만 보면 이 ETF가
1: 다 나와
0: 네,
1: 있죠.
0: 다 나와 있습니다. 미국이면 그러니까 지역이 미국에 적혀 있다. 그러면 어디 투자하는지. 그래서 미국에 뭐 빅테크에 투자한다. 그럼 빅테크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1: 예.
0: 여기에 예를 들어서

0: 전략적으로 인버스다, 레버리지다 그런 방향성에 대한 내용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커버드 콜이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뒤에 이제 뭐 해치가 들어간다. 해치 뭐 해외 투자하는 상품인데 달러로 투자하게 됐을 때 해치가 된다. 그럼 H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이런 이름에서 대부분 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투자자분들이 분명히 알아두시면 좋을 부분은 같은 기초 지수. 요즘은 섹터, 테마 형들이 비슷한 ETF들이 굉장히 많이 네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ETF마다 그 지수를 구성하는 방법이나 종목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1: 아, 구성 종목 정도는 네. 체크를 해라.
0: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 ETF가 추적하는 모든 ETF는 BM이 예. 있습니다. 벤치마크가 있어서 예. 이 벤치마크를 추정, 그러니까 구성하는 기초 지수의 방법론을 어떤 종목을 담는지를 그 ETF 홈페이지 가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종목마다. 그런 것들 한번 꼭 보시면 예. 아, 이게 다르구나. 어떤 종목은 이게 많이 들어가 있고 이게 많이 들어가 있고 분명히 다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블로그나 유튜브에서도 ETF 종목만 쳐보면 설명해 주시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 이런 기초 지수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게 반드시 좀 필요하다. 그리고 기왕이면 좀 네임드 좀 잘 알려진 유동성이 있고 이런 ETF 투자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뭐 색다른 ETF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 한번 보시고 잘 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ETF 투자 방법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에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최영석 우리 자산운용 ETF 솔루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홍수조절지 군남댐 수위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4: 네, 경기 연천군 군남댐입니다.
3: 네, 지금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4: 네, 저희 취재진이 새벽 4시부터 이곳에 나와 상황을 살펴봤는데 이슬비가 그쳤다 내리기를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군남댐도 역시 빠른 속도로 흐르는 모습인데요. 군남댐 수문은 평소처럼 13개 중 7개의 수문을 열고 초당 200톤이 넘는 물을 계속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군남댐 수위는 새벽 4시 기준 29.2m로 한계 수위인 40m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5: 네, 어젯밤 북한이 황감댐을 방류하면서 군남댐 인근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다고요?
4: 네, 이곳 군남댐이 위치한 곳은 북한 접경 지역으로 북한의 강수량과 댐 방류 상황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젯밤 8시 50분쯤 촬영된 위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황강댐을 일부 방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필승교 수위가 점차 상승하며 오늘 새벽 0시 20분쯤 필승교 수위는 핵량객 대피 기준인 1m를 넘겼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임진강 하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강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안내 문자와 경보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기상청 역시 북한 지역에 많은 비로 임진강과 한탄강 등의 수위가 높아 유속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3: 네, 이런 가운데 경기 북부와 인천 일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죠?
4: 네, 어젯밤 11시를 기해 경기 김포시, 연천군, 파주시와 인천 광화군 일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서울 서남권과 서부권 일대에도 새벽 3시 20분을 기점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인천과 경기 북부 일대에 오늘 새벽부터 아침까지 시간당 최대 5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어제 저녁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산사태나 옹벽 등의 붕괴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해 상황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출근 시간대까지 수도권 일대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5: 밤사이 서울 은평구에는 시간당 55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3: 수도권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오전에는 인천과 경기 북부에는 시간당 최대 50mm에 이르는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네, 오늘 출근길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고요?
6: 네, 정체 전선이 남하하면서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매우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현재 비구름대가 북한과 서해, 경기와 강원 일부에 걸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출근길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비는 이미 오늘 새벽 서쪽 지역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과 인천 부평 구산동에는 시간당 55mm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경기 북부와 서해 5도 인천 강화군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호우주의보는 점차 확대해 경기도 부천과 인천 남부, 서울 서쪽 지역과 인천 전 지역, 경기도 고양시에 내려졌습니다. 이 같은 집중호우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서쪽에 따뜻하고 습한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북쪽의 상층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 부딪히면서 비구름이 길고 좁은 띠 형태로 압축되듯 발달하고 있습니다. 비구름대가 자리 잡은 지역 예상 강수량을 보면 수도권과 서해 5도, 강원 중북부 내륙, 충남 북서부 서해안에 30에서 100mm 내리겠습니다. 호남권과 영남권에도 오늘 최대 50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시간당 최대 50mm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5: 사흘째 계속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61시간여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3: 리튬 배터리가 많은 5층까지 불이 번지는 건 막았지만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사흘째 타오른 인천 쿠팡 물류센터의 불길이 어젯밤 8시쯤 결국 잡혔습니다. 지난 18일 새벽 6시 50분 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시작된 지 61시간여 만입니다. 소방당국은 헬기까지 동원해 건물 외부에 물을 뿌리며 동시에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빽빽이 쌓인 물건들에서 뿜어져 나온 유독가스와 짙은 연기, 내부 구조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8: 극심한 열 축적과 복잡한 내부 구조로 소방대원 진입 및 배연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7: 다만 화재가 시작된 6층과 불이 번진 7층 외에 다른 층으로 화재가 커지는 건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5층에는 폭발하기 쉬운 리튬 배터리를 탑재한 물류 로봇 수백 대가 있었는데 사활을 건 방어 작전 끝에 확산 우려는 낮아진 상황입니다. 장시간 이어진 화재로 한때 건물 붕괴 우려도 제기됐지만 큰 불길이 잡히면서 당국이 안전성 여부를 다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류센터 근방 100여 미터에 내려졌던 대피령은 소진 3시간 만인 밤 11시쯤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진화대원이 내부에 들어가 잔해를 하나하나 뒤집어가며 불씨를 꺼야 하는 만큼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지원을 위해 내려졌던 대응 2단계와 국가 소방 동원령도 초진 이후 한동안 유지됐습니다.
8: 물류센터 건물 규모가 워낙 넓고 가연물이 많아 완전 진화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경찰은 화재 발생과 확산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35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완전히 꺼진 뒤에는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통해 소방시설 작동 여부, 초기 대응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홍민입니다.
5: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피해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3: 2km 가까이 떨어진 곳까지 연기와 분진이 퍼지면서 학교는 휴업하고 주민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는 바람을 타고 인근의 학교 건물까지 밀려들었습니다. 결국 물류센터에서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초등학교는 하루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10: 바람이 좀 불면 여기가 다 가려졌었어요. 학교 다 뒤덮은 상황.
9: 인근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잇따라 문을 닫았습니다. 인천 서해구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31곳에 휴원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12곳이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뛰어노는 아이들이 가득해야 할 유치원 1층 강당이 텅 비었습니다.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한 긴급 돌봄은 지원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유치원은 휴원을 결정했습니다. 등원이 불가피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긴급 돌봄에 나선 유치원은 채비에 바빴습니다.
11: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틀어봤을 때 미세먼지 부분 켰을 때 다 빨간 등이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등원 오실 때 마스크는 꼭 착용해 달라고 안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지금
9: 아이를 맡긴 부모들도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12: 이제 맞벌이 부부인데 이거를 회사에 바로 말을 하기가 조금 꺼려진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호흡기도 안 좋은 편이다 보니까 이제 또 영향이 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9: 인근 주민들 불편도 계속됐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연기와 분진이 퍼지면서 차량은 빗물에 섞인 분진 자국으로 얼룩졌습니다.
13: 꼭 그 먹물을 갖다가 위에다가 다 뿌린 것처럼 아침에 그러길래 분진 때문에 그 비누로 했는데도 잘 지워지지 않고.
9: 매캐한 연기 때문에 창문도 마음대로 열지 못하는 주민도 적지 않습니다.
14: 더운 날씨에 문을 못 열어놓죠. 토요일 날 이 공원에 운동을 하나 왔다가 목 아파서 그냥 들어왔어요. 운동 못하고.
9: 물류센터 화재가 학교와 주거지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주민들의 일상도 흔들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5: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급락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3: 국내 증시 폭락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공개된 AI 키미 K3와 관련한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2.6%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내림세가 가팔라지면서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한때 장중 6,5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끝내 하락분을 회수하지 못한 코스피는 4.46% 내린 6,51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 대형주이자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4.3% 폭락한 24만 원대로, SK하이닉스는 4.2% 떨어진 176만 원대로 무너졌습니다. 시장에선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국내 증시 폭락은 미국과 이란 사이 충돌과 더불어 반도체 관련 악재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연휴 국내 증시가 휴장한 사이에 공개된 중국의 AI 키미 K3가 미국의 오픈 AI와 엔트로픽의 최상위 모델에 근접한 성능을 기록했는데 이에 따라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전 세계의 클라우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퍼스케일러가 막대한 투자를 해온 것에 대해 의구심이 커졌고 AI 인프라와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도 부각된 겁니다.
16: 미국의 AI 투자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는 것이냐. 네, 그런 우려가 있는 와중에 다행히 저희 금요일에는 저희는 휴장이었지만 네. 이제 일본 상해 시장은 다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15: 다만 지난 3월과 4월에 이란 전쟁이 발발하고 터보컨트발 메모리 수요 감소 언급이 나왔던 상황이 현재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다며 그때의 학습 효과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주식시장의 모든 악재를 반영하고 반도체가 경기 순환주인 것을 고려해도 코스피 하단은 6천선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찬가지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급락세를 보인 코스닥은 장중 747까지 내려가며 52주일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고 5.33% 내린 749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78.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5: 연일 널뛰기하는 주식시장의 배후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목되자 야권은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라며 연일 총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3: 민주당도 부랴부랴 대응에 분주한데 우선 시장에 내놓은 보완책 효과를 지켜본 뒤 추가 대안을 마련할지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7: 코스피 시장에서 올해 들어서만 20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자 국민의힘은 단일 종목 ETF를 또다시 정조준했습니다. 주가 상승을 정권 업적으로 착각해 졸속 도입한 게 사태를 불러왔다면서 단계적 배수 조정 같은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8: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꼴입니다. 주식시장은 급등과 급락 중에 베팅하는 홀짝 게임 도박판이 되었습니다.
17: 특히 상장 폐지 요구에 선을 긋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해선 도박장 개장죄로 처벌해야 할 지경이라며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당내에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추진해 도입 과정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분출했습니다.
19: 김용범 정책실장 그냥 두면요. 삼천리 방방곡곡에 카지노 만들자고 할 사람입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7: 개혁신당 역시 김용범 실장이 거취를 표명할 때가 됐다면서 경질론에 힘을 보탠 가운데 여권도 대응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당장 월요일 오전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연달아 비공개 당정협의를 진행하며 머리를 맞댔습니다.
20: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모니터링과 상황 파악을 해달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좀 추가적인 대책도 강구해달라.
17: 다만 지난 16일 발표한 예탁금 상향 등 보완책이 시장에 얼마나 효과를 주는지 지켜본 뒤 추가 대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회법에 따라 한 달에 두 차례 이상 정무위원회의 법안 소위를 열기로 했는데 단일 종목 ETF는 물론 디지털 자산 기본법 등도 폭넓게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5: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50일 넘게 공전 중인 국회에서는 2차 종합특검 기간 연장을 놓고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치가 시작됐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곧바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방침인데 조국 혁신당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21: 제1야당의 반발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는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2: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달러짜리를 오픈 특가 1,877달러, 김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22: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한국 양복 반값 세일, 한벌 159불, 1399불짜리 마크 발렌테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그 외 모든 양복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3: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2: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다. 유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화요일 뉴스 특보 쏙쏙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유화 안녕하세요.
3: 유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소식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4: 네?
3: 어제 전해드렸던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부터 좀 짚어볼게요. 큰 네. 불길은 잡혔다고요?
4: 네, 정말 다행인 소식입니다.
3: 예.
4: 그런데 주목할 게 있는데 역대 물류센터 화재 가운데 가장 오래 걸린 진화 작업이었다는 건데요.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큰 불이 61시간 만에 초진, 그러니까 큰 불길은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잔불 같은 게 많이 남아 있어서요. 이걸 정리를 하려면 좀 더 며칠 정도 걸릴 수 있다, 이런 전망 나오고요.
3: 네.
4: 그런데요, 지금 주민 200여 명 정도가 대피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랑 소방은 이 불길이 왜 시작됐는지 합동 감식 들어갈 예정이고요. 또 이제 대피 그리고 진화에 막대한 비용이 손실됐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을 쿠팡에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네, 쿠팡이 이번 주민들의 불평과 청구서에 얼마나 와우한 대책을 네. 내놓을지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4: 네, 첫 번째 뉴스는 시작부터 충돌입니다.
3: 네, 특검법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4: 네, 그러니까 핵심은요, 특검 수사를 좀 더 이어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멈출 거냐를 두고 여야가 맞붙은 건데요.
3: 네.
4: 민주당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을 개정한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원구성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건데요. 역대 가장 오래 걸린 건 14대 국회였는데
3: 네.
4: 이때는 무려 125일이나 걸렸습니다. 20대 후반기도 48일 정도 걸렸고 21대 후반기도 54일 정도 걸렸는데 이번에도 지금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어서 기록이 또 길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그 매주 월요일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을 좀 같이 하면서 물밑에서 협상을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그 자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3: 네.
4: 취재를 좀 해보면
3: 네.
4: 국민의힘 내

0: 내부 분위기도 좀 복잡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는 이제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싸워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기자들이랑 또 의원들이랑 오찬을 하면서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 명분 없이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기류도 좀 만만치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좀 재밌는데 취재를 좀 해보면 의원들은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하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또 의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서로 지금 공을 주고받는 이른바 핑퐁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결국 이제 누가 먼저 결단을 내려야 협상이 시작됐는데 지금 이제 명분을 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뭐 9월달 정기국회 전
0: 네.
1: 아니면은 뭐 9월 말이나 10월에 있을 국정감사 전에는 뭐 들어가겠죠. 뭐. 전 걱정 별로 안 해요. 두 번째로 살펴볼 뉴스는요.
0: 올공 정치 역풍입니다.
1: 네. 우리 장동혁 대표가 제헌절 연휴에 서울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을 계속했는데
0: 네.
1: 우리 윤경 기자님께서 직접 취재를 하셨다고요.
0: 네.
1: 국민의힘 안에서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내 불만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발단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 단체 텔레그램 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선인 한기호 의원이 장 대표가 집회에서 확성기를 들고 연설하는 사진 이걸 올리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모습을 봐야 하냐 이런 취지로 비판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여기에 이제 친한계로 꼽히는 고동진 의원도 좋아요를 누르면서 좀 뜻을 함께한 걸로 알려졌고요. 이게 좀 눈에 띄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들어보면 의원들 단체방에 쓴 글도 이제 바로 기사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고 의원총회장에서 아무리 비공개로 얘기를 해도 바로 기사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 웬만하면 공개적으로 의견을 잘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한기호 의원이 직접 글을 올렸다는 거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봤다는 건데 반면에 그 텔레그램 방에서 장 대표를 엄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김민전 의원인데요. 김 의원은 우리 당이 이렇게 2030 세대의 호응을 받은 적이 있었냐 이런 취지로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결국 당 내에서도 한쪽은 장 대표의 이 장외 활동을 득점이라고 보고 다른 쪽은 이제 실점이라고 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어제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도 있었잖아요.
0: 네.
1: 거기서는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 공원에 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확성기 들고 부정선거제 투표 막 이거 하는 거 얘기 좀
0: 네.
1: 나왔습니까?
0: 공식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비공식적으로는 분위기가 상당히 냉랭했던 걸로 전해지고
1: 그쪽
0: 있습니다.
1: 분위기가요?
0: 네. 취재를 좀 해보면 의총이 시작되기 전부터 의원들끼리 모여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장동혁 대표 올림픽 공원에 가는 거 대체 뭐 하는 짓이냐? 황당하다 이런 얘기 오갔고요. 주변 의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좀 수긍을 했던 분위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좀 눈여겨볼 대목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좀 친한계 같은 특정 계파가 아니라 중립 성향의 의원들 사이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요. 이 계파 싸움이라기보다는 당 전체의 고민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의총에서는 일단 특검 대응이 먼저여서 장 대표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꺼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초선 의원이 저희한테 얘기를 하기를 속은 다 부글부글 끓고 있다. 지금은 때를 보면서 지켜보는 분위기다 이렇게 전했고요. 당내에서는 이제 장 대표의 이런 강경 노선들 이런 것들이 당을 좀더 고립시키고 있다 이런 우려도 함께 전해졌는데 한 재선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 대표가 버틸수록 다시 윤어게인 정당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게 가장 당이 빨리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1: 장동혁 대표는 정당과 이익단체, 시민단체가 뭐가 다른지
0: 네.
1: 정치학 교과서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 뉴스는 무엇인가요?
0: 네, 세 번째 뉴스는 적통 경쟁입니다.
1: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을 앞두고 합동 연설회가 있었는데요.
0: 네.
1: 정작 민생 경제보다는 누가 더 친명이냐? 이런 경쟁이 더 치열한 모습이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누가 민주당의 적통이고 또 누가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냐 이걸 두고 좀 경쟁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후보들 하나같이 내가 이재명 정부를 가장 잘 뒷받침할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면면을 보시면 먼저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후보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순 없다. 민주당의 적통은 내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주르륵 나열을 했는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신을 이어서 내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요, 오직 이재명 정부의 성공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정부와 발맞춰 일하는 집권 여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당선되면 세 달 안에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 이런 목표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1: 네.
0: 또 송영길 후보도요. 이재명의 정치 인생과 내 정치 인생은 함께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친명색채를 앞세웠고요.
1: 네.
0: 광역단체장 지낸 경험 내세우면서 결과로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1: 네. 조금 있다가 송영길 후보 인터뷰 나오시거든요.
0: 네.
1: 어떻게 정치 인생을 같이 해왔는지
0: 네.
1: 좀 자세하게 좀 물어볼게요.
0: 네.
1: 반면에 여성, 청년 후보들은 결이 좀 달랐다고요. 개파 경쟁보다는 당의 미래를 얘기했다라고 하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먼저 고민정 후보는요. 당원과 국민은 정쟁보다 정책 경쟁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직도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친명, 반명, 친석, 뭐 친청 이런 같은 족보 같은 게 나오고 있잖아요.
1: 안 없어져요.
0: 이런 거 없애야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이러한 분열의 정치로는 우리가 미래를 열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멸칭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뭐 문조털레유, 뭐 네. 한강으로 시작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거 우리가 퇴출해야 한다.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본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서로 꼬리표를 붙이면서 싸우는 것보다는 정책으로 경쟁해야 한다 이걸 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혼자 고군분투하게 놔둬선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당내 다양한 목소리 존중해야 한다 이런 점을 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후보인 김보미 전 강진군 의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개파 없다 이런 얘기를 좀 앞세웠는데 그러면서 세대교체를 전면에 좀 내세웠습니다. 뭐 686이 786, 886이 되면 민주당 망한다. 이제 청년들이 바통을 이어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0: 마지막 뉴스는 분당집 팔았다입니다.
1: 판 거 같기도 하고 안 한 거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하더라고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1: 매매 방식이 조금 좀 눈길을 끌어요.
0: 네. 주목할 점은요.
1: 네.
0: 집은 먼저 넘겼는데 집값 일부는 나중에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이제 공동으로 소유했던 아파트가 성남 분당의 순회동 아파트거든요.
1: 네.
0: 근데 이걸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도를 했고 등기 이전도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잘 살펴보시면 이재명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데요. 좀 쉽게 설명드리면 근저당권자는 집을 판 이 대통령 부부고
1: 네.
0: 채무자는 집을 산 매수인들입니다.
1: 네.
0: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집값 이제 29억 원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다 받은 게 아니라 17억 7천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집을 먼저 넘긴 겁니다. 대신에 혹시 잔금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를 해서 집을 담보로 잡아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매수인들은 한 10월쯤에 잔금 모두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 이게 막 인터넷상에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0: 네.
1: 친인척이 아니냐
0: 아.
1: 족보를 쫙 이렇게 정리한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0: 네.
1: 하여튼 정상적인 거래는 좀 아닌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거래를 두고 국민의힘은 대출 규제를 우회한 꼼수 거래라며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다고요?
0: 네. 그러니까 청와대 설명을 보시면 매수인이 아직 기존 집을 팔지 못해서 잔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가 좀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10월 말까지 잔금을 치르기로 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25억 원이 넘는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2억 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결국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한테 사실상 거액을 빌려준 매도인 금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달 말에요.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전에 소유권을 좀 넘겨야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재건축 이익 놓치지 않기 위해서 거래 서두른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평범한 국민은 하기 어려운 거래를 대통령만 했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나경원 의원은 은행 대출이 안 되면 매도인에게 돈을 빌리는 가이드라인을 대통령이 보여준 거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1: 청와대에서는 시세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0: 네.
1: 매각을 했다라고 했는데
0: 네.
1: 그러면 살 사람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뭐 담보를 잡고 근저당권 설정하고
0: 네.
1: 이럴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조금 좀 이상하긴 이상해요. 뭐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윤경 기자님
0: 네.
1: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내일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1: 네, 요즘 TV 라디오 신문 어디든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밖에 없는 느낌적인 느낌이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후보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3: 네.
1: 안 힘드세요? 힘드세요?
3: 제 아내가 몰라 이런 걸 하려고 그러냐. 힘들어하면서.
1: 그게 뭐가 제일 힘드세요, 근데? 이렇게?
3: 아, 뭐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힘든 것은 네. SK하이닉스 3전 주식 변동성 때문에 네. ETF에 투자했던 우리 젊은이들이 단기 막 손실이 발생해서 네. 마음이 아파요. 이게 장기 보유를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1: 그렇죠.
3: ETF 자체가 단기 면이 있고 그래서 제가 김용범 실장이나 저 구윤철 부총리한테도 메시지를 보내고 그랬는데 네. 일단 예탁금을 3천만 원 올리고 그 29자로 한정하고 추가 단기 ETF 이제 불허하고 이렇게 좀 조치를 했는데 이게 워낙 지금 마이크론이나 키옥시아 같은 그 미국 일본의 메모리 업체도 이렇게 하락폭이 막 25%까지 네. 내려가고 변동성이 심해서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공매도 가지고 있는 일단 거품 제거나 가격 조정 기능이라는 순기능이 있는데
1: 잠깐만요. 저희가 경제방송 주식방송이 아니라서 그 정도까지만 한다고 요거만 여쭤볼게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3: 아니, 잘 수습한 게 중요하죠. 이게 5월 달에 출시를 했는데 왜 출시했느냐. 이게 지금 외국에도 2배, 3배 레버리지 이게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외환이 외국 시장 그 나스닥이나 다른데로 빠져나간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후보님 출마의 명분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대통령 많이 힘들어요?
3: 다 그러고 있는 거죠. 사실 네. 제가 이제 이거를 다른 후보들보다 좀 더 저는 실감이 있게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인천시장 할 때 한 세 번 정도 아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렇게 네. 있었거든요.
1: 네.
3: 왜냐면 하루에 제가 이자를 10억씩 물었는데
1: 아.
3: 제가 야당 시장이라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저를 도와줄 리도 없고 그래서 제가 터미널 부지를 한 9,200억에 매각을 했어요. LG에다가. 네. 그래서 급한 불을 꺼서 부도 위기를 넘겼거든요. 이 그런 과정에 너무 힘들어서 아 이러다 죽겠구나.
1: 아, 국정 운영이 너무 힘들어 보인다.
3: 2010도 그랬는데 이거 뭐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고민한다는 것은 엄청난 무게입니다, 사실.
1: 아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인데 네. 어렵고 힘든 약자 지금 취직 잘 안 되고 결혼해도 고민하고 집값 때문에 걱정하는 20, 30대
3: 그렇죠.
1: 그 사람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게 집권 여당 당대표 후보다운 메시지와 명분 아니에요?
3: 맞는 말씀입니다. 그게 그 동전의 양면인데 지킨다는 게 이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지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이런 어려움 지금 외국으로부터의 어려움 푸틴 뭐 트럼프 막 이런 이 역사적 무게로부터 그걸 분산시켜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1: 어제 정청래 대표 두 번 정도 만나셨잖아요.
3: 예, 예, 예.
1: 이렇게 정청래가 당선되면 청와대는 상대도 안 할 거다. 일방적으로 네. 친명이라고 얘기하는 건 스토커다. 이렇게 네. 막 강하게 공격을 하셨던데 이렇게 좀 만나시면 좀 껄끄럽고 그렇지 않으세요?
3: 뭐 만나면 약간 뭐 그래도 우리가 그 이재가 부른 DNA처럼 넘어져도 네. 또 다시 일어나는 우리 민주당의 DNA이기 때문에 네. 서로 뭐 다투더라도 또 결론이 나면 하나로 뭉치는 DNA가 있다고 봅니다.
1: 네. 청와대가 상대 안 하기 때문에 안 해줄 거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 그 이유 말고
3: 그게
1: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3: 아니 그게 이제 저는 홍명보 바꾸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왜 홍명보를 왜 우리가 바꿔야 되나고 이야기하는가? 지난 월드컵 성적이 보여준 것이고 실제로 네. 전술이 뭔가 축구라는 필요에 따라 왜 손흥민과 이강민을 제대로 활용 안 할까? 왜 고려대학교라는 그 인맥에 갇혀 있을까? 이런 지적이 있는 거잖아요.
1: 네.
3: 그런 유사한 평가가 있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정청래 자기 파벌이라 그럴까요? 그 그룹에 묶여가지고 지금 이번 선거운동도 그렇게 묶어서만 하고 있잖아요.
1: 네.
3: 어제도 김민석 후보가 지적했지만 800명의 특보를 만들어서
1: 맞아요.
3: 저게 과연 지방선거와 네. 보궐선거를 진짜 이기려고 자기를 사심을 버리고 뛰는 느낌으로 안 다가왔다는 거죠.
1: 네.
3: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결과로 말해주는 거니까 민주당 지지도가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떨어지는 현상이 다시 올라왔다 그러지만 레드크로스가 나타났고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서울시장 패배와
1: 네.
3: 대구 경남 부산의 패배가 뭐 평택의 패배가 컸다고 봅니다.
1: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2028년 총선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이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것까지 좀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3: 여론조사 전문업체에 따르면 그 지난 6.3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그 득표율을 그대로 총선에 대입하면 12석이 줄어든답니다.
1: 네.
3: 민주당이.
1: 네.
3: 그럼 지금 149석으로 과반이 무너지는 겁니다.
1: 네.
3: 이대로 방치하면.
1: 그런 걱정이 있으시군요.
3: 예.
1: 김민석 후보는 공격자를 안 하시죠?
3: 아니 이제 들어가면 어차피 이번 선거라는 게 지난 당대표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바꾸자는 것으로 나온 거니까 이제 네. 들어가면 정책적인 경쟁이 시작될 거로 봅니다.
1: 네. 그 김보미 후보가 네. 이렇게 뭐 686 막 공격을 하잖아요.
3: 네.
1: 선배님들 기득권 세력 이렇게 공격하는데
3: 네.
1: 어때요? 그걸 직접 이렇게 면전에서 얘기를 들으면 반성하시는 측면이 있어요? 아니면 아니 저렇게 새파란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얘기할 수 있어?
3: 아니 뭐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죠. 항상 우리도 삼김 청산 막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가 삼김 청산을 외쳤지만 결국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이 모두가 대통령을 했죠. 거치고 난 맞습니다. 다음에 된 것입니다.
1: 그러니까 네.
3: 그분들이 그냥 삼김이 아니었잖아요.
1: 네.
3: 그 삼김 우리가 젊으니까 삼김 누구 물러주세요라고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결국 대통령 다 하고 넘어가서 우리가 김대중을 저도 지지했던 이유가 김대중을 버리고 우리가 민주당이 갈 수 없다 역사를 김대중의 유산을 넘고 계승 넘어서 가는 거지
1: 네.
3: 삼김청산에서 버리고 갈 수 없다 이렇게 네. 판단했고
1: 네.
3: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DJ와 함께 한 겁니다.
1: 네.
3: 이게 이제 재정구 선배나 장기표 선배나 이런 분들과의 차이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힘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1: 그 후보 출마 자격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3: 네네, 네.
1: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친청 쪽 최고위원이 네. 방송에 나와가지고
3: 네.
1: 막 송영길 우리 후보님께서 최고위원회에 들어오셔가지고
3: 네.
1: 박지원 뭐 최고위원한테 막 뭐라 하고 혼내고 막 그랬다.
3: 네.
1: 그러한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3: 아니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번에 이거를 반대한 최고위원님들한테나 그를 지지한 분들한테 호소하고 싶은데 아니 그 친청 그룹이 가장 검찰 개혁을 강조한 분들 아닙니까?
1: 네.
3: 검찰 보안 수사권 뭐 1점도 남겨두면 안 된다고 강조한 분들이 그 검찰의 직접 피해자가 송영길 아닙니까?
1: 네.
3: 뭘라고 지금 검찰 개혁하자는 거죠? 저 같은 피해자를 만들지 말자는 건데 아 제가 구속돼서 329일을 구속돼서 그때 싸울 때 여러분들이 한번 저한테 뭐 찾아오게 됐어요. 뭐 위로의 메시지를 보는 적이 있습니까? 정청래 의원부터 이성윤, 문정복 전부 다. 이런 분들이 무죄 확정 판결을 봐서 돌아왔는데 그 기간 동안에 6개월 당면합의가 안 됐다 그래서 대표 자격을 안 준다 그러면 검찰의 공소장에 도장을 찍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난 이런 논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1: 네.
3: 이게 민주당인가?
1: 네.
3: 검찰 개혁이란 말을 다시는 입에 담지 말아라 그러면
1: 네.
3: 뭐 하자는 거예요? 무죄 확정 판결까지 받고 왔는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조국은 그렇게 지지하면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온 송영길을 배제하자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있는 일이냐고 이게.
1: 그래도 규정상은 어쨌든
3: 규정상이 나와 있다니까요.
1: 네.
3: 6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이 후보가 된다 그러지만 거기다 당무위원회 달리 정할 수 있다고
1: 맞아요.
3: 돼 있어요.
1: 네.
3: 그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이유가 제가 안 된다는 겁니까? 박지원 그분은 입당한 지 5개월인가 안 돼서 안 됐던 거잖아요. 저 송영길은 29년 당원입니다.
1: 네.
3: 이었습니다.
1: 네.
3: 대표를 했습니다. 검찰 독재와 싸우기 위해서 민주당이 부담을 안 주기 위해 탈당해서 홀로 싸워 무죄를 받고 온 사람에게 그 달리 정할 수 없던 이유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조항이 뭘 위해 있는 거냐. 이게 특혜라는 겁니까?
1: 네.
3: 새로 조항을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있는 단서 조항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거기다.
1: 그 약간 좀 불편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3: 네?
1: 후보님 화내지 마시고요.
3: 아.
1: 아니, 너무 무서워요, 막 이렇게 화내시니까.
3: 아니 이 나는 그... 왜냐하면 검찰 개혁을 떠드는 네. 사람들이 이성윤 이런 분들한테 다시 뭐 TV 토론 때 나오겠지만,
1: 네.
3: 저는 정말 이건 너무 분노스러운 일입니다.
1: 네.
3: 아니, 송영길이가 정말 329일 구속됐을 때 누구 하나 제대로 그 친청 주변에 있는 의원들이 저한테 네. 따뜻한 말 한마디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1: 요거는 네. 제가 직접 뵈면 여쭤보고 싶었어요. 돈봉투 사건 네. 관련해서요. 네. 후보님이야 무죄를 받으셨지만 네. 그거는 이제 검찰이 위법한 네. 증거를 수집을 했다. 그것을 네. 배제하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거지 의원님과 같이 활동했던 뭐 의원 다른 의원분들은 대법원에서 네.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돈봉
3: 다 무죄 받았어요.
1: 그 윤 의원님은
3: 아 그거는 분리가 돼서 이 절차가 잘못돼서 앞에 네. 돼서 아마 재신청을 할 겁니다.
1: 네.
3: 근데 전부 무죄 받았습니다.
1: 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도덕적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3: 아니 법률적으로 문제 없다 그러지 정치적으로는 저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발생한 일이니까
1: 네.
3: 전체 책임을 지고 제가 탈당을 했잖아요.
1: 네.
3: 그리고 4년의 고생을 그
1: 정치적인 책임은 지셨다.
3: 그 정치적 대가를 치른 거 아닙니까 제가
1: 네.
3: 국회의원도 출마도 못했고.
1: 알겠습니다.
3: 아니, 그런데 이제 네. 여기서 다 다른 건 모르지만 저 송영길이 몰랐어요.
1: 네.
3: 제가 돈 그러니까 3만 개가 되는 녹음 파일에 송영길이 이 돈봉투 자금을 줬거나 지시하거나 같이 협의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1: 네.
3: 그냥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 나와요. 그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도 송영길 후보가 지시했다 이런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누가 돈이야? 김 뭐다? 그래서 갖다 주라 그러자.
1: 네.
3: 그리고 법정에서 재판장이 물어봤습니다. 저를 가장 유동규처럼 검찰 쪽에 증언한 사람이 이정근 부총장, 사무부총장이었는데 네. 재판장이 답답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무부총장한테. 아니 증인은 여기 있는 이 피고인 송영길과 돈봉투권을 사전에 상의하거나 협의하거나 지시받은 바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없었거든요. 녹음 파일에 그게 있었으면 제가 그러니까 이 검찰이 이걸로 나를 유죄를 할 수 없으니까 별건 수사를 한 거죠.
1: 알겠습니다. 네. 그럼 검찰 얘기 나왔으니까 보안수사권 문제부터 좀 여쭤볼게요.
3: 네.
1: 후보님 보안수사권 예외적으로 네. 조금 좀 유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세요? 아니면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
3: 저는 이미 보안수사 요구권이 많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네. 그걸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안수사권을 그 예외적인 경우를 이유해서 그걸 주게 되면 그거를 핑계로 6천 명이 되는 검찰 쪽 수사관 조직을 유지할 핑계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3: 이 수사 기관을 나는 중수청으로 다 옮겨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1: 그렇죠.
3: 약 6천 명이나 돼요 지금 네. 검찰청 밑에 소위
1: 맞습니다.
3: 검사 계장들이
1: 네. 검사
3: 이 아까운 인력을 네. 수사 인력을 중수청으로 다 옮겨라.
1: 네.
3: 왜 거기다 이걸 놔둘 필요가 왜 있어요? 그리고 보안 수사 요구를 해가지고 경찰이 안 들으면. 한 달 더 짧게 정할 수도 있고요. 안 되면 수사기관을 이첩시킬 수도 있고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정도면 저는 경찰이 검찰에 통제될 수밖에 없고 지금 보안수사권 놔두면 이 검사들이 사실 수사 능력이 무너졌어요.
1: 네.
3: 지금 검찰의 수준이. 그리고 서로 핑계를 댈 수가 있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이걸 막고 중수청의 수사 능력을 보완하고 검찰이 현재 우리가 새로 만든 그 제도에 따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1: 전당대회 전에 이것이 입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후에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세요?
3: 뭐
1: 대통령께서는 좀 논의해봐라, 숙의해봐라.
3: 그건 뭐 내부 사정을 잘 모르겠어요. 그건
1: 네.
3: 법사위원회 원내 대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그건 뭐 어느 것이든 뭐 저는 별 문제 없다. 마치 이게 안 되면 난리가 난 것처럼 네. 빨리 막으자 막 이런 건 무슨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하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고.
1: 네.
3: 또 이미 김민석 후보도 정부의 안으로 보안수사 요건 폐지한 걸 정리됐다 그러는데 굳이 뭐 또 논의될 게 있는가 싶은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기탁금 논란이 최근에 조금 문제가 됐는데 이 기탁금을 4배 정도 상향한 거는 잘못됐다고 보세요?
3: 아 잘못됐죠. 이게 네. 나는 왜 이렇게 비싼지 저도 네. 500만 원이었거든요 옛날에.
1: 네, 네.
3: 아마 이제 뭐 다른 이제 권리 당원 숫자가 160만 늘어서
1: 그렇죠.
3: 뭐 발송 메시지 비용 이런 게
1: 맞습니다.
3: 아니 그런 당비도 많은데 당비로 보조해 주지. 제가 당 대표라면 이거
1: 청년
3: 관성으로 청년 최고위원제도 반대하더니
1: 네.
3: 결국 기타금까지도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1: 대통령께서 직접 좀 언급하셨잖아요. 당무 개입이라고 뭐 비판하는 쪽도 있는데.
3: 아니 당무에 다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는데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못해요?
1: 법적으로 문제 없다.
3: 예, 예.
1: 정치적으로도 문제 없다.
3: 아니 뭐 대통령이 뒷방 뭐 어르신처럼 그렇게 가둬놓을 일이 아니잖아요.
1: 일각에서는
3: 정치인 출신인데.
1: 일각에서는 특정 뭐 정치 청년 정치인을 도와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한 뭐 의심도 있는데 후보님 보시기에는
3: 정말 트럼프
1: 어떠세요?
3: 대통령이 지금 미국 선거 보면 이거는 조족 지열 아닙니까?
1: 네.
3: 거기야 물론 우리 제도와 법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대통령께서 원래 성남시장 때부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공개적으로 대중과 함께 공유하면서 저는 투명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봅니다.
1: 네. 그 기본적으로 좀 지역에 다니시거나 여러 유권자들이나 당원들 만나시면 2030 세대랑 네. 그 이후 세대랑 좀 달라요? 민심이나 당심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좀
3: 아니 다른 거 필요 없이 제 아들 딸이 다 2030이니까 네, 네. 아들 뭐래요? 딸들과 친구들 네.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러면 네. 확실히 다르죠 느낌이.
1: 왜 지지를 그렇게 좀 안 하고 불만이 있다고
3: 핵심이
1: 비판한
3: 뭐냐 것인가? 민주당이 자기들 이야기를 안 한다 이거죠.
1: 안 한다고.
3: 아,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있다.
1: 대표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후보님께서요.
3: 아니,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후보로.
1: 아니 근데 이재명 대통령 지킨다라는 그러한 명분을 갖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후보님이라도 나 2030 대변해주고 그들의 어려움 내가 같이 함께 느끼고 해결해주겠다. 네.
3: 그렇게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30 없이 2030 없다. 제 슬로건이
1: 네. 네.
3: 그겁니다.
1: 현재 전반적인 이 전당대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후보님?
3: 이제 시작이니까요. 뭐 잘 되지 않을까. 이제 송영길이 그 어떤 지지도가 이렇게 밑바닥에서 꿈틀거리는 게 느껴집니다.
1: 아 여론 조사를 보면은 그냥 뭐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님 네. 이렇게 네. 1, 2, 3등 이렇게 나오던데 네. 실제 체감하는 민심은 좀 다르다. 네, 이렇게 보세요.
3: 그렇습니다.
1: 그 정청래 대표가 전통적 지지층 이반 현상과 상실감이 나의 연임 출마 당대표 네. 재도전의 명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통적인 지지층이 약간 좀 이반되는 그러한 느낌이 드세요?
3: 그렇죠. 일부 그런 현상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더 부추기는 게 아니라 저는 통합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1: 네.
3: 본인이 굳이 그렇게 나올 필요가 있을까? 대통령 임기 4년인데 한번 쉬었다가 또 입각제도 있었다 그러는데 좀 입각을 해서 대통령을 돕다가 또 다음 기회를 모색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저렇게 나와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어떠겠어요 본인의 결정인데.
1: 원래 정청래 후보랑은 좀 친분이 있으세요? 친하세요? 아니면은 좀 약간 좀 거리감이 있어요?
3: 친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벌써.
1: 그 후보님께서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정청래 이제 대표에게 아, 당신 이번에 안 나오는 게 좋겠어. 라고 좀 직접 얘기해 보신 적 없으세요?
3: 아, 그런 이야기는 뭘 그러겠어요. 저는 이제 공개적으로 네. 그럼 본인의 판단이고 자유고 권리인데
1: 네.
3: 단지 저는 대통령을 30번이나 외치고 그런데 직간접적으로 모든 언론에 표현된 게 무슨 대통령이 정청래 당대표가 불편하다는 것을 수차례 표시한 거잖아요.
1: 네.
3: 그리고 아, 요즘 같은 세상에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다 불러서 이야기 들어보면 알 거 아니겠어요. 정청래 대표께서도. 그런데
1: 네.
3: 그거를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명청대전은 언론이 만든 허구 프레임이다.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다. 내가 이재명을 지킬 거야. 이렇게 네. 떠드는 게 나는 솔직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한테 정치인들이 솔직해야 되잖아요.
1: 네.
3: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고 그게. 그렇지가 않는데 실제로 싫은데 아니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서로 싫은데 막 밖에 가서 나는 쟤를 사랑해.
1: 네.
3: 쟤를 지킬 거야. 떠들고 다니면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1: 그렇죠.
3: 좀
1: 거짓을 말하고 있다.
3: 냉각기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1: 네. 왜 출마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전청래 후보는?
3: 자기 정치적 그 자기 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거라고 보여지죠.
1: 결국엔 또 2030년 네. 대선 출마하고.
3: 아니 뭐 그걸 떠나서 네. 나는 정청래 그분께서 지난번에 당대표 나올 때 그랬잖아요. 세 가지 옵션이 있다. 여기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장성철.
1: 아닙니다. 여기 아직 안 나오셨죠?
3: 예. 세 가지 옵션. 지금 1년짜리 당대표를 할 거냐.
1: 네.
3: 2년짜리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를 1년 뒤에 할 거냐. 아니면 네. 서울시장에 나갈 거냐.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자기는 이거를 고민할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해서

0: 혁신당의 10만 명 당원들이 네. 좀 상당수가 좀 민주당 이중당적 아니냐 이러한 뭐 네.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1: 네.
0: 좀 효과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1: 저는 제 선거용이 아니라 네. 총혁신당이 지금까지 계속 요청했던 게 교섭단체 요건 네. 1명인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0: 네.
1: 왜 그럴까요?
0: 왜 그래요?
1: 아니 그러니까 이 총혁신당도 참... 왜 송영길이가 조국 대표를 비판했으니까 괜히 편들어 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일까요?
0: 네.
1: 나는 그런 이제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서 저는 교섭단체 10명으로 낮추는 게 맞다고 봐요.
0: 네.
1: 그래야 이 양당의 그런 독점을 깰 수가 있잖아요.
0: 네.
1: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지금 저는 국민의힘도 저 장동혁 체제와 계속 갈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1: 계속. 아니, 윤 어긴 세력과 어떻게 같이 가겠어요? 그 내부 세력이. 그러면 친한계는 빠져나와서
0: 네.
1: 별도로 교섭단체를 만든 게 맞다고 봅니다.
0: 네. 네.
1: 그리고 거기에 이준석 뭐 3명이잖아요. 후보가. 네. 한 7명만 나오면 10명이 되는 거잖아요.
0: 네.
1: 만들어서 진짜 내란을 부정하고
0: 네.
1: 한 합리적 보수 세력이 깃발을 들고 저는 총선에 나오는 게 맞다.
0: 그럼 2028년 거죠. 총선 전에 네. 중대선거구제로 네. 선거제도 개편도 염두에 두고 계세요? 혹시?
1: 아니 그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정개특위가 지금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제대로.
0: 네.
1: 정개특위를 해서 정치개혁 분야가 좀 논의가 활발히 돼서 이게
0: 네.
1: 개헌 문제까지 연결된다고 봅니다.
0: 네.
1: 그래서 이번 총선 때 개헌이 좀 통과돼야 그래도 우리 사회가 지금 87년 이후로 한 단계 앞 나가지 않겠습니까?
0: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네. 처음 경제부터 시작해서 체육, 문화, 정치까지 우리 송영길 후보님과 함께 쭉 살펴봤습니다. 후보님
1: 네,
0: 오늘
1: 감사합니다.
0: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집 매각이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대통령 부부가 사적으로 매수자에게 잔금을 빌려준 거래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대통령조차 편법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지금의 부동산 규제가 주먹구구식이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책 재점검이 시급합니다.
4: 국내 외교원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외교관과 파견 공무원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됐는데요.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했으면 피해 사실을 10달 동안이나 몰랐습니다. 대체 누가 해킹을 한 건지 또 어디까지 빠져나간 건지도 아직 모릅니다. 우리 정부의 사이버 보안 영역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3: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잠실개표소 봉쇄시위 당시 체육단체 진입을 막아선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경찰을 조롱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 가운데 1명은 구속됐습니다.
3: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도 함께 선고를 받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공급과 실수요자 대책을 마련해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세제도 역시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세제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3: 삼성전자가 오늘 영국 런던에서 새로운 폴더블폰 시리즈와 첫 AI 안경을 공개합니다. 오는 28일부터 국내에서 사전 예약이 진행되고 공식 출시는 다음 달 7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오늘도 전국에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습도가 높아 찜통더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강릉 33도, 전주도 33도, 포항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3: 네, 첫 소식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이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4: 사건 초기 경찰이 성범죄와 살인사건을 병합하려 했지만 국가수사본부가 막았다는 형사과장의 진술도 나왔는데요. 국수본은 두 부서가 협조해서 수사하란 취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5: 성폭행 살인과

0: 살인 미수, 스토킹 등 모두 8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장윤기. 장윤기 검거 당시 경찰은 살인 사건과 직전에 벌어진 다른 여성에 대한 스토킹 사건을 각각 분리해 수사했습니다.
1: 별도로 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0: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이틀 간격을 두고 발생한 두 사건을 분리 수사한 이유가 국가수사본부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겠다고 국가수사본부에 세 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2: 형사과장이 여총과에 있는 사건을 남의 사건을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사건을 병합해서 이 사건이 성범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두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건의를 했는데
0: 국가수사본부는 형사과와 여청과가 협조해 수사하라고 했다면서 성폭행과 살인 혐의를 분리하라는 뜻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은 각각 영장을 발부받아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공적 공간을 그것도 검찰과 경찰이 따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혐의 입증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어느 정도 포렌식을 통해서 물증을 확보하느냐, 이것이 국수본의 윗선까지 갈 수 있는가를 가릴 수 있는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경찰 국가수사본부까지 수사가 확대되면서 수사 대상이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다시 직면하게 된 경찰 특별수사단은 형사국 소속은 모두 배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세리입니다.
4: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경정은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무제한 토론 대치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5: 수사기간이 30일 더 연장된 건데요. 이 과정에서 여권 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6: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활동기한을 다음 달 23일까지 30일 더 늘리고 파견 인력도 최대 150명으로 기존보다 20명 증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이 정치보복용 특검 연장이라며 무제한 반대 토론에 돌입하면서 여야는 24시간 꼬박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7: 진실은 규명되어야 되고 밝혀져야 됩니다. 그것은 특검만이 할 수 있습니다.
8: 국민들 대다수는 그리 생각하실 겁니다. 정권이 저렇게 피해 복수를 하고 저렇게 잡아대는구나.
6: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에 필요한 의석은 최소 180석. 161석의 민주당으로선 조국혁신당 12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협조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언제든 동원되는 거수기가 아니라며 보안수사권 폐지 약속 없이는 동참하지 않겠다. 혁신당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9: 형사소송법 개정 시기 저희는 7월 말까지 예, 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내용에 대해서도 보안수사권 폐지 원칙을 전달했습니다.
6: 원내대표 간 협상 끝에 혁신당이 표결에 참여하면서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을 채우고 가까스로 막을 내렸습니다.
10: 네, 총 투표수 183표 중 가 18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이후 특검법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은 됐지만 혁신당의 압박까지 더해지며 여당 내 보안수사권 폐지 논의는 더욱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됐습니다. 당분간 수기 절차를 거치겠다는 지도부의 방침대로 본회의 직후엔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11: 경찰 수사의 통제, 피해자 구제 개선 것들이 진짜 개혁과제입니다. 보안수사가 이 논의를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12: 피해자 보호는 검사의 시혜적인 선의 그리고 직접 수사권에 기대서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6: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 심사 소위는 이번 주에도 회의를 열어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법안 심사를 이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상임위 복귀가 임박해 앞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예비경선 시작과 함께 당대표 후보들 사이에서는 난타전이 한층 더 거칠어졌습니다.
5: 김민석, 송영길 후보와 정청래 후보 간에는 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졌고요. 고민정, 김보미 후보는 청년 정치 복원과 세대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3: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집권 1년 차에 명청대전이 나올 필요가 없다. 지도부를 바꿔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하면서 정청래 전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지난 1년간 당 지도부의 역량 부족과 자기 정치가 정부와의 원활한 협조를 방해했다며 반명, 분열주의 타파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14: ABC 갈라치기, 정권 필패 발언, 이런 것들이 반명이고 분열주의 아니면 뭡니까? 이런 것들을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당이 바로 서겠습니까?
13: 연일 이어지는 맹공에 발끈한 정청래 전 대표. 정당 방위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김 전 총리를 겨냥했습니다. 4년 전 김 전 총리가 지방선거 패배를 두고 이재명 당시 의원을 비판한 기사를 언급하며 반격했습니다.
14: 습관처럼 4년 전에는 이재명 공격하고 4년 후에는 정청래 공격하고 이런 네거티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3: 송영길 전 대표도 정 전 대표를 향한 날 세우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을 지킬 거란 정 전 대표의 말이 솔직한 게 아니다. 거짓말이라고 직격했습니다.
14: 정권을 잡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지금 소중한 정권입니까? 이재명 정권.
13: 고민정 의원은 지금 족보 논쟁을 벌이며 싸울 때가 아니라며 청년 정당을 역설했고
15: 당당의 이 앞물은 뒷물이 결국 밀고 나가는 겁니다. 자리 하나 주는 악세사리 청년 정치는 저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13: 유일한 청년 후보인 김보미 전 강진군 의회의장도 686 선배들의 아름다운 퇴장을 주장했습니다.
16: 독재 권력에 맞섰던 그 용기를 이제는 권력을 내려놓는 용기로 완성해 주십시오.
13: 후보들 간 난타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도한 부담이라며 논란이 된 기탁금은 2천만 원씩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조세 제도를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4: 네, 내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를 앞두고 지난주에 각 부처 토론회가 진행이 됐고요. 정부가 개설한 온라인 사이트에는 3천 건이 넘는 의견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5: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실수요자와 또 보유세 강화에 반발하는 1주택자 목소리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답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7: 공급 부족과 전세난 여파로 서울 아파트값은 75주째 꺾일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비상이 걸린 정부가 준비 중인 이른바 최후의 수단인 부동산 증세 카드는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과 비거주 1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가 유력합니다.
18: 부담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주택시장에 주는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적정 수준이 얼마냐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17: 세제 개편 전 국민 생각을 듣기 위한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마련된 온라인 의견 수렴 사이트. 3천 건 넘는 제안들이 쏟아지며 관심이 뜨거운데 보유세 강화를 둘러싼 의견들이 눈에 띕니다. 값싼 주택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고가 1주택자보다 종부세를 더 내고 있다며 과세 기준을 총 가액으로 바꿔야 한다는 항의와 노년의 소득 없이 주택 하나뿐인데 초고가라는 이유로 보유세를 높이면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갑작스럽게 빡빡해진 대출 한도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줄지었습니다. 대출이 최대 6억 원까지로 묶여 무주택자여도 서울에선 집을 살 엄두를 못 낸다는 얘기. 주택매매 계약을 마쳤는데 은행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져 잔금을 못 치르게 됐다는 호소 등이 적지 않습니다.
19: 그러면 생일 최초로 실수요자를 보호해 준다고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기업은행이든 새마을금고든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다 위에서 안 된다고 했다고. 지금은 이제 잔금을 치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17: 이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20: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17: 정책 방향은 이미 정해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모양새만 갖춘다는 시선을 불식시킬 만한 실질적인 토론과 향후 정책 설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4: 네, 이번에는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구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곡괭이산을 조만간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5: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열흘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외교적 중재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을 곧 타격할 거라고 예고했다고요?
21: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이 있는 나탄즈의 일명 곡괭이산을 조만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회담 중 이란이 곡괭이산으로 핵 원심 분리기를 옮겼는지에 대해 질문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랬을 수도 있지만 핵물질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핵과 관련한 장소는 어디든 강력하게 타격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22: We follow the material. That's where the action is. And we'll be hitting that area very, probably pretty soon. And there's not a thing they can do about it.
21: 화강암산 정상 100m가량 아래 요새화된 이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 미군은 지난해 이란 핵시설 공습 때 사용한 벙커버스터 재사용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상군 투입이라는 초강수 대신 지하 핵시설 원점 타격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미국은 점잖게 대응했고 이란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면서 공격 수위를 더 높일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란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수용하기 전에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 발언도 잠시 들어보시죠.
22: I will tell you, they want to desperately meet, and until they're ready to meet in a meaningful way, we have no interest in even.
21: 이날 회담에 배석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북한을 거론하며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은 47년간 북한과 마찬가지로 재래식 군사력을 강화했다면서 바로 그 방식으로 북한이 핵폭탄을 개발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4: 네, 미국과 이란의 교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21: 네, 미국이 이란을 대상으로 열흘째 공습을 이어가고 이에 맞서 이란도 전면전을 선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전날 10일째 연속 야간 공습에서 이란의 군사 지휘소와 해상 전력, 미사일과 드론 발사 기지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해상 전력을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국영 TV를 통해 중동의 미군 기지를 향해 발사됐다고 주장하는 미사일과 드론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쿠웨이트에 있는 주요 전술 레이더 시설들과 시스템을 타격해 무력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내무장관이 이날 핵심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방문하는 등 외교 채널을 가동해 대화하려는 시도도 병행하고 있지만 무력 충돌은 멈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군사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위협까지 겹치면서 국제 유가는 2%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5: 네, 교전이 다시 이어지면서 미국 국방 예산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21: 네, 미 국방 예산이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로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돼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회 내 반전 여론과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예산 부족으로 전투태세 유지에 필요한 훈련이 축소되고 장비와 시설 유지 예산이 전쟁 비용으로 충당돼 전용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이란과의 전쟁으로 현재까지 375억 달러, 약 55조 5천억 원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금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속한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4: 네, 이번 사태에는 예멘 후티반군도 끼어들었죠. 이번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모든 항구를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5: 호르무즈 우회로인 홍해까지 봉쇄 불안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1: 홍해 남부를 통해 중국으로 향하려던 초대형 유조선 신융양호가 유턴해 스웨즈 운하로 향합니다. 전날 사우디 서부 얀부항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나오다 항로를 되돌린 겁니다. 인도행 원유 70만 배럴을 싣는 로도스호도 비슷한 시각 경로를 180도 돌렸습니다. 사우디 항로 봉쇄를 선언한 예멘 후티반군의 경고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실제 유조선 운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전날 후티는 해운사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사우디 항구에서 화물 선적과 하역을 금지한다며 해당 선박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2: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 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불면증은 어지러움증, 두통, 중풍,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만성불면증으로 고생하신 환자분들을 보면은 일상생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반응이 늦어지고 면역력이 저하되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다음 날 혈압이 더 오르기도 하고 또 심장병, 당뇨병과 같은 각종 질환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언젠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당뇨병을 비롯한 많은 병들이 어떠한 계기로 출혈이 되어 새로운 병들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북경의술원에 오신 불면증 환자분들을 보면 불면증 때문에 술을 드시는 환자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약 성분을 자극제와 안정제로 나누면 커피는 자극제인 스티뮬런트, 그리고 알코올은 디프레센트, 즉 안정제로 뇌를 마비시키고 안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불면증 때문에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은 시간이 흐르면서 알코올 이존성 수면을 취하게 됩니다. 알코올 이존성 수면이란 술이 깨면서 잠도 같이 깨고 깨시면 또 술을 찾게 되고 따라서 술을 점점 더 마시게 됩니다. 우아하게 말하면 이존성이지만 사실은 중독을 의미합니다. 양방에서 수면제로 많이 쓰는 벤조디아제핀 계통의 약들은 쉽게 잠이 들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역시 이존성이 강하고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미국 수면의학협회에서도 엄격히 통제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라이센스를 걸고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한 환자한테 보통 단시간 어느 기간 정도 수면제를 처방을 해주시고는 더 이상 처방을 삼가하게 됩니다. 불면증은 꼭 치료해야 하는 우리 인간의 먹고 자고 배설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불면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수면 방해 요인을 찾아 사람마다 맞춤형으로 원인을 제거하면서 치료를 하면은 빠르고 좋은 효과를 보는 것을 임상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불면증은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2: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17: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화요일 장성철의 뉴스 명단. 화요일은 3, 4부 인재영이 미연단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의 사장 뜨거운 인물과 이슈를 집중 해보해 볼 텐데요. 인재 영입위원장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십니까.
3: 네, 오랜만입니다. 옛날엔 자주 뵀는데 요즘에는 일주일에 두 번밖에 못 뵀네. 인재 영입위원회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예, 안녕하세요. 네,
3: 전화하지 마세요. 하은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3: 하은기 부대변인님. 네. 전반적인 지금 민주당 전당대 판세가 좀 어때요? 판세. 그냥 여론조사 흐름과 비슷한가요?
7: 난장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이제 더 유리할까 봐 뭐 룰 같은 걸로도 계속 몇 주째 지금 그렇죠. 막 그러고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쯤 되는 정당이면 혹은 국민의힘쯤 되는 정당이면 전당대 하도 많이 치러봤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잡음이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하도 약간 멸망전처럼 진행되고 있어서 네.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판세도 지금은 난전처럼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많은 당원들은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당선이 됐을 때는 이게 혹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심판으로 작동하는 거 아니야? 이런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 조금 유리하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원사이드하게 지금 이기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진 않네요.
3: 정청래 후보가 생각보다 네. 여유롭고 네. 뭐 주눅들거나 위축되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상당히 좀 의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거의 90%의 정치 평론가들이 정청래 후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의 뜻과 의지도 그런 것 같고 의원들 다수도 정청래 후보 되면 안 된다라는 것 같은데 진영이나 언론에서 상당히 좀 불리한 요소가 많은데도 여유로워 보여요. 자신감인가요? 아니면은 허장성세인가요?
7: 제가 저희 당 전직 당대표 출신 인사에게 이렇게 비유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는 건 알고 있으면서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모든 패널들과 국민의힘 인사들은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고 하고 있죠. 네. 장동혁 대표를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은 윤호기인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청래 대표께서도 소위 활성화된 지지층이라고 하잖아요. 어디 게시판에 글만 남기고 투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지지층을 보고 정치 고관여층 혹은 활성화된 지지층이라고 하는데 네. 그 분들이 정청래 대표를 많이 지지해요. 김어준의 뉴스 공장 보고 딴지 게시판에 글 남기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사실상 유권자들한테 원사이드하게 밀린다고 보진 않기 때문에 좀 그런 여유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3: 김종혁 위원장님 네. 관전평 좀 한번 쭉 한번 관전평이야 지금
4: 관전평이요? 그러니까 지금 갈수록 점이 강경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디서 이번에 이걸 뭘로 관점 뭘로 관전평을 해야 될 것이냐 포인트로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네. 어떤 폭로가 나올 것이냐 그게 나는 제일 궁금하다 그랬거든요. 아니, 뭐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도 이낙연 후보가 폭로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난리가 났던 것이고 그 이전에 보면 뭐 박근혜 그 이명박 두 후보가 싸울 때도 사실은 상대방의 치부를 다 서로가 끄집어내서 결국은 그게 다 치명적으로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 이제 그 돌아가는 그 모양새가 그 김민석 후보가 계속 이제 신천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3: 네.
4: 신천지 맞아요. 얘기를 하는데 뭐 누가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정명석 그러니까 지금 저 정청래 후보가 네. JMS 정명석 씨하고 인척 관계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사이비 2단이라는 사람들이 다 엮여 있어요. 통일교 그다음에 신천지 네. JMS 이런 분들이 다 서로 과거에 다 알던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고 뭐 이런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후보가 저렇게 신천지를 계속 치고 나오는 것은 아마도 그 다음 단계로는 정명석 쪽으로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기서 저렇게 폭로전을 시작하면 이쪽에서는 뭘 갖고서 공격을 할까? 그럼 뭐 또 배추 파동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그래서 양쪽에서 엄청나게 파멸을 하면서 공격을 할 것 같아요. 그 어디까지 갈까? 이게 저는 상당히
3: 네거티브 공방이.
4: 네, 궁금해요.
7: 팝콘 하나 넣어드려야겠어요.
4: 맞아요.
3: 그 JMS와 뭐 저 정청래 대표와의 뭐 인척 관계 이거는 확인된 거는 아니고 그런 의혹이 좀 나와 있다. 네. 그거
4: 아니 인척인 게 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선택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걸 뭐라 그럴 수는 없는
3: 인척 관계라는 게 확실히
4: 아니 근데
3: 확인된
4: 제가 그 공주 금산 이쪽에 갔더니
3: 맞아요.
4: 거기 있는 분들은 뭐 다 같은 동네 살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뭐 호적 등본 띄워본 게 아니니까 뭐 잘은 모르겠어요. 정확치는 않죠.
3: 서 변호사님.
5: 저는 근데 그 송영길 후보가 죽기 살기로 이제 당선돼야 되겠다. 원래 나온 게요. 정청래 신의 한 수예요. 그냥 막을 수도 있었잖아요. 복당한 지 6개월 안 됐거든요. 그런데 대인배처럼 나오시오. 김용도 나오시오. 이게 정청래 신의 한 수예요.
3: 왜요?
5: 송영길 넣어가지고 그 내가 대표되고 김민석이를 원내대표나 해라. 그러니까 김민석 표를 마이크할 것 같아요.
3: 그래요?
5: 저는 1순위 표는요. 정청래가 무조건 1등합니다. 다만 이제 그 과반이 안 되면 송영길의 2순위 표가 김민석한테 가면 나중에 정당성 관점에서 또 논란이 엄청 벌어질 거예요. 저는 그래 봐요.
3: 그 최근 여론조사랑은 좀 다른 분석을 내놓으셔가지고
5: 아니 송영길 이분이 호남에서 본인 표를 좀 가져가고 호남이 중요하잖아요. 정청래 표 있고 김민석 표가 송영길 쪽으로 가면 1순위 표는 정청래가 1등을 갈 수 있다. 다만 2순위가 김민석 송영길이가 원팀이니까 2순위로 한 명이 역전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정당성 관점에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정청래가 선전하는 이유는 뭐냐.
3: 뭐예요.
5: 이게 패널들 뭐 여노가 용역 철거 뭐 촉법 떠들어봤자 표 안 돼요.
3: 안 된다.
5: 이 종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동희하고 또 똑같다 봐요. 장동희 누가 만들었냐. 고성구하고 전환길이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고성구하고 서로 똑같은 존재 인정하는 게 유시민이에요. 유시민이가 좌우 고성구 유튜브로 본다 그랬어요. 자기가 인터뷰했어요. 그다음에 김호준하고 전환길이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강성 고성구 전환길이가 장동혁을 만들듯이 유시민 김호준이가 정청래를 만드는 거예요. 나머지 방송에 뭐 너가 맨날 똑같은 소리 뭐 서용주 강성별 맨날 떠들어봤자 표 돼요? 이거 표 안 됩니다. 그 중도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강성들이 투표하는 거예요. 국민의 뭐 35만 중에 17만 표면 당대표 돼요. 그러니까 제 말하기 정청래가 지금 유리한 거죠. 1순위에서는.
3: 그럼 결론적으로는 김민석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5: 그게 이제 2순위 선호 투표제로 성령길이 탈락하고 고표가 가면요. 엄청난 또 이게 자판에 내분이 벌어질 거예요. 아니 1순위가 1위도 50도 안 된 사람이 선호 투표로 당대표가 돼? 두고두고 정당성 시비에 휘말릴 겁니다.
3: 싸우라고 지금.
5: 그럼 객관적인 분석이 싸우세요. 객관적인 분석.
3: 하은기 부대변인님.
7: 늘 긁히지만 이번에는 특히 긁히네.
3: 네, 어느 부분에서.
7: 너희들 나와가지고 평론하는 거가 아무 표 안 된다 이러니까.
3: 그 지방선거 전에는 권리당원이 한 110만 명 정도인데 지금 한 16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50만 명이 늘었어요.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7: 근데 그게 막상 늘어났는데 투표율이 저희가 한 30에서 40% 되거든요.
3: 50% 안 돼요?
7: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그렇게까지 안 높았던 걸로 알고 있어서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네거티브가 극심한 이런 선거는 이입하는 사람들은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투표율이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특별히 누구한테 유리하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뭐 송영길, 김용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 당비 6개월 안 냈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피선거권 안 준다 이거는 규정의 본질을 약간 왜곡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피선거권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권리당원 지위를 규정하는 건데 그거를 뭐 사실 뭐 6개월 당비 안 냈으니까 이제 피선거권 없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는 쪽에서 오히려 선거 판세에 별로 유리하게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소음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게 아마 정청래 대표 쪽에는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3: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은 네. 그러한 뭐 최고위원회라든지 당무위원회의 그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왜 옛날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왜 그 규정에 예외적으로 혜택을 주지 않았느냐. 이건 불공정하고 이중잣대 아니냐.
7: 그건 반론이 그거죠. 되는 게 네. 박지원 위원장은 물론 안타깝지만 그 일단 지방선거 패배로 물러난 지도부였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출마하는 거였거든요. 네. 다시 출마할 때 자격을 요건을 따져보니 평생 민주당원이었던 적이 6개월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김영, 황영길 예전에 대선 때 김경수 요 세 분이랑 다른 거죠.
3: 당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이었는데
7: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께서 내가 보니까 민주당 거 한번 갈아엎을 필요가 있겠어. 나 예전에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으니까 당비는 못 냈지만은 나 이거 출마시켜줘 했을 때 과연 받아들일까요? 민주당이? 반대로 국민의힘에 내가 사실 비대위원장 출신이었는데 어? 지금 당원 단계에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내가 뛰어들겠어. 나 지금 자격을 줘. 안 받아들일 거거든요. 그래서 사안별로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따져야 되는데 어느 경우에 이렇게 딱 전부 뭉뚱그려서 같지 않은 걸 같다고 주장하게 되면 논리적 정합성은 좀 사라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3: 근데 뭐 비대위원장도 하고 뭐 당원이고 뭐 그 진영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좀 알려져 있고 역할을 했다면 네. 그렇게 뭐 제한 규정 6개월에 얽매일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제가 여쭤봤어요. 뭐
7: 그런 이견도 있을 수 있죠, 사실은. 네,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송영길, 김경수, 김용 두 분이 오랫동안 민주당원이었던 거에 비추어 볼 때는 박지원 위원장의 활동 기간이나 이런 거는 조금 경우가 다르네요.
4: 밉보여서 그런 거죠. 그냥 솔직히 말하면 네, 솔직히 얘기하면 네. 그냥 주기 싫으니까 안 준 거예요.
3: 그때 말 안 듣고 막 본인이 막 돌발적인 네, 그런 거 아니냐고. 막 그,
4: 너 왜 이렇게 튀어. 네. 너 이제 용도 폐기야. 이제 끝이야. 비대위원장 해서 우리가 좀 써먹었는데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어. 그러니까 너 이제 오지 마. 라는 거죠. 굉장히 비정하게 한 거잖아요. 네. 뭐 거기다 대고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지만 본질은 그냥 제 필요 없으니까 보내자. 이거였죠.
3: 기타급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4: 기타급 논란은 왜 갑자기 그렇게 많이 올려갖고
3: 좀 잘못된 거죠.
4: 이해는 잘 안 되더라고요.
3: 아마 실무적으로 이랬을 거예요. 총 비용을 산출해가지고 후보들로 그냥 이렇게 나눠야 우리가 이 전당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4: 아니 그러면 당은 말이죠.
3: 돈벌이
4: 선거 공영제를 해서 그 국민 세금으로는 자기들이 선거한 거 전부 다 보존해주고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엄청난 지원금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당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야 그건 우리 당으로서는 돈 하나도 손해보지 않을 테니까 니네가 다 돈 내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네. 완전히 이율 배반이잖아요.
3: 그러니까요.
4: 국민 세금 그 받아갈 때는 득달같이 공영제로 하자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 당내 선거할 때는 우리 당 재산 하나도 손대지 마. 니네들이 돈 다네.
3: 그러니까요.
4: 이게 말이 됩니까?
7: 그리고 전준희가 이미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었고 총비용은 이미 그 전에 산출돼 있을 텐데 왜 공고 이틀 전에 그걸 올리느냐. 이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난번 전당대회에 비추어 볼 때 비용이 그렇게 늘 만한 요소가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급격하게 당비 그러니까 기타금을 올려놓은 건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저는 봐요.
3: 110만 명에서 160만 명으로 당원이 증가했으니까 여론조사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뭐 그런 논리 뭐, 같아요.
7: 근데 그러기에는 저희가 그 왜 국고 보조금이나 이런 거 열심히 쌓아뒀잖아요.
4: 근데 이 당원 숫자 그러니까 말이에요. 너무... 이게 말이 돼요?
3: 그러니까.
4: 네? 아니 그 이게 어느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3: 지방선거 과정 중에 이제 각 후보들이
4: 네,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저희도 네. 마찬가지로 네. 뭐 100만 당원 넘었다고 그러는데 네. 지난번에 우리 다 그 비 뭐죠? 그 경선한다고 당 경선한다고 시도위원들 그래서 경선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자료가 오잖아요. 그래서 전화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나 아닙니다 당원 아닙니다라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3: 네.
4: 제가 보기엔 이 양당에 지금 당원 그 부풀리기 있잖아요.
3: 잘 안 되고
4: 이거는 있어요. 제대로 한번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중당적자라든가 제가 보기엔 우리 당에 우리공화당 많이 들어와 있을 거고 자통당 많이 들어와 있을 거고 민주당에는 조국당 많이 들어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신천지 통일교 줄줄이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양당이 정화를 해야 돼요. 계속 지금 당원 숫자만 가지고 아니 지금 영국의 민주주의가 제일 오래됐고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영국의 노동당 뭐 보수당 이런 데 십몇만 명씩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양쪽에서 다 합치면 몇백만 명이야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3: 제 이제 경험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당대표 보좌관 할 때 그때 우리가 한 30만인가? 뭐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당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자 우리 이게 어. 유령 당원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보자 그랬더니 실무자들이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30만 명 일일이 다 전화해가지고
7: 불가능하죠.
4: 불가능해요.
3: 네. 그 주소 확인하고 뭐 다시 뭐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이민 가셨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체크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당원 관리가 어려운 건 맞는 거예요.
7: 선관위를 거치지 않으면 불가능할 거예요 네. 아마 그거는.
5: 저는 이제 당내 선거 우리 그 일반 선거는 10% 넘으면 50% 보존해주고 예. 15% 넘으면 전액 돌리잖아요. 예. 예. 당내 선거도 일정 득표수를 넘으면 예. 당에서 돈을 돌려주는 당에 500억의 현금 있잖아요. 그럴 뜻을 하고 국고 보조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이게 선거 공영제도 당내 선거도 해봐야 된다 이런 데 그 제안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말한 거요. 이거는 불법적인 당무 개입입니다.
3: 불법이에요?
7: 불법이에요?
5: 그렇죠.
3: 왜?
5: 왜냐하면 이게 네. 그 만약에 정민철 후보가 친명이 아니고 친성이다. 네. 그러면 이런 데 관심도 없어요. 정민철 후보 때문에 저는 했다 봐요. 이분이 강력한 친명이에요. 유시민이가 촉보 평론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눈물 질질내면서 이게 나 돈 없다고 하니까
3: 시계.
5: 그러니까 대통령이 볼 때는 이게 나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청년이 아 돈이 없어가 이러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언급했지 않겠어요?
3: 아 그러니까 불법적인 법적
5: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저는 당무에 대해서 의견은 표시할 수 있지만 네. 이거는 정민철이를 찍으라는 아, 뜻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3: 네.
5: 옛날에 정은호가 그래요. 정은호도 이게 당무에 개입 저는 불법적으로 보는 게 공천에 정은호를 서울시장 만들어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3: 네.
5: 겉으로는 안 그렇지만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속을 깊숙이 보면 불법적인 뭔가 정민철을 밀어주기 위한 네. 이런 게 저는 언급이라 보고 지금 대통령이 언급할 게 그래 없어요? 한번 생각해 지금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주가가 폭락해서 개미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래 당비 2천만 원 올린 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언급할 게 그게 제일 중요하냐고요. 정말 이게 부끄러워요.
3: 하부 대변인님 반박해 주세요.
7: 우리 변호사님께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또 법률가로서 활동할 때는 저렇게 심증만으로 불법을 주장하면서 재판에 네. 임하지는 않을 거예요. 증거를 중심으로 이게 위법인지 합법인지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위법이라고는 전혀 생각이 되지 않고 뭐 대통령도 엄연히 200만 원씩 특별 당비 내는 당원이고요. 저희 당원 당규상 대통령도 당론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혹은 법률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당무 개입이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당무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한 거는 맞죠.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뭐 부적절한 일이냐? 부적절한 일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이 기타급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을 떠나서 다 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 톤이 비슷하거든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걸 뭐 누굴 찍어서 얘기했다? 친청계에는 젊은 후보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20대 후보 자체가 없는데 당연히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정욱 변호사님께서 정치적으로 좀 무리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 김종혁 최고위원님이 좀 이거 판단을 내려주세요.
4: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당무 개비냐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짜친 것 같아요.
3: 짜치다.
4: 아니 그게 그렇게까지 뭐 계속 며칠씩 논의할 그런 문제입니까? 네. 그건 아닌 것 같아. 네. 그리고 좀 위선적인 것 같아요.
3: 누가요?
4: 우리나라에 너무 위선적인 제도가 많아. 아니 대통령이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수만 가지가 될 거예요. 근데 그 발언 하나를 가지고서 이거는 당무 개입이야 아니야 뭐 이거는 뭐 정상적인 거야 라고 계속 논쟁 벌이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 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
3: 그다 김종혁 위원장님이 소속된 정당에서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문제 삼고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4: 아니 그래서 저는 그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열린우리당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더니 그걸로 탄핵을 하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근데 그거 진짜 터무니없는 짓이었는데 거기서 탄핵의 물꼬를 처음 터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 생기니까 야 노무현도 탄핵했는데 박근혜 이거 탄핵이 안 돼? 라고 해서 간 거고 그래갖고 성공하고 나니까 윤석열도 탄핵을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첫 단추가 잘못 꼬이면은 이제는 모든 대통령에 대해서 걸핏하면 탄핵 얘기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명백히 잘못된 거죠. 저는 그건 뭐 두말할 나위도 없으니까 탄핵 사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3: 네.
4: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지금 너무 그 대통령의 실질적으로 아까 지금 서정욱 변호사 제대로 얘기하셨는데 네. 대통령이 지금 해야 될 일 너무 많거든요. 네. 이런 거 말고도 네. 지금 당장 경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주가 어떻게 할 겁니까. 맞아요. 그래서 거기다 국민연금 그 18.5% 하던 걸 갖다 28.5%로 늘려서 그것도 뭐 거기서 또 60조 더 빼야 된다면서요. 엉망진창이에요. 롤러코스터고. 근데 거기다 대고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깨기나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뭐 그런 것부터 모두 벗어난 초월적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고등학교 그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훈계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ETF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뭐 좀 힘들지 이렇게 웃으시면서 얘기하면 ETF로 완전히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피눈물 나는 사람들은 진짜로 화가 나거든요. 하셔야 될 거 많은데 이런 거 갖고서 자꾸만 개입해서 얘기하시는 거 뭐 구체적으로 뭐 다시 돌려 어디까지 이러는 거는 너무 짜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5: 이게요. 당무 개입이 한두 번이면 제가 말 안 해요. 보세요. 정은호 개입했죠. 그다음에 김남준을 개항에 예배드리러요. 김남준을 개항에 들고 왔어요. 송영길 두 번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또 보면
3: 조정식
5: 조정식을 선호 투표한다고 1순위에 조정식을 해놨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김민석을 노골적으로 밀고 있죠. 그러면서 정민철까지 지금 이게 벌써 대여섯 번 계속 이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을 다 읽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차라리 그냥 정원은 해줘. 뭐 김남준 밀어줘. 이것도 아니고 교회 예배들을 왜 김남준을 데리고 갑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4: 근데 저는요. 그 유권자가 판단할 일이에요.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어떤 액션을 취하든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꼭 뭐 아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 찍어야지라면 그것도 유권자의 선택이에요. 그래 그런 걸 가지고서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선택을 자기가 바보같이 하면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거고 아니 제대로 하겠다면 제대로 하는 거지 그것까지서 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지까지 우리가 무슨 돗자리 도사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7: 그러니까 뭐 정무수석 보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다라고 권력을 아예 찍어 누르든가 아니면은 제가 대통령이 지지하는 혹은 마음에 두고 있는 후보가 당대표가 될 수 없을 것 같으면 아예 규정을 비틀어서 당원 100%로 만들든가 아니면은 뭐 의원들 시켜서 연판장을 돌리든가 아니면은 공관위원장이랑 전화한 다음에 부탁하고 난 뒤에 뭐 아유 내가 당에 얘기했는데 안 들어주네라는 녹음 파일이라도 나오든가 네. 이 정도 했을 때 우리가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하는 거지 방금 열거한 것들은 사실 대통령이 개별 인사에 대해서 평가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취사 선택해가지고 당무 개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의 어떤 견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좁히는 여지가 있습니다.
4: 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이 그동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비판들 그것의 기준에서 형평을 맞춰야죠. 그럼 뭐 우리가 한 건 다 당무 그 그냥 의견 표시고 그 윤석열이 한 것은 전부 다 당무개입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7: 아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들 정도 수준 거의 권력으로 찍어 누르거나 아니면은 제도까지 비틀거나 이런 정도 갔을 때는 아마 저도 비판할 것 같아요.
3: 근데 누가 봐도 국회의장 선거 때 조정식 선호투표자 이거 링크한 거는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네. 찍으라는 건 그런 신호를 준 거잖아요.
7: 근데 이 선호투표제라는 게 지난번에 박찬대 후보랑 그 경쟁했을 때도 원래 선호투표제였는데 후보자가 두 명이어서 적용이 안 된 거거든요.
3: 아니 국회의장 선거 때.
7: 국회의장도 그렇고 뭐 그 당내 선거도 그렇고 이게 처음 그때 나온 게 아니에요.
3: 아니 근데 왜 하필 조정식 네. 당시 의원은
5: 질문의 뜻을 지금 잘못
3: 잘못한 게 아니라 알면서 지금 저런
5: 예를 들어 박지원을 1순위로 예를 들어도 되는데 왜 조정식을 하는 게 말이에요.
3: 두 분 다 이렇게 해도 되고.
7: 제가 박지원 의원님 별로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4: 정청래 그 당대표는 난 나가는데 오지 마. 그리고 총리는 아 이렇게 훌륭한 총리로 와. 네. 그것도 뭡니까?
3: 그러면은 덜 곤란한 질문을 하나 네. 하는 게 부대변인께 할게요. 그 대통령 분당 자택 판 거요. 근저당 설정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정상적인 거래다?
7: 근데 그게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대출 다 막아놓고 대통령이 사인간 거래로 그 매수자한테 돈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러는데 그건 대출과 근저당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근저당이라는 게 10월 만기 근저당이거든요. 대통령 집에 세입자 있는지 보니까 기사에 따르면 세입자가 있더라고요. 그 세입자가 10월 달에 나가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을 매수하려면 10월 달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실거주 요건으로 할 수 있으니까 잔금을 네. 10월 달에 낼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지역이 재건축 지역이더라고요. 다음 달 말쯤 되면 이제 재건축 지위 승계가 결정이 되는데 10월 달에 그걸 받으면 조합원 지휘를 받지를 못해요, 매수인이.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 세입자 빠지고 나서 10월 달에 만약에 내 집 팔리고 나서 그 돈을 잔금을 치를 테니 그러면은 등기부터 좀 쳐주면 안 되겠냐.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17억이나 되는 돈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무슨 뭘 믿고 그냥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어요. 그럴 때 보통 그러면은 10월 달에 이 돈 17억 잔금 안 치르면 집 다시 압류한다? 라는 게 근저당이에요. 뭐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를 대신 뭐 이자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할 때 고가 뭐 주택 거래할 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되게 꼼수라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3: 되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놨다라고 청와대에서는 네. 밝혔었고 그럼 매수자가 많았을 텐데 네. 꼭 그분에게 팔았어야 하는 것인가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또 일각에서는 네. 또 김혜경 여사 쪽 뭐 친인척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7: 근데 김혜경 여사 친인척인 거는 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네. 문제인 것 같고 네. 방금 말씀하신 더 낮춘 가격에 팔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은 이 논점에서 완전 이탈한 얘기예요. 네. 문제는 세입자가 10월달까지 계약이 돼 있어서 네. 더 낮춘 가격이라 하더라도 10월달에 계약이 성사돼야 되거든요. 네.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에 있는 조합원 지위 때문에 사는 건데 더 낮춘 가격으로 샀다 하더라도 그 10월달에 계약이 성립해버리면 사실상 물딱지라고 해가지고 알았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3: 문제 없죠. 넘어갈까요 그냥?
5: 지금 아니 본질을 이야기 안 하니까.
3: 본질이 뭐예요 그럼?
5: 본질 뭐예요? 이게요. 7월 말쯤에 이달 말에요. 네.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예정돼 있어요. 네.
7: 그렇죠.
5: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이게 7월 말 지나버리면요. 이 집은 똥값 됩니다.
7: 그렇죠.
5: 그렇죠? 이건 이게 물딱지기 때문에 김혜경 여사가 5년 거주에 10년 그 소유권이 2018년에 받았어요. 네. 김혜경 여사가 2018년에 그러니까 10년이 되려면 2028년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집은 요건이 안 돼가지고 이번 달 지나서 며칠 지나버리면 이 집값이요. 네. 제가 볼 때는 10억 이상 떨어집니다.
3: 그래요?
5: 아니 현금 청산 대상이라니까 네. 이걸 딱지를 못 받는다니까 네. 그러면 이게 값어치가 우리 보통 법 쪽에서 한 3분의 1 이상 날아갑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며칠 지나면 재산권이 본인이 10억을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금 들고 여기 2억밖에 대출이 안 돼요. 네. 20억 넣으면 살 사람이 없죠. 그럼 일주일 지나면 이재명 대통령 10억을 손해봐. 그런데 본인은 이걸 팔았잖아요. 뭐 때문에 청와대가 있으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못해요.
3: 못하죠.
5: 왜? 돈을 받아야 자기도
3: 그렇죠. 옮겨. 이상하지.
5: 결국 이게 청와대라는 이걸 이용해서 본인은 집을 지금 4년간 더 살 수 있으니 돈을 늦게 받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저는 청와대 재테크를 이용해서 10억 이상 덕을 본 일반인들은 2억으로 막아놓고 못 사게 하고 이 사람은 친인척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15억을 빌려준 거 아니에요. 결국 은행이 빌려주나 이재명 대통령이 빌려주나 빌려준 거 맞잖아요. 그럼 이게 부동산 투기가 잡힙니까?
3: 불법적이에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불법적이에요.
5: 제 말은 게 일반인들은 왜 2억밖에 대출 안 되기가 못 사게 막아놓고 대통령은 15억을 빌려줘가지고 사게 거래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못 팔았으면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봤을 거야. 네. 이걸 피해를 막았잖아요.
3: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 이용했던 건 네. 청와대 이용하든 뭐든 네. 이게 불법적이냐고요.
5: 아, 불법은 아니죠. 그런데 제 말은 게 부동산 정책의 역대급 지금 댓글 보십시오. 네. 역대급에게 지금 역풍이 불고 왜 그럼 일반인들은 막아놓고. 왜 2억으로 막아 못 사게 하고 네. 본인은 15억이나 빌려줘서 사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네. 본인 재산 지키기 위한 거 아니냐 이거죠.
7: 이건 주택담보대출이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결국 논제는 그거예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나면 이제 이 집값이 떨어지니까 사실상 살 사람이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도 못하는데 그러면은 대통령이 재산상의 손해를 10억을 볼 수 있는데 왜 재산상의 손해를 10억 안 받냐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타당한 비판은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 그게 청와대를 이용했으니까 집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일반인들에게 돈을 받아야 또 이사를 가니까
3: 알았어요.
5: 제 말은 일반인들이 못하는 특혜를 하고 있잖아요.
7: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 팔아도 돼요. 1주택자고 어차피 대통령은 그러네. 1주택자인데다가 시세보다 적게 내놨는데 이걸 팔게 된 이유는 관저에 살면서 집 왜 비워놨냐 이 비판을 장동혁 대표가 하니까 내놓은 거거든요. 그때 제가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얼마나 합리적인 얘기했는지까지 기억납니다. 대통령 집 이렇게 내놓고 안 내놓고 하는 게 부동산 정책이랑 무슨 상관이냐.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비판하면 되지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대통령 집 안 팔았으면은 그거 조합원 지위도 유지하고 돈도 더 벌 수 있는데 그 10억 손해 안 봤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이치에 닿는 얘기 아니죠.
3: 양쪽에 그냥 입장만 듣는 것으로 한번 뭐 판단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저희 광고 듣고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는요 한동훈 우리 의원 얘기랑 장동혁 대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wan for you. 네,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 들으시면서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제가 좋아요 독려를 안 했더니 오늘 조금 좋아요가 좀 저조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우, 막 우리 패널분들 인기 폭발이에요. 제일 많은 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응원 문자가 제일 많고 젤리마마님, 서정욱님 인기 많아지셨어요. 다들 서정욱님 얘기만 해요.
6: 오, 박수.
5: 아니, 인기보다 욕을 더 많이, 욕이 더 늘었어요.
3: 아니요, 근데 변호사님, 저희 댓글에는 그렇게 욕 많이
7: 없어요. 변호사님이 그렇게 호감작 된 게 저 때문입니다. 방송 나가가지고 틀린 말을 안 믿게 하신다 그러고 막 이렇게 칭찬하고 다녀서 그런 거예요.
3: 플로렌스님이 네. 잘한다 하운기, 하운기 말에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고, 기리기리님, 김종혁 위원님, 삼보 활약 기대됩니다. 궁금해서 못 나가는 중이에요. 이렇게 응원의 문자도 남겨주셨습니다. 김종혁 위원장님, 한동훈 의원이 계속 지금 연일 토론하자 토론하자 막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안사건 문제와 관련해서 누구든지 나랑 토론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4: 근데 그걸 놓고서 네. 이제 지금 뭐 아 지금 누가 그러더라, 복당하기 위해서 안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3: 전용기 의원이더라고요. 전용기 의원이
4: 아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3: 복당 뭐 이벤트인가 뭐
4: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 토론을 하 이런 그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 공적 무대에서 그 공개적으로 토론하자라는 것들은 이번만이 이루어진 게 이번만이 아니었어요. 네. 과거에 그 새벽 배송과 관련해서도 그때는 실질적으로
3: 정책 토론하자
4: 네, 정책 토론이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그거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저렇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저도 그때 배운 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대장동 항소와 관련해서 항소 포기했을 때 그때도 이거 갖고서 얘기를 하자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이거 문제 삼으면서 지적을 했는데 또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국민의 어떤 인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거에 대해 이 제도에 대해서 그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정말 시컬컬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 몰라요. 장윤기 사건이 없었으면 그냥 다 묻혔을 거예요. 그런데 장윤기 사건이 터지니까 아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구나라고 이제 각성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놓고서 여야 혹은 누가 됐든 간에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공적인 무대에서 토론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공방을 벌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네. 그걸 하자 그러니까 하겠다고 그랬다가 그다음에 뭐 안 하겠다고 뭐 발 빼고 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피해 다니고 있잖아요. 이걸 왜 문제를 삼죠?
3: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 막 보이는 게 약간 좀 가벼워 보일 수 있는.
4: 그래서 그렇게 없어요? 무거운 정치가 만들어놓은 대한민국 현실은 네. 뭡니까? 네. 저는 그것 진짜 위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아 정치인은 말이야 좀 무게가 있게 그 말도 천천히
3: 진중하게.
4: 말이야 뭐 해야 돼. 네. 그런 얘기 들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해요.
3: 새로운 그러면 스타일의 리더십이다.
4: 아니 도대체가 그런 걸로 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왔습니까? 그건 몰라. 옛날에 무슨 뭐 애 많은 시절에는 모르지만 지금은 AI 시대고 21세기예요. 어떤 사안들이 정말 분초가 다르게 급격하게 변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고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의견 표시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공방을 벌여서 잘못되면 시인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정치인은 무게를 가지고 말도 천천히 하고 아 어떤 사안에 너무 이렇게 개입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거는 그냥 속된 말로 개나 갖다 주라고 하세요. 그런 논리는.

0: 후보들이나 법사위원장은 이거 뭐 정리됐다고 하지만 정리 안 됐습니다. 저 같은 사람 나와서
1: 맞네.
0: 뭐 다른 얘기 하고 있는 거고 김종혁 최고위원이나 심지어 성정국 변호사님이나 저랑 이렇게 모여놓고 이거 주제로 토론하면 토론이 안 돼요. 입장이 대동소이하거든요.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지금 저희 당의 변호사 출신들 그리고 뭐 지금 김남희 의원님 11명의 뭐 대한입법한 의원들 이런
1: 네.
0: 분들은 지금 이견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에서 이걸 가지고 자꾸 그 사람들 입 막으려고 들지 말고 먼저 토론을 설치했어야죠.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끼리 일단은 치열하게 토론해서 국민들의 어떤 관심과 시선을 우리가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정무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안이 나오면은 한동훈 의원이 뭐 왜 꽁무니 빼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1: 강성당원들 눈치 본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1: 결국에는.
0: 그게 문제인 거죠. 네. 이거는 강성당원들 눈치 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1: 네.
0: 이견이 있으면은 이건 열어놓고 우리끼리라도 토론을 해서 우리 당내에서 정리를 하고 거기에 또 의견이 있으면 한동훈 의원이든 누구든 토론을 하는 게 순서에 맞지. 우리도 정리가 안 됐으니까 누가 토론하기로 나갔다고 하면은 난장판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1: 네,
0: 더불어민주당이
1: 그렇죠.
0: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근본주의적 교조주의적으로 할 게 아니라 당내에 의견이 있으면 우리부터 일단 토론부터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서 변호사님 하여튼 보안수사권의 내용보다 이걸 풀어나가려는 여러 가지 형식 로드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토론.
2: 뭐 제가 볼 때 한동훈 의원으로서는 가장 그 좋은 기회를 잡은 거예요.
1: 기회요?
2: 왜냐하면 이게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고
1: 네.
2: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국민의 여론이 비슷해도 말빨로 해도 한동훈이가 이기는데 이거는 뭐 지지까지 받고 있으니 한동훈 아니라 제가 나가도 뭐 다 제압할 끝에
1: 네.
2: 보안수사권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잖아요.
1: 네.
2: 저는 민주당이 좀 비겁한데 원래는 김용민이 나와야 돼요. 그분이 다 검찰개혁하고 법사위 간사하고
1: 네.
2: 했잖아요. 그런데
1: 네.
2: 김용민이 지금 쏙 꼬리 내리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기세등등하게 누구든 나와 김호준 프로도 나가겠다 이러고 있으니 이 보안수사권 없어지면요. 계속 부작용이 장용기 사건처럼 나올 거 아니에요.
1: 나오죠.
2: 한동훈 영웅 만들어준다니까.
1: 네.
2: 한동훈 대통령 만드는 법이에요.
1: 네.
2: 민주당이 지금 자충수를 두고 있고
1: 네.
2: 하나만 더 말하면 저는 언론들이 문제 있는 게 100분 토론은 폼으로 있습니까? 100분 토론 같은데 이만큼 중요한 이슈가 없어요. 제가 MBC 100분 토론이다. 그러면 무소속 한동훈. 자,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주진우 나와 나경원. 나경원이 전 주진우보다 급이 맞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저 조국당이 조국 놓으시오. 저희 폐지 주장하니까. 그다음에 민주당의 뭐 아까 서영교. 법사위원장이든 아무게 그 아까 제가 말한 김용민이든 이렇게 네 명 불러놓고 그럼 딱 2대2잖아요. 이렇게 토론 언론들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1: 아니, 민주당과 조혁신당에서 안능할 것 같은데요.
2: 아, 그 본인들이 네. 그 명분이 역할과 이 국민들이 이 중요한 걸 언론에서 부르는데 안 나간다.
1: 네.
2: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이게 토론 없이 밀어붙일 이야기입니까? 제 말하기에 언론이 좀 역할을 해서
1: 네.
2: JTBC도 거의 토론 프로 제가 두 번 나온 게 있거든요. 그 공감인가 뭐 있어요.
1: 네. 거기 논쟁.
2: 그렇죠. 논쟁. 두 명 부르자겠지. 조국, 서영교
1: 네.
2: 또는 김용민.
1: 네.
2: 그다음에 여기 나경원, 주진우, 그다음에 한동훈. 이러면 이게 딱 2대1로 토론 재밌다니까.
0: 그러면
2: 그럼 이제 여론을 보자 이거예요.
0: 그러면 난장판이 될 테니까 두 명 부르는데
2: 네.
0: 김용민 의원, 박은정 의원 한 부르고 이를테면 여기에 김남희 의원, 홍기현 의원이나 뭐 이소영 의원 이렇게 불러서 우리 당에서 먼저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3: 아니 당에서 정리도 안 됐는데 밀어붙이는 건 도대체 뭡니까?
1: 네.
3: 아니 그동안에 검찰개혁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귀에서 피가 나도록 들었거든요. 근데 정작 이제 10월 2일에 공소청 막 개청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뭐 계속 뭐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위선적이냐 하면요. 아니 지금 공수처는 어떻게 합니까? 공수처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1: 맞아요.
3: 그리고 특검도 특검 부르면 다 검사들이 와서
1: 맞아요.
3: 수사권과 기소권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맛에 맞는 것은 입맛에 맞는 수사하는 애들한테는 수사권과 기소권 다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미워하는 놈들한테는 다 뺏어버리자. 이거 아니에요.
1: 네.
3: 이게 이렇게 선택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적용시켜도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1년 내내 특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권 출범한 다음에 특검이 1년 내내 있어요.
1: 네.
3: 상설 특검이에요. 아예. 그냥 검찰청 대신에 특검 자기가 아무 마음에 드는 사람 임명해서 그냥 계속 정권 내내 하시라고요.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공화국입니까?
0: 김종인 최고위원님께서 그렇게 타당한 얘기를 하니까 토론에 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부터 저희끼리 일단 좀 정리를 좀 할게요.
1: 그럼 뭐 요거는 아, 네. 요 상황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고 김종인 최고위원님께 요거 좀 한번 여쭤볼게요. 홍준표 전 시장님은 계속 한동훈 의원 때리잖아요.

0: 야,
1: 왜 그래요? 근데
0: 아,
1: 뭐
0: 그냥
1: 그게
0: 질투심이겠죠,
1: 뭔지
0: 뭐.
1: 질투심.
0: 제가 보기엔 그냥 질투심이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얘기하기를 윤석열과 그 한동훈이 완전히 무슨 저다 망쳐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박근혜, 아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니까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단이, 뭐 춘향인 줄
1: 저기다.
0: 알았더니 향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저 박근혜 4년 동안 이가 갈린다 뭐
1: 네.
0: 이런 표현도 하고, 그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인신 공격을 엄청 하셨더라고요. 아니 그래놓고서 지금 뭐 윤석열 그 한동훈이가 다 무슨 뭐 망쳐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건 또 무슨 소리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진실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코바콩 하셨잖아요. 얼마나 납작 엎드려서
1: 90도 인사.
0: 90도 인사하시고, 또뭐 부부 동반해서 가서 식사도 하시고, 심지어는 무슨 누가 얘기하는데 무슨 그 아주 명품 개목걸이를 선물을 해줬다.
1: 고소한대요,
0: 예?
1: 그거.
0: 그거
1: 고소한대요.
0: 사실이 아니래요?
1: 그런 사실이 없다.
0: 아, 그럼 그 사실이 아니구나.
1: 심지어 전후 고소한다. 막
0: 아,
1: 그렇게
0: 그렇구나. 뭐
1: 얘기를 했어요.
0: 그런 보도도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본인이, 근데 제가 얘기한 거는 다 사실이에요. 그
1: 네. 네.
0: 왜냐면 제가
1: 그쵸. 사진 다
0: 찾아봤거든요.
1: 있죠.
0: 아니 그렇게
1: 기억해.
0: 비판하시다가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뭔가 이거는 저는 이해 잘안 돼요.
1: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좀 공격하시고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외각에서
0: 뭐
1: 정치를 안 하시면서.
2: 홍준표 의원님이야 뭐 누가 비판해도 뭐
3: 참새가 붕어한 뜻을 어찌 알겠어요.
0: 여기서 비슷해
1: 아니
0: 전혀.
1: 내가 저번 주에 홍준표 그러니까 전 시장님을 이렇게 방송국에서 나 나가고 들어오시면서 악수하면서 인사 나눴거든요. 그때 저보고 성철아 난 정치 안 하니까 나 비판하지 말아라. 막 이러시더라고요.
0: 그래요?
1: 그래가지고 저희 뉴스 명당에도 한번 나와주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는
0: 한번
1: 했는데.
0: 모셔요, 여기.
1: 알겠습니다.
2: 한 마리 참새로서 그냥 그 봉황의 뜻을 좀 추정을 해보면, 그래서 좀 뒤적여 보자면, 제가 보니까 홍준표 시장님은 이제 국민의힘에 설치된 용병 뭐 정치, 검찰 정치 이런
1: 네.
2: 것들이 당의 어떤 존립을 많이 흔들었다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나 봐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와 함께 들어온 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참석을 한번 지적해 봤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올공에 아주 올인하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러한 행태 메시지 맞아요? 되게 신나시고 확성기 가지고 부정선거 재선거 계속 이러시던데 괜찮아요?
4: 근데 보세요. 예를 들어 재선거 여론이 갤럽이든 MBS든 많이 높게 나오고 또 부정선거까지도 의혹을 가지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목소리는 누가 대변합니까? 만약에 장동인 대표가 이분들 목소리 대변 안 하면 그러면 이게 전부 자유와 혁신이나 이쪽으로 다 가버린다고요. 제 말은 이런 잠실의 올림픽공원의 이 참정권 침해 청년들의 목소리도 제도권 정당이 우리 제1야당이 수렴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투트랙으로 정점식 원내대표는 좀 집토끼 전략으로 해서 좀 의회에서 싸우고, 그다음에 장동인 대표는 또 그건 산토끼고, 장동인 대표는 강성 집토끼들 있잖아요. 이렇게 장외에도 싸우고, 이런 걸 저는 투트랙 전략이다.
2: 근데 저럴 때 쓰는
4: 아니 여론을 잡는 거예요.
2: 저럴 때 쓰는 용어는 따로 있죠. 대변이 아니라 편승이죠.
0: 아니
2: 보통 뭐 선거 제도라든가 뭐 무슨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 높이는 거를 정치권에서 대변할 때는 좀 정제해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 거지. 부정선거 재선거 핏기 같이 들고 있는 건 그거는 그냥 편승하겠다는 건데.
0: 편승이 아니고요. 아니 저는 그 일종의 극우 성향 내지는 뭐 강성 우파 성향의 젊은이들이 부정선거 재선거 뭐 주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뭐 이렇게 책임 있는 주장은 아니니까. 근데 그거를 공당의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가 가서 마이크 들고 그 사람들 앞에서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만약에 그게 부정선거라면 부정선거의 증거를 제시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 부정선거였다. 그럼 올림픽공원에 247만 표가 지금 돼 있어요. 거기 그 서울시장과 관련된 선거는 35만 표 정도 돼요. 그 35만 표 중에서 오세훈 시장이 4만 8천 표인가 이겼어요. 근데 그거 부정선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러면 방송 생중계하면서 다 그거 그 수검표로 다시 까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거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 위원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특검부터 먼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검이 들어와도 결국 그거 다시 까봐야 돼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려면 뭐가 부정선거니까 이걸 어떻게 하자라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무런 증거 제시 없이 부정선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검 또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재선거 하자는데 지금 그러니까 서울시장 뭐 지금 다른 모든 광역 단체장들이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부정선거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다 재선거를 하자고요. 그래서 시도위원들 이런 사람들 다 반납하고 다시 재선거 하자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는 제가 18년 전에 광우병 시위 보면서 완전히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구나라고 느꼈던 것하고 똑같아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요. 그냥 망상에 그쳐서 그 망상 바이러스를 계속 퍼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올바른 정치예요?
4: 저도 이게 부정선거를 있다고 단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 의심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있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제대로 된 특검을 좀 해서 좀 이게 한번 다 모두 성력을 파헤쳐보자. 선관위 서버도 한번 검증해보고 파헤쳐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특검을요. 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천하면 그런 특검 안 하고 그런데 경찰은 똑같아요. 저는 최소한에게 국민의힘 한 명 추천하고 안 되면 개혁신당 옛날에 조국당과 민주당이 추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는 게 위천환 상임위원도 있고 또 윤호중 행안부에서 선거 관리하니 민주당이 당사자를 보고 제 말에게 야당 추천으로 특검을 해서 성역 없이 한번 파헤쳐보고 부정선거 아니면 국민한테 아니라고 이게 확실하게 보여주면 특검이 그럼 믿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 지금 국론을 좀 통합해보자 이런 거지. 저도 부정선거 있다고 단정하는
0: 아니에요. 그러면 네. 국조특위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윤상현 위원장이 우리 당에서 했어. 윤상현 위원장이 대학생들하고 토론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윤상현 위원장은 뭐냐면 이거 검증해보자. 자꾸만 부정선거 하지 말고 올림픽공원에 있는 27만 표 한 저 500명 정도 동원해서 10시간이면 다 손으로 다 까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점검하자. 그 선관위에서는 그거 유튜브도 들어오고 방송도 들어오고 합동수사본부 사람들도 들어오고 여야 관계자들 다 들어와서 점검해보자고 하는데 그건 왜 안 합니까? 그거 점검해보자는데 그리고 위원장이 나서서 그거 합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안 합니까? 왜 지금 하고 있는 특검 국정조사 특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하면서 자꾸만 이거 하고 난 다음에 특검하면 되잖아요. 그럼 특검은 주장이 뭔지 아세요? 이거 했다가 충주시장 때처럼 아무것도 없으면 야 우리가 특검 주장하자는 것도 그것도 뭐 그 논리적 근거를 상실하니까 무조건 특검부터 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2: 수정욱 변호사님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1: 어떤?
2: 저렇게 화가 안 나는 말투로 이치에 닿지 않는 얘기로 저런 얘기는 되게 위험해요. 장동혁 대표는 서정욱 변호사님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네. 뭐 특검부터 해서 뭐 명명백백하게 밝히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하려면 국회에서 국조특위로는 부족하니 선관위 이 문제는 심각한 거 아니냐.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하자. 근데 여야 전부 다 부적절하다면 개혁신당이나 비교섭단체가 협상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 주장하는 것과 올림픽공원 가서 부정선거 재선거 피켓 뜨는 건 다른 문제인데 마치 장동혁 대표께서 특검 합리적으로 주장하자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구나. 저렇게 방어를 하는 건 지금 사실을 호도하는 행위라고
1: 생각합니다. 당대표가 저런 걸 계속 주장을 하고 계속 언론에 나오면 국민의힘 자체가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그거를 그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당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정당이라는 게 국회 내에서 어쨌든 제도와 시스템을 고쳐서 부정선거 없게 하든지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선전선동하는 모습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그런 비판도 있어요.
4: 아마 근데 그 장동 대표가 뭐 그 부정선거라는 게 그 용어상의 문제긴 한데 네. 바르지 못한 선거를 맞잖아. 이번에 뭐 선관위가 똑바로 관리했는데
1: 선거 관리 부실.
4: 그러니까 제 말하기에 그 부실과 부정이 네. 뭐 이게 용어상의 문제긴 한데 뭐 제 말하기에 그 저는 부정이라는 게
1: 부정 의도를 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4: 그러니까 그게요. 네. 그게 꼭 이게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게 옛날에 알았어요. 그 베네수엘라에서요. 네. 차베스가 뭐 했냐면 이게 알았어. 투표지 없으면 다 돌아가면 되지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당장 그 의도 주장보다 네. 검증해보는데 특검부터 네. 좀 특검부터 좀 받아달라. 아무 요구도 안 들어주잖아요.
1: 그러면 국회로 들어오고.
0: 아니 그러면 공소취 우리가 민주당에다 공소취소 특검 얘기하면서 그 특조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적어도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지. 국조특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무슨 저 그 조작이 있었다. 그러면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도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서 지금 좌초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국조특위 놔두고 이거는 그냥 하지도 않고 특검부터 하자 그러면
4: 둘 다 하죠. 뭐, 둘 다.
0: 그게 국민들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냐고요.
1: 둘 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0: 이런 장난 좀 하지 말라고요, 제발.
4: 둘 다 특검도 하고.
0: 아, 진짜.
1: 인재 영입이
2: 오늘
1: 너무해. 둘 다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둘 다예요.
1: 네, 4부 마칠게요. 덥고 습한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6: 이때부터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공급과 실수요자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7: 조세 제도 역시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보유세 같은 세제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토론회를 이틀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우리 사회의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는 물론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혀 상당한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여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9: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습니다.
8: 직접 일하지 않고 얻은 부동산 수익을 타파해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9: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8: 보유세 부담 강화 대상으론 비거주 주택과 초고가 주택이 거론되는데 초고가의 경우 가격 기준을 정할 일만 남았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10: 부담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주택시장에 주는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적정 수준이 얼마냐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8: 보유세를 늘리는 대신 매물잠김을 막기 위해 거래세는 줄일지 생애 최초 구입자 등 실수요자에 한해 대출 문턱을 낮춰줄지 등도 관심사입니다.
11: 맞습니다.
8: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놓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이 적잖은 만큼 추가 공급 대책의 면면에도 시선이 쏠립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부동산 토론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의 아파트를 팔면서 매수인에게 17억 원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한 걸 두고 뒷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적으로 매수인에게 잔금을 빌려준 셈이죠. 여야의 설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7: 국민의힘은 본인이 만든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편법 꼼수를 썼다고 총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대통령 의지를 왜곡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2: 대통령 부부가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매매 대금의 60%가 넘는 거액을 사실상 매수인에게 직접 빌려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낳은 시장 왜곡의 단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는 국민의 대통령이 손수 사금융이란 해법을 선보인 격이라며 본인이 만든 규제를 스스로 형해화한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13: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도 다 있구나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국민들 염장지르려고 집을 팔겠다고 한 겁니까?
12: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국민통합 저해의 주범이 됐다는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도 자아 비판 중이냐고 반문하며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거듭 주문했습니다.
14: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공급 확대를 통한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부터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12: 민주당은 30년 가까이 살았던 집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한 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라고 두둔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역시 당사자 간 협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통상적인 거래 방식이라며 오히려 대통령 부부가 잔금을 나중에 받는 불리한 조건을 감수한 거라고 엄호했습니다.
11: 안 팔았을 때는 안 팔았다고 비난하더니 팔았더니 팔았다고 비난합니다. 그냥 당명을 비난의 힘으로 바꾸시길 추천합니다.
12: 비실거주 주택에 대한 규제가 예고되는 상황 속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대통령 스스로 비판 여론에서 자유롭기 위해 다소 무리해서라도 계약을 단행한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15: 자기가 한 발언을 빨리 실현하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런 측면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현재적 조건을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매도했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 나왔다.
12: 당장 온라인에선 집주인이 직접 대출을 해주겠다는 매물도 등장했는데 오는 23일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6: 다음 소식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이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각각 압수수색했습니다.
7: 사건 초기 경찰이 성범죄와 살인사건을 병합하려고 했지만 국가수사본부가 막았다는 형사과장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성폭행 살인과 살인 미수, 스토킹 등 모두 8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장윤기. 장윤기 검거 당시 경찰은 살인사건과 직전에 벌어진 다른 여성에 대한 스토킹 사건을 각각 분리해 수사했습니다.
17: 별도로 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16: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이틀 간격을 두고 발생한 두 사건을 분리 수사한 이유가 국가수사본부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겠다고 국가수사본부에 세 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18: 형사과장이 여총과에 있는 사건을 남의 사건을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사건을 병합해서 이 사건이 성범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두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건의를 했는데
16: 국가수사본부는 형사과와 여청과가 협조해 수사하라고 했다면서 성폭행과 살인 혐의를 분리하라는 뜻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은 각각 영장을 발부받아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공적 공간을 그것도 검찰과 경찰이 따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혐의 입증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 어느 정도 포렌식을 통해서 물증을 확보하느냐, 이것이 국수본의 윗선까지 갈 수 있는가를 가를 수 있는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6: 경찰 국가수사본부까지 수사가 확대되면서 수사 대상이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다시 직면하게 된 경찰 특별수사단은 형사국 소속은 모두 배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세일입니다.
6: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7: 강력팀장 이후 첫 윗선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전 광산경찰서장을 비롯한 지휘부를 향한 수사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20: 광주지방법원 영장심사 법정으로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입니다.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박 경정은 우선 장윤기 부실수사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했습니다.
21: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이렇게 부실수사 논란이 일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유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20: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소 무기징역 처벌이 가능한 성폭행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장윤기에게 적용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그러나 박경정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부당한 지시를 윗선이 내리거나 자신이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21: 제가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20: 장윤기 차량에 케이블 타이를 찍은 영상이 삭제된 것도 다른 경찰서로 발령이 나고 한참 뒤에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뒤에는
3: 당시 강력팀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12시간 넘게 영장심사를 진행한 광주지방법원은 박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박경정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바로 윗선인 전 광산경찰서장 등 수사지휘부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잃게 됐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지금 이란 전쟁 상황이 전면전이 다시 시작되니 어쩌니 하면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만은, 이 전면전 재개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수렁에 빠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아, 오늘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전쟁의 시작은 쉬웠지만 끝내는 게 훨씬 어렵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번에 또 실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주말 이후에 이란과의 전면전 양상을 다시 한번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면전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전쟁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가 더 문제다라는 분석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이란과의 전쟁을 제때 끝내지 못할 경우에 자칫 수렁에 빠질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과의 전쟁에서 빠져나오는 명분으로 이란 정권교체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이란 전쟁을 승리로 끝내기도 쉽지 않고, 군사적인 승리 그것도 쉽지 않고, 적당한 명분으로 종전을 하기도 쉽지 않은 지금 수렁에 빠진 듯한 현재의 상황을 이란의 정권교체를 통해서 미국이 헤쳐나올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란 정권 교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 내세웠던 당초 초기의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종전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은 이란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이 지난주 이후에 갑자기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석유 수출 봉쇄를 더 재개하면서 옥죄고 있고, 또 수개월 안에 이란의 석유 수입 대부분을 차단해서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촉발시키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경제를 더 옥죄는 것 다음으로 추진되는 게 미국에 협력할 수 있는 이란 내부 인사를 찾는 움직임입니다. 이 역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란 내부의 반란을 부추기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과거에도 거론됐던 건데 이번 주 들어서 다시 미국의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 이스라엘은 쿠르드족을 무장시켜서 내부 반란을 일으키자라는 방안을 미국 측에 건의했지만 당시에는 미국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이 방안이 결국은 다시 검토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자칫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내부 반란을 주도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될 경우에 미국은 국제적으로 엄청난 비난 여론에 직면할 것이며, 이는 결국 또 다른 중동의 수렁에 더 깊이 빠져들 위험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무기 감축량도 갈수록 소진되고 있어서 이 문제도 결국은 전쟁을 마냥 끌고 갈 수 없는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의 약 30%, 페이트리엇 요격 미사일의 약 50%를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무기 소진으로 인해서 새롭게 대두되는 위험성은 바로 중국에 대한 견제력이 약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소진된 이들 무기 상당수는 대만 해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분쟁, 뭐 잠재적인 분쟁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결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같은 시나리오를 말하겠죠. 그런 중국의 대만 침공 같은 분쟁에 대비해서 비축돼 있던 무기들인데, 그 무기들 중에 상당수가 이번에 소진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많이 썼지만 그 무기고를 다시 채우는 데에는 몇 달이 아니라 수년 이상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대중국 견제력을 다시 확보하려면 결국 수년이 걸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무기를 여기서 더 소진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위험성도 과거 몇 년 전에 비해서 지금 이 순간은 훨씬 더 높아진 상황이다라는 분석까지도 나왔습니다. 자, 미국의 대이란 전쟁, 어떤 이유로라도 빨리 끝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늘 입증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전쟁은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게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0: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샤넬과 에르메스 소위 이 명품 브랜드의 세일이 더 많아질 찬스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이 판매되지 않은 의류와 신발을 고의로 버리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판매되지 않은 명품 의류나 신발이 그동안은 고의로 폐기 처분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왜그 비싼 명품들을 고의로 버렸을까요? 네, 그건 판매되지 않아서 남은 명품들을 일부러 버림에 따라서 희소성을 유지시킨다. 또그 희소성을 유지시킴으로 인해서 가격을 유지시킨다라는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안 팔려도 남은 걸 버리면 팔린 명품의 가치를 지키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이 이번에 그렇게 고의로 버리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서 명품 브랜드들이 일종의 재고 처분 대세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어제부터 유럽 내에서 판매되지 않은 의류, 신발, 가방, 액세서리 등의 소각 및 매립이 금지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내에서는 연간 최고 무려 59만 톤가량이 폐기 처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법원 자료에서는 샤넬 등 소위 명품 브랜드들은 재고가 너무 많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판매되지 않은 백과 가방, 의류, 신발 등의 제품 수천 점을 반복적으로 폐기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폐기는 쓰레기장에 매립하는 경우도 있고 불태워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가 명품 브랜드의 기존 경영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남은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사례, 소위 땡처리 할인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재고 부담이 커지면서 명품 브랜드들이 이 재고 처리를 위한 세일을 단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또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아울렛에서 기존에 판매되는 명품의 가격 할인율이 기존보다 그 할인 폭을 더 크게 할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명품 가방에 비싼 돈을 주었던 그돈 안에는 고의로 버려지는 미판매 제품에 대한 비용까지 모조리 들어있던 셈인데, 이제는 땡처리 세일을 명품에서도 기대해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위스콘신 주지사 선거에 돌풍 일으키고 있는 한인 여성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위스콘신 주지사의 식당 종업원 출신 한인 여성이 출마해서 지금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주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한인 여성 37살 프란체스카 홍, 한국명 홍윤정 씨는 현지 사회에서는 싱글맘이다, 또 바텐더 출신이다, 요리사 출신이다, 또 가난한 아파트 세입자 중에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등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백인 비중이 80%가 넘는 위스콘신주에서 최초의 아시아계 주의원으로 당선된 그는 이제 위스콘신 최초의 아시아계 주지사에 도전합니다. 한인이 주지사직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입니다만은 이 홍윤정 의원, 프란체스카 홍 주의원은 지난 중간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민주사회주의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현재 홍 의원은 인지도가 높은 만델라 반스 전 주지사를 제치고 다음 달 11일 치루어질 민주당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변에 가까운 자신의 선전에 대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긴급성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긴급성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긴급성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억만장자, 조만장자가 마구 탄생하는데 위스콘신주의 최저임금은 아직도 시간당 7달러 25센트다. 이런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라는 소위 점진주의는 무책임하다. 큰 위기에는 그에 걸맞는 속도의 큰 해결책이 필요하다라며 긴급성을 그렇게 이해해달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긴급성과 급진 좌파성과는 구별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긴급과 급진은 구별해달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1980년대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인 부모 밑에서 자란 그는 한국계인 내 정체성이 자랑스럽습니다라며 나는 종종 한국인들이 말하는 그 한이라는 정서가 가진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선이 가까워 오면서 강행군을 이어가느라 목이 잔뜩 쉬어 있던 홍 의원은 홍삼과 유자차를 더 많이 먹어야 될 것 같다라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주류사회 기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삼성전자 크레딧카드를 갖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내 바클레이스 은행과 제휴해서 맞춤형 크레딧카드 삼성 갤럭시 카드를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별도의 연회비가 없는 이 크레딧카드는 삼성 제품을 직접 구매할 때는 결제액의 5%를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고 또 갤럭시 스마트폰에 있는 가상지갑인 삼성 월렛을 통해서 간편 결제하면 3%를 캐시백 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등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액은 2% 할인, 또 기타 결제는 1%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검은색 삼성 로고가 새겨진 금속 소재로 발급되어서 고급스러움을 주고자 했다.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자 했다라고 삼성전자 측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카드를 삼성 월렛과 연동하면 다른 크레딧 카드는 물론이고 신분증이나 디지털 키 등과 함께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은 내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미국 내 삼성 매장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비자 카드로 발급됩니다. 참고로 애플은 마스터 카드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1: 유방암 진단 초기에 허혈성 뇌졸중 발생 위험이 최대 3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연구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센터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새롭게 유방암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만 18세 여성 중 과거 뇌졸중 병력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요 평가 지표는 허혈성 뇌졸중 발생 여부입니다. 흔히 뇌경색이라고 불리는 허혈성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 뇌조직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사망과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뇌혈관 질환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연구 결과 유방암 진단 후 1년 이내에 허혈성 뇌졸중 위험은 암이 없는 여성과 비교해서 59% 높게 나타났습니다. 진단 후 3개월 이내에는 무려 290%까지 높아졌고 6개월 이내에도 230%가량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위험도 점차 감소해서 3년 시점에는 17% 높은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결과가 암 자체가 유발하는 혈액의 과응고 상태, 또 유방암 수술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염증 반응, 항암 치료에 따른 심혈관계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교수는 유방암 진단 및 치료 직후 허혈성 뇌졸중 위험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시간이 지나며 점차 감소하는 시간 의존적 양상을 확인한 대규모 연구라며 유방암 환자의 뇌졸중 위험을 해석할 때 언제 높아지는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함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남가주 일원에서 제외 공간에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한인들을 노린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발신번호를 조작해서 실제 제외 공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뒤에 범죄에 연루됐다라고 협박하고 가짜 정부기관 홈페이지로 유인해서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시엔다 하이츠에 거주하는 한인 강모 씨는 최근 바쁜 아침 시간대에 워싱턴 DC 주미 대사관 대표 번호인 202-939-5600번, 202-939-5600번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주미 대사관 이 누구 사무관이라고 소개한 이 남성은 서울중앙법원에 전달된 서류가 있다라며 강 씨에게 공관 방문을 요구했고 강 씨가 지역이 달라 방문이 어렵다라고 말하자 인터넷으로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사기범이 알려준 사이트는 실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를 정교하게 본따서 만든 가짜 사이트였습니다. 강 씨가 사이트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자 인터폴 공문과 구속영장 등이 실제로 나타났고 베트남 마약 운반 혐의로 인터폴 수배 중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사기범은 마약사범 강모 씨를 알고 있느냐 또는 최근에 베트남에 다녀온 적이 있느냐라고 추궁하며 여권 효력은 이미 중지됐다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질문들에 강 씨가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냐라고 되묻자 상대방은 잠시 침묵한 뒤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 씨는 뉴스에서 여러 차례 들어왔던 수법이지만 막상 직접 겪어보니 너무 교묘해서 순간적으로 정말 속을 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사기범들은 총영사관 직원을 사칭해서 한국 법원이나 검찰에 전달할 서류가 있다라거나 범죄에 연루돼서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피해자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어서 특별히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 본점을 두고 영업하는 38개 은행들의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한인은행들의 수익률이 대부분 중상위권에 랭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에 제출된 자료에서 최근에 발표된 LA 카운티 은행 수익률 탑30 순위를 보면 BNY 멜론 트러스트가 26.1%로 압도적인 수익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퍼스트 크레딧 뱅크가 3.8%로 2위, 퍼시픽 얼라이언스 뱅크가 3.3%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한인은행들의 경우 10위권에서 20위권에 포함되며 중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한인은행 중에서는 PCB은행이 ROA 1.8%로 12위에 랭크되며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한미은행이 1.7%로 1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CBB뱅크는 1.6%로 18위, 오픈뱅크 1.6%로 19위, 그리고 뱅크오브호프는 0.9%로 29위에 각각 랭크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이민자들의 은행 계좌와 금융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불법 체류자들은 더 이상 사회의 그림자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크레딧 카드와 은행 계좌를 이용하고 급여도 계좌 이체로 받고 있으며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완전히 편입돼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이 같은 금융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대규모 추방을 촉진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라며 자본에 대한 접근이 끊기면 자진 출국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밀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에 서명한 행정명령을 근거로 들며 행정부가 금융기관들과 개별 협의를 시작해서 불법 체류 이민자의 계좌 관리와 금융서비스 제공 여부를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관련 조치가 이미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7년 동안 남가주 노숙인들을 돌봐온 울타리 선교회가 경기 침체에 따른 후원 감소로 결국 올해 정기 기금 모금 음악회를 취소했습니다. 울타리 선교회는 오는 8월 23일 월드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정기 기금 모금 음악회를 결국 취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매년 이 음악회는 선교회의 주요 재원 마련 행사였지만 올해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개인과 단체 후원 등이 크게 줄면서 공연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은 음악회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바인의 베델 교회가 황 모세 목사를 제5대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황 모세 목사는 바이올라 대학교에서 학사를, 탈봇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고든 코누엘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리버티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목회 경력도 다양합니다.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하며 다양한 목회 경험을 쌓았고, 2022년부터는 버지니아 소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부목사와 장년 공동체 목사를 역임했습니다. 이번 주 남가주에 위험한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내륙 일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100도를 넘고 밤에도 더위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습도와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해안에서는 높은 파도와 강한 이안류까지 예상돼서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폭염은 이제 내일부터 시작돼서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낮 최고 기온은 랭캐스터는 무려 108도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카누가 팍 106도, 산타클라리타 102도, 코비나 99도, LA 한인타운 92도, 롱비치 8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특히 밤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서 밸리와 인랜드 등에서 열대야 현상과 함께 열 관련 질환 위험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폭염과 함께 남가주 내륙 곳곳에서는 산불 위험도 높아져서 특히 산타바바라 카운티 남서부에서는 강풍과 함께 산불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라고 기상당국은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3: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4: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보험.
9: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1: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아, 지금부터 딱 10년 전이었던 2016년, 당시 이 AI라는 게 막 처음 나왔을 때 인간으로서 바둑을 가장 잘 둔다는 한국의 이세돌 구단과 AI 알파고가 대국을 가졌었죠. 다섯 번의 대국 가운데 이세돌 구단이 한 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승을 거둠으로써 인간이 컴퓨터를 이겼다라고 환호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 사실 AI는 더 진화한 상태군요. 그런 상태로 인간과 또다시 대결을 펼쳤습니다. 훨씬 진화한 AI 바둑 기사의 이름은 이번에는 알파고가 아니라 카타고입니다. 그와 대결한 인간은 현 시대의 세계 최강 한국의 신진서 구단이었습니다. 이 이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파고와 대국을 한 한국인은 이세돌이었는데 이번에 진화한 알파고 이 카타고와 대국한 한국 기사는 신진서 9단이었습니다. 자, 대결은 모두 3세를 가졌는데요. 첫 1국은 카타고의 승리. 하지만 컴퓨터를 만든 건 인간이다 라는 걸 보여주듯이 신진서 9단은 두 번째 대결 때는 카타고를 유린하면서 쉽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결이 있었는데요. 치열한 접전 끝에 네, 결과 들어보시죠. Y10입니다.
12: 1국대 인공지능의 새로운 수에 흔들리며 완패한 신진서 9단. 2국대는 초반 대형 정석으로 변수를 줄이고 중앙전투에서 과감하게 싸우며 4집반 승리를 거두며 반격했습니다. 그리고 3국에서는 인공지능처럼 둔다고 해서 신공지능이라고 불리는 신진서 9단답게 완벽하게 판을 짰습니다. 초반 포석부터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두터운 수를 두며 유리한 형세를 지켜갔습니다. 동반 끝내기에 들어가기 전 10집 정도를 계속 앞섰고 결국 221수 만에 11집 반을 남겼습니다. 한 번도 위기를 허용하지 않은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13: 더 잘 둔 판은 3국일 것 같은데 그래도 이바둑을 이겨서 뿌듯한 기분이 든다는 건 훨씬 어려웠던 2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2: 이세돌 9단과 대결했던 알파고 버전보다 지금의 바둑 인공지능은 석점 이상 강합니다. 때문에 두 점으로 인간이 인공지능을 두 번이나 이겼다는 것은 사람의 바둑 실력도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이 됩니다. 두 점으로는 인공지능에게 힘들 것이라는 예측을 뒤집고 2승을 거둔 신진서 9단은 1억 원이 넘는 승용차도 부상으로 받았습니다.
13: 두 점에 제가 6집 반을 준다면 아마 그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 될 것 같고 한 2집이나 3집을 준다면 불가능 까지는 안 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 후원사는 사람이 두 점으로 이긴 만큼 인간에게 조금 더 불리한 대국 조건으로 인공지능과의 다음 대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김동훈입니다.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발생시킨 기생충 감염 사태의 발병 경로가 당초 타코벨로 알려졌습니다만은 그게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금 미궁에 빠졌습니다. 당초 FDA는 타코벨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업체 데일리 팜스의 양상추가 오염됐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를 번복한다라면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정밀 실험 결과 타코벨 공급 음식에는 오염이 없었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얻었다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애꿎은 타코벨만 일주일 이상 매출에 타격을 입은 모양새입니다. FDA는 이 같은 오판에 대해서 타코벨 측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번에 오염 사태를 일으킨 증상은 사이클로스포리아라는 감염증으로 이는 오염된 물이나 오염된 채소 등을 섭취해서 감염되는 장질환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내 34개 주에서 7천여 건의 확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증상자와 감염자는 있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이 감염 경로는 이제 오리무중에 빠졌습니다. 어제 뉴욕 연방 건물에 화염병을 던진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30분쯤 뉴욕 맨하탄의 한 건물 앞에 한 남성이 화염병을 던지고 총기로 행인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즉각 체포됐으며 행인 등 최소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소총 두 자루와 인화성 액체로 제작된 간이 화염병 등이 회수됐습니다. 이 온라인에 올라온 현장 영상을 보면 건물 입구 인근에서 흰 연기와 불길이 치솟은 직후 무장 요원들이 황급히 건물 밖으로 뛰쳐나와 용의자를 제압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건물에는 FBI 뉴욕 지부를 비롯해서 ICE, 즉 연방의 이민단속국 ICE 사무소와 연방이민법원 등이 입주해 있는 건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뉴욕을 지나도 그는 체포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어떠한 방식이나 어떠한 형태로도 체포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어제 발언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오는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뉴욕을 방문할 그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서 사실상 사전에 보호막을 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가자지구에서의 전쟁 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실제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0: 네, 어제 이 시간에는 냉장고의 탄생, 그리고 냉장고로 인해서 바뀐 사회, 사람 얘기를 좀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역시 냉장고와 관련된 얘기, 여름철에 냉장고는 조금 달라야 된답니다. 그렇죠.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문을 자주 열게 되잖아요. 딱 붙어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냉장 효율, 냉동 효율 저하가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자, 일단 냉장실은요, 70% 이하로 음식을 채워야 됩니다. 냉기가 잘 순환해야 내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음식이 가득 차 있으면은 냉기 순환이 막혀서 특정 부위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에 냉동실은요, 가득 채우십시오. 오히려 음식물이 서로 냉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꽉 채울수록 전기요금도 절약되고 온도가 잘 유지된다고 합니다. 자, 특히 여름철에 뜨거운 음식 바로 넣으면 내부 온도가 순간적으로 급상승해서 주변 음식까지 쉽게 부패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온에서 식힌 후 넣어주시고요. 냉장고 문을 10초간 열어두면 떨어진 온도로 회복하는데 30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필요한 재료 머릿속으로 한번 다 생각해보고 문 여는 순간 빨리빨리빨리 손을 움직여서 한꺼번에 꺼내는 습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냉장고 문 테두리에 고무 패킹에 이물질이 끼거나 헐거워지면 찬 공기가 알게 모르게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내부 습기가 차고 성에가 생기는데요. 자, 점거하는 방법. 지폐 한 장을 고무 패킹 사이에 끼우고 문을 닫은 뒤 당겨보세요. 지폐가 힘없이 그냥 떨어지면, 아, 패킹 교체 때가 됐구나. 또 청소가 필요하구나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네, 여름철 식중독은 뭐 상온에 있던 음식을 잘못 먹어서뿐이 아니라 냉장고에 보관했던 음식 또 재료로 요리를 하고 난 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될 텐데요. 일단 육류나 생선은 핏물을 제거한 뒤에 한번 먹을 만큼의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 가장 안쪽, 그러니까 가장 찬 곳에 보관하십시오. 문쪽 수납함은 아무래도 온도 변화가 크겠죠. 변질되기 쉬운 우유나 밀폐되지 않은 양념류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냉장고 없는 여름철,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그만큼 잘 관리해서 좋은 혜택 많이 누려야 되겠죠.
1: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0: 꿈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2: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3: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2: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3: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2: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3: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2: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3: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4: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5: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6: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5: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 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7: 이어서 감사할 줄 아는 한국인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한미우호협회는 6.25전쟁 정전협정기념일인 7월 27일을 앞두고 미 전국 대도시에 빌보드 대형 광고를 통해서 한국이 미국에 감사한다라는 메시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LA를 비롯해 뉴욕, 애틀란타, 시카고, 댈러스, 휴스턴 등 주요 6개 도시 프리웨이 인근 빌보드에 감사 광고를 올린 것입니다. 야외 대형 빌보드는 프리웨이를 달릴 때 흔하게 누구나 볼 수 있는 대형 간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현대차 협찬으로 광고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광고는 프리웨이를 달리는 자동차 약 150만 대를 상대로 한국인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처음은 아닙니다. 무려 역사가 30년 됐습니다. 지난 1996년에 처음 시작한 광고니까 올해로 벌써 31번째 이루어지고 있는 광고입니다. 한미우호협회는 6.25전쟁 당시 미군의 희생이 북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한반도를 구하는 임무를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이 함께 완수했다라며 그 혜택으로 그 덕분에 5천만 한국인들이 자유와 나라를 찾았다라면서 감사합니다라는 땡큐 아메리칸이라는 감사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한미우호협회는 오는 24일에는 또 조지아주 둘루스에서 추모 행사를 개최해서 참전용사들을 기릴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프리웨이 인근 빌보드 감사 광고는 말씀드렸던 대로 현대차 그룹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이 월드컵 우승팀 사진 촬영에 끝까지 서 있던 트럼프 대통령, 결국은 통편집당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시상식에서 관중들의 야유를 받은 것에 이어 국제축구연맹 이 FIFA의 사진에서는 통으로 편집을 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 뉴저지주 매트라이프 스테디움에서 열린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결승전을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과 함께 관람하고 경기 후에는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시상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인판티노 회장이 그라운드로 들어서자 경기장에서는 그런데 거센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0: 스페인의 대표팀 주장 로드리에게 월드컵 트로피를 전달한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트로피를 전달한 뒤에는 무대 아래로 내려가는 관례와는 달리 무대 오른쪽 위에 계속해서 선수들과 서 있으면서 자리를 뜨지 않고 무대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인판티노 FIFA 회장이 다가가서 무대 아래로 내려가자라고 해서 사실상 억지로 끌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승한 스페인 선수들이 우승 트로피를 하늘로 치켜올리며 환호하는 순간을 촬영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는 오른쪽 끝에 계속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공동 개최국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우승컵 환호는 선수와 코치진만이 그 모습을 촬영하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맨 끝에서 모습을 같이 찍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어제 공개된 이 FIFA 공식 사진을 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FIFA가 공식 사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통으로 잘라낸 것이었습니다. 소위 통편집을 한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선수들 오른쪽 끝에 박수치는 듯한 손 모양이 하나 보이는데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손 일부였습니다. 일부 선수의 모습과 겹치면서 이 손을 편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승 파티에 불쑥 끼어들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FIFA가 공식 기록에서 잘라낸 셈입니다. 나라 밖 소식을 좀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잦은 폭염에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자 유럽 곳곳에 대형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스페인 북동부 과달라하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지난 19일까지 무려 12,000헥타르 넘게 불탔고 주민 수백여 명이 현재 대피했습니다. 스페인 또 중부 지역에서도 산불이 확산해서 15,000헥타르가 소실됐는데 스페인에서는 이 두 건의 산불로 닷새 만에 사라진 삼림의 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45%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북유럽 노르웨이에서는 남부 지역 한 주택에서 시작된 화재가 바람을 타고 마을 뒷산으로 번지면서 100채 넘는 주택이 불에 타고 400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유럽 산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유럽에서 발생한 산불은 약 1,2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영국 집권 노동당의 앤디 버넘 대표가 어제 제59대 영국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버넘 대표는 어제 오후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으로부터 정부 구성을 요청받고 이를 수락하는 형식적 절차를 거치면서 총리로 임명됐습니다. 영국에서는 총리 선거를 별도로 하지 않고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데 일단 형식적으로는 국왕 앞에 가서 국왕이 다수당 대표에게 정부 구성을 요청하면 당대표가 이를 수락하면서 총리 자리에 앉게 됩니다. 버넘 신임 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중동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제물가 안정을 위한 호르무즈 해협의 해운 보장에 대한 영국의 노력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1: 혈액을 뽑아 각종 암을 진단하는 기술을 가진 미국 상장사 가던트 헬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가 역시 올해 들어 벌써 50% 이상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달 들어 미국 최대 민간 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와 파트너십을 맺어 보험 적용이 시작될 예정이라 그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던트 헬스는 혈액 검사를 통해 암을 진단 추적하는 액체 생검 분야의 글로벌 선두주자인 미국 생명공학 기업입니다. 가던트 헬스는 혈액 속에 떠돌아다니는 암세포의 미세한 DNA 조각을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으로 검출하는 기술을 보유했습니다. 체혈 한 번으로 암의 유전자 변이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기존 암 진단은 조직을 채취하는 침습적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같은 전통적인 조직 생검은 환자의 고통이 따르고 또 위치에 따른 검사에 제약이 있습니다. 환자 안에 다양한 성질을 지닌 암을 복합적으로 분석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체혈을 통한 액체 생검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수시 검사를 통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암의 조기 발견이나 재발 탐지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탈라사즈 공동 CEO는 젊은 층의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 최대 민간 건강보험사를 통해 45세 이상 인구로 쉴드 보장 범위를 확대한 것은 대장암 검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상업적 확장에 있어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0: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샌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류마티스 관절염,
2: 어깨와 허리 통증,
1: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2: 성민산삼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1: 진통제 없이
2: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2: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3: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4: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3: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4: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3: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213-383-8899 213-383-8899
1: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우니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4: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3: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 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5: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운항 중이던 여객기 안에서 이 보조 배터리에 연기가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승객이 소지한 보조 배터리에서 불꽃이 튀기 시작한 건데요. 다행히 승무원들의 안전조치를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만은 이게 참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많은 그런 사고가 일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6: 비행기 안에 뿌연 연기가 가득합니다.
7: 불!
6: 승객들은 급하게 손으로 코와 입을 틀어 막아봅니다. 급기야 연기가 나는 곳에서 멀어지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상황을 수습하고 난 뒤 기내 복도에는 검게 타버린 배터리가 남아있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50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보라카이 칼리보를 향해 운항 중이던 TA항공 여객기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승객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한 겁니다. 당시 승객 17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항공사는 승무원들이 연기를 확인하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 비상착륙 같은 긴급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륙하려던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보조배터리에 불이나 여객기가 전소된 이후 보조배터리 반입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객실에 있던 배터리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면서 승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5: 이란이 최근 미군 기지를 보유한 중동 국가들 중에서도 유독 요르단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이 그동안 미국에 적극 밀착해서 이란 공습의 거점 역할을 해온 데다가 또한 비교적 군사력이 약하다라는 점 때문에 요르단에 대한 집중적인 보복 차원의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요르단은 즉각적인 별다른 보복을 하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란은 어제 요르단 미군기지에 있던 전투기 등 항공기 5대를 파괴했다라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을 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2초짜리 짧은 이 영상에는 3동의 비행기 격납고 가운데 한 동은 완전히 부서지고 한 동은 일부 파손된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란은 이 영상을 공개하며 이번 공격으로 미군 전투기 최소 2대와 기타 항공기 3대가 완전히 파괴됐고 그 외 다수의 항공기에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적극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고 또 영토 내에 미군 기지를 갖고 있으며 자체적인 국방력은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약한 요르단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화약고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로부터 선물받은 새 대통령 전용기에 대해서 한 달 안에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한 듣는다면 기존의 대통령 전용기보다 보안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점을 대통령이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튀르키예에서 열렸던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영국으로 이동하면서 기존의 구형 에어포스 1을 이용했고 또 영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신형 에어포스 1으로 갈아탔습니다. 이에 대해서 뉴욕타임즈는 신형 에어포스 1, 즉 카타르로부터 선물받은 전용기가 구형과 같은 방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자꾸 갈아타는 것이다 라고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구형 에어포스 1에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교란해서 공격을 피하는 기능과 핵폭발 시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기체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갖춰져 있지만 선물받은 신형 에어포스 1은 아직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형 전용기는 지난해 카타르로부터 선물받은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미국의 가솔린 평균 가격이 갤런당 $4 선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현재 갤런당 $4.03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 직전 갤런당 $3도 안 되던 이 가솔린 가격은 전쟁 발발 후 지난 5월 들어서 평균 $4.50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이후 종전 MOU 체결로 이달 초에 갤런당 $3.70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공격이 재개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차질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나서서 어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면서 유가는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도 커졌다라는 분석입니다. 경제학자들은 가솔린 가격이 높은 상태를 지속할 경우에 연쇄적인 물가 상승을 가져오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일반 소비자의 소비 여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에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정치적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8: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9: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8: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9: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8: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10: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1: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0: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1: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2: 99세까지 팔팔하게
1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4: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5: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6: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17: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16: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17: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보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16: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17: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16: 지금 108golf.com에서 만나보세요. 108golf.com.

네, LA 지역 오늘은 낮 최고 87도, 오렌지 카운티는 89도로 예상됩니다. LA에서는 연중에 보기 힘드니 9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될 전망인데요. 이게 다음 주 내내 폭염이 예상됩니다. 오늘 87도에 이어서 내일 88도, 목요일 92도, 금요일 93도. 네, 그리고 다음 주로 넘어가도 90도가 넘는 기온이 다음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부터 최소한 일주일 이상 더위에 잘 적응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내 주머니에 단 두 푼의 돈만 남아있다면 한 푼으로는 빵을 사고 다른 한 푼으로는 백합을 사겠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를 열어드리고 싶은 탱자한미역 인사올리입니다. 방금 들려드린 말 바로 옛 중국의 아주 유명한 속담이라고 합니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 삶엔 허기를 채워줄 빵 한 조각뿐만 아니라 마음을 채워줄 백합 한 송이의 여유도 똑같이 필요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매일 가계부를 작성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우 지금 무슨 백합이야, 이 백합 한 송이가 뭐 중요한디? 이렇게 망설여질 때가 있죠. 하지만 내 영혼을 웃게 만드는 작은 꽃 한 송이, 따뜻한 음악 한 곡, 그리고 사랑하는 이와의 짧은 대화가 어쩌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진짜 힘을 만들어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는요, 나를 위한 그런 백합 한 송이, 장미 한 송이, 좋은 음악 한 곡 선사해 주시자고요. 빵이냐 백합이냐, 바로 AI냐 인간이냐. 과거 알파고와의 대국 이후에 인간이 과연 바둑으로 AI를 이길 수 있을까? 아유, 불가능하지. 그런데 웬일입니까? 한국의 자랑스러운 세계 1위 신진서 9단이 그 상식을 또 한 번 깨트렸습니다. 현역 기사들이 정석 연구에 쓰는 세계 최강 오픈소스 AI. 알파고가 아니고요. 카타고. 어? 이 차를 타고 어디 갈까? 카타고. 바로 1패를 하다가 역전승을 차지했습니다. 차가운 계산을 넘어선 인간의 직관과 심리전, 신진서 9단이 보여준 소름돋는 역전극에 야,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은 응? 괜찮은데? 이런 힘이 빡 들어가는데요. 자, 이름 없이 피는 꽃이지만 많은 위로를 주는 정말 중요한 들꽃과 함께해 볼게요. 오늘 첫 곡은 유익종의 들꽃.

0: 유익종의 들꽃 들으셨습니다. 들꽃 너무 이쁘죠. 어제 우연히 봤던 유튜브에 어떤 은퇴하신 여자분이 남편과 함께 시골로 들어가서 들꽃을 가꾸시는 걸 봤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분은 그 꽃 속에서 모든 세상의 아름다움을 봤기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꽃을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이쁜 게 있을까, 신비롭다라는 정원을 잘 가꾸시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네요. 요즘 벌들이 힘들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의 정원이 이 벌들에게 또 조만한 그 새들에게 좋은 그런 낙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AI 얘기를 카타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AI 소식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지금 중국에서는 로봇을 내놨는데 옷 갈아입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옷을 갈아입혀주는 그런 로봇이 또 나왔습니다. 또 외로움이라는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반자 컴퍼니언 로봇이 기획이 됐다고 합니다. 유브테크라고 해서 이걸 출시를 했어요. 실리콘 피부와 미세한 표정 구현도 되고요. 그리고 88개의 그 관절이 인간과 유사한 외형을 갖추고 있다고 그럽니다. 대화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긴 하지만 아직도 더 개선해야 된다는데, 이게 모델에 따라서 17,655불부터 또 비싸게는 또 있지만, 무게는 남성형이 92파운드, 여성형이 77파운드로 됐다고 그러네요. 조만간 옷 갈아 드릴게요부터 해서 옆에 친구가 돼주는 그런 로봇이 있게 생겼는데요. 근데 AI 시장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거대한 기업들이 독점하다시피 했잖아요. 기술은 꽁꽁 숨겨두고 비싼 이용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내시면서 쓰고 계시나요? 요즘 뭐 각 분야마다 독특한 그런 성능을 갖고 있는 AI가 있어서 나는 한 4개를 써 이러면서 일과 연관돼서 또 쓰기도 하십니다. 근데 중국 기업들이 AI의 기술 설계도와 코드를 전 세계에 무료로 풀어버리는 일명 오픈소스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이 비용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의 빅테크 AI를 쓸 때 들어가는 비용이 26불에서 56불 사이라면 중국이 풀어버린 이 기술을 쓰면 1불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몇십 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려서 이걸 독점해서 큰돈을 벌려고 했는데 이게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죠. 기술을 소수의 전유물로 둘 것인가, 아니면 모두가 쓰는 공공재로 만들 것인가. 이 거대 테크 기업들의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우리 삶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걸 두고서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 있어봐, 이거 전면 차단해야 돼? 중국에서 들어오는 로보틱? AI 차단할까? 이런 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대상으로 50% 관세를 다음 달부터 어쩌면 물릴 거야? 이러면서 또 관세 카드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여기저기 그래도요, 아까 말씀드린 나에게 단 두 푼이 있다면 한 푼은 빵을 사고 한 푼은 백합을 사겠다.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살피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위기를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위기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립니다.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나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차차차 게스트로요, 아주 좋은 일을 하시고 또 힘든 사람 편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을 모셔보겠습니다. 훈훈한 얘기와 함께 곧 찾아뵐게요.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2: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5: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6: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2: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11: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2: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 799불.
11: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12: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11: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12: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13: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0: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는요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요즘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좋은 활동을 펼쳐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미션 CD 클리닉의 마크리 대표님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랜만입니다.
1: 1년 됐죠?
0: 네.
1: 딱 1년 된 것 같아요, 벤지가.
0: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을 치료를 해주셨나요?
1: 많이 바빴고요.
0: 네.
1: 캠페인도 많았고.
0: 네.
1: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7월 1일서부터
0: 네.
1: 12월 31일까지 이제 캠페인이 또 시작이 됐어요.
0: 네.
1: 이번 캠페인이 뭐냐면 미션 시티 커뮤니티 클리닉에서는
0: 네.
1: 한인타운에 있는 비영리 단체, 홈로스 단체를 도와주는 게 우리가 이번에 캠페인이 들어갔고요.
0: 네.
1: 그 홈로스들이 우리가 도네이션도 하고 그분들을 병원에 와서 물리적인 약 치료도 하고
0: 네.
1: 그다음 메디카도 신청해주고 그다음에 그 잡도 알선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테라피 같은 것 해주는 거로 우리가 네. 지금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미션 시티 클리닉은 어떤 곳인지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1: 네. 미션 3 커뮤니티 클리닉은 비영리 단체고요.
0: 네.
1: FQIC 클리닉이기 때문에
0: 네.
1: 우리는 제일 돈 없는 분들, 신분이 없는 분들,
0: 네.
1: 메디칼이 있는데 병원을 못 찾는 분들,
0: 네.
1: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단체고요.
0: 네.
1: 우리가 병원 14군데가 있습니다.
0: 와,
1: 그렇기 때문에
0: 네.
1: 병원은 한 곳은 네. LA에서는 코리아타운이가 우리 제가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뭐 밸리, 빅터비어, 바스토, 리버사이드,
0: 네.
1: 샌게이브리 이렇게 다 인구우드 이렇게 14군데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는 비영리 단체고
0: 네.
1: 우리가 도와주는 단체지 돈을 이렇게 벌고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0: 아, 비영리 단체로 네. 미션 클리닉에서 많은 좋은 일들 하시는데 네. 이번에는 그냥 뭐 병원에 그치지 않고 홈리스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캠페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오신 우리 하워드 리 자이언 가스펠 미셔너리 철치의 우리 하워드 리 대표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0: 네. 어떻게 이런 좋은 일에 동참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2: 우리 마클리 그 선생님이 좀 좋은 기회를 주시고
0: 네.
2: 또 그전에 이제 저희 그 자이언 미션이 사실 오래됐어요. 한인타운에서는요.
0: 네.
2: 우리 그 대표적으로 이제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이
0: 네.
2: 한 40년을 지금 하시고 계시고 아직도 하고 계세요.
0: 네.
2: 매일 그 한 120명에서 150명 정도
0: 네.
2: 매일 아침마다 싸서 돌려서 그 배고픈 사람들한테 물 주고 빵 주고 바나나
0: 네.
2: 주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그 팔로우업이 좀 부족했어요.
0: 네.
2: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거기 문 닫은 거 아니냐.
0: 네.
2: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역은 그동안 계속 이루어졌고
0: 네.
2: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0: 네.
2: 이제 우리 글로리아 선교사님이 혼자서
0: 네.
2: 모든 걸 하시다 보니까
0: 네.
2: 일손이 좀 딸리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서포트를 못 해드리고
0: 네.
2: 그다음에 팔로우를 못 해드리고 그래가지고
0: 네.
2: 그런 상태입니다.
0: 아. 네. 정말 그렇게 성도분들이 모두 모여서 뭐 생필품, 의료품, 뭐 식품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전달을 매일같이 한다는 게 지금 40년 되셨다는데 지치지 않으신가요?
2: 사실 저는 한 10년밖에 안 되고요.
0: 네.
2: 우리 글로리아 선교사님은 뭐 한인타운에서는 다 잘하시고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0: 네.
2: 잘하시지만 40년을
0: 네.
2: 지금 하시는데 이제 리타이어실 때가 되셨어요.
0: 네.
2: 나이도 연로하시고.
0: 네.
2: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나마 이제 제가 어떻게 좀 이어받아서 이걸
0: 네.
2: 좀 더 나은
0: 네.
2: 장소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0: 네.
2: 이제 저희 포부는 앞으로 그 우리 자이언을 커뮤니티 센터로 만들어가지고
0: 네.
2: 많은 분들이 오셔서
0: 네.
2: 도움을 또 없는 사람들 도움 주시고 오셔서 배고프고 진짜 갈 곳이 없는 분들을 오셔서
0: 네.
2: 끼니도 때우실 수 있고
0: 네.
2: 그런 그 커뮤니티 센터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0: 아, 네. 지금 그러면 이 자이언 미셔너리 철치가 위치가 어디 있나요? 뭐 찾아가면 함께 할 수 있나요?
2: 예, 지금 현재는 로케이션이 3113 베니스 불보디에 있습니다.
0: 3113
2: LA.
0: 베니스.
2: 네.
0: 주로 어느 지역의 홈리스 분들을 돕고 계신가요?
2: 저희가 하는 거는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0: 네.
2: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모든 웨스트 LA에서부터 이스트 LA까지
0: 네.
2: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사람들 저희가 찾아다녀요.
0: 네. 네
2: 그분들이 이제 그 주로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논아져서 살다 보니까요. 프리웨이 미시라든지 네. 뭐 동네 코너라든지 무슨 여러 군데 이제 나눠서 살고 있으니까 네. 저희가 차를 타고 매일 아침마다 그 사람들 찾아 다녀요.
0: 네.
2: 근데 저희가 이제 독특한 게 뭐냐면
0: 네.
2: LA 다운타운에 같은 경우에는 아,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거기서 기다렸다가 아, 음식을 배급받고 거기서 먹고 하고 그랬거든요.
0: 네.
2: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다. 그 흩어져서 사는 조금씩 4명, 5명, 2명, 3명 이렇게
0: 네.
2: 모여서 사는 데를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0: 네.
2: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저희가
0: 네.
2: 직접 찾아다니면서 전달해주고 도움을 주고 옷도 이렇게 이제 기능을 받아가지고 그거 갖다 전달해주고 뭐
0: 네.
2: 타월서부터 뭐 다 하고 있습니다. 네.
0: 네. 아, 예전에는 코비드 이후에는 굉장히 한인타운에도 홈리스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1: 네네.
0: 또 월드컵 거기에다가 또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안 보이셔서
1: 네.
0: 어떠십니까? 실제 그 예전보다 경제는 어려워져서 홈리스 분들이 증가하지 않았나요?
1: 내가 보기엔 조금 제가 보기엔 조금 인크리즈 됐고요.
0: 네.
1: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한인타운에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으세요.
0: 네.
1: 변두리 좀 있다가 이렇게 네. 필요할 때 나오시는데 제가 우리 병원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메디카드 신청해주고 병원도 당뇨약도 주고 우리가 좀 많이 이제 케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0명이면 9명은 다 중독입니다. 알코올.
0: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디프레션, 그다음에
0: 네.
1: 마약. 그다음에
0: 네.
1: 오피오이 그런 거가 디퍼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미션 3 병원에서는
0: 네.
1: 이제 한인타운이 두 단체하고 같이 일을 할 거예요.
0: 네.
1: 이번에 자이언 미션하고 하고 울타리
0: 선교교회하고
1: 네. 또 같이 할, 10월 달에 또 같이 할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분들을 자이언하고 울타리 같은 데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샤워장을 샤워할 수 있는 퍼실티를
0: 네.
1: 밴 트럭을 갖고 와가지고
0: 네.
1: 샤워도 하고 자이언에서 옷도 주고
0: 네.
1: 우리는 모버 밴, 메디카 밴이 가서
0: 네.
1: 진료도 해주고 자,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LA시하고
0: 네.
1: LA 카운티 홈리스 디파트먼트하고 미션 시티 커뮤니티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0: 네.
1: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10명에서 9명은 중독이기 때문에 중독을 디톡스할 수 있는 퍼실리티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계속 지금 같이 일을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게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1: 굉장히 심각합니다.
0: 젊은이들이 네. 아주 응? 싼 값에 센 약을 그렇게 구입을 해서
1: 네.
0: 그게 한번 중독이 되면 그게 이렇게 끊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0: 네.
1: 저는 그 비영리 단체 그 홈리스 팀 하는 분들 위해서는 꼭 약을 하나 드립니다.
0: 네.
1: 그 약을 이제 사람들이 중독이 되잖아요.
0: 네.
1: 그러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0: 네.
1: 그 약을 이제 코에다 뿌려주면은
0: 네.
1: 2분 안에 깨요. 살릴 수 있는 약이 있어. 하도 많이 죽으니까
0: 네.
1: 우리가 그걸 나눠주고 있습니다.
0: 아,
1: 그래서
0: 그렇습니까?
1: 오늘도 우리
0: 네.
1: 하월 대표님 하나 줬어요.
0: 네.
1: 그래서 갖고 다니시라고.
0: 마다시면서. 야, 그렇게 동참해서 함께 발론티어를 하시는 분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대단하죠.
0: 네.
2: 그분들 없이는 저희가 이제껏 그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0: 예.
2: 그래서 굉장히 고맙고 그분들한테 감사드리고
0: 네.
2: 혹시 그동안 열심히 그 자이언 미션을 위해서 하셨던 분들이나
0: 네.
2: 그다음에 여러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진짜로 감사드리고
0: 네.
2: 그분들 없이는 이 사역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걸
0: 네.
2: 이 방송을 통해 진짜 감사드립니다.
0: 네. 지난 7월 6일에는 벌써 2,000벌의 의류가 홈리스 분들께 전달되며
1: 네.
0: 그런 결실을 맺었다고 들었습니다. 지역사회 참여도 뜨거웠다는데 그 현장
1: 네.
0: 분위기 이웃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1: 참 럭키한 게 뭐냐면은
0: 네.
1: 롱비치 아울렛이라는 가게가 있어요.
0: 네.
1: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0: 네.
1: 미션 시티에다가 이걸 도네이션 하겠다고. 그래서
0: 네.
1: 우리가 7월 1일서 캠페인이니까 한인타운에서 두 군데를 도네이션 하자.
0: 네.
1: 하나는 자이언 미션,
0: 네.
1: 하나는 울타리 선교회를 하자 해가지고
0: 네.
1: 7월 달에는 자연 10월 달에는 울타리 성교를 네. 하기로 했는데 네. 거기에서 옷이 2,000불이 나왔어요.
0: 네.
1: 웃돌이, 티셔츠, 아이들 옷 해가지고 우리가 자연에서 와서 픽업을 해가지고
0: 네.
1: 그 다음 날서부터 홈런에서 옷을 다 나눠줬어요.
0: 네.
1: 근데 그걸 또 증거를 다 사진을 찍었어요.
0: 네.
1: 그래가지고 주고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있으니까
0: 네.
1: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네. 만약에 그 가게 옷 가게에서 네. 옷이 쌓여 있고 처리하기 힘드시면은
0: 네.
1: 미션 시티 병원에다 연락하면은 우리는
0: 네.
1: 자연하고 울타리 선교회에서 도네이션을 그 자리에서 하고
0: 네.
1: 텍스 크레딧도 줄 수가 있으니까
0: 네.
1: 하시면 돼. 그다음에 또 내가 가봤어요 두 군데를
0: 네.
1: 단체를 가는 좀. 발렌티어가 많이 필요해요.
0: 네. 그러니까
1: 발렌티어들이 좀 일주일에 한 번씩 발렌티어를 하시면은
0: 네.
1: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또 제가 말했죠.
0: 네.
1: 이분들을 기탁시켜야 돼요.
0: 네.
1: 그래서 우리 미션 시티 커뮤니티 클리닉은
0: 네.
1: 내년 1월 달에 정신과를 오픈을 해요.
0: 오,
1: 그래서 한인타운에 네. 우울증, 약물 뭐
0: 네.
1: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들 다 무료로
0: 네.
1: 아니면 아주 값싸게
0: 네.
1: 메디카로도 할 수 있게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 1월
0: 네.
1: 달 부터나 오픈할 예정이기 때문에
0: 네.
1: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0: 네.
1: 이분들 홈리스도 정신과도 해주고
0: 네.
1: 약도 주고
0: 네.
1: 이제 해가지고 옷도 주고 밥도 주고 해가지고
0: 네.
1: 이제 이렇게 디톡스를 하게 하는 게 내 생각에
0: 네.
1: 제 효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요즘 너무 필요한 네. 것입니다. 홈리스뿐만 아니라 바로 그렇게 요즘 디프레션,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도 많이 좀 계신
1: 네,
0: 추세인 것 같아요.
1: 꽤 있습니다. 근데
0: 네.
1: 그분들이 한인타운에 있는 정신과를 못 들어가고 있죠.
0: 아, 저도 옛날에 공황장애가 있어서 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1: 네.
0: 곳이 별로 없더군요.
1: 네, 그래서 미션 시티에서는
0: 네.
1: 이번을 오픈해가지고
0: 네.
1: 일주일에 3일씩
0: 네.
1: 하루에 15명씩
0: 네.
1: 진단하고 처방하고
0: 네.
1: 테라피도 하고 해가지고 좀 하려는
0: 네.
1: 1월 달의 캠페인입니다.
0: 네. 바로 미션 시티 클리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체에 어떤 재고가 많이 남았을 때 이거 기증을 하고 싶으신 분이나 또 미션 시티 클리닉에 어떤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은 전화번호 213-263-2100, 263-21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홈리스 나눔 캠페인이 연말까지 계속된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어떤 지원 계획들이 더 남아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네. 것들.
1: 네. 미션 시티 커뮤니티 클리닉은 두 가지 이벤트, 더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0: 네.
1: 10월 달에는 신분이 없는 사람.
0: 네.
1: 그 다음에
0: 벌써 전화가 왔네요.
1: 전화가 많이 오네요.
0: 어머 정말요. 야.
1: 그리고
0: 네.
1: 10월 달에는 유방암.
0: 네. 네.
1: 유방암 캠페인을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그러고요. 신분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 보험이 없는 사람
0: 네.
1: 먼저 해드리고 암이 생기면은 치료도 무료로 해주고 그런
0: 네.
1: 캠페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달 아니 11월 중순부터 12월
0: 네.
1: 달까지는 우리가 홈리스들을 위해서 감기 백신을 100개를 확보해가지고
0: 네.
1: 이분들을 감기 주사를 놔주려고 합니다.
0: 아, 너무 좋은 일들을 하십니다. 캠페인 외에도 바로 미션 시티 클리닉에서는 한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그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네요. 메디컬 사용자뿐만 아니라 또 언어 소통, 진료 예약 등에도 어려움을 겪는 분을 위한 맞춤형 도움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받을
1: 네.
0: 수 있는 곳 바로 미션 시티 클리닉입니다. 위치가 어디죠?
1: 네, 위치는 3660 윌셔 블루발드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스위트 넘버 102
0: 네.
1: LA 케어 90010이고요.
0: 네.
1: 굉장히 찾기 쉬웁니다.
0: 예, 윌셔와
1: 호발트 한미은행 빌딩 1층 다 알고 있죠.
0: 네.
1: 네. 어떤 하나 또 중요한 캠페인이
0: 네.
1: 있어. 한인타운에서 지금 우리 교포들이
0: 네.
1: 아주 핫타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커버 캘리포니아예요.
0: 네.
1: 커버 캘리포니아.
0: 어머, 전화가 쇄도하고 있어요.
1: 네. 커버 캘리포니아가
0: 네.
1: 우리가 6월 네. 1일서부터 받고 있습니다.
0: 네.
1: 네.
0: 아, 그렇군요. 자, 참 미션 시티 클리닉에서 그 한방 진료 부문에서도 우수 클리닉으로 선정되는 경사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한방 진료를 포함해서 한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진료 과목도 한번 쫙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미션 시티 이번에 2025년 6년도에
0: 네.
1: 커뮤니티 클리닉에서 우리 한방 프로그램 1등을 했어요. 네. 환자들의 숫자하고 네. 그 진로 그런 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0: 네.
1: 퍼실리티해가지고 1등을 했고요.
0: 네.
1: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미션 C라는 거는 프라이머리 케어
0: 예.
1: 내과, 그다음 치과, 한방, 네. 정신과, 그다음에 안과도 하는데 안과는 네. 중요한 뭐냐면 안과도 하지만 안경도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0: 어머 너무 네. 좋은 일을 하셔서요. 네. 정말 나는 신분이 없어서 또 보험이 없어서 그 의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도 받고 있군요 하시면서 마크리 원장님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이러면서 성문 씨가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네. 자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나도 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싶다거나 미션 시디 클리닉 윌셔 오피스의 진료 상담 또는 등록 안내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바로 전화번호 213-263-2100-263-2100번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이언 미셔너리 처치에도 우리 하워드 리 대표님
2: 네.
0: 발런티어 하시는 분들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2: 요즘에는 이제 발런티어 하시는 분들이 네. 전에는 저 그 잡을 갖고 계시고
0: 네.
2: 그다음에 이제 좀 좋은 일을 사회에 좀 네. 환원하고
0: 네.
2: 좀 봉사하는 마음으로 오셨던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0: 네.
2: 이제 저희가 조금 그 활동이 네. 조금 뜸해지면서
0: 네.
2: 아 그 지금은 이제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은 주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잠시 들리셨던 분들이 거기서 사역을 같이 하세요.
0: 아, 예, 네.
2: 그러면서 거기서 좀 머물다가 또 자기가 준비가 되면 또 떠나고 뭐 이래서 사실 그 사역이 계속 네. 꾸준하게는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런
0: 네.
2: 분들 이제 떠나고 나면 또 좀 뜸하고 그래서
0: 네.
2: 그렇지만 그래도 그 우리 송교사님이 글로리아 송교사님이
0: 네.
2: 하루도 입은 사람이 없으면은 그 버스를 타고 풀카트에다가 담아서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시면서 주시고 그러셨어요.
0: 네.
2: 그러니까 저는 참 정말 존경스러운 게 저는 그런 면이
0: 네.
2: 제가 이분을 못 떠나고 10년을 같이 있었던 요인이 됐던 것 같아요.
0: 네.
2: 버스를 타고 내가 그 뭐 50명, 60명 분을 카트에다 싣고 버스를 타고 다닐 망정
0: 네.
2: 나는 내가 할 도리는 다 한다.
0: 네.
2: 그런 어떤 목적의식이 있으신 거에 대해서
0: 네.
2: 그리고 가끔씩도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거를 스탑을 안 하시고
0: 네.
2: 지금까지도 이어가신다는 게
0: 네.
2: 저는 진짜 너무 존경스러웠었어요.
0: 네. 네. 40년간 이어온 그 사역 속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2: 많죠. 너무 많죠.
0: 네. 네. 인상에 남는 그런 만남 스토리 있으십니까? 홈리스 분들과 또 재활을 했다거나 그런 분들이 또 도움을 받고 다시 또 발런티어가 돼서 남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죠?
2: 예, 이제 제가 그 성교사님하고 같이 음식을 이제 돌리러 다니다가
0: 네.
2: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흑인이에요.
0: 예.
2: 흑인인데 남자인데 가까이 오더니 우리 글로리아 성교사님을 꼭 기억하면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0: 네.
2: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당신한테 이 음식을 매일 받아 먹던 사람이었는데
0: 네.
2: 내가 지금은 이제 자립을 하고 잡을 잡아가지고 아들 딸하고 잘 산다 이거예요.
0: 네.
2: 너무 고맙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우리 그 미션을 찾아와서 좀 봉사를 하겠다 그런 말 했었어요.
0: 네.
2: 근데 제가 그거를 보니까
0: 네.

0: 일들이 생기는군요.
1: 이게 저희가 네. 해서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협 그 진짜 도움이 돼서 네. 그렇게 그 암흑에서 이렇게 걸어 나올 수 있는 기반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네. 정말로 진짜 감사할 뿐이죠.
0: 네. 네, 그게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일인 네.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0: 그렇게 네. 하면서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네. 더 그래도 괜찮은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아무도 그런 일을 안 하면 이 세상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미션 클리닉, 미션 시디 클리닉 그리고 자이언 미셔너리 철치 오늘 하버드리 대표님, 마크리 대표님과 함께 시간 나누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뜻한 나눔을 함께 하고 계신 그런 후원 환자분 또 우리 지역 사회 함께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께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2: 경기가 점점 나쁘고 이제 힘들어질 때는 이제 건강이 넘버원이거든요.
0: 네.
2: 그래서 아프시면은 네. 병원을 찾아가시든 아니면 저한테 전화해 주시면은
0: 네.
2: Cover California 메디컬 옵션 신청해드리고 값도 굉장히 저렴하게 우리가 신분이 없는 사람 도와주고 있고요.
0: 네.
2: 그다음에 이제 7월 6월서부터 12월달까지 캠페인이 많아요. 메디컬
0: 네.
2: 무료 신청, 메디컬 네. 무료 리뉴어, 무료 유방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뭐죠? 감기 백신 무료 프로그램,
0: 네.
2: 그다음에 홈러스 감기 백신 프로그램
0: 네.
2: 있으니까 여기에서 자이언하고 울타리 선교회에 많이 발렌트를 하셔가지고
0: 네.
2: 한인 커뮤니티를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우리 자이언 미셔너리 처치도 연락처 하나 주실까요?
1: 네. 저는 제 전화번호가
0: 네.
1: 909 에리아 코드에
0: 네.
1: 262에
0: 네.
1: 1810입니다.
0: 네. 909-262-1810 909-262-1810 아까 그 아이들 옷도 나눠주셨다고 하는데
2: 네.
0: 이 요즘은 홈리스 그 패밀리로 아이들도 함께 그렇게 길에서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1: 근데 원래 그 아이들이
0: 네.
1: 길거리에서 못 있어요.
0: 네.
1: 캘리포니아 그 레귤레이션에서 보면은
0: 네.
1: 애들을 뺏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은 절대로 부모하고 길거리에서 살 수가 없어요.
0: 네.
1: 그래서 아이들은 저희가 제 경험으로는 여태껏 제가 10년을 봉사하면서 아이들을 본 경우는 거의 없어요.
0: 네.
1: 포스터 네. 하우스를 가든지 사우직한 아이들은 근데 간혹 제가 이제 그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젊은이 우리 한인들도 가끔은 있지만은
0: 네.
1: 젊은 사람들이 20대들이
0: 네.
1: 길거리에서 그 좀비 마냥 그 마약에 취해가지고 사는 걸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아픈
0: 네.
1: 게 뭐냐 이 친구들이 사실은 그 대학 다닐 때 공부도 열심히 하던 친구들인데 대학 때 공부를 하느냐고 밤을 새우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그 마약을
0: 네.
1: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0: 네. 네.
1: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유혹을 못 빠져나와가지고
0: 네.
1: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도 그런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결국은 인생을 망치는 그런
0: 네.
1: 케이스가 있거든요.
0: 네.
1: 그런 그 젊은이들 보면 정말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 마크 선생님 계시지만은 우리가 힘을 같이 합해서
0: 네.
1: 이러한 젊은이들을
0: 네.
1: 끌어내서 디톡스 시켜가지고 사회로 다시 내보내줘야 돼요.
0: 네.
1: 저는 마크리 선생님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된 거를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0: 네.
1: 저희가 앞으로는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0: 네.
1: 마크리 선생님하고 같이 손을 잡고
0: 네.
1: 이 젊은이들을 깨워서 다시
0: 네.
1: 재정상화시켜가지고 사회로 보내는데
0: 네.
1: 최선을 다할 노력입니다.
0: 아 정말 네. 박수를 네. 쳐드리면서요.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연락처 소개해드리면 213-263-2100 미션 CD 클리닉이고요. 909-262-1810 909-262-1810 자이언 미셔너리 처치 연락처입니다. 도움을 주실 분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 네.
2: 네.
0: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끝 인사 네. 주세요. 네.
1: 네, 감사합니다. 좀 더 많이 초청해 주시면은 좋은 프로그램 갖고 와가지고 우리 네. 한인 커뮤니티에 시작할 수 있게 있는 찬스를 줘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0: 사랑, 연인과의 달콤한 감정, 가족을 향한 책임감, 혹은 무언가 좋아하는 것을 향한 애정까지 모든 것들이 사랑의 다양한 모습임은 틀림없죠. 그런데 사실 사랑은요, 그 모든 걸 뛰어넘어 우리 삶과 존재를 움직이는 가장 거대하고 신성한 힘일지도 모릅니다. 조건 없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 비로소 나보다 훨씬 더 큰 존재와 연결되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참된 평온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 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0: 213838899 213838899.
1: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2: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2: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1: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어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3: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4: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3: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4: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5: 99세까지 팔팔하게.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사는 열아이의 아버지. 그런데 두 아이 성인 자녀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있어서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심과 자존감 그리고 의미 있는 일자리를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이스크림 트럭을 인수해서 지역사회의 온기를 담은 가족 비즈니스 스페셜 니트 트리스를 문을 열었습니다. 이웃 동네와 학교 지역 모임에서 직접 고객을 맞이하면서 아이스크림을 판매를 하는데요. 귀중한 사회 경험을 쌓는 동시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행복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아이스크림 판매 그 이상으로 한 사람으로서의 존엄성과 기회, 누구나 사회의 일원으로 빛날 자격이 있다라는 믿음이 잔뜩 실려있는 아이스크림 트럭. 아, 시원한 아이스크림 하나를 탁 사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굉장히 더웠죠. 습기가 예전보다 있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점점 더워져서 주말에는 더더욱다고 그러는데 쿨하게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나만의 또 피서 방법을 잘 개발을 하셔가지고 시원한 그 수건을요 물에 적셔가지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꺼내서 목덜미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것도 참 시원하더군요. 페기마취의 I will follow him 차차차 1부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곧 만나 뵐게요.

0: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7: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6: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7: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8: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9: 3, 2,

0: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0: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1: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0: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1: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0: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4: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2: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4: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2: 올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4: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6: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6: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7: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주쿠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8: 안녕하세요. 우미노시주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우미노시주쿠는 바다의 물방울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예전에 비해 참으로 암이 흔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종류의 암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폐암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폐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시죠? 바로 흡연에서 직접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폐암은 90% 이상이 담배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엔 비흡연자의 폐암, 특별히 여성분들의 폐암 발병률이 늘어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폐암은 크게 암세포의 크기에 따라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누어지는데, 소세포암은 말 그대로 암 조직이 작다, 그리고 비소세포암은 암 조직이 작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발생 비율을 보면 소세포암이 20%, 비소세포암이 80%를 차지하는데, 우선 소세포암은 특징이 빨리 자라며 전신으로 퍼져 전이가 잘 되는 특성이 강하고 수술보다는 항암 화학요법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를 차지하는 흡연과 관련이 깊은 비소세포암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고 조기 발견 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며 완치율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폐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어 찌르거나 잘라도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종양이 10cm까지 커져도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관과하기 쉬운 일반적인 자각 증상으로는 먼저 몇 달 동안 기침을 하거나 혈액이 섞인 가래, 호흡 곤란, 가슴 통증, 목소리가 쉬는 증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폐는 면역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면역력 지원을 위해서 우미노시주쿠 후코이단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며, 치료하시면서 겪는 힘든 부분에 도움을 받으신 분들의 실제 호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산화 다당체로 구성된 우미노시주쿠 후코이단은 우리 몸의 독소와 중금속, 발암물질 등을 몸 밖으로 신속히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건강한 세포활동을 돕는 황산화 작용을 지원해 폐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우미노시주쿠 후코이단 제품이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폐와 관련하여 세계 면역학회에서 효능을 입증받았기에 소비자분들께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866-566-9원9원으로 전화주시면 폐건강에 유익한 오리지널 정품 후코이단 무료 샘플을 보내드리며 전문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폐건강에 유익한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으로 건강한 내일은 전국시
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굿모닝 차차차 2부 탱자 한명입니다. 오늘 후니 탱자는요, 어제에 이어서 수술을 갑자기 받았어요. 응급 수술을 그냥 이 아래에 가서 이 목에 어떤 염증이 생겨서 기도가 막히면서 숨도 못 쉴 지경이었다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잘 맞춰서 지금 회복 중이니까요. 2부의 남자 없이 이렇게 혼자 싱글로 아우 외로워라. 더운 날씨에 에어컨 고장만 나도 진이 빠지는데 이걸 통째로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요즘 파사디나 일대 상가 옥상에서 에어컨 구리, 요즘 카퍼 이 구리를 뜯어다가 파는 그런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동네 인기 빵집부터 동물병원까지 피해를 입어서요. 이 더위에 휴대용 선풍기나 얼음주머니로 겨우 열을 식히면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해요.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데 수천 달러 수리비에 손님 맞이도 힘들어진 사장님들 마음은 얼마나 타들어갈까요? 유비무환이라고 그러죠. 파사디나나 그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청취자 사장님 님들 오너분들 퇴근길에 옥상 올라가는 사다리 단단히 잠겨 있는지 보안캠은 잘 작동하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일상 피해가 없길 바라면서요.

더운 날씨 시원한 때로 가보겠습니다. 때는 1778년 추운 봄이었습니다. 아, 한겨울보다 그 진짜 그 매서운 그 초봄 추위가 진짜 춥잖아요. 당시 벨리포지에 진을 치고 있던 독립군들은 혹독한 추위와 기아, 질병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는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었는데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오네이다 부족의 전사들과 폴리 쿠퍼라는 여성이 그 먼 뉴욕 땅에서부터 펜실베니아까지 눈길을 헤치고 무려 200마일을 걸어 내려갑니다. 그들의 손에는 배고픈 군사들을 위한 하얀 옥수수 바구니들이 가득 들려 있었죠. 하지만 옥수수가 있다고 끝이 아니죠. 여러분, 이 하얀 옥수수는요, 껍질이 딱딱해서 그냥 생으로 먹으면 위 속에서 부풀어 올라 오히려 배탈이 나고 위험해지거든요. 그렇지만 배가 고파서 옥수수를 허겁지겁 마구 먹으려던 병사들을 막아선 사람은 바로 폴리 쿠퍼였습니다. 그녀는 캠프에 남아서 옥수수 껍질을 일일이 벗기고 푹 삶아서 수프로 만들어 옥수수 빵을 또 만들어서 병사들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스스로 음식을 해먹을 수 있도록 요리법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죠. 그녀의 정성과 지혜 덕분에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드디어 대가로 금전적인 보상을 주겠습니다 라는 제안에도 이 폴리 쿠퍼 씨는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단지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베푼 호의인데 아 무슨 그걸로 무슨 돈을 받아요? 결국 감복한 사람들이 그녀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감사패 대신 검은 비단 숄과 보닛 모자를 선물했고 그 숄은 지금까지도 그녀의 후손들에게 소중한 보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올해 미국 조폐국에서는요, 이 숭고한 헌신을 기리면서 폴리 쿠퍼와 오네이다 부족의 모습이 담긴 1달러 기념 동전을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이름조차 남지 않았던 한 여성의 온기가 250년이 지난 오늘까지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빛나게 된 것이죠. 아무리 춥고 어두운 터널 속이라도 누군가를 향한 진심 어린 배려와 따뜻한 손길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주변에 따뜻한 밥 한 끼,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전해드린 폴리 쿠퍼의 얘기처럼 여러분이 건넨 작은 따뜻함도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큰 힘이 될지 모릅니다.

요즘은 K성형, K피부모용, 이 K의료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성형이나 피부 미용뿐만 아니라 예방의학과 종합건강검진 분야에서도 앞서가고 있는데요. 최근 특히 흑인 여성들 사이에서 비싼 의료비와 긴 대기 시간을 피해서 한국을 찾는 발길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네요. 미국에서 몇 년 정기검진 받았지만요. 세상에 한국 가서 내가 그냥 4인치나 되는 커다란 자궁근종을 뒤늦게 발견했어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진짜. 미국에서는 수년 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질환을 한국에서는 초음파와 MRI 검사를 통해 단 하루 만에 찾아낸 겁니다. 한국의 의료진은 정말 친절했고 제 얘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줬어요. 미국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또 무엇보다 신속하고 세심한 진료체계와 더불어 가장 큰 매력은 합리적인 비용을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항목에 따라 수천 달러, 최대 만 달러 이상 발생하는 게 한국에서는 원스톱 검진 비용 600불 수준에서 정밀검사와 전문의 상담까지 완결되니 미국 현지에서는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심혈관 영상검사, 갑상선 초음파, 산부인과 검사 등이 한국에서는 단 하루 만에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해외 환자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네요. 항공료와 체류비를 고려할 때 그래도 이게 남는 거야. 첨단 의료기술, 신속한 시스템, 무엇보다 환자를 존중하는 서비스가 결합하면서 K의료는 이제 미용을 넘어서 글로벌 예방의학 시장에서도 확실한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카를로스 산타나 오빠께서 어제 79세 생일을 맞으셨다고 그러는군요. 시원하게 여름을 즐기자. 산타나의 삼바 파티.

0: 카를로스 산타나의 79번째 생일을 축하하면서 함께 들었습니다. 삼바 파티. 희한하게 산타나의 기타 소리는요. 첫 음을 딱 듣는 순간 바로 산타나라고 딱 알게 되는 그런 주법이죠. 끊이지 않고 길게 이어지는 서스테인 그리고 호소력 있는 그런 짙은 톤이 기타가 마치 사람에게 말을 거는 듯한 그런 착각을 줍니다. 이 카를로스 산타나 씨는 멕시코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래요. 주로 지금은 라스베가스 만달라베이에서 하우스 오브 블루스라는 그런 공연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로 라스베가스 그리고 하와이의 카우아이 아일랜드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해변가에 저택을 매입해서 음악 작업도 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카우아이 아일랜드 지난 코비드 때 이 섬도 봉쇄를 했어요. 근데 봉쇄하기 바로 전날에 제가 딱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투어리스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호젓하게 거기서 스노클링도 하고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주라시 팍도 찍고 많은 그 땅을 그 어떤 패밀리가 다 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와이키키 이런 오하오 아일랜드랑 달리 이 카와이 아일랜드는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가면 너무 좋은 데 같아요. 다시 기후가 힘들어지기 전에 하와이 꼭 가고 싶다. 다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는데 요즘 바다 온도가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화씨로 따지면 4점 몇 도가 더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거는 완전히 뭐 바닷속 물고기들에게는 완전히 열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로 그 업계의 지도를 그려야 된다. 옛날에 못 보던 그런 어종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기존에 있던 애들은 어우 더워라 이러면서 더 깊고 저쪽 위쪽으로 추운 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지요. 이런 해수온 상승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태리의 어촌 마을 풍경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외래종인 대서양 푸른개 블루크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태리의 자부심이었던 조개 양식업이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계의 터전을 잃은 수백 명의 어민들이 정든 바다를 떠나서 아, 더 이상 바지락 줍는 거 이거 못하겠네. 그래가지고 도우미로 다시 직장을 잡기도 했고 이 스카르도바리 라군 이 지역의 연간 바지락 수확량이 93%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봉골레 파스타 막 이래가지고 얼마나 맛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와이드 와인 소스에다가 봉골레 파스타 탁 먹으면 진짜 그게 맛있는데 이거를 못 먹는 수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랩을 이제 또 많이 먹어야 되나. 아 그리고요 어느 지역에는 그 수온이 워낙 따뜻해지는 바람에 이 낙지가 추운 겨울에는 많이 죽는데요. 근데 이 낙지가 그냥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또 어종들을 다 잡아먹고 조개도 다 잡아먹고 이래서 낙지가 너무 많다 이랬는데 우리가 이제 먹는 것도 아까 크랩 그리고 낙지 그때그때마다 좀 싼 값에 나오면 후다닥닥 이게 웬 낙지냐 웬 조개냐 이러면서 감사하면서 맛있게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어떻겠어요. 빅베어에는 되게 유명한 그런 벌드 이글 대머리 수리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둥지 생중계로 많은 사람을 사랑을 받아왔어요.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뉴스도 많이 들으셨고요. 근데 그중에 제키라는 엄마 비둘기가 아니죠. 엄마 대머리 대머리 독수리가 자취를 감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어디 그냥 풀숲에 그냥 기운 빠져서 고립이 되어 있는 거를 LA 카운티 공원 레크레이션 구조대가 발견해서 안전하게 구조를 했다고 합니다. 어린 대머리 수리 두 마리에게 공격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대요. 다행히 골절이나 심각한 큰 부상은 피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체중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조금 더 회복을 하면 둥지로 돌려보낼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는 그 빅베어 쪽에서 독립기념일 날 응? 그 빵빵 터트리는 폭주, 불꽃놀이, 이 독수리 가족을 위해서 하지 말자 이런 캠페인까지 있었는데, 아무튼 그 허즈번드 섀도우는 둥지에 남아서 새끼 두 마리 샌디와 루나를 훌륭하게 돌보고 영역을 지키고 있대요. 돌보면서 얼마나 그랬을까요? 아니 왜 나가서 안 들어오지? 응? 어떡하지? 이러면서 얼마나 이 짝을 기다릴까요? 얼른 이 친구들이 다시 또 힘한 힘든 시련도 이겨내면서 쾌유를 빌겠습니다. 사람도 힘들지만 요즘은 바닷속이나 또 자연 속에서도 그렇게 힘들어하는 곳곳에서 산불이 나고 있죠. 유럽도 그렇고 캐나다에서도 엄청난 산불로 이 캘리포니아 쪽은 그래도 난 것 같아요. 저쪽 그 국경지대 그리고 동부 지역은요. 뉴욕만 해도 그 연기가 그냥 와서 굉장히 건강상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울러 그 산불 나는 속에 집이 다 탄 동물들도 참 어떡할까 그냥 그런 걱정도 좀 들기도 하네요. 자,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7: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8: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7: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8: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 99세까지 팔팔하게.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오늘은요 교통사고 상해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셨어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항상 신사, 3단 신사. 아니 이런 더운 날씨에 조끼까지 입으시고 항상 정석을 가시는 분이십니다.
1: 아, 그냥 노력하는 겁니다.
0: 네. 오늘은 네. 법정에서 손해배상이나 주장을 할 때 입증 책임, 이게 네. burden of proof라는 말을 쓴다고 하셨잖아요.
1: 네.
0: 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이 증명 기준이 많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좀 네. 설명 좀 해주세요.
1: 예, 제가 전 프로그램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0: 네.
1: 이제 저는 아무래도 형사법은 잘 안 하니까
0: 네.
1: 예, 그쪽에는 제 전문이 아니니까 그쪽에서는 그냥 그 burden of proof, 입증 책임이라는 거는 beyond 네. reasonable doubt 그거를 네. 하는 걸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0: 네.
1: 이제 이 미국 민사소송에 그 네. 제가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그쪽에서는 레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0: 네.
1: 하나는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라 그러고 이거는 50% 무조건 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0: 아, 예, 50%만?
1: 네, 네. 그리고 입증 책임에서 제일 스탠들 중에서 제일 낮은 거죠. 그러면 네. 50%만 과분수만 넘기면 되는 거니까
0: 네.
1: 그래서 그거는 증거의 우월성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거는 보통 이제 사고 났거나 이제 과실
0: 네.
1: 과실로 사고 났을 때 지금 네. 입증해야 되는 그 스탠더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의적으로
0: 네.
1: intentional 그러니까
0: 네.
1: 일부러 사람이 와서 주먹을 차가지고 쳤다. 그래서 사람이 다쳤다.
0: 네.
1: 그리고 사기를 쳤다. 그러면 사기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레벨이 두 번째 레벨로 올라가는데 그걸
0: 네.
1: 보고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라고 그럽니다.
0: 네.
1: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리는 쪽은 이 두 레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Preponderance
0: 네.
1: of the evidence 그 다음에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0: 네.
1: 네.
0: 그러니까 증거의 우월성,
1: 네.
0: 50% 이상의 가능성만 증명하면 된다. 그렇죠.라는 그런 뜻이고,
1: 네.
0: 그리고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명백하고도
1: 네.
0: 설득력 있는 증거.
1: 네. 그래서 제가 그 전 프로그램에 제가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percentage로 따지게 되면은 이제 그 criminal은 beyond reasonable doubt이기 때문에 제가
0: 네.
1: 90%에서 100%로
0: 네.
1: 이제 추정을 제가 말씀드렸고 이거는
0: 네.
1: 어디까지나 제 추정이고
0: 네.
1: 법이라는 게 아니고
0: 네.
1: 그리고 이제 clear and convincing 같은 경우는 민사 소송이니까 한 75% 정도
0: 네.
1: 넘겨야 된다는 제 생각이에요. 왜냐
0: 네.
1: 우선 배심원 재판을 할 때 민사소송에서는
0: 네.
1: 12명 배심원에서 9명을 저기 우리가
0: 네.
1: 확득을 해야 돼요.
0: 네.
1: 그리고 형사 재판에 할 때는
0: 네.
1: 배심원들이 12명 모두 다 동의를 해야 돼요.
0: 아,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이 미국 정부에서 개인 일들을 많이 가입을 안 하는 게 거기에 저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왜냐하면 입증 책임이 높고
0: 네.
1: 그리고 만약에 형사법으로 가게 되면은
0: 네.
1: 12명 모든 배심원들을 확대해야 되니까
0: 네.
1: 확실하지 않는 케이스들은 되도록 안 맡으려고 그러고 재판을 안 가려고 그러죠.
0: 네.
1: 예,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시고
0: 네.
1: 내가 왜 경찰 가서
0: 네.
1: 이거를 좀 prosecute 해달라고 해도 경찰이 아무 안 하는지 이해가
0: 네.
1: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0: 네.
1: 정부 쪽에서는 이제 우리 그 taxpayer 우리 이제 tax 내는 돈으로 이제 케이스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0: 네.
1: 이제 형사법은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0: 네.
1: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사법은 법원 그 정부에서 하지만 이제 민사 쪽에서는 개인 변호사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0: 네.
1: 때문에 이제 미국 법원에서는 미국 정부에서는 그렇게 그런 쪽으로 가라. 어차피 우리는 우리 시민들의 택스를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할 수 없다.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게 되면
0: 네.
1: 내가 형사 쪽으로 고발하고 싶어도 사기를 당했다. 왜
0: 네.
1: 정부에서 저건 안 하나?
0: 네.
1: 택스페이어 돈을 쓰면서
0: 네.
1: 한 사람의 개인
0: 네.
1: 그 저기 이득을
0: 네.
1: 해야 된다는 거는 좀 무리라고 생각하시게 아, 생각하면 네. 좀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1: 네.
0: 아, 변호사님 노트에서 정말 인상 깊은 구조를 봤습니다. What is your bread and butter?
1: 아, 예. 그러지 않았죠. 제가 네. 제가 벌써 네. 이 프로그램에 나온 지 거의 1년 됐어요.
0: 아, 네.
1: 제가 처음 나왔을 때가 8월 19일 2025년도에 나왔는데
0: 날짜도 기억하시고.
1: 예, 제가 준비하면서 네. 봤어요. 그래서 네. 제가 1년을 이 네. 프로그램을 해드린다고 제가 약속을 해서
0: 네.
1: 이번 이제 제가 벌써 이번 주가 23번째예요.
0: 네, 네. 와. 네,
1: 진짜 옛날 많이 했어요.
0: 사모님하고 데이트하실 때도 우리 몇 번째 만남, 100번째 만남 이렇게 세셨을 것 같네요.
1: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0: 그건 안 하시고. 야 대단하십니다. 네.
1: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프로그램 남은 게
0: 네.
1: 오늘 하고 그다음에 두 번밖에 더 안 남았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우선 말씀드리고
0: 네.
1: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제가 프로그램들을
0: 네.
1: 준비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나 이 프로그램 한 1년치를 맞추려고 제가 많이 준비를 해왔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재밌는 말을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이제 법이 어렵고 이해하기가 힘드시고 이제
0: 네.
1: 법을 친구같이 생각하려면 아무래도 속담이나 농담 같은 거를 얘기를 하면
0: 네.
1: 조금 더 인상적으로 기억하실 수 있지 않을까.
0: 네.
1: 그래서 제가 많이 준비했고 오늘은 제가 이제
0: 아니, 그래서 덕분에 영어 표현도 많이 배우고요.
1: 네.
0: 좋은 속담, 좋은 말씀 너무 많이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1: 그랬으면 정말
0: 네.
1: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노력 많이 했고
0: 네.
1: 그러셨으면은 저는 흐뭇하게 생각이
0: 네.
1: 되겠네요. 그리고
0: 네.
1: 제가 이런 말을 해드리겠어요. 저도
0: 네.
1: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시간을
0: 네.
1: 많이 투자하니까 저는 아무래도 라디오 퍼스널리티가 아니고 저는 변호사가 제
0: 네.
1: 직업이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미국 속담에 해당이 되는 게 뭘까?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What is your bread and butter?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은
0: 뭐 먹고 사냐?
1: 너의 빵과 버터가 뭐냐? 그런데 이제 이거를
0: 네.
1: 인식하시기는 이게 주식이에요. 미국 밥을 먹을 때
0: 네.
1: 빵하고 버터를 거의 많이 먹잖아요.
0: 그쵸.
1: 거의 다 먹잖아요. 아침에도
0: 네.
1: 먹고 점심에도 먹고
0: 네.
1: 저녁에도 먹고 그래서 주식이다. 그래서
0: 네.
1: 이게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쓸 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진짜 돈벌이 할 때 뭐가 제일 어디에서 제일 많이 돈이 들어오냐
0: 네.
1: 내가 주특기가 뭐냐 그런
0: 네.
1: 뜻을 얘기를 하니까 우리
0: 네.
1: 한국 문화로 따지고 보면은 당신의 밥하고 김치가 뭐냐 그렇게 생각할 수
0: 밥과 김치가 뭐냐 밥과 네. 국이 뭐냐
1: 그럴 수 있죠.
0: 네. 네.
1: 그래서 이 bread and butter 그거를 좋은 좀 재밌는 말이지만
0: 네.
1: 이제 한국 문화 쪽으로 바꾸면 밥하고 김치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내가 진짜 주특기가 무엇이냐 그거를
0: 네.
1: 표현하실 때
0: 네.
1: What is your my bread and butter is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0: 재밌으실
1: 거예요.
0: 그리고
1: 앞으로도
0: 네.
1: 미국 뭐 프로그램을 보시다가도
0: 네.
1: 또 저기 conversation 얘기할 때도 그런 말이 나오면은
0: 네.
1: 이제 내가 돈벌이가 어디냐 아니면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이냐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0: 네, What 네. is your bread and butter?
1: 예.
0: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라디오?
1: 네.
0: 뮤직?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1: 그렇죠. 저 같은
0: 네.
1: 경우에는 법이니까
0: 네.
1: 소송하는 전문을 하니까
0: 네.
1: 저는 소송 전문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0: 네. 이 소송, 리디게이션.
1: 네.
0: 이것은 최후의 수단일 뿐이고 재판은 마치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 네.
0: 소장을 제출하기 훨씬 전부터 오랜 준비 과정,
1: 네.
0: 뭐 리서치, 인터뷰, 편집 등이 필요하다는 뜻일 텐데요.
1: 네.
0: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소송이란 이야기, 스토리를
1: 네.
0: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네,
0: 네.
1: 네.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프로그램 들어와서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재판에 법원에 들어가면은 세상이 틀리다 그랬어요. 세상이 틀리고
0: 네.
1: 입증 책임도 있고 법이 무엇이고 어떤 증거물이 채택이 되는지 그런 그 규칙, rule
0: 네.
1: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흔히 우리 분들 전문 프로그램도 우리 훈이 씨가 얘기를 할 때 그랬어요. 나는 당했는데 전화 다른 변호사님이 얘기했더니 그거를 증명할 수 있냐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0: 네.
1: 네, 그게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 소송을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증거물로 채택이 다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준비를 할 때
0: 네.
1: 스토리를 만들 때 결국은 나중에 장면에 아주 굿 엔딩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아셔야 되는 거는 제작가나 책을 쓰는 분들이나 그분들이 영화를 만들거나 책을 쓸 때 그 전에 무엇을 하냐 네. 굉장히 많은 리서치를 해요. 연구도 네. 하고 네. 사람들을 인터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한 다음에 그 아이디어들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거를 영화도 만들고 책도 쓰고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또 그것도 에디팅 수정도 해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 소송이라는 거는 네. last resort 마지막에 최후에 가는 거지만
0: 네.
1: 그게 그 전부터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제가 네. 늘 말씀드린 게 hope for the best, prepare for the worst. 최후라는 거는 바로 소송 들어가지만 네. 그 전에 준비를 안 해놓게 되면은 네. 재판 갈 때 되면은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0: 네.
1: 그 스토리를 갑자기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소송 들어가기 전부터 준비를 하시라는 뜻이에요.
0: 네.
1: 그래서 언제든지 최후에 가시더라도
0: 네.
1: 준비가 잘 돼 있으면은 그래도 재판 네. 가셔서 이길 확률이 올라간다. 언제든지 네. 생각하실 때 우리는 there is no guarantee in life.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There are only two guarantees in life. Benjamin Franklin이 말한 게 death and taxes, 죽음과
0: 텍스요.
1: 텍스. 그런 말도 제가 말씀드리는 네, 이유는 네. 바로 그겁니다. There is no guarantee. 재판에 가서 이긴다는 guarantee는 없어요.
0: 네.
1: 하지만 우리는 그 chance를 올려야 돼요. 높여야 돼요.
0: 네.
1: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준비를 해놓으라는 뜻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네. 네.
0: 그렇다면 이 소송 절차에서 소환장과 고소장 또 네. 소장을 접수할 때
1: 네.
0: 변호사로서 가장 공들이시는 준비 단계는 어떤 것들일까요?
1: 그게 이제 우리 한국 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소환장이라는 거는 서먼스라 그러는데
0: 네.
1: 이제 법원에서 제일 먼저 고소장이 들어가면 서먼스 컴플레인트를 제출을 해야 돼요.
0: 네.
1: 서먼스는 소환장, 그다음에 컴플레인트라는 것은 고소장.
0: 네.
1: 이제 고소장을 쓸 때 아주 간단하게 써도 돼요.
0: 네.
1: 네. 근데 이제 가끔씩 특별히 이제 자동차 사고는 굉장히 간단하게 쓰면 되지만 또 이게 그 어떤 상황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쪽이나 사기 쪽으로 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그게 바로 고소장이 있는데 이 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쓰고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안 써도 되고 대충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유를 아시면은
0: 네.
1: 어쩔 때 조금 더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왜 고소장에 이런 말 안 썼냐 저런 말 안 썼냐 이해를 안 하시고 따지세요.
0: 네.
1: 네. 그래서 그런 이유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이 입증 책임이라는 게
0: 네.
1: 거기에서 해당이 되는 겁니다.
0: 네.
1: 아주 과

0: 들어갈 때도 왜 이렇게 그냥 아주 심플하게 쓰는지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지 그런
1: 네.
0: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답이.
1: 아, 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수많은 증거와 주장이 오가는데
0: 네.
1: 변호사님께서 강조하신 법칙들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0: 네.
1: 뭐야? Less is more?
0: 예.
1: 적을수록 더 more?
0: 네. 그렇죠? 적을수록 더 좋다?
1: 네.
0: 또 제가 번역해 보니까 적을수록 더 돋보인다?
1: 그리고 simplicity.
0: 네.
1: Simplicity is the ultimate
0: 네.
1: sophistication?
0: 그렇죠?
1: 예. 네.
0: 그게 뭐냐면 simplicity is
1: 네.
0: the ultimate sophistication이라는 단순함은 정교합니다. 단순함은 최고의 정교합니다.
1: 네.
0: 이게 무슨 뜻이냐?
1: 예.
0: 우리가 가끔씩 생각할 때
1: 네.
0: 내 주장을 꼭 해야 된다.
1: 네.
0: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귀는 두 개 있고 말은
1: 네.
0: 하나 있고
1: 네.
0: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냐에 더 집중하라.
1: 네.
0: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싸울 준비가 된다.
1: 네.
0: 예, 그런데 제가 옛날에 여러 방법들을 설명을 해드렸고 아이디어도
1: 네.
0: 설명을 했고 손자 방법에서도 그
1: 네.
0: 얘기를 말씀을
1: 네.
0: 드렸고 역전하는 법이나 상대방이 강하게 생각하는 걸 이겨내는 거 그걸 어떻게 하냐 귀로 먼저 들어야 돼요.
1: 네. 네.
0: 전쟁을 갈 때도 우선 스파이를 보내서
1: 네.
0: 탐군을 보내서 다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다시 오잖아요.
1: 네.
0: 이렇게 하면 그럼 또 전략이 생기잖아요. 바로
1: 네.
0: 이겁니다. 그게 less is more이라는 거는 이 소송에서도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 우리가 증거물이 언제 채택되고 어떻게 채택되고 재판에 가서 어떻게 그거를 증명해야 되는 걸 잘 아시면
1: 네.
0: 말을 많이 안 해도 돼요.
1: 네.
0: 그리고 우리 선서증언 제가 다음 프로그램에 선서증언 Discovery 그 증거물 서로 교환하는 시간 거기에서 나오는 일들을 그
1: 네.
0: 규칙이나 법이나 그런 것들을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1: 네.
0: 그때 가면 제가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이 less is more
1: 네.
0: Simplicity is the ultimate sophistication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거를 제가
1: 네.
0: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1: 네. Silence is golden. 침묵은 금이다.
0: 네. 어? 그런 네. 재밌는 말도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영화관을 가면
1: 네.
0: 영화 시작하기 전에 막 그 광고 나오고
1: 네.
0: 다 광고 끝나면 마지막에 AMC에서 Silence is golden 이란 말이 나와요.
1: 네.
0: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 네.
0: 어떤 분들 기억하실 수 있어요. 근데
1: 네.
0: 요새는 제가 영화를 안 보러 다녀가지고 모르겠어요.
1: 아, 영화관에서 사람들 조용히 시키느라고 그렇게 놓은 걸까요?
0: 네.
1: 떠들지 말고 영화 봐라.
0: 그렇죠.
1: Silence is golden.
0: 네. 그런데 나는
1: 네.
0: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 진짜 상황마다 우리가
1: 네.
0: 파악을 잘 해가지고 조용할
1: 네.
0: 때 정말 정말 좋은 거예요.
1: 네.
0: 나쁜 게 아니에요.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오히려 더 불안해서 말을 많이 하게 돼요. 둘 다 이제 제 테크닉을 둘 다 사용하면 이제 아예 대화가 없겠지만
1: 아니 그러잖아요. 먼저
0: 네.
1: 얘기하지 말고 상대가 네. 먼저 얘기하기 내비를 둬라.
0: 네.
1: 그게 바로 스파이처럼 먼저 듣고 자기 얘기는 안 하고 그러면 너무 얄밉잖아요.
0: 네, 그렇죠. 그럼 네. 더 화가 나고 상대방한테
1: 네.
0: 여기. 그래서 그 silence is golden이라는 거는 저는 아직도 그거를 굉장히 많이
1: 네.
0: 제 삶에서도 그렇지만 또 그 특별히
1: 네.
0: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그거는 자꾸 더 중요하다는 걸 자꾸 배워가고 있고 느낍니다.
1: 그렇군요.
0: 예.
1: 아 저도 좀 침묵하고 싶은데 이 방송의 일이니 뭐 말도 안 할 수 없고 참 그렇습니다. 네. 그때 말씀해주신 영어
0: 네.
1: 속담에 putting
0: 네.
1: the cart before
0: 네.
1: the horse.
0: 네.
1: 예. 네. 그러니까 홀스 앞에 카트를 놓는
0: 네.
1: 주객 전도. 라는
0: 네.
1: 말을 해주셨어요.
0: 네. 네.
1: 이 손해를 입증하기 전에 책임 소재부터 밝혀야 한다는 뜻인데
0: 그렇죠.
1: 당황한 피해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범하는 실수가 바로 이런 순서의 착오인가요?
0: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굉장히 의뢰인들께서 감정적이시니까 내가
1: 네.
0: 다쳤으니까
1: 네.
0: 내가 원고니까 내가
1: 네.
0: 피해자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것을 먼저 알고 차분하게 그거를 파악하신 다음에
1: 네.
0: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데
1: 네.
0: 그냥 무조건
1: 네, 막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0: 예.
1: 그러면
0: 예.
1: 지는
0: 그렇죠.
1: 거죠.
0: 예. 그래서
1: 네.
0: 차분하게 언제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저를 상담 안 하시더라도 변호사를 상담하실 때
1: 네.
0: 언제든지 차분하게 수레를 말 앞에 두지 마시고 우리가 설명해야 될 걸 먼저 파악하세요.
1: 네.
0: 변호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할 때 자꾸 자꾸 먼저 입증해야 되고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를 놔두고 자꾸 뒤에 얘기만 하려고 하게 되면은 네. 우리가 자꾸

0: 답답해. 네. 짜증나. 그렇기 때문에 청취자분들께서도 의뢰인들께서도 이 규칙을 외우시고 기억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도움이 네.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저번 프로그램에 마지막으로 제가 또 준비하기 위해서 저번 프로그램도 봤거든요. 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증거물 채택할 때 늘 생각하실 때
1: 네.
0: 누가 말을 했다는 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라.
1: 네.
0: 내가 그냥 들었다. 누구한테 들었다. 아니 누구한테 누구 들었어. 네. 그렇게 자꾸 답변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제가 네. 소송을 하면서 네. 선서 증언할 때. 근데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실 때 언제든지 또박또박 뚜렷하게
1: 정확하게.
0: 내가 누구한테 들었다.
1: 네.
0: 내가 그 사람이 진실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그때 자기는 현장에 있어서 자기가 본 게 있다. 그러면은 변호사는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1: 네.
0: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 말 들은 거는 절대로 입증이 되지 않아요. 절대로 증거물 채택이 안 돼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시면서
1: 네.
0: 준비를 하시게 되면
1: 네.
0: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소송 가기 전에
1: 네.
0: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 조금 더 유심히 듣고
1: 네.
0: 조금 더 적어놓고 아, 저 사람이 그럼 또 다시 추가 질문으로 아, 당신이 직접 봤습니까? 아니면은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러면 변호사도 나중에 그거 추적하기가 더 쉬워지잖아요.
1: 네.
0: 그래서 특별히 비즈니스 쪽에서 그거를 많이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의미로
1: 네.
0: 또 재밌는 말 하나 더 해드리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1: 네. 어떤 말이요?
0: getting it from the horse's mouth.
1: 오.
0: 이거는 여기 없어요.
1: Getting it
0: from the horse's mouth.
1: 네. 말의 입에서부터 뭔가를 얻어내라.
0: 네. 그래서 직접 한 사람한테서 그 말을 들어오라.
1: 네.
0: 가지고 오라.
1: 네.
0: 그게 이 말을 네. 많이 미국에서 재판할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토론할 때 많이 써요.
1: 네.
0: This is from the straight from the horse's mouth.
1: 아.
0: 그러는 게 이 직접 현장에서 witness 한 사람이
1: 네.
0: 그 사람한테서 말을 들어야 되니까 말
1: 네.
0: 말하는 증언을 들어야 되니까.
1: 근데 그게 말에 입에서 듣네 정말.
0: 말에서 horse, 말을 들어.
1: 아니 왜 horse 입이라고 그럴까요?
0: 네.
1: 뭐 도그 마우스도 아니고.
0: 네. 그런데 옛날에, 제가 네. 그 히스토리를 좀 공부해 봤더니
1: 네.
0: 이게 이제 그 말 그 경기장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거기 가면은 이제 배팅을 많이 하잖아요.
1: 경마장에서
0: 네. 배팅을 하게 되면은 네. 이런 사람들이 누구한테 말해서 아, 저 홀스가 제일 세다 저 그랬더니
1: 네.
0: 그거를
1: 네.
0: 확인하기 위해서
1: 네.
0: 사람 경마장에 가서 배팅하기 전에
1: 네.
0: 홀스 입을 본대요.
1: 오.
0: 입을 가서 이빨을 본대요.
1: 네.
0: 그래서 이빨이 튼튼한지
1: 아.
0: 거기에서 답변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1: 아.
0: 게 거기에서 말이 나왔대요.
1: 어머, 굉장히 재미나네요.
0: 네, 그래서 get it from the horse's mouth. Did you get it from the horse's mouth?
1: 아.
0: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말 속담이 많죠.
1: 네.
0: You're beating a dead horse. 이미 끝난 얘기 계속한다. 그다음에 수레를
1: 예.
0: 말 앞에 두지 말라.
1: 네.
0: 그렇죠? 그것도 예. get it from the horse's mouth.
1: Oh, get it from the horse's mouth.
0: 예. 그래서 언제든지 이거 기억하세요.
1: 예.
0: 이 말 속담들이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1: 네.
0: 이게 다 법원 삶에도 다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0: 예.
1: 자, 바로 교통사고 또 상해 사고 상해 전문 변호사십니다. 하월드 김 변호사님 3731 윌셔 블루바드 860호에 위치해 계시고요. 213-977-9900 213-977-9900 하워드 김 변호사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소중한 시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다음에 뵙겠습니다.
0: 네.
1: 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위기를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2: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3: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6: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7: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8: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7: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8: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9: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0: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1: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2: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11: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12: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11: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4: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3: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4: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3: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4: 213-388-7979 213-388-7979
13: 유니굿 프렌드 보험.
15: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6: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15: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편안한 계곡 물소리, 힐링의 소리. 하버드 연구팀이 무려 80년 동안 사람들의 인생을 추적해 내린 결론이 하나 있는데요.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완성하는 건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지켜주는 건 거창한 행동이 아닌 우리가 평소 무심코 건네는 말 한마디였죠.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품격 있는 문장,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 다섯 가지 말이었다고 합니다. 시원하게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10시에 찾아뵐게요. 탱자미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3: 수영도?
2: 그럼요.
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문선향의 머니터크가 청소년 재정사관학교 서머캠프를 합니다. 8월 4일 LA, 8월 6일 얼바인에서 적추 투자를 배우고 수료증도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 허버드는 못 가도 변방장자는 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못 가르치는 우리 재정교육 문선영 선생님이 해주십니다. 참가 문의 626-827-9599, 616-827-9599. 참가자 2명을 선발, 장학금도 수여합니다.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8: 타이어.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9: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8: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9: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0: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1: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2: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3: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4: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3: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4: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3: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4: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3: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15: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6: 이번 주는요, 우리 침과 뜸이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그러한 시스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의학에는요, 1침, 2구, 3약 이러한 치료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큐하게 급성으로 다친 병은 침으로만 치료해야 되고, 만성병으로 가면 뜸이 따라가야 되고, 또 한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약이 필요하기 전에 침과 뜸을 동시 치료하고 그 다음에 한약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성병에는 세 가지의 자극, 즉 물리적인 자극, 손으로 만져주거나 괄사 마사지, 안마 이런 물리적인 자극을 해보는 것이고, 이러한 물리적인 자극이 약할 때는 우리가 아큐한 니들, 즉 바늘로 우리 몸속에 경혈을 자극해서 바로 전기적인 자극을 얻는 것을 두 가지 작용을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사지와 이러한 침 자극이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가 뜨하는 순간적인 화학적인 자극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뜸 자극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요 침과 뜸을 동시에 자극하는 침뜸 병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환자들이 오시면 반드시 사진을 주로 진단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문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진을 하고 환자가 오시면 옷을 천천히 벗기고 또 편한 바지로 갈아입게 하고 이 배 주위와 특히 안진을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요 맥진은 결정 요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맥도 보지만 맥은 다만 참고할 뿐입니다. 현대인들의 맥은요 드시는 약과 드시는 반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희는요 배부, 즉 엎드려 있을 때 등 뒤에서 나타나는 그 장부의 이상을 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진단의 특징은요 한 번에 진단하지 않고 여러 번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또 양방 의사들의 검사 결과를 중요시하고 또 본인들의 의견을 더욱더 중시하는 것을 진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로 우리가 침뜸 병원이라 하면 침과 뜸 한약에서 우선 한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침과 뜸을 먼저 써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병원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일로 이어지겠습니다.
17: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 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18: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9: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인내는 쓴 열매를 맺지만 그 열매는 달다. 너무나도 유명한 명언이죠. 장자쿠 루소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순간 기다림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는 인내는 쓴 열매를 맺지만 그 열매는 달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앞에 성과가 보이지 않고 좀 버겁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쏟고 계시는 그 참을성, 인내와 노력은 반드시 가장 달콤한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견딤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라면서요, 이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0: 와, 열기가 뜨겁습니다. 예, 더 커버 오브 라이프라는 노래였어요. 예, 리키 마틴이 불러준 노래 첫 곡으로 띄워드렸는데요. 1998년이었던가요. 예, 이 FIFA 월드컵의 공식 주제가였어요. 근데 이 푸에르토리코 출신으로 미국과 스페인 국적을 가진 리키 마틴이 이 곡을 불러서 정말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리키 마틴의 곡은 이 곡 외에도 Living La Vida Loca가 우리에게 참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 곡은 라틴 팝의 대표, 그러니까 라틴 팝을 대표하는 곡인데, 자, 네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아무것도 너를 막을 수 없어. 이제 출발이야. 가자, 가자, 가자. 인생의 컵, 세계는 우리들 거야. 뭐 이런 가사예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월드컵 최고의 히트송이라고 할 수 있는 리키 마틴이 부른 The Cup of Life라는 노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참 그 열정적으로 시작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끝까지 버텨내는 힘이라고 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또 이런 말을 했죠. 승리자는 결코 그만두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 기억하자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 이 말을 좀 기억한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 마지막 1분을 참아내는 사람이 결국에는 판을 바꾸는 법이죠. 예, 오늘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집중하시고요. 열심을 다해서 끝까지 버텨내자고요. 소피아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인내의 열매는 달다. 인생도 결국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것. 아자아자 나이스 송입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건망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 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0: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11: 당뇨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12: 세종 송보감.
11: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12: 세종 송보감.
11: 쌩쌩 돌아라 하하.
12: 세종 송보감이잖아.
13: 그렇습니다. 세종 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 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 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14: 213-383-8899 383-8899 세종.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해피투게더 초대석에서는요, 지난 수년간 우수한 생약성분 기반의 건강보조식품으로 우리 미주 한인사회의 건강을 지켜오신 분이시죠.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서 대표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선미 씨. 반갑습니다. 세종의
0: 네.
1: 데이비십니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요. 거긴 좀
1: 네,
0: 어떠십니까?
1: LA.
0: 예.
1: 예, 제가 있는 동부도 뭐 여름에 뭐 어떻게 하겠어요?
0: 그쵸, 그쵸.
1: 더워야지. 요즘에 뭐 우리 선미 씨도 아마 이제 휴가 계획 이제 짜시고 이제
0: 네.
1: 휴가도 갔다 오셔야 되는데, 어떤 분은 뭐 갔다 오신 분도 벌써 계시고요.
0: 네.
1: 건강한 또 여름 또 건강한 휴가 또잘
0: 네.
1: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대표님도 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요즘도 그 세종송보감, 세종후코이단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1: 뭐 여전하고요. 제가
0: 예.
1: 방송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뭐 혈관 건강은 누구나 또 예외 없으니까요.
0: 네.
1: 그다음에 후코이단은 항암, 또 면역력. 혹시 우리 선미 씨, 갑자기 제가 훅 질문 하나 드리면,
0: 네.
1: 후코이단 제가 소개할 때
0: 네.
1: 아포토시스
0: 네.
1: 기억하시죠?
0: 당연히 기억하죠. 아포토시스.
1: 우리 몸 안에
0: 네.
1: 그 비정상적인 세포를
0: 사멸시켜준다고요.
1: 스스로 자멸하도록 도와주는 효능. 아마 우리 선미 씨는 제가 질문을 하도 많이 해서
0: 네.
1: 주무시다가 잠꼬대 할
0: 맞습니다.
1: 겁니다. 자, 오늘은 여름철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고요.
0: 네.
1: 그다음에 휴가도 앞두고 있어서 제가 오늘은 여름철 비타민 3총사 아마 기억하실
0: 네.
1: 겁니다. 피곤하신 분들 많은데
0: 네.
1: 휴가철에 비타민 C가 필요하신 분들, 그다음에 또 물이 좀 달라지면, 또 휴가
0: 네.
1: 같은 데 가면 장에 탈이 생기는 분이 계십니다.
0: 세종 유산균.
1: 그쵸. 세종유산균.
0: 네.
1: 그래서 오늘은 제가 휴가철을 앞두고 세종 바이오텍의 비타민 3총사, 유산균,
0: 네.
1: 리포존 비타민 C,
0: 네.
1: 그리고 세종 여주, 요세 제품을 중심으로
0: 아하.
1: 간단하게
0: 네.
1: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여름철 좀 건강하게 세종 바이오텍 여름 바캉스 3총사. 이렇게 좀 이름을 붙여보는 건 어떨까요, 대표님?
1: 좋습니다. 바캉스 3총사.
0: 예.
1: 좋은데요.
0: 네.
1: 제가 이제 비타민 C 얘기할 때그 얘기 항상 하죠. 우리의 몸에서는
0: 네.
1: 생성되지 않는다, 비타민
0: 아하.
1: C는.
0: 네.
1: 그래서 외부에서 섭취해야 되는데, 뭐 피곤하신 분들, 또 우리가 힘이 떨어지고 이럴 때는 비타민 C를 꼭 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장이 안 좋은 분들은 휴가철에 물만 바뀌어도
0: 네.
1: 화장실에서 설사하거나 또는 변비하거나 이장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요 유산균 이야기 같이 할 건데, 자, 뭐부터 먼저 할까요? 비타민 C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0: 네. 저 요즘에 세종바이오텍의 리포존 비타민 C 모르시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워낙에 효능이
1: 그렇죠.
0: 뛰어나다고 들었어요.
1: 맞습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생기지 않기 때문에
0: 네.
1: 외부에서 섭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0: 어허.
1: 다들 아실 거고요. 문제는
0: 그쵸.
1: 흡수력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0: 그러니까요.
1: 비타민 C는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거를 먹어도
0: 네.
1: 흡수력 문제 때문에 효과가 반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많이도 설명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 신제품으로 출시된 요 세종 리포존 비타민 C는 하루에 한 캡슐, 500mg인데
0: 네.
1: 하루에 한 캡슐로 충분하고, 뭐 가끔 상담하다 보면 사장님 저는 비타민 C 메가도스 요법으로 많이 먹어요 이런 분들 계신데,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두 번만 드셔도
0: 네.
1: 충분히 그 효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세종 리포존 비타민 C는 흡수가 생명이다, 이렇게
0: 네.
1: 보시면 됩니다.
0: 그 흡수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잖아요. 먹는 즉시 이제
1: 그렇습니다.
0: 몸 안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그만큼
1: 맞습니다.
0: 크다는 거겠지요. 그리고 비타민 C는 우리 체내에서 생성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예,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반드시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1: 외부에 섭취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0: 네네.
1: 요 리포존 비타민 C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리포존 기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몸 안에 흡수가 잘 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0: 네.
1: 요 기술은 화장품,
0: 네.
1: 의약품 이런 데서 많이 도입된 이미 도입된 그런 최신의 기술이 되고요. 요거는 한 알 하루에 한 알 드시는데 2개월분이 한 병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0: 오.
1: 가격은 35불 좋은
0: 아,
1: 가격
0: 진짜?
1: 한 병에 35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0: 네, 일단 가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신제품
1: 그렇죠.
0: 리포존 비타민 C는 한 병에 2개월분이 들어 있는데. 가격이 35불이라는 거, 가격이 너무너무 착하고 또 효능도 뛰어나다는 거, 예,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예, 그래서 가족이 같이 이렇게 구입하는 분이 많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뭐 사실은 비타민 C는 거의 안 드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요 비타민 C, 리포존 비타민 C를 드시면서 효과를 보시면 좋은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0: 그러니까
1: 노화 속도를 늦추어 젊음 유지 뭐 이렇게
0: 네.
1: 이해하시면 되고
0: 네, 네, 네.
1: 두 번째 비타민 C는 기초 면역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네 번째는
0: 네.
1: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으로 우리의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0: 아하.
1: 그러니까 비타민 C는 꼭 드시는 게 좋고요.
0: 네, 네,
1: 그다음에
0: 네.
1: 철분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비타민 C는 빈혈 예방에도 아주 좋아서
0: 네.
1: 뭐 여성분들 중에 비타민 C를 드시는 또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마지막 비타민 C는 피로 회복에 뭐 다들
0: 네.
1: 아시죠?
0: 네.
1: 비타민 C는 피로 회복에 너무 중요한 그런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0: 아마 비타민 C 매일매일 꾸준히 복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1: 그럼요.
0: 예. 효능이 아주 뭐 다양합니다. 자, 신제품 세종
1: 네.
0: 리포존 비타민 C 올여름 온 가족의 비타민 C입니다. 자
1: 네.
0: 여름철 비타민 3총사 중에 두 번째 세종 유산균인데요.
1: 네.
0: 예, 두 번째는 세종 유산균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예, 필요한 팩트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유산균은 예. 장, 특히 여름철에 물이 바뀌어서 또 환경이 바뀌어서 또 여행 중에 이 장에 트러블이 생 음식이 바뀌고요.
0: 네.
1: 그러면 장에 문제가 생긴 분이 많은데 사실 유산균은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그 영양제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1: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현대인들이 장이 안 좋은 이유는 서서 움직이는 시간보다
0: 네.
1: 갈수록 앉아서 공부하고
0: 앉아서
1: 맞아요. 일하고
0: 네.
1: 앉아서 TV 보고 앉아서 공부하고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0: 네.
1: 움직이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0: 맞습니다.
1: 고선미 씨도 지금 앉아서
0: 그쵸.
1: 방송합니다.
0: 맞습니다. 서서 했으면 좋겠어요.
1: 가까운 데는 또 운전하고 가고요.
0: 그죠.
1: 걷지 않고.
0: 아하.
1: 그렇죠. 그래서 요 화장실 문제는 현대인들의 장 건강은 갈수록 안 좋은데 유산균을 그래서 꼭 드시는데 유산균은 여러분 커먼센스입니다. 좋은 균주
0: 네.
1: 좋은 균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산균은 얼만큼 우리에게 유익한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지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0: 네.
1: 모든 유산균 제품에는 그 레이블에
0: 네.
1: 얼만큼 유산균이 들어있는지 양을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0: 어허.
1: 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고 나면 꼭 그러신 분이 계세요. 사장님, 잘 몰랐는데요. 우리 집에서 지난주에 샀던 유산균 제가 먹는 거 봤더니 100억 이렇게 써 있었어요.
0: 네.
1: 어떤 분은 200억 써 있었어요.
0: 네.
1: 막 이렇게 말하는데.
0: 뭐 세종 유산균 어떻습니까?
1: 네, 100억, 200억인데 세종 유산균은
0: 네네.
1: 500억 유산균입니다.
0: 와우.
1: 그래서
0: 어마어마하네요.
1: 아주 네, 아주 고단위의 유산균으로 돼 있어서
0: 네.
1: 간혹 500억 유산균이 있습니다. 그런
0: 아하.
1: 유산균들은 가격도 비싸고
0: 네.
1: 고단위이기 때문에 좋은데 하루에
0: 네.
1: 유산균은 커먼센스가 하나 있습니다. 공복에 드시는 겁니다.
0: 아, 공복에 먹어야
1: 네,
0: 되는 거
1: 대부분 아실 텐데
0: 네.
1: 네, 하루에 한 번 공복에 드시는데 요거는 유산균은 가격은 한 병에
0: 네.
1: 가격은 똑같습니다. 35불인데 요거는 한 달분에 35불이고
0: 네.
1: 그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보통 한 2, 3주 정도 드시고 나면요.
0: 네.
1: 저한테 피드백을 주십니다.
0: 진짜요?
1: 어떻게요? 효과를 보시고, 예,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유산균, 이것도 한 병에 35피고요.
0: 제가 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진짜. 네.
1: 우리 아기들이 태어나면 잘 먹고,
0: 잘 자고, 잘 싸고.
1: 그렇죠, 그렇죠. 아기들이 태어나면 그런데.
0: 네네.
1: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즐거움, 기본적인 즐거움이 쾌면, 잠을 잘 자야 되고, 회식, 잘 먹어야 되고, 화장실이 편안한 쾌변이 중요하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유산균으로 쾌변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네요. 현대인의 3쾌, 쾌면, 쾌식.
1: 네.
0: 쾌변.
1: 쾌변.
0: 아주 중요합니다. 자, 세종 유산균은 500억 마리의 유산균이 살아있다고요.
1: 네.
0: 정말 대단한데 이 가격이 너무 좋아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겠습니다.
1: 네. 네.
0: 네.
1: 비포존 비타민 C도 2개월분 35불이고
0: 유산균도
1: 1개월분 가격은 똑같습니다. 35불이고요.
0: 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1: 세 번째 비타민 삼총사의 세 번째는
0: 당뇨 비타민이죠. 예, 당뇨 비타민 세종 여주.
1: 당뇨 비타민 세종 여주. 뭐 여주는 대부분 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세일 정보 드리겠습니다.
0: 네, 네.
1: 여주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주는 카란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당뇨인에게 꼭 필수적으로 드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여성분들 중에 다이어트 또 붓기 제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주를 많이 드시는데 세종 바이오텍의 여주는 아침 저녁으로 한 알씩 드시고 한 병에 35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0: 이것도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세종 바이오텍의 베스트셀러인 세종 비타민 삼총사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1: 네.
0: 특히 여름철 건강을 위한 좋은 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그 세일 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기다리실 거예요.
1: 제가 이제 지난번에는 세종 송보감 후코이단 또 지난 방송 때는 관절이 안 좋으신 분 관절보감 요로청보감 세종 뇌보감 이런 제품들을 소개했는데 오늘은 하절기의 정점에 와 있기 때문에 리포존 비타민 C 그리고 세종 유산균 세종 여주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요거는 한 병에 35불이고 보통 세일은 다섯 병에 한 병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구입을 하시는 뭐 같이 드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도 좋아서 오늘 10병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선물로 5병을 더 드립니다.
0: 와.
1: 10 플러스 5인데 세 제품이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필요하신 제품을 섞어서 믹스 앤 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5병에 1병이든 10병에 5병이든 전화를 주시면 제가 전화번호를 오픈하겠습니다.
0: 네네네.
1: 우리 LH사고요. 213-383-8899번으로 전화주시면 돼요.
0: 지금 바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종 리포존 비타민C 또 세종 유산균 또 세종 여주. 당뇨 비타민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이 한 가지로만 5병 그러니까 5병을 구입할 때 5 플러스 1, 한 병을 더 주시고요. 그리고 10병을 구입하시게 되면 5병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도 가능하신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세 제품을 섞어서 구성해도 되고요. 네, 믹스 앤 매치도 가능하고 고맙습니다. 자, 213-383-889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1: 우리 그 지사가 윌서 6가 그 버질길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아실 텐데 뭐 어떤 제품이든 제가 오늘은 비타민 삼총사를 소개했는데 어떤 제품이든 상담을 직접 오셔서 보시고 상담하실 분도 계신데 오실 분도 전화 주시면 좋겠고요.
0: 네네네네. 네, 대표님.
1: 꼭 이런 분이 있어요. 사장님. 이 제품들에도 사장님이 맨날 강조하는 GMP 마크 다 붙어 있죠.
0: 다 붙어 있죠.
1: 당연히.
0: 그렇죠. 철저하십니다.
1: 당연히 예. 의약품 제조 기준 GMP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0: 네, GMP 제조 기준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병마다 그 마크를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213-383-8899 213-383-8899번으로 지금 바로 주문하시면 오늘 엄청난 프로모션 해주시는데요. 이 선물 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10병 구입하시면 5병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니까요. 믹스앤매치도 가능하고요. 네,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세일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제가 비타민 3총사 여러분 비타민 C 중에 리포존 비타민 C 그리고 장이 안 좋으신 분들 유산균이 좋습니다. 세종 유산균 그리고 당뇨인에게 좋은 세종 여주 요 제품을 소개했는데 네. 각각 35불이고요. 5병에 1병 또는 10병에 5병 요거는 네. 믹스 앤 매치가 가능합니다. 음흠. 제가 지난번 그 얘기했죠. 어떤 교회 장로님인데 원로 장로님이신데 연세가 많으세요.
0: 네.
1: 나는 여주로만 그냥 10병에 5병 다 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 친구들은 당뇨인들이 많아서 이거 다 먹어야 돼.
0: 선물 주시죠.
1: 네. 네. 그런 분들 계신데 네, 네, 어떤 상담도 좋습니다.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올여름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대표님 목소리는 항상 에너지가 넘치세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예. 213-383-8899입니다. 213-383-8899번으로 상담이나 구입 문의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윌셔와 6가, 이 윌셔 네. 6가와 버질길에 자리하고 있어요. 오피스로 직접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전화번호 그렇습니다. 213-383-8899번으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1: 네네. 네. 건강과 행복은 돈으로 렌트되지 않아요. 이 말씀 꼭 드렸습니다.
0: 아하.
1: 건강하시고 네. 행복한 네. 휴가철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아 감사합니다. 항상 들어도 네. 들어도 좋은 말이에요. 건강과 행복은 돈으로 렌트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세종바이오텍의 본사 데이비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213-383-8899 213-383-8899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네 감사합니다.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3: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4: 류마티스 관절염,
5: 어깨와 허리 통증,
4: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5: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4: 진통제 없이
5: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6: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7: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6: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7: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6: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7: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8: 눈은 밝게,
9: 얼굴은 아름답게,
8: 불란서 안경 검안과 블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9: 앞으로도 블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8: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9: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블란서 안경 검안과.
8: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블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9: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10: H마트 행운의 7월 이번 주 특별한 혜택.
11: 광천 녹차 전장김 선물 세트, 국산콩 통째로 검은콩 17곡 두유, 돌강미어, 생 배주스 등 엄선된 상품들로 준비한 한국농협 특판전.
10: 7월 30일까지 LA 코리아타운,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 그리고 얼바인 노스파크점에서 만나보세요.
11: 폴라포, 누가바, 바밤바, 호두마루, 브라보콘까지 무더위를 날려줄 혜태 인기 아이스크림 모음전도 놓치지 마세요.
1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3: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14: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13: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14: 한국 골프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13: 한국 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14: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13: 지금 108golf.com에서 만나보세요. 108golf.com.
1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6: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8: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9: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18: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9: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8: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9: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소피아님, 디님, 또 아큐팡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예, 더울 때일수록 예, 좀 긍정적인 예,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구소미 해피투게더 단톡방, 카카오톡 예, 채팅방에 인사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어디까지 걸어왔을까, 또 얼만큼 가야 저녁 놓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창이 열려 있습니다. 예,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오셔서 예, 라디오 코너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모든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쫙 썸네일이 떠 있어요. 아침 뉴스에서부터 6시 뉴스부터 쫙 있습니다. 예, 보시면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1시부터 3시까지 나른한 오후에 상큼한 바람이라는 예, 썸네일이 있을 거예요. 그걸 클릭을 하시면 제일 윗부분에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카카오톡 채팅방 예, 요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예, 저와 좀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채팅방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채팅방 참여하기를 클릭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저절로 연결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함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청자와 늘 함께 하고 싶어요. 선미와 직접 대화하세요 라는 창구예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함께 해주셔서 이곳에서 또 방송 들으시면서 피드백도 주시고 또 좋은 사연 뭐 멋진 글들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퀴즈도 낼 거예요. 지금 소반 50불 식사권 그리고 온달 50불 식사권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어저께 제작곡하고 저기 의논을 했는데요. 이 고선미 해피투게더 뭐 소피아님이 정말 거의 안 빠지시고 너무 애청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피아님은 무조건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 디님도 무조건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예, 그래서 두 분께 좀 일단은 뭐 퀴즈 나가기 전이지만 선물을 드리려고요. 아무튼 고섬의 해피투게더 단톡방에서 활동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뭐 피드백도 많이 주시고 유튜브 댓글창에서도 피드백 많이 남겨주시는 여러분들 같이 호응해주시고 또 공감해주시고 인사해주시고 일상도 나눠주시고 이게 하신 분들 우선권으로 예,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반 온달 상품권입니다. 두 분은 예, 무조건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두 분께 예, 소반에서 드리는 50불 상품권, 온달 50불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걸로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어마 고마우셔라 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노래 들어볼게요. 퀴즈도 나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예, 상품권 아직 많이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시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함께해주세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한영애입니다.

네, 아주 매력 있는 노래죠. 매력 있는 또 보컬이고요. 한영의 누구 없어라는 멋진 노래 들어봤습니다.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대요. 멋진 노래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제가 노래를 좋아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노래 속에 모든 인생이 다 담겨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 이렇게 또 노래 들으시고 피드백을 진짜 멋지게 주셨네요. 디님 고맙습니다. 타임라인 스케치 준비해봤어요. 타임라인 스케치 189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899년 7월 21일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태어났네요. 20세기 현대문학의 지형을 바꾼 미국의 대표 소설가이자 기자 출신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헤밍웨이 문학을 대표하는 단어는 하드보일드 그리고 빙산 이론이다 라는 말이 있어서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고 제가 좀 공부를 했지 않겠습니까? 예, 수면에 드러난 빙산은 이 전체 8분의 1에 불과하듯이 그래서도 수식어나 감정 표현을 최대한 빼고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만 단정하게 써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빙산 이론입니다. 완전 공감했어요. 숨겨진 8분의 7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둘 때 문학적인 긴장감이 극대화된다고 봤던 거죠. 그리고 하드보일드 스타일은 뭘까요? 기자 출신답게 불필요한 형용사나 부사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짧고 명확한 문장으로 좀 건조하면서도 강렬한 리듬감을 만들어 내는 그런 스타일이 바로 하드보일드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자, 대표작 너무나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총을 울리나, 또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네, 무기여 잘 있거라, 이 주요 모티브는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그 의용 운전병 참전 경험을 반영한 작품이고요.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스페인 내전 종군 기자 취재차 이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쓴 그런 책입니다. 노인과 바다 여러분들 다 뭐 아시죠? 쿠바에서의 생활을 경험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작품이 바로 노인과 바다죠. 195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자, 인간은 파멸할지언정 패배하지는 않는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 명언입니다. 노인과 바다 중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헤밍웨이는 거친 그 모험과 비극적인 전쟁을 온몸으로 겪어내면서도 시련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무튼 그런 압박 속에 그런 품위를 자신의 삶과 작품 속에 끊임없이 담아냈습니다. 이 헤밍웨이가 집필 원칙으로 삼은 빙산 이론은 문학에서 이 생략의 기법이라고도 불리우고 있고요. 이 헤밍웨이는 1932년 발표한 에세이 오후의 죽음에서 이 기법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그 빙산의 이동이 그토록 위험 있는 것은 수면 위에 떠 있는 부분이 8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네, 멋진 말 아닙니까? 자, 수면 아래 8분의 7은 숨겨진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가가 완벽하게 알고 있지만 일부러 직접 쓰지 않은 그런 감정,

그거는 독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인물의 과거, 상처, 주제의식입니다. 작가가 확고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를 생략하게 되면 독자는 글의 여백에서 그 무게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거죠. 해밍웨이는 작가가 자신이 쓰려는 바를 충분히 알고 있다면 아는 것을 생략하더라도 독자는 생략된 부분을 마치 작가가 써놓은 것처럼 강렬하게 느끼게 된다. 이렇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해밍웨이가 썼다고 전해지는 유명한 여섯 단어 소설은 빙산이론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아마 여러분들 좀 몇 번 한 번쯤은 들어본 그런 문장이 아닐까 싶어요.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이라는 말입니다. 팝니다. 아기 신발 한 번도 안 신었습니다. 네, 요 내용이요. 그러니까 아기 신발을 판다는 짧은 광고 문구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나요? 아마 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이를 잃은 부모의 절망, 비극적인 사연, 차마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 아마 예,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 8분의 7 요거를 느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고요. 아, 뭐 아기 신발을 파는다는 뭐 짧은 광고 문구 아니야? 뭐 이렇게 단순하게 수면 위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 그러니까 수면 위에 보이는 8분의 1을 그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상관없죠, 뭐. 그리고 이 인디언 캠프라는 단편이 있어요. 이 작품도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린 소년 닉이 아버지를 따라 출산을 도우러 갔다가 이 극심한 고통 속에 아내를 보던 인디언 남편이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그런 스토리를 담았어요. 해밍웨이는 인물의 절망이나 이런 심리 상태를 직접 설명하는 형용사를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이 무심한 인물들의 대화만을 건조하게 배열함으로써 이 비극의 그런 충격을 극대화한 뭐 대표적인 단편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네, 해밍웨이가 태어난 그런 생일이라서 어니스트 해밍웨이 1899년으로 타임라인 스케치 살짝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노래 한 곡 더 들어볼까요? 이 노래 어떨까 싶습니다. 존 덴버 노래 들어볼게요.

0: 아, 컨트리송은 언제 들어도 너무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예, 존 덴버가 불러준 예, Take Me Home, Country Road 함께 들었습니다. 존 덴버가 1971년에 발표한 컨트리 뮤직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컨트리 장르 곡이고 말하자면 컨트리송의 아이콘이 된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이 노래는 작곡은 딴 사람이 했지만 가사는 예, 존 덴버가 직접 예, 썼다는군요. 그 웨스트 버지니아의 전경을 생각하면서 하루 만에 가사를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아, 참 멋지네요. 막상 이존 덴버는 웨스트 버지니아는커녕 미국 그 동부 출신조차 아니라는 점.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래도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예, 이 노래 가사를 직접 작사했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1: 벙글벙글 웃어주세요. 화내.
0: 벙글벙글 웃어달래요. 화내지 말고. 날씨가 덥다고 화내지 말고요.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날이긴 하지만 벙글벙글 환하게 웃으시는 예, 우리 해피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1부 살짝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1: 웃어주세요. 화내지 말고.

0: 상냥스럽겐 슬픈 그 얼굴이 언제나 나는 좋아하는군.
1: 옛날 말에도 웃으면 복이 온다고
2: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활짝 한번 웃어보세요.

0: 善良是冬天是就能歌而不必要你的那那周外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6: 타이어.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7: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6: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7: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8: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9: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0: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9: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0: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9: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1: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2: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AM 1150
1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산을 쓸 수는 있다. 인내란 바로 그 우산을 드는 힘이다. 참 울림을 주는 글인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마음에 이런 그 소나기가 내리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아무리 애써도 상황을 당장 바꿀 수 없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작정 빗속을 뚫고 달리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우산을 펼쳐드는 인내일지도 모릅니다. 견뎌내고 계시는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다독여주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2부 첫 곡 이 노래 함께합니다. 본조비 노래 골라봤어요. 땡큐 포 러빙 미.

0: 네, 본조비 노래로 2부 시작했습니다. Thank you for loving me.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마 이런 노래를 틀 수 있는 방송국이 라디오 서울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에 참 감사드려요. 아, 이런 좋은 음악을 가끔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노래 한 곡이 주는 이 감성, 뭔가 저도 지금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가슴에 확 뭔가 올라오는 걸 느꼈거든요. 이 노래가 주는 이런 힐링이라던가 위로라던가 또 감사함, 예,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거든요. 자, 비가 내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산을 쓸 수는 있다. 인내란 바로 그 우산을 드는 힘이다 라는 말이 제 가슴에 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 해피님들하고 아, 이 말을 좀 나눠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누구나 살다 보면 뭐 내 뜻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마음이 너무 울적하거나 또 막 마음속에 막 소나기가 내린다거나 조금 힘겨운 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애써도 뭐 상황을 당장 바꿀 수는 없고, 예, 그럴 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예, 우리에게 필요한 거, 막 빗속을 뚫고 달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없고, 예, 그런 에너지는 없고, 그럴 때 잠시 멈춰서서 정말 우산을 펼쳐둘 수 있는 그런 힘만 있다면, 예, 그게 바로 에너지로, 인내로 표현을 하는데, 아, 참 멋진 표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 조금만 더 참으시고 그러다 보면 아마 좋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예, 분명해요. 예, 여러분들한테 바로 좋은 일들이 막 달려갈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해피투게더 2부의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아, 소피아님께서 전화 받느라고 오프닝 멘트를 놓쳤어요 하셨는데 피드백을 주셨네요. 아, 역시, 아, 역시 최고십니다. 힘겨운 날들이 훨씬 많지만 희망 그리고 인내를 포기하지 말기. 제 마음에도 새겨봅니다. 아주 멋진 피드백 가슴에 담았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우리 해피님들한테 위로를 받는다니까요. 그렇다고 고소미오는 무슨 일 있어?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예, 아무튼 그때그때 이 오프닝 멘트가 그때그때 제 가슴에 이렇게 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저는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어머나, 에픽하이의 우산 신청합니다. 신청곡 주셨네요. 어, 그럴까요? 에픽하이의 우산 너무 좋은 노래인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어디까지 했죠? 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공방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 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9: 홈쇼핑 아이들의

0: 미술 문화재 톡톡. 네, LA 리수 갤러리 관장님이십니다. 데이빗 리 관장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네요.
0: 너무 덥죠. 예. 아, 진짜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1: 모르겠어요. 저는 뭐 갤러리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네. 바디샵, 오리온 오토바디샵을 하니까
0: 오리온 오토바디샵.
1: 예, 예. 바깥에서 일을 하니까 너무 네. 덥네요. 그쵸? 힘드네요.
0: 아, 고생하셨어요.
1: 그래도 뭐 예. 손님 차 열심히 잘 고쳐야 되니까.
0: 그렇죠. 진짜 그 바디샵에서 뭐 대표님 유명하더군요. 오리온 바디샵. 예. 너무 깔끔하게 해주신다고. 진짜 그 미술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그런 뭔가 그 특성을 아, 예, 예, 예. 살리셔서 워낙에 꼼꼼한 성격이라 그러신
1: 아까도
0: 건지.
1: 손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네. 그 주로 이제 우리 문화재나 이런 거 아니면 미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0: 네, 네.
1: 간간히 제가 거기에다가 차고 치는 모습들 이렇게 올려요.
0: 아, 그러시군요.
1: 그래서 어느 때 보면 손님이 이렇게 오세요. 여기면 네. 어, 페이스북을 봤대.
0: 아.
1: 저거 친구인가요? 근데 친구는 아닌데 이렇게 봤는데 어, 미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 차고 치는 모습도 보이더래.
0: 네.
1: 그니 어, 그림에 대한 얘기도 하고 우리 문화재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0: 네.
1: 차를 고친다고 그러니까 어, 신뢰감이 많이 생기더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네. 고맙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예, 책임감 있게.
0: 네, 돈 버는 네. 잡은 오리온 바디샵이네요.
1: 아, 그거 쉽진 않아요. 열심히 하죠.
0: 예, 예. 예. 글쎄요. 미술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예. 그 색감이라던가 이런 거 컬러 조합을 기가 막히게 하신다고 오, 들었거든요.
1: 컬러는 저도 몰랐는데
0: 예.
1: 우리 일하는 페인터가 네. 그 친구도 이제 컬러에 대해서 좀 나름 좀 안다고 그러는데
0: 예, 예.
1: 제가 컬러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한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컬러 매치 할 때 보니까
0: 네.
1: 정말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제가 같이 일하는 페인터 하는 친구도 어, 데이빗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그래서 너 여기에 컬러가 약간 옐로가 들어간다던가
0: 네.
1: 이 컬러가 들어가야 될 거다. 그래서 이 그린 컬러를 죽여야 된다.
0: 아.
1: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컬러를 원 드랍, 투 드랍을 떨어뜨려라.
0: 네.
1: 그러니까 미치겠나 봐.
0: 아니 근데 그러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그건 타고난 것 같아요.
0: 예, 예,
1: 컬러에 대해서는.
0: 예, 예. 예,
1: 그래서
0: 예.
1: 그림 볼 때도 아마
0: 네.
1: 컬러나 이제 구성에 대한 게 그래서 아마 제가 취미로 이제 사진도 많이 찍지만 어, 사진 찍을 때 아마 구성 같은 거 구도 같은 게 좋은 것 같아요.
0: 아 그럴 수밖에 없겠죠.
1: 예, 그렇죠. 예. 그림의 구도가 중요하듯이 사진 찍을 때도 구도가 엄청 중요하니까.
0: 구도 중요하죠.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죠.
1: 예, 그래서
0: 컬러도 중요하고.
1: 어, 도움이 많이 돼요.
0: 아.
1: 좋아요. 그래서 취미 생활을 그림도 하지만
0: 네네네.
1: 뭐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야외 나가서 이제 사진 찍을 때 어, 너무 도움이 많이 돼요.
0: 아,
1: 약간의
0: 그러시군요.
1: 차이는 있는데 하여튼
0: 네네.
1: 좋아요. 구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0: 네.
1: 없어요.
0: 자, 미술 문화재 톡톡 꽤 이제 지금 꽤
1: 됐죠?
0: 많이 하셨죠?
1: 예, 예.
0: 10회인가요?
1: 오,
0: 9회인가요?
1: 그래요?
0: 그 정도 하셨는데
1: 예.
0: 반응이 어때요? 팬들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1: 가끔씩 오세요.
0: 예.
1: 오셔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그림을 한 열 몇 점 갖고 오셨는데 그 두 점이 좋은 작품이라서 소개 그 제가 알려드렸고.
0: 아, 그러니까 아니 그림을
1: 갖고 오셨죠?
0: 가져오셨어요?
1: 그렇죠.
0: 어머나.
1: 그래서 거기서 심전 안중식 작품이라고 예. 두 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0: 네네.
1: 다른 분은 도자기인데 아, 뭐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어떤 거 무지하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어 그래도 문화재 같이 있는 거니까 잘 킵하시라고.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런 게 잘 모르니까 이게
0: 그쵸.
1: 정말 조선시대 때 백자인지
0: 네.
1: 모르니까 그래서 조선시대 백자는 맞습니다. 잘 어머님이 그 잘 구입하셨네요 예전에.
0: 네.
1: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그걸 물려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잘 킵해라 그래서 그랬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서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0: 아.
1: 생각 밖으로
0: 네.
1: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간송 전영필 선생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해외 근데 해외 문화재가 생각 밖으로 바깥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많아요.
0: 아 그렇습니까?
1: 예, 그래서
0: 네.
1: 일본에는 워낙에 많지만 이 미국에도 제가 추산하기로는 공식적으로 5만 점이라고 그러지만 제 생각에는 한 두 배 정도 한 10만 점은 있지 않을까.
0: 아.
1: 저도 한 몇십 점을 갖고 있는데
0: 네네네.
1: 저도 공식적으로는 포함이 돼 있지는 않거든요. 비공식적으로 제가 개인이 소장한 거기 때문에 또 제가 이게 방송을 들으면서 오시는 분들 고미술이나 도자기나 이런 걸 갖고 오시는 분들 보면은 그것도 공식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0: 네네네네.
1: 요즘이 이제 이 시기가 맞거든요. 왜냐하면 소장하신 분들이 이제 연세가 꽤 되셔가지고
0: 네.
1: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될 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1: 그러면은 여기서 자란 자녀들은 모르잖아요.
0: 그렇죠.
1: 잘못하면은 그게 가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문화재 환수하는 거나 가치 알아주는 건 저는 완전히 무보수예요. 저는 보수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0: 그쵸.
1: 만약에 그 정말 좋은 작품이 나왔다 그러면 저는 원하시는 대로 중앙박물관이든 뭐 문화재청이든 어디 연결해달라면 제가 연결도 해드리고
0: 아하.
1: 서울 옥션이나 K옥션이나
0: 네.
1: 뭐 이런 데다 마이아트 옥션 같은 마이아트 옥션은 이제 고미술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거든요.
0: 네네.
1: 거기 경매사한테 제가 김정민 경매사한테 제가 부탁해도 되고
0: 오,
1: 친하니까
0: 연결을 다 해주신다.
1: 연결을
0: 거지?
1: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0: 그것도 뭐 이렇게 무보수로 해준다는 무보수로 게 저는 해요. 이해가 안 가요.
1: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이거 문화유산을
0: 예.
1: 지키는 건데
0: 아.
1: 거기에 제 개인적인 영리가 들어간다는 거는. 제가 일제시대 때 우리 문화재를 수집한 분의 대표적인 분들이 위창 오세창과 간성 전영필과 수정 박병래라는 분이거든요.
0: 네.
1: 그 세 분은 일제시대 때 그런 그 문화유산을 수집을 하면서 한 점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하신 분들이 아니세요.
0: 그렇군요.
1: 그렇죠.
0: 네.
1: 그 간성 전영필은 본인이 모았던 걸 전부 다 그 박물관을 만드셔서 지금의 관성 보화각을 1938년에 보화각을 만들어서
0: 네.
1: 지금의 간성 미술관을 만들었고 박병래 선생은 그분은 저 초대 성모병원 원장이셨어요.
0: 네.
1: 근데 그분은 이제 그 기업가가 아니라 의사였으니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니까 주로 연적이나 조그만 그 백자 같은 작품들을 많이 모았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뭐 작품들 300여 점을 돌아가실 때 국립중앙박물관에다 기증을 하셨죠.
0: 참 훌륭한 분들.
1: 훌륭하신 분이죠.
0: 많으세요.
1: 뭐
0: 네.
1: 박영철 같은 분들은 일제 시대 때 완전한 친일파였죠. 일본 육사를 나왔고 뭐 엄청난
0: 네.
1: 친일파였고
0: 네.
1: 내선 일체를 주창하고
0: 네.
1: 뭐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고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열하일기를 다 찾으신 분이고
0: 네.
1: 박지원의 열하일기 찾기인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고미술과 문화재를 경성제국대학교에 다 기증을 하신 분이에요. 또 그것도 아이러니해요.
0: 네.
1: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야, 이게 친일파인데 어떻게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문화유산 이런 걸 팔질 않고 경성제국대 지금의 서울대학교에다 고스란히 기증을 했는가. 그래서 아 친일파였지만
0: 그래도
1: 이걸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나. 우리 문화재를 결국 그분은 지킨 분이거든요.
0: 그러네요.
1: 그렇죠. 그분도 네. 판매를 하신 분은 아니세요. 그 뭐 여러분들이 있지만 뭐 함석태 같은 뭐 치과의사 이 사람은 모든 걸 모아서
0: 네.
1: 팔고 어디서 잠적해서 이제 유의 귀향을 해서 즐기신
0: 네.
1: 분도 있고
0: 그렇군요.
1: 뭐 많죠. 근데 이 간성 전형편은 왜 대표적으로
0: 네.
1: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분인가 아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아니었으면은 일제 시대 때 정말 좋은 작품들 고려 청자나 조선 백자들이 많이 일본으로 유출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와집이 1,000원이었거든요. 1,000원이었는데
0: 예.
1: 기와집 열 채를 살 만한 돈으로
0: 우리 문화에서
1: 살 만한 분 기업인들이 예. 별로 없죠.
0: 그렇죠.
1: 그렇죠. 그래서 예. 이분은 비근한 예로 22살에 22살 때 조선 시대 때 30대 거부 중에 한 분이 되세요.
0: 네.
1: 모든 유산을 물려받았죠. 22살에 모든 거 한 분 어머니 빼시고 다들 돌아가셨어요.
0: 그 엄청난
1: 아버지, 큰아버지 다 돌아가셔 가지고 그 많은 돈을 유산을 상속 30대 거부로 유산을 상속을 받았는데 그때가 22살 때예요.
0: 굉장히 젊었네요.
1: 김은 생각해 보세요. 김은 예. 그분이 1년에 버는 돈이 그때 돈으로 15만 원이었대요.
0: 15만 원이면은 그
1: 15만 원이면 천 원이 기와집 한 채였잖아요.
0: 한 채였으니까
1: 그게 150채예요, 그죠?
0: 어마어마하네요.
1: 지금의 그 아파트가 한 채 얼마일까요? 한 3억 4억 칠까요? 싸게?
0: 싸게 친다. 그렇다고 치면
1: 3억 친다 해도 네. 450억이에요. 1년에 450억을 그냥 버시는 분이에요. 22살에.
0: 22살에. 그 젊은 나이.
1: 22살에 네. 450억을 그냥 버는데 그 돈을
0: 네.
1: 일반인 22살 청년이라면 어떻게 썼을까요?
0: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네요. 그 나이에 뭘 알까요?
1: 그렇죠.
0: 근데 그 나이에 그 막대한 재산을 본인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1: 우리 민족 우리 유산을 위해서
0: 유산을 사들였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관성 전형편은 네. 대단하신 분이라는
0: 분이시네요,
1: 거죠.
0: 진짜.
1: 민족주의자이면서도 예. 우리 정말 커다란 애국자고 독립투사 못지않은 분이죠.
0: 독립투사죠.
1: 그렇죠. 근데 그분이 이러한 그 의식을 갖게 된 것은 세 분이 계세요. 뒤에서 세 분의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런 의식을 갖게 됐는데
0: 네.
1: 이분이 그 휘문고보 다닐 때 그 충국 고이동한테 그 사사를 받게 돼요.
0: 네.
1: 근데 충국 고이동이 누굴 소개해 주냐 위창 오세창을 소개를 해주고 그러면서 오세창을 만나면서 오세창에 의해서 우리 민족에 대한 그 문화유산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되고 또 월탄 박종화는 저 역사적인 그 소설을 많이 썼던 분이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월탄 박종화에 의해서 우리 역사에 대한 공부를 많이 깨우치게 되죠.
0: 그렇군요.
1: 그러면서 제일 큰 거는 위창 오세창을 만나면서 위창 오세창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분은 분명히 또 그 조선상고사를 쓴 분의 그 어떤 뭐 도움을 많이 받았겠지만 영향을 많이 받았겠지만 이분은 문화가 앞선 민족이 나라가 네. 문화가 덜 돼 있는 나라에 영원히 합병된 역사는 없다.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본에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합병이 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통일이 될 거다.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 문화가 높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유산을 모든 것 수탈을 하려고 할 것이다.
0: 네.
1: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말도 말살시키려고 그랬고
0: 아하.
1: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가 갖고 있는 그런 재산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그 의식을 배우게 되죠.
0: 네.
1: 그래서 이분은 그때부터 젊은 나이에 자기 자신은 그 문화재를 잘 모르지만 그 위창 오세창의 도움으로 고미술 그림에 대한 공부를 많이 받게 돼요.
0: 그 영향이 컸겠습니다.
1: 엄청 컸죠.
0: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화유산을 찾고자 정열을 쏟았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렇죠.
0: 간송 전형필 선생.
1: 그렇죠.
0: 아하.
1: 이분은 뭐
0: 일제강점 그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
1: 강점기 시대죠. 이분이 1906년생이세요.
0: 네. 1906년이요? 네.
1: 그렇죠. 그때 출생을 하셨고
0: 예.
1: 뭐 1928년도에 22살 때 전형필이 오세창을 만나요. 오세창을 만나면서 오세창은 또 어떤 분이냐면 그 당시에 그 한국 고소화의 최고의 권위자였죠.
0: 네, 네.
1: 그래서 근역서 화징이라는 책을 발간을 하신 분인데 근역서 화징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 시대 때 무슨 신라의 솔고나 이런 우리는 말로만 솔고라는 화가를 알지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모르죠.
1: 그 근역서 화징에 그 삼국시대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내려오는 화가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수록한 책이에요.
0: 네.
1: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그 영감을 받냐면 위창 오세창이 그 겸재정선에 대한 얘기를 해요.
0: 네.
1: 겸재정선이 유일하게 시작을 한 게 영종조 시대 때 진경산수를 했거든요.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진경산수를 우리의 산수를 그린 거예요.
0: 어허.
1: 조선 사람이 조선의 산수를 그려야지.
0: 그럼요.
1: 왜 중국의 산수를 그리느냐.
0: 그렇죠. 그렇죠.
1: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우리가 북종하니 남종하의 영향을 받아서 그 어떤 풍경안을 그릴 때에는 나가서 밖에 나가서 실경을 그리면서 그 대성한 다음에 와서 그리는 게 아니라
0: 네.
1: 그냥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린 풍경화들이 많았던 거예요.
0: 그렇군요.
1: 당연히 북종화 영향을 받아서 중국풍의 그 풍경이죠. 그림들이죠. 산수죠. 근데 그 겸재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의
0: 네.
1: 산수를 직접 그리면서 조선 사람이 조선의 산수를 그려야지 왜 중국의 산수를 그리냐 하면서 진경산수를 만드신 분이에요.
0: 네.
1: 그래서 그 오세창이 그 겸재정선에 대한 얘기를 많이 글에 써 있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 전영필도 그 글귀의 감명을 받아서 처음 그 전영필 씨가 그 그림을 모은 게
0: 네.
1: 겸재정선의 작품이었어요. 인곡 유거라고 인왕산 계곡을 그린 그림인데
0: 아하.
1: 그 그림을 제일 먼저 수집을 하게 됐죠.
0: 아, 참 그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1: 그렇죠.
0: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그것도 이제 애국심이잖아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1: 애국심.
0: 문화를 사랑하는
1: 그렇죠.
0: 마음이죠.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
1: 근데 이 사람이 그 예. 계기가 또 그 일본 와세다에서 법학 공부를 하다가
0: 예.
1: 거기서 일본인한테 많은 치욕적인 그 일을 많이 당했나
0: 오세창 선생이요?
1: 그렇죠.
0: 아.
1: 그래서 급거 와서 그때 오세창 선생을 만나면서
0: 네.
1: 완전히 그 사람은 자기 라이프가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0: 아.
1: 바뀌게 되는 거죠.
0: 그렇군요.
1: 그래서 그 뭐 간송 전영필은
0: 네.
1: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분은 예를 들어서 겸재의 해학 전신첩이라는 책이 있는 그 화집이 있는데 이거는
0: 네.
1: 겸재가 72세인가 말년에 금강산을 그린 그 화첩이에요.
0: 네.
1: 근데 이 화첩이 친일파인 그 송병준의 그 손자가 살고
0: 네.
1: 있는 그 용인의 집에 어떤 그 중개인이 갔다가
0: 본 거예요?
1: 본 거예요. 근데 이 그 거기는 그 거기 있는 노비가 그걸 모르고 아궁이
0: 어머나
1: 불쏘시개로 쓰려고 했던 거를 그 초보 중개인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0: 아하.
1: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산 거예요. 산
0: 네.
1: 다음에 이거를 겸재정선한테
0: 네.
1: 보여주죠. 그래서 이 사람은 20원에 샀으니까 이거를 한 200원에 팔려고 그랬는데 그때 그 전영필한테는 위창 오세창도 있지만
0: 네.
1: 그 이순왕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순왕이라는 분도 그때 고미술에 아주 대단한 안목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0: 네,
1: 일종의
0: 네, 네, 네.
1: 그 전영필 선생의 대리인 역할을 하신 분이죠.
0: 아하.
1: 그래서 그분이 이건 꼭 사십시오.
0: 아, 그래서 산 거예요.
1: 그래서 이제 그 전영필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초보 중개인이 20불에 20원에 샀지만 200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전영필은 이거는 가치가 그런 가치가 아니다.
0: 오.
1: 이건 대단한 가치다 해서 1,500원을 줘요.
0: 아니 200원에 살 수 있는 거를 1,500원을
1: 예.
0: 주고
1: 그래서 저도 그분에
0: 샀다고요?
1: 대한 그 일대기를 제가 책으로 읽으면서
0: 멋있는 사람이네요.
1: 저도 그렇게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굳혔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그림이나 도자기를 구입을 하지만
0: 네.
1: 제가 했을 때 결코 싸게 구입하지는 않아요.
0: 그러시군요.
1: 정말 이렇게 가격이 정말 로우하다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는 제 형편에 맞게끔 제가 돈을 더 드려요.
0: 아, 그러시군요.
1: 더 드려서 저기서 제가 뭐 저 네. 갤러리에 있는 거 작품들 보면 뭐 십장생도 같은 것도 그분이 원했던 것보다 제가 한 만 불 더 드렸고.
0: 네. 그러니까 리소울 갤러리에 가면은 그런 고미술이 곳곳에 있죠. 다 걸려 있죠. 있습니다. 예, 예, 예.
1: 이제 그런 것들 예. 할 때도 저는 남들이 보면 야 미친 짓 아니냐 싸게 준다는데
0: 그렇죠 그렇죠.
1: 아 그분이 나중에 그 가치를 알게 된다 그러면은 네. 얼마나 속상해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0: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이제 작품의 가치를 따지니까 그렇죠. 그 가치에 대해서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1: 그분으로 인해서 제가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문화재를 제가 문화유산을 제가 가졌다는 그게 너무 너무 네. 깊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제가 그런 돈을 주고 제가 사기를 했는데
0: 네.
1: 이게 전영필 선생은 뭐 이순왕 씨를 만나면서 이제 외부에서 이제 작품을 구입하는 일을 이제 활발하게 해야 되죠.
0: 네.
1: 그 이분이 그 한남 그 한림서림이라는 것을 1930 인사동의 한림서림을
0: 인사동의
1: 한림서림을 이제 매입을 해서
0: 네.
1: 거기서 고미술 전문적으로 근데 이순왕 씨가 이제 대리인으로 사장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0: 뭐가 나왔어?
1: 훈민정음 해례본이 나오죠.
0: 아 훈민정음 해례본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1: 그렇죠.
0: 그렇군요.
1: 그 안동에서 나왔는데
0: 네.
1: 이분도 천 원을 원하셨는데
0: 예. 훈민정음 해례본
1: 만 원을 주셨죠.
0: 아
1: 이거는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다.
0: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작품을 보는 그런 안목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가치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죠.
1: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네. 절대로 자기가 구입했던 문화 유산들을
0: 네.
1: 되판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고스란히 모아놓고
0: 네.
1: 그 모아놓은 작품들을 1938년인가 성북동에 이거 보화각을 만들고 거기서
0: 네.
1: 이제 일종의 이제 그 뭐 박물관이죠. 그렇죠.
0: 네. 지금으로 말하자면 박물관.
1: 박물관이죠. 아. 해서 그분은 그런 식으로 했는데
0: 전시해놨군요. 예.
1: 저는 이분을 뭐 그 당시에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은 뭐 일제 시대 때 3대 그 소장가가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족 유산을 지킨다는 자세로 그 우리 문화재 수집을 한 사람으로서는 위창 오세창과 간성 전영필과 그 수정 박병래 선생을 얘기를 하거든요.
0: 그렇군요.
1: 아까 저기 했듯이 뭐 박영철이나 함석태 같은 이런 사람

0: 뭐냐면 일본이 한일 합방을 하면 이제 강제 병합을 하면서 1910년에 네. 하면서 이토 히로부미가 고려 청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려 청자는 엄청 도굴을 하죠. 개성에 가서 개성에 있는 네. 그
1: 많이 뭐 무덤에 도둑질을 해갔죠.
0: 도둑질을 엄청 많이 그럼요. 해갔죠. 그런데 그 당시에 고려 청자나 조선 백제가 좋은 거를 아는 일본인들이 네. 그것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네. 경성구락부라는 옥션 회사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만 해도 합병이 됐으니까 네. 강제로 합병이 됐으니까 조선에서 산 걸 일본 사람들이 사서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어떤 작품들이 나오냐면은 뭐 고려 청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조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고려 청자가 뭐냐 그러면 고려 청자 그 상강 운항 문매병이라는 게 있거든 국보인데. 네.
1: 그걸 가져갔어요?
0: 그거는 이분이 어떻게 구입을 하셨냐면 그게 아마 어떤 식으로 유효되면 개성에 있는 최후 네. 무신이죠. 무신. 최후의 무덤에서 나온 거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아하. 근데 그 작품이 나왔을 때 그 마에다는 사람이 그 이 청자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 이 사람이 판다는 소문을 듣고 전영필이가 20몇세에 전영필이가 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 사람이 2만 원을 달라고 얘기하는 게 2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20채 기와집 20 와. 지금의 아파트 20개 가격을 그 달라고 그런 거인데 네. 전영필이 아무 말 없이 그냥 2만 불을 딱 줘요. 2만 원을 딱 줘요. 그 작품을 고려 청자를 갖고 오니까 마에다가 나중에 다시 와서 네.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나한테 되팔아라. 근데 전영필은 노.
1: 이건 우리 건데.
0: 나는 네. 절대로 남한테 팔 수가 없다. 아하.
1: 그럼 그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0: 그 어디 간송 보... 그 전영필 아~ 그 간송 미술관 가면 볼 수가 있죠. 또
1: 이게
0: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네. 그 경성구락부에서 가장 유명한 그 도자기가 뭐냐면 이게 길어요. 제목이 무작위인데 청하백자 철제 동체 초청문병 백자인데 네. 청색도 들어가고 문양도 나오고 벌레도 나오고 난초도 나오고
1: 백자인데
0: 그렇죠. 근데 아. 백자의 모든 기교가 다 들어간 작품이에요. 색도 다 들어가고
1: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0: 진사도 들어가고 네. 뭐 엄청난 근데 이 작품이 나왔을 때 일본의 그 야마나카상에 있는 그 주인이 네. 이걸 살려고 붙죠. 결국은 이게 14,000 얼마에 팔렸어요. 거래가 돼서 아. 결국은 간성 전영필이 그거를 구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일본으로 건너가는 거를 막게 하는 네. 커다란 일을 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1937년에 영국의 존 게스비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1: 존 게스비요?
0: 존 게스비는 그 일본에서 인물이에요? 변호사를 했던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고려 청자나 이 백자에 대해서 안목이 대단해서 많은 것을 수집을 했어요. 네. 거기서 국보가 뭐 세 점, 보물이 뭐 세 뭐 국보 보물이 한 10점 정도가 나왔을 거예요. 그 작품이 이제 일본이 패망한다고 그러니까 존 게스비가 이거를 영국에다 팔려다 영국은 조선을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일본 애들한테 팔려는 거를 전영필이가 이제 그 사람 이분이 이제
1: 정보를
0: 알고 찾아가죠. 예. 얼마에 사셨냐면요. 그 당시로는 엄청난 40만 원에 사게 돼요. 기와집 400 아파트 400동. 야. 그러니까 이때 이분이 네. 자기 재산의 전 재산의 8분의 1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1: 그래도 8분의 1을 쓴 거예요. 네. 그렇게 많이 썼는데도.
0: 근데 이분은 자기 온 재산을 다 올인을 하신 분이거든요. 어떻게 진짜. 보면.
1: 야, 진짜 대단한 근데 분이시네요.
0: 그때 그 어머님이 예. 너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사도 괜찮겠니? 예. 근데 간성 전영필 어머니한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우리 나라를 지키는 거다.
1: 우리나라를
0: 그렇죠.
1: 지키는 거다.
0: 어느 누가 야, 지금 시대에 어느 누가 자기 돈을 있어요. 이렇게 쓰면서 우리 문화재를 네. 구입을 그리고 또 우린 그때는 우리나라를 뺏긴 상태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렇죠.
0: 자기 안위가 아니라 우리

0: 민족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언젠가는
1: 우리 문화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그렇죠. 있었던 그래서 거죠.
0: 저는 예. 간송 전원필 같은 분을 정말 좀 제가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만 돈 모아서 저도 이제 그 문화재 이런 거를 사지만 네. 간송 전원필 선생은 저한테 항상 모티베이션을 주셨던 분이고 네.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에도 방송에서 그런 얘기했는데 여기 크리스트 옥션이나 버넨스 옥션에 우리 문화재들이 나오거든요. 그 크리스 옥션에서는 네. 한국에서는 문화재가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고려 청자나 조선백자 좋은 작품들이 크리스는 뉴욕으로 와요.
1: 네.
0: 좋은 작품 많으니까 여기서 정말 한인타운에서 비즈니스 크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1: 네.
0: 동참을 하신다 그러면
1: 동참하면 너무 좋죠.
0: 저는 무보수로. 저는 기꺼이 왜
1: 예, 연결을 해주시고
0: 왜 우리 문화재를 한국인이 소장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그쵸. 들어서 그래요.
1: 맞습니다. 예. 자 혹시라도 뭐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 미국에도 이런 우리 고미술이
0: 예, 예.
1: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혹시 집에 이런 오래된 도자기라던가 뭐 작품들
0: 저는 오늘
1: 이런
0: 저
1: 거 있으면
0: 두 개를 갖고 온 게 있는데 이거는 예, 문화재 이런 거
1: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0: 이거는 1749년도에 네. 프랑스 사람이 쓴 그 아시아 견문록이에요. 아시아 견문록인데 불어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데 여기 네. 보면은
1: 카메라가 그쪽에
0: 카메라
1: 있고, 위에 있거든요. 자 들어주세요.
0: 머드 꼬레라고 써져 있죠.
1: 아 밑에 우리나라 지도가 있나요?
0: 그렇죠.
1: 아.
0: 이게 요
1: 프랑스
0: 요 페이지를 보면은
1: 예.
0: 앞뒤로 보면은 아마 우리 그 당시에 1749년도에
1: 네.
0: 조선의 그 사회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지 않았을까.
1: 네.
0: 1749년도 근데. 왜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은 개화가 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개화된 게 인상파 제가 얘기할 때 1850년도에 그 파리 박물
1: 파리
0: 박람회를 할 때 일본이 알려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1800.
1: 네, 네, 네.
0: 그 당시 때부터 이제 일본은 유럽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지도에 나오는 것들이 시어브 재팬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전에는
1: 네.
0: 거의 다가 지도에 나오면 다 시어브 코리아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당 1800년 중반 때 우리는 쇄국 정책을 했고 일본은 네. 개방을 하는 바람에 일본은 우리보다 앞선 문화를 얻게 되고
1: 네.
0: 전 세계 많이 유럽에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시어브 코레가 아니라 시어브 재팬이 돼버린 상황이
1: 아이고야.
0: 돼버린 거죠. 그래서
1: 아하.
0: 그게 너무 아쉽고
1: 네네네.
0: 오늘은 또 제가
1: 뭔가 사진첩을 가져오셨는데요.
0: 이거 사진첩은
1: 흑백입니다.
0: 이거는
1: 보여주세요.
0: 어떤 네. 거냐면요. 이 앞에 페이지를 보면요.
1: 어머나 굉장히 오래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0: 제가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엄청 다녔습니다. 이게 뭐냐면
1: 어디서 구입하셨을까요?
0: 일본인한테 수집가한테 제가 구입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1: 네네네.
0: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진이 원본 사진이에요.
1: 아니 그러니까 관동 대지진 당시에 참상이 담긴 그런 희귀
0: 예.
1: 사진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0: 예, 사진첩이에요. 이거 원본 사진첩이에요.
1: 세상에.
0: 이거 보면
1: 끔찍해라.
0: 나가사키 공원에서 조선인 학살 당한 거. 근데 이거를 일본 제가 항상 다니면서 그 제 명함을 주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갖고 싶었던 게 이거하고
1: 네.
0: 관동 대지진에 대한 그 사진하고 또 독립군들이 만주에서 싸워온 그런 사진들
1: 네, 네.
0: 개인적으로 그러한 자료를 구하는 게 저는 엄청 컸었어요. 그래서
1: 그러시군요.
0: 한 20년을 제가 그 앤틱 수화밋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1: 네. 네.
0: 그런 사람들을 만났죠. 근데 이거를 딱 만난 거예요.
1: 아이고야.
0: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거 원본 사진이에요.
1: 네, 그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0: 원본 사진이에요. 원본 사진인데
1: 원본인 것 같아요.
0: 이걸 보면서 제가 네. 야 이거 내가 가질 수 없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저 헤리티지 헌팅턴 라이브러리하고 오클라마 주립대학교에서 이거를 인수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1: 우리 건데
0: 이거 나한테 줄 수 없겠니?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구두로 얘기하는 게 있어서 어떡할지 모르지. 사인한 건 없지만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가 얼마에 그 사람들과 팔려고 하는지 내가 두 배 주겠다. 나한테 팔아라. 난 이거를 내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네. 그건 내가 개런티야 마개고 이거는 내가 개인을 팔진 않는다. 이건 내가 분명히 한국의 어떤 기관에 아니면 제가 연세대학교 나왔으면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박물관에 기증을 네. 하던가 난 기증을 할 거다. 이거는 한국 사람이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제가 역사인데. 이 친구를 한 두 달을 쫓아다니면서 그쪽하고 그 헌팅턴 라이브러리하고 그 주립대학교 네네. 관계를 디스커넥트 시켜놓고 제가 돈을 흔들었죠. 눈에 딱 보이는데 야 내가 돈 줄게 하고
1: 야 진짜 어렵게
0: 구하셨네. 그래서 이걸 바로 구했고 이제 구하고 난 다음에 한 3주 있다 이 친구가 다시 전화 왔었어요.
1: 네네네네.
0: 다시 팔라고 no. 이거는 내가 한국으로 돌아갈 거다.
1: 네.
0: 그래서 이런 우리 역사적인 우리 근대 현대 사회의 그 역사적인 자료도가 우리가 네. 필요하거든요.
1: 아 그렇군요. 야 오늘 데이빌리 관장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역사를 다시 네.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가슴이 좋죠. 뭉클하네요.
0: 네,
1: 정말.
0: 왜냐하면 예. 슬픈 역사든 기쁜 역사든 우리가 우리의 역사에 대한 모든 자료들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1: 네네네네.
0: 미국에 분명히 이런 자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도 네. 집에도 제 갤러리에도 또 이거 말고 또 있죠.
1: 자 이번에 이렇게 관장님께서 지금 그 관동대 지진
0: 예.
1: 예, 요 역사가 담긴 사진첩을 지금 들고 오셨는데 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인 것 같아요. 엄청난 그 사진첩을 구하셔서 지금 보여주셨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로 돌아가야 할
0: 그렇죠.
1: 그런 역사다. 사진첩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 해주셨습니다.
0: 대학교에다 네. 기증할까 한 네. 여기 사진 중에서 딱 한 점만 오픈돼 있고
1: 네.
0: 나머지 다섯 사진은 아직도 알려져 있지 않은 사진들이죠. 비공개된 네. 것들이죠.
1: 리수 갤러리에는 그런 작품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궁금하신 예, 분들은 있습니다. 좀 방문하셔서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좋죠.
1: 전화번호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0: 제 핸드폰 넘버 드릴게요. 네. 323-228-2724입니다. 네. 혹시라도
1: 네.
0: 집에 문화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 핸드폰에다가 이미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아유, 오늘 예. 많이 공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아유,
1: 안녕히 가세요. 미술문화재 톡톡 지금까지 리수 갤러리 관장이시죠. 데이빌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2: .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3: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4: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5: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4: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4: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6: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7: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6: 장례비는요?
7: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6: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7: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8: H마트 행운의 7월 이번 주 특별한 혜택
9: 광천녹차 전장김 선물세트 국산콩 통째로 검은콩 17곡 두유 돌강미어 생배주스 등 엄선된 상품들로 준비한 한국농협 특판전
8: 7월 30일까지 LA코리아타운 부에나파 다이아몬드바 토렌스 그리고 얼바인 노스파크점에서 만나보세요
9: 폴라포 누가바 바밤바 호두마루 브라보콘까지 무더위를 날려줄 혜태 인기 아이스크림 모음전도 놓치지 마세요
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0: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1: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12: 101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11: 특허 기술, 제로 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12: 한국 골프 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101 골프.
11: 지금 101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101골프.com.
13: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4: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7: 1250만 불! 1250만 불!
18: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7: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8: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7: 주 7일 24시간
18: 323-782-8600 323-782-8600
17: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9: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0: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9: 선택하세요 품질을
2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9: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9: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2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1: 아, 오늘 함께해 주시는 해피투게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고선미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이런 말씀 적어주셨네요. 귀중한 조선시대 지도와 역사를 담은 문헌을 발굴하고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을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시고요.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21: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2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3: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2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2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3: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4: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3: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4: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3: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4: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3: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26: 태양입니다.
27: 태양입니다.
28: 태양입니다.
29: 태양입니다.
30: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1: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32: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1: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33: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4: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브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지금 원오에잇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원오에잇골프.com.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과
3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6: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3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그냥 화요일이 아닙니다. 뜨거운 화요일입니다. 자, 모두들 지치셨죠? 또 지치기 쉽죠? 어쩌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좀 이 오후를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서 여의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함께 또 시원한 음악, 또 달달한 음악, 힘찬 음악으로 함께 5시까지 지나보는 그런 시간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자, 오늘은 정열의 날입니다. 아, 이글거리는 태양. 정열이란 단어를 한번 떠오르게 되면 지금 이 지쳤던 마음이나 이 순간을 좀 더 잘 지내지 않을까 그런 욕심 부리면서 정열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정열의 꽃 김수희의 노래와 함께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들, 점심 드시고 나서 날이 뭐라고 할다시피 뜨겁습니다. 저 한국에는 비도 많이 오는데다가 거기다가 덥기까지 하되니까 그래도 저희가 훨씬 좀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5시, 6시를 기울면서 해가 지면 좀 섬선해지고 밤에는 시원함을 느끼지만, 특히 유사히 아파트 사시는 분들, 뭐 2층이나 3층 또는 4층까지 사시는 분들은 그 지열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름 한철이니까 우리가 버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매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이 새롭게 장만한 거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면, 라디오 서울 1650으로 닷컴으로 들어오시기만 하면 굉장히 화려한 저희 그 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맨 위에는 파란색으로 메디케어와 또 메디칼의 정보가 아주 많이 나와 있고, 그 밑에 칸에는 우리 주식,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 많으시죠? 애플을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또 8개 종목이 실시간으로 등락폭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밑에 빨간 칸에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관심 가지고 항상 재미지게 보시는 복권에 대한 모든 복권 실시간 당첨 번호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밑으로 가시면 지금 요새 굉장히 관심이 갖고 있는 캘리포니아 가스값, 관심이죠. 캘리포니아 가스값이 실시간으로 나와 있고, 그런가 하면 어느 주유소에서 저희가 기름을 싸게 공급받으실 수 있는지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맨 아래 칸을 보시면 LAX라고 나와 있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출도착 시간이 일목요연하게 실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그 밑에 칸, 저희 프로그램 9개가 아주 이쁘게 단장을 했어요. 중간쯤 가시면 영건이의 라디오는 내 친구에 클릭만 하시면 저희 프로그램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노란 칸에 오픈 채팅방이라고 누르시기만 하면 여러분이 단체 톡으로 지금 즐기시는 그런 채팅방 형태로 얼마든지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 꼭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께서 나눌 수 있고,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일 끝나시는 분들이 아주 단체 톡방 같이 단톡방으로 잘 사용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같은 날 듣기 좋은 노래 한 곡 시원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꽃바람 여인 조승구와 함께했습니다. 아이고 제시카님 오래간만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노래도 열심히 부리시고 우리 제시카 올센님은 우리 노래 모임에서 항상 한인회 일도 열심히 보시면서 아주 열심히 더위에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제시카님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예, 이렇게 오래간만에 안부 묻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송을 진행하면서 보통 방송을 하게 되면 이제 제가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형태로 많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저는 좀 그걸 조금 벗어나서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서는 저와 여러분과 보이지도 않고 일일이 다 대꾸할 수는 없지만 그저 마음으로라도 여러분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렇게 좀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예, 제시카님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묻곤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러분이 답변을 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답변을 한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혼자 치고받고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좀 더 여러분과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눌 수 있고 제 감정을 좀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욕심도 한껏 부려봅니다. 현이와 덕입니다. 너나 좋아해, 나노 좋아해.

0: 네, 현이와 토기의 너나 좋아해 함께 하셨습니다. 아이고, 제시카님 늘 고마운데 팥빙수라도 대접하고 싶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주로 뭐저 방송하고 노래교실 또 다니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다음 주쯤은 월요일날 노래교실 그 제이노래교실에 한번 얼굴 뵈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순철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네, 쉼없이 잘 듣고 계시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 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 드리는 LA 안과 그룹에서 항상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4: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3: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4: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3: 구치로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1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2: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3: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2: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4: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누구시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코인 퍼시픽 LA 5대 회장님이십니다. 조미수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저는
1: 네.
0: 뭐 처음 인터뷰하고 네. 개인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아는 지인이지만 네. 너무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자, 일단 코인이 어떤 뜻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 네, 코인이 보통 요즘 유행하는 그 돈 코인이냐 아니냐 코인. 이렇게
0: 저도 사실 코인인 줄 알았어요.
1: 그렇게 많이 물으시는 분이 네, 많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코인을 가능하면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입니다. 네, 네. 코리안 우먼스 인터내셔널 네트워킹입니다. 그거의 약자입니다.
0: 그렇죠.
1: 라고 네, 네. 내가 얘기를 하고요.
0: 예, 예.
1: 그다음에 이 단체가 뭐냐면은 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국내외 한인 여성들의 교류를 연대를 넓히기 위해서 이전에 여성가족부가 있었죠. 여성가족부에서 네. 만든 산하단체예요. 2001년도 대한민국 여성가족부가 출범과 함께 시작한 글로벌 한인 여성 네트워크입니다.
0: 아, 그렇구나.
1: 네, 그래서 예. 전 세계에 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네. 한 45개국에 지부가 있어요. 네.
0: 그러면 자 지금 그 5대 회장님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1: 네.
0: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전 세계에 있는 여성 단체인데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1: 네, 전 세계에 있는 여성들을 인재들을 인적자원 차세대를 발굴하고
0: 네.
1: 그 다음에 서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0: 네.
1: 정보와 경험을 나누고요. 국제적 연대와 교류를 넓히는 방향으로 하고요.
0: 네네.
1: 그다음에 글로벌 협력단체를 구축해 공동체와 미래세대에 기여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모이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네, 혹시 지난주 토요일에 뭐 굉장히 큰 행사가 있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1: 저희가 네. 두 가지 행사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0: 아, 예, 예.
1: 네. 차세대 여성 리더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과 함께 네. AI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관한 AI 컨퍼런스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0: 와, 참 AI라면은 사실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음악에도 요새 이제 AI가 도입이 돼서
1: 네.
0: 노래를 사람보다 더 잘 부르고
1: 더 잘 만들고
0: 작곡도 잘하고
1: 글쎄요. 네.
0: 다만 뭐 감정이 좀 없다라는 거 말고는 손색 없을 정도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1: 그렇죠.
0: 사실 네네. 저희 그 라디오 서울에서도 AI를 굉장히 많이 발전시켜서 뉴스도 하고
1: 네네.
0: 또 때로는 인터뷰도 같이 하고
1: 네네.
0: 저도 AI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1: 그렇죠.
0: 방송할 때 네네. 제가 모르는 부분은 그 친구가 친절하게 저는 이제 제미나이라는 걸 쓰는데
1: 네네.
0: 자 그러면 그 AI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근데 사실 너무 광범위해서
1: 네.
0: 일반 사람들이 접하기에는 조금 또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
1: 그렇죠.
0: 같거든요.
1: 네.
0: 어떤 주제로 하셨어요 행사를?
1: 그러니까 AI를 네. 이 시대에 가만히 저희는 어떡하지 어떡하지 걱정만 하고
0: 네네.
1: 있을 때가 아니고 AI가 앞으로 어떻게
0: 네.
1: 우리 삶을 바꿀 것인가 미래를 바꿀 것인가에
0: 네네.
1: 대한
0: 네네.
1: 얘기를 하면서
0: 네.
1: 우리가 어떤 자세로 AI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내 삶에 접목을 해야 될까 하는
0: 네.
1: 그런 주제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두 분의 강사를 모시고 했는데
0: 네.
1: 한 분의 정미주 강사님께서는
0: 네.
1: 현업에 이제 계시는 분이고
0: 네네네.
1: 네. 그리고 시니어 이제 AI 전문 디자이너이셨기 때문에
0: 네네.
1: 내가 현 업체 현장에서
0: 네네.
1: 얼마만큼 AI가 우리 직업을 위협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를 도와서 정말 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라는 설명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컴퓨터가 도입됐을 적에
0: 네네.
1: 자기 아버지께서 고민하던 그런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러면서 그때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0: 네.
1: 그때와 지금이랑 다른 거는 그때는 컴퓨터 시대였고 지금은 AI라는 주제만 다를 뿐이지
0: 그렇죠.
1: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0: 네네.
1: 거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해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네.
0: 이건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우리 회장님께서는 어쩌다가 이쪽에 인연이 돼서 회장직까지 하게 되셨는지
1: 네. 저는 이 단체는 2001년도에 시작됐지만 저는
0: 15년 네. 됐네요 벌써.
1: 26년 됐네요.
0: 26년 됐네.
1: 25년 됐네. 저는 2011년도부터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단체가 뭐 이렇게 LA가 크다 보니까 두 단체로 이렇게 생기면서 저희가 코인 퍼시픽 LA라는 단체가 새로 또 생겨서 네. 계속적으로 저희 지금 회원들이 예전에 올해 한 10여 년 다 이상 된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0: 아,
1: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이제 새로 오신 회원분들도 많고 네. 또 저희 이 코인이라는 단체 자체가 목적과 취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저희가 마음에 와닿고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네. 또 저희도 여성으로서 서로 발전하고 기여하고 네. 조금이라도 남을 도울 수 있고 그다음에 서로 네트워킹 전 세계를 네트워킹하면서 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인 정부에서 네네. 1년에 한 번씩 매년 한국 코인 데이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인 회원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매년 주제를 정해서 네. 올해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컨퍼런스를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다음에 키노 스피커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또 재교육도 받고
0: 예, 예.
1: 그런 서로 연대를 강화하는 그런 세미나를 갖기 때문에 매년 전국에서 다 모이고요. 전 세계에서 다 모이고 또 코위너라는 단체가 있는데 코윈의 동창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떤 돈을 모금을 하거나 지원하거나 이러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재단 코위너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코인 멤버들이 그대로 코위너 재단의 멤버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위너 단체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각 나라마다
0: 예.
1: 다니면서 2년에 한 번씩 세미나를 또 엽니다. 컨퍼런스를.
0: 예, 예.
1: 그러면 올해는 작년이구나. 작년에 네. 5월 달에 비엔나에서 예.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코이나 대회를 열었고
0: 네.
1: 그 전에는 브라질에서 열었고요.
0: 네.
1: 그 전에는 러시아 사할린에서 열었습니다. 그렇게
0: 그러세요.
1: 2년에 한 번씩 전 세계를 네. 다니면서 컨퍼런스를 열고 그 저희 코이너 멤버들끼리 같이 여행도 하면서 내 친교도 다지고 그 나라 문화와 그다음에 그 나라에 섬겨진 우리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도 같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할린에 갔을 때는 굉장히 감명 많이 받았습니다.
0: 어떤 부분에서 감명을 받으셨어요?
1: 저희 정말 안타까운 역사가 많이 사할린에 남아 있더라고요.
0: 네.
1: 일제 시하에서 네. 저항하던 그런 많은 유산들이 남아 있고 그런 박물관들이 있고 거기에 또 남아 있는 우리 한민족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정말 한국어 학교도 세워져 있고 한국어로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2세, 3세까지 한국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그리고 아픈 역사들을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굉장히 감명 깊었고 내가 이 코인 멤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0: 그렇죠.
1: 사할린을 방문을 했겠습니까?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굉장히 뜻깊었던 기억에 남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 세계가 하나로 엮어져가지고 연대를 강화해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그 다음에 요즘 줌미팅이 잘 됐기 때문에
0: 네.
1: 줌미팅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한때 모여가지고 저희 회의 많이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네.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리핀에서는 어떤 행사를 어떤 일을 하고 있고
0: 네네네.
1: 우리는 뭐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딴 데에서는 각 나라마다 호주에서 예. 독일에서 또 독일에는 또 우리 광부들도
0: 네네.
1: 계시고 간호원 옛날에
0: 간호원
1: 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또 그 옛날 얘기도 해주시면서
0: 네네.
1: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한인 분이 계시기 때문에
0: 네.
1: 코인 단체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코인 단체 회원들이 모여서 줌미팅도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코인 대회 항상 8월 말쯤에 합니다. 올해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번에는 서울에서 해요.
0: 예.
1: 그렇지만 각 지방에서 서로 그 대회를 유치하려고 네. 네, 지방자치제가 됐기 때문에 서로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창원에서도 했고 부산에서도 예. 하고 또 여수에서도 하고 네, 구미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는 서울에서 합니다.
0: 우리 네. 그 코인의 총 본부는 당연히 한국에 있겠네요.
1: 그렇지, 한국에. 여성 아. 여성가족부가 아니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성평등가족부죠.
0: 아, 네. 그렇군요.
1: 성평등가족부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네.
0: 그 여성분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가요?
1: 그러면? 네네, 누구든지 가입하실 수 있고요. 예, 예. 예, 한인 여성 임명 괜찮습니다.
0: 만일에 네. 가입을 하시려면 어떻게
1: 네,
0: 해야 되나요?
1: 저희 웹사이트가 있어요.
0: 네네네.
1: 코윈, K-O-W-I-N,
0: 네.
1: 그다음 Pacific, P-A-C-I-F-I-C,
0: 예, 예. 예,
1: 태평양이라는 Pacific, 네. 그다음에 L-A,
0: 네.
1: .org.
0: .org.
1: 네. 코인 퍼스픽 LA.org로 들어가시면은
0: 네.
1: 네, 회원 신청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0: 거기만 기입만 하시면 되는군요.
1: 네, 네. 기입하셔 갖고 제출하시면은
0: 네.
1: 됩니다.
0: 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인 퍼스픽 LA.org입니다. KOWIN PACIFIC LA.org로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 신청서만 작성하시면 회원 가입이 가능하신
1: 네,
0: 거예요.
1: 네, 그 문의하실 전화번호 네네. 제가 제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310-619-0773으로
0: 네.
1: 문의해 주시면 제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 310-619-0773.
1: 네.
0: 네.
1: 저희가 지금 차세대 네. 여성분들을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뜻 있고 예 좋은 단체에 가입해서 같이 연대를 이루고 싶으신 젊으신 분들, 직장 여성분들
0: 네네.
1: 예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그래서
0: 그 아까 그 사할린에 다녀오셔서 굉장히 기억에 남으셨다고 그랬는데 회장 재직으로 일임하시는 동안 또 만일에 보람이 있는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1: 네, 저는 지금 차세대 여성 리더 장학금을 이제 모집을 했는데요, 이번에.
0: 네네.
1: 저희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예, 예, 예, 요즘 예. 다 사업도 힘들고.
0: 네네.
1: 그런데도 꿈과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네. 학업에 자기의 꿈을 향해서
0: 네.
1: 네. 열심히 하고 있는 여대생들에게
0: 네.
1: 지금 기회를 줬는데 저는 이렇게 많이 신청서가 들어올 줄 몰랐어요.
0: 네네네.
1: 굉장히 예년에 비해서 3-4배 정도의 지원서가 들어와갖고 그분 한 분 한 분의 사연이 정말 네. 가슴 아프고 정말 뭉클했던 사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0: 아,
1: 이 분들을 다 네. 드리고 싶었는데
0: 네네.
1: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열
0: 네.
1: 분만을 뽑아가지고
0: 네.
1: 드리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0: 아, 네. 그랬군요.
1: 네, 정말 사연사연마다 부모님이 너무 아프셔갖고 병석에 누워 계신데도
0: 아이고.
1: 불구하고 자기는 공부를 해야 되고
0: 네네네네.
1: 또 가정도 꾸려 도와야 되니까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힘들어하고 이런 학생들도 많았고
0: 네.
1: 네 사연 사연마다 너무 저희가 안타까웠습니다.
0: 여기 이렇게 보니까 열 분인데 지역이
1: 네네.
0: 참 다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텍사스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1: 네네네.
0: 또 뭐 펜실바니아에 간호대학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1: 맞아요.
0: 뭐
1: 네.
0: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여기 LA 캘스테이트 롱비치도 있고
1: 네.
0: 또 USC 학생도 있고 버클리 학생도 있고 또 스탠포드 학생도 있고
1: 네네.
0: 굉장히 다양하게 아주 지역적으로 지금
1: 네.
0: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정말 예산만 더 있었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1: 맞아요.
0: 혜택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셨다고.
1: 그래서 이번에 컨퍼런스 하면서도 정말 돈을
0: 네.
1: 아낄 수밖에 없었어요.
0: 아.
1: 한 푼이라도 아껴서 내년에는
0: 네네.
1: 한 푼이라도 더 줘야 되겠다.
0: 아.
1: 그리고 이제 이 장학금 수여식을 같이 하는데
0: 네네네.
1: 참석할 수 있느냐라고
0: 네네.
1: 제가 다 이메일을 보냈더니
0: 아.
1: 저는 휴스턴에서 여기 오려면은 비행기 값이 비쌉니다.
0: 아.
1: 그 돈이 있으면 저는 책을 사서 봐야 됩니다.
0: 야, 그 진짜.
1: 그렇죠. 저는
0: 예,
1: 그래서
0: 예.
1: 충분히 공감한다고
0: 예, 예,
1: 그래서
0: 예.
1: 영상을 그 1분짜리로
0: 예.
1: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0: 예, 예.
1: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상으로 저희가 소개를 했고요. 또 진짜 이 친구들은 단 진짜 일부리 아까운 아, 아쉬운 그렇죠. 예, 친구들입니다.
0: 예, 예.
1: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고 네. 그러면 저는 장학금이라는 거는 선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네.
1: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은
0: 네네.
1: 누군가 도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0: 아,
1: 사람은
0: 그럼요.
1: 언젠가 자기가 잘 되면은 반드시
0: 예.
1: 그 밑에 사람들을 다 도와주게 돼 있거든요.
0: 네네네.
1: 이거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선순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0: 네네.
1: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마음을 가지셔가지고 이런 장학생들한테 좀 도네이션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자, 다시 한번 회원 가입하시는 그 사이트 알려드리면 coinpacificla.org입니다. coinpacificla.org고 혹이라도 궁금하시면 지역번호 310-619-0773 619-0773 우리 조미순 대표님께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주신다면.
1: 네, 이번에 AI 강좌 컨퍼런스를 했는데
0: 네.
1: 이렇게 많은 분들이 AI 컨퍼런스에 관심이 있으신지 몰랐습니다.
0: 네.
1: 저희는 사실은 처음에 120명 정도를 자석을 준비해서 했는데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다 보니까 160명, 180명
0: 아이고,
1: 넘는 거예요.
0: 인원이
1: 그래서
0: 많이 늘었네요. 네.
1: 그래가지고는 최대한으로 자리를 확보하느라고
0: 네,
1: 180명까지
0: 네.
1: 준비를 했는데
0: 네, 네.
1: 실질적으로 오신 분들이 200명이 넘으셨습니다. 한 220명이 오셔가지고
0: 네.
1: 뒤에 서서도 들으시고
0: 네.
1: 그렇게 했거든요.
0: 네.
1: 지금 AI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이제는 시작해야 된다.
0: 네네.
1: 지금 해도 늦지 않는다.
0: 네.
1: 그런 용기를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바뀔 거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0: 네.
1: 그다음에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 AI 시대에서 유토피아로 만들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지에
0: 네.
1: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그 강연에서 했습니다.
0: 아,
1: 정말 단 한 분도 자리를 뜨지 않고
0: 네네.
1: 마지막까지 예, 자리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1: 네.
0: 자, 오늘은 여러분 지금 들으셨겠지만 우리 코인퍼시픽 LA의 5대 회장님이신 조미순 대표님과 함께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우리 세미나 자 AI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비롯한 장학금 수여식과 함께 큰 행사를 치르시고 앞으로도 LA 지금 저희 코인 패시픽 LA에서는 많은 여성분들 회원들

0: 보건관리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3: 213-381-2424 213-381-2424
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5: We will fight for you.
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6: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7: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6: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7: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6: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7: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6: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7: 213-427-5500, 427-5500.
8: 여보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9: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어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8: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9: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8: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9: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10: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11: 네, 하루의 음성입니다. 잘 지내네요.

네, 아이고 굉장히 노래 좋죠. 하루의 노래였습니다. 하루 여러분 알다시피 무명전설에서 혜성같이 등장한 아주 미소년 같죠. 나이도 젊고 전도가 양양하고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노래도 참 좋은 것 같네요. 자, 대구는 비도 많이 오고 습기도 심하고 에어컨 없이는 힘들다고. 그래도 저희가 훨씬 낫지 않나 싶고, 제시카님 오래간만이십니다. 이 노래 좋지요? 하루에 잘 지내요 였습니다. 예, 인사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아이고, 비비아님도 오셨네요. 예,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더우신데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이곳에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하고, 저와 함께 남은 시간 5시까지 또는 여러분 일 보시는 중이니까 또 중간에 나가셔도, 나중에 다시 듣게 하셔도 좋고, 잠시라도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함께 오셔서, 이런 적이 있잖아요. 우연히 딱 들었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노래가 딱 나온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뭐 거대한 게 아니고 하루 중에 찾을 수 있는 소소한 행복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 우연히 들리다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켰는데 내 입맛에 꼭 맞는 음식이 나왔을 때, 이런 것이 자그마한 행복 아닌가 싶습니다. 날 더운데 팥빙수 같은 노래 한 곡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만났었죠? 서른도입니다. 나만의 여인.

자, 이열치열입니다. 착한님, 자연 사우나로 생각하시면 이겨내자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순철님, 아싸!

0: 네, 라만의 여인 서른도 함께했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아,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2: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2: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1: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2: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3: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5: 안녕하세요. 타임 1, 2, 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6: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 2, 3.
7: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8: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7: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8: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7: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8: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7: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화로. 제주화로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벌써 마지막 곡 한 곡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과 또 어울리는 좋은 노래네요. 오늘하고 어울리지 않습니까? 자, 원서머 나잇 보내드리면서 잠시 후에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살짝 먼저 가 있겠습니다.

0: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고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2: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3: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4: LA 피라모닉은 8월 헐리우드볼에서 거주인 번스타인 등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번스타인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중 심포닉 댄스와 거슈인의 파리의 미국인 등 미국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으로 헐리우드볼 무대에 처음으로 오릅니다. 별빛 아래 펼쳐지는 이 음악회의 티켓은 헐리우드볼.com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5: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6: 스탠톤 아울렛에는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짜리가 오픈 특가 $1,877, 또한 딘체,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
5: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6: 푸짐한 경품 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5: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1부 첫 곡이었습니다. 우리 이선희의 써니 언니죠. 써니 언니의 아 옛날이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매주 화요일 날 2부 이 시간에 그땐 그랬지라는 주제로 우리 라빈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데 오늘은 어떤 추억 속으로 빠져갈지. 최병서 씨가 아마 그 일요일 밤에라는 프로에서 병파리의 일기를 한참 인기를 얻고 그 다음 컨셉으로 간 게 아흥 옛날이요 이런 컨셉으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와서 여러분 아흥 옛날로 한번 가서 어떤 주제가 나오든 옛날에 추억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참 오늘 덥고 내시면 정말 이렇게 제가 그 사투리 한번 쓸게요. 우리 배터리라고 그러잖아요. 건전지가 아니고 배터리 다 떨어졌을 때 한번 충전시키는 그런 좋은 시간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아흥 배고프다 소반식당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4: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3: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4: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3: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7: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6: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0: 네, 그땐 그랬지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 라빈 화면 보시는 분들은 아주 아리따운 분의 얼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 너무 더웠어요.
0: 네, 덥고.
1: 진짜 너무 덥고. 네. 제가 지난주에 주책맞게 진짜 그냥 덥겠다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오후 1시쯤 네. 제가 이제 벨리를 갔어요.
0: 따끈따끈한 데 갔네.
1: 근데 진짜 제가 이제 탈 거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탱탑을 입고 갔어요. 그냥 오케이. 팔 다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 1도 화상 입었잖아요.
0: 그 몰랐어요. 정도로 쎘구나.
1: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선블록도 뿌리고 바르고 뭐 얼굴 다 가리고 네. 갔는데 네. 여기가 빨갛게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예요. 진짜 화상처럼. 너무 무식하지 않아요, 저? 그래가지고 샤워도 못하고 이렇게 막 담에 막 따갑고 알로에 바르고 지금 겨우 진정시켜놨는데 제가 지금 여기 스튜디오 앉아갖고 저기 뉴스 채널 나오는 거 보니까 네. 금요일은 댄저러스 힛이네요 완전.
0: 그러니까
1: 네, 진짜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우리 라니호우님이 앗 위크엔 수다 라미님 반갑다고.
1: 네 접니다. 반갑습니다. 들어오셨네. 아이고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에 방송 끝나고 나가서 모니터 하는데 얼굴이 완전 큰발 얼굴이 이따만하게 나오고 왜 이렇게 자꾸 고개는 쳐들고 방송을 하는지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고개를 숙일까 봐요.
0: 아니요. 네. 우리 비비아님도 라빈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주셨네.
1: 진짜 너무 더워서
0: 그러니까
1: 이렇게 더우니까 진짜 시원한 거밖에 생각이 안 나고요.
0: 그러니까,
1: 미숫가루가 너무너무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보통 때는 그냥 별로 생각지도 않았을 텐데
0: 그치.
1: 그게 아마 어려서부터 더우면 엄마가 이렇게 막 얼음 동동 끼워가지고 해줘서 그러니까 어릴 적에 그런 추억과 그 기억들이 진짜 굉장하더라고요.
0: 그래서 사실 이 그땐 그랬지가 물론 네. TV에서도 그땐 그랬지라는 프로가 많아요.
1: 네, 맞아요.
0: 옛날 뭐 CF서부터 네. 드라마서부터 네, 많은데
1: 네. 네.
0: 사실 이곳 사는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1: 네.
0: 어쩌면은 가슴 속에 그땐 그랬지의 과거를 묻고 살지 않으면 힘들어서 못 살 정도로
1: 특히 더군다나 이렇게 너무 덥고 지칠 때
0: 하루하루가 지치잖아요.
1: 네.
0: 사실 제가 방송에서 주장하는 게
1: 네.
0: 뭐 잘 나가거나 잘 되는 건 괜찮은데 네. 아침에 나왔더니 가게 뭐가 망가져 있고 앉아 있고 풀리진 않고 손님은 안 오지 더워 죽겠지
1: 맞아요.
0: 집에서 뭐 투정부리지
1: 맞아요 뭐 새지
0: 그러니까
1: 뭐
0: 돌아버리는
1: 고장나지.
0: 거예요 막 사람이
1: 맞아요. 이게 또 그런 게 한 번에 또 다 닥치잖아요. 근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뭐 고장 났어 또 저희 집에 갑자기 뭐 파이어 알람 막 갑자기 울리고 뭐 고지서 날라왔는데 평생 안 나오던 것도 갑자기 오고 그러면 그냥 해결하면 되는데
0: 네.
1: 짜증낸다고 뭐가 해결이 되겠어요?
0: 안 돼요.
1: 근데도 벌써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죠.
0: 그러니까 괜히 이게 그 폭탄이 엉뚱한 사람한테
1: 맞아요.
0: 가는 거야. 때로는 뭐 온 손님한테도 가고
1: 그리고 결국 또 본인한테도 가지 않아요?
0: 아 그럼요.
1: 네. 어떻게 막 할 대상은 없으니까
0: 그렇죠.
1: 이거는 폭파는 해야 되겠고 본인한테 막 건강에 나쁩니다.
0: 자, 근데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1: 어쩌겠어요. 더운데 더운데 추워도 이상한 거예요.
0: 그러니까
1: 네.
0: 그래서 이 시간이 남아 뭐 일주일에 한 번 코너지만 우리와 함께
1: 네.
0: 아마 단어 하나만 내도 그때 추억들이 아마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올 거예요.
1: 네.
0: 예. 자 그래서 네. 우리 저 세인트님 한국에 있는 세인트님 라디오는 내 친구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서울에는 비 오고 그렇게 덥대요.
1: 장마
0: 숨을 못 쉰대요.
1: 거기도 습기도 있고
0: 예, 그런 것 같아요.
1: 서울에 계신 분도 힘내십시오.
0: 예. 네. 자 오늘은 어떤
1: 그래서 오늘
0: 해볼까요?
1: 그땐 그랬지는
0: 네, 네.
1: 우리 여름
0: 여름
1: 추억의 여름
0: 그렇지
1: 네. 그 이제 방학 때문에 지금 여름 방학이니까 그렇죠. 뭐 수영장도 갔고 수영장 가도 수영할 수도 없잖아요.
0: 우리 라빈 씨 어렸을 때는 어느 수영장을 갔습니까?
1: 그 기억은 안 나는데요. 네. 무슨 장충 체육관 그런 그 거기는 수영장은 없나요? 모르겠어요.
0: 모르겠어요.
1: 네. 하여튼 그 수영장도 갔고 이제 아빠가 이제 휴가시니까 뭐 이제 해운대도 가고 그럼 이제
0: 그렇지.
1: 물도 뜨겁고 그런데 제가 이제 가만히 이제 이거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그 수영 모자가 다 똑같았단 말이에요. 네, 꽃무늬 있는 거 뭔지 아세요?
0: 그렇죠. 네. 꽃무늬 달린 거. 네.
1: 꽃무늬 달린 거. 그래서 네, 이렇게 뉴스나 이런데 뭐 해변가에 오늘 뭐 인원이 얼마가 있고 뭐 수영하지도 아, 못하고 다들 예, 서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쫙 비치면 수영 모자 다 똑같아요.
0: 네. 다 똑같아요.
1: 다 똑같고 애들은 다 여기 튜브 끼고
0: 주로
1: 있고.
0: 주로 분홍 분홍색에 노란 꽃이 달려 있어.
1: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아. 그래서 다 이렇게 꽃무늬 달린 수영모 있고 여기 이제 튜브 끼고 있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물놀이 하고 나오면 이제 앉아갖고 뭐 수박 같은 거 먹고 또 들어가서 놀고 하루 종일 그렇게 놀고 들어오고 놀고 들어오고 막 갔다 오면은 막 타가지고 살 다 벗겨지고 그러잖아요.
0: 예, 예.
1: 그런 추억도 있고 또 어 이제 저는 아파트 살았으니까 한 5시, 6시 이제 한참 해가 막 뜨겁다가 좀 식으려고 할 때 이제 엄마가 이렇게 대야에다가 물 담아준단 말이에요. 앞에 좀 이렇게 뿌려. 그래서 열 좀 식히라고 그러면은 이 바닥에서 이렇게 싹 올라오는 흙냄새 같은 게 있는데 그렇지. 그 냄새가 갑자기 아까 탁 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0: 남자인 저는 이제 그 집에서는 이제 등목이라고 그러죠.
1: 네, 그러니까
0: 엎드려서. 위에를 벗고 엎드려 네, 있으면 네. 바가지로 그 찬물을 시원하는 거. 아유, 무지하게 시원하죠.
1: 너무 차가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맞아요.
0: 저희 어렸을 때는 그 네. 타워 호텔이라고 있었어요.
1: 네.
0: 거기 수영장이 아주 그 잘 나가는 사람들만 모이는
1: 타워
0: 데라서
1: 수영장.
0: 수영을 하러 가는 게 아니고 폼 잡으러 가는 거야 거기는. 그 당시에 그 미끄럼틀이 하이슬라이드라고 이렇게 미끄럼 타고 내려오는 거.
1: 그게 유행이었었고. 거기 가면.
0: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 네. 다 그게 한 번씩 네. 그게 유행이었었고. 그러니까 제 어렸을 때 그 주기로는 사직동에 수영장이 하나 있었고
1: 네.
0: 유명한 데가.
1: 네.
0: 그리고 그 스카이웨이라고 북악산 그 거기에
1: 북악 스카이웨이
0: 또 네. 수영장이 있었고
1: 네.
0: 뭐 그랬던 저의 그 시절에는 그런
1: 저는
0: 추억들이
1: 그냥 뭐
0: 있는 것 같아요.
1: 엄마랑 우리 사촌들이랑 이제 네, 날 네. 잡아서 이제 가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되게 좋았던 게 북옥 하와이.
0: 아 온천.
1: 근데 거기 이제 수영장 있어가지고
0: 수영장 있죠.
1: 거기서
0: 예,
1: 이제
0: 예.
1: 물 미끄럼틀 타고 막 너무 그렇게 좋았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0: 그런가 하면 네. 북옥도 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는 데가 온양 온천을 가면
1: 맞아요. 예.
0: 수영장이 있었고.
1: 네네. 그러니까 북옥 하와이 가서 수영장에서는 우리가 놀고
0: 그렇지.
1: 뭐 온천이나 이제 이런 데 넘어가면은 이제 엄마나 저희 할머니 아빠 휴가철을 되면 온 가족이 다 출동하잖아요.
0: 그렇죠.
1: 저희 할머니
0: 예,
1: 또
0: 예.
1: 같이 살았거든요.
0: 예, 예, 예.
1: 할머니까지 다 같이 가서 실컷 놀고 오고 막 갔다 와서 살 다 벗겨지고 까지고 막 그런 게 있었죠.
0: 맞아요. 비비안님 맞아요. 북옥 온천. 여름에 이제 피서를
1: 네.
0: 가면
1: 네.
0: 아까 그 우리 라빈 씨가 벨리에 가서 타고 왔다시피
1: 네.
0: 나름대로 이 오일을 바른데도
1: 네.
0: 너무 태워가지고 밤에는 익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1: 네. 맞아요.
0: 그리고 나면 뭐 며칠 지나면 다 껍데기 벗겨지고
1: 막 후끈후끈 막 달아오르면서
0: 기죠.
1: 진짜 네. 너무 더웠는데 네. 또 더운 만큼 또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0: 그러니까요.
1: 계곡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저희는
0: 계곡. 네. 아 그럼요. 네. 시원하니까.
1: 그리고 계곡에서 찍은 사진 보면 못난이 못난이 그런 못난이가 없어요. 근데도 좋다고 뭐 젖어가지고 머리 쭉 달라붙어 있는데 거기서 또 신나게 놀고 거기 이제 계곡물에 이제 막 과일 담가 놓잖아요.
0: 네네.
1: 뭐 이제 그런 것도 먹고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리고 저희 그 저녁만 되면 저녁 먹고 치우고 나면 엄마가 불 다 끄라고 그래요 집에. 아 불 하나면 더 덥다고. 이제 불 다 끄고 앉아가지고 남양 특집 이런 거 보잖아요.
0: 무서운 얘기, 네. 무서운 얘기.
1: 그리고 막 뭐 얘기 우리 할머니 막 옛날 얘기 듣고 있고 그럼 이제 우리 엄마가 뭐 이렇게 옥수수 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오시고
0: 그렇죠.
1: 그렇게 분명히 앉아서 TV 봤는데 어느새 다 식구들 다 누워 있고 그쵸 마루 바닥에 다
0: 그렇죠.
1: 같이 누워 있고 그러다가 자고 한쪽에 모기향 에프킬라 그죠?
0: 꼭 기본적으로 모기향이 있어야죠.
1: 네,
0: 향 냄새 나는 거.
1: 그 모기향이 딱 좋은 냄새가 좋더라고요.
0: 아, 구수하죠.
1: 그래서 우리 네. 할머니가 맨날 저보고 회충했어서 그렇다고 회충약 먹으라고 그 초록색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되는 거 타면서 이렇게 밑으로 똑똑 떨어지잖아요.
0: 네.
1: 그런 것도 있고.
0: 저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나 동네 그 가면 그 무서운 얘기 중에
1: 네.
0: 가장 기억나는 거 두 가지는 한 가지는. 옛날에는 다 재래식 화장실이라서
1: 네.
0: 밑에 구멍이 다 뚫려 있었어요.
1: 네.
0: 수세식이 아니라서
1: 네.
0: 그래서 밑에서 네. 빨간 손이 올라오고 어, 파란 손이 올라온다.
1: 네.
0: 그리고 뭐 어, 가면 그 이 무덤에서 나와서 내 다리 내놔 그리고 따라온다.
1: 그게 전설의 그러고. 고향이었잖아요.
0: 그 그런 얘기가 우리는 아주
1: 전설의 고향 그거 진짜 너무 너무 무서웠죠. 네. 구미호보다 더 무서웠잖아요. 파격적으로
0: 그렇죠.
1: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뭐 그러고 하여튼 근데 그런 거는. 불을 끄고 보아야 그럼. 또 재밌고 그렇게 간식 먹다가 또 뭐 아이스크림 먹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런 여름에 그런 여름은 또 여름 나름대로 그런 추억과 낭만이 또 있어요.
0: 네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1: 아주 좋습니다.
0: 저는 그 어, 그러니까 우리 저희 어, 외가 쪽이지.
1: 네.
0: 외가 쪽이 이북 평양에서 이제 어. 6.25 때 내려와서 자리 잡은 데가 강원도 화천이란 데예요.
1: 네.
0: 그래서 제 사촌인 그 노사연 씨는 화천에서 자랐어요.
1: 아, 네.
0: 그러다가 춘천 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 네.
0: 서울로 대학을 왔는데
1: 네.
0: 그게 화천이 고향이라서 저희는 여름에는 이제 화천으로 가는 피서를
1: 거예요.
0: 가는
1: 오.
0: 거예요. 그럼 거기가 이제 뭐 댐도 있고 강줄기가 있어서
1: 네. 거긴 뭐 별로 안 더울 것 같아요.
0: 그래도 더워요.
1: 네.
0: 그래도 강물이 시원하니까.
1: 그쵸.
0: 그럼 이제 할머니네 집 가서 한 일주일 여름에
1: 맞아요.
0: 피서 갔다 오면
1: 네.
0: 아까 라빈 씨
1: 네.
0: 얘기한 대로
1: 네.
0: 무서운 얘기 해줘서
1: 맞아요.
0: 어,
1: 그도 시골은 화장실 바깥에 있잖아요.
0: 똥이 매러운데 똥 싸러 못 가는
1: 다
0: 거야.
1: 다 깨우는 거지 옆에.
0: 참는 거야. 무서우니까. 아니면
1: 네.
0: 누구 보고 같이 가서
1: 아니 요강을 주시는데 사용할 줄을 모르고
0: 아,
1: 그때 그 이렇게 또 여름은 또
0: 네.
1: 그런 시골의 추억도 또 있기도 있어요.
0: 아,
1: 저는
0: 네.
1: 시골이 아니라 저희 친구 외갓집에 이제 쫓아갔는데 그 시골 냄새가 또 있잖아요.
0: 네,
1: 그
0: 아, 그럼
1: 아주
0: 있죠.
1: 좋은 냄새. 네.
0: 그
1: 뭐 또 석양지고 막 이제 이러고. 근데 그러면 그때까지는 참 좋은데
0: 네.
1: 화장실 한번 이제 다 같이 우르르 갔다 온 다음에는 이제 절대 뭐 수박 같은 거 안 먹고
0: 네.
1: 그리고 아, 정 안 되겠으면 진짜 막 깨우고 같이 그리고 문 밖에서 노래 부르라 그러잖아요.
0: 아, 그럼. 야 있지 어디 안 갔지 그러면 아 걱정 마 그러면 소리 안 나면
1: 네,
0: 아이 시시하게 기다리래
1: 노래 부르라고
0: 그럼 그러는 거야
1: 맞아요
0: 그랬던 기억이고
1: 네
0: 자
1: 아, 재밌네요
0: 우리 비비안님이 모기장 안에서 전설의 고향 튀기 무서웠죠 밤
1: 어,
0: 12시에
1: 맞아요.
0: 나온다고
1: 맞아요 왜 꼭 12시에 나온다 그러죠
0: 모르죠
1: 8시에 나오면 안 되나
0: 그러니까
1: 좀 11시 좀 일찍 나오면 안 되나
0: 그러니까 말이야 아이고 SK 사장님 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화이팅입니다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재미였었고
1: 네.
0: 그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있는 게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1: 맞아요.
0: 사실 지금 우리 비비안 씨를 비롯해서 모든 어 사람들이
1: 네.
0: 다 그런 추억이 없이는
1: 네.
0: 그러니까 저는 시골촌 아 그러니까 서울촌 놈이에요.
1: 네, 네, 네.
0: 서울 위에는 간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간 데가 강원도 화천이라서
1: 네.
0: 할머님 집에 간 건데
1: 얼마나 다행이에요.
0: 사실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
1: 네.
0: 중에서 이 지방 쪽이 고향이셨던 분들은 저희보다는 훨씬 더 추억거리가 많을
1: 맞아요.
0: 거예요.
1: 더 얘기거리도 많고
0: 여름이 되면 이제 평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1: 맞아요.
0: 어, 이렇게 마루같이 이렇게
1: 네.
0: 해놓고 거기
1: 네.
0: 동네 분들이 다 모여서
1: 모여가지고.
0: 어른들은 막걸리 한잔 하시고 아이들은 그 옆에서 안주 집어 먹느라 그러고
1: 네.
0: 담배 심부름 갔다 오고
1: 그러다가 이제 어른들 화토 이제 펼치면
0: 네.
1: 그 옆에서 또 조금 이제 구전도 좀 받고
0: 아, 그럼
1: 뭐
0: 예.
1: 화토 치다가 뭐 담배 심부름도 좀 하고 뭐 막걸리도 사러 갔다 오고
0: 네네네.
1: 막걸리 사러 갔다 오면서 조금 훌쩍훌쩍 마시고
0: 그럼
1: 가죠.
0: 그리고 제 기억에는 저 때는 주로 방앗간에서 막걸리를
1: 어.
0: 이렇게 제조를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밀주지 일종의
1: 네.
0: 그래서 그걸 주면 그거 한 모금 먹어보느라고
1: 너무 센데 아기가 먹기에
0: 그러니까 그때 기억에
1: 네.
0: 어 시금털털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맛이.
1: 그래서 약간 어른들이 어른들도 좀 이상해. 네. 애를 왜 설탕을 어. 먹여 설탕 타가지고 먹여보라고. 그래서 애가 좀 취하면 또 와 재밌다 그러고 또 용돈도 주시고 또 노래도 부르고 재롱도 부리고 맞아요. 막 그랬던 것 같아요.
0: 솔직히 저는 고등학교 때
1: 네.
0: 이건 뭐 방송에서 좀 고백을 하는 거지만
1: 네. 술 못 드시잖아요.
0: 그, 술은 못 먹는데 담배를 폈어요 그 당시에.
1: 네.
0: 근데 어 이제 그 할머니 그 화천을 갔다가
1: 네.
0: 거기 동네 친구들하고
1: 네.
0: 그 강가 뚝에서
1: 네.
0: 홈잡고 담배 피다가
1: 불났어요?
0: 단속반한테 걸려가지고
1: 네.
0: 방학 끝나고 학교 가니까
1: 네.
0: 아 누구 누구 나와 그런데 제 이름 부르더라고.
1: 어, 네.
0: 그러니까 춘천 경찰서에서 공문이 왔어요. 담배
1: 어머.
0: 피다 풍기문란으로.
1: 어.
0: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화장실 청소하고 정확. 정학 전에 그 뭐 경고 같은 거 받고 네. 매일 반성문 쓰고 그랬던 추억도 아유, 있었어.
1: 또 어떻게 그러다
0: 솔직히
1: 걸리셨어?
0: 솔직히 이제 고백하는데
1: 경찰 아저씨 무섭다.
0: 네, 그러니까. 네. 그때 뭐 추억이 뭐 초과할 수 없었죠. 그때는 저희가 머리 굉장히 짧게
1: 깎아머리. 네, 그리고 교복 입으셨을 거야.
0: 아 그러니까.
1: 아, 그때는
0: 사복을 입어도.
1: 예. 네,
0: 아, 경찰들
1: 나죠.
0: 보면 딱 알죠. 완전 애들이 꼬마들인데 뭐.
1: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 뭐 팥빙수.
0: 예. 네.
1: 팥빙수 저 때 그 제과점 팥빙수 말고 그 버스 정류장 앞에서 얼음으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0: 그 아마 이렇게 색소 같은 거
1: 맞아요
0: 칼라 있는 거 노란 거 파란
1: 초록색,
0: 거 초록색
1: 빨간색 그리고 그게 연유
0: 달면서 좀 써
1: 색소가 너무 돼서, 많이 넣어서
0: 너무 많이 싸구려가 돼가지고 그래도 그거 먹겠다고
1: 맞아요 애들 막 줄 서가지고
0: 그럼요.
1: 그럼 이제 위에서 엄마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거기서 봐 그러면은
0: 이렇게 파란 기계가 있어요
1: 맞아요.
0: 그럼 거기 얼음 큰 거 딱 걸고
1: 이렇게 줄줄줄줄
0: 돌리는 거야
1: 맞아요.
0: 그럼 그랬던
1: 그러다가 하도 거기서 이제 불량식품 사 먹는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 엄마들이 다 빙수 기계를 집에다 사죠 이렇게 곰돌이 같이 생긴 파란색 빙수기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막 이제 갈아가지고 그래도
0: 예.
1: 불량식품이 맛있어요.
0: 아 그게 맛있죠. 아,
1: 훨씬 맛있어요. 네. 그리고 무슨 색소인지도 모르죠 사실.
0: 아, 그러니까,
1: 그리고 뭐 젤린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미숫가루 잔뜩 팥은 별로 없고
0: 미숫가루
1: 잔뜩 물려주면은
0: 아마 라빈 씨 때는 없었지만 저희 때는 아이스 깨끼 장사가 있었어요.
1: 네.
0: 이렇게 네모난 통을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1: 아이스 깨끼
0: 그 안에 깨끼 그러니까 저
1: 깨끼가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인 거죠?
0: 네, 네, 그렇죠. 이렇게 좀 딱딱한 하드 그걸 보고 아이스 깨끼라고 그러는데
1: 네.
0: 팥 하드 저 또래 친구들이 이제 아이스 깨끼 장사를 하러 다니고
1: 알바
0: 그걸 사 먹고 네, 그런 기억이 나다가
1: 얼마였어요?
0: 5원인가 뭐
1: 5원?
0: 네, 10원 그, 아. 저 때는요 네. 10원이면 과자 사 먹을 때예요
1: 네.
0: 용돈이 될 때예요
1: 네.
0: 10원짜리 5원짜리가 있을 때니까
1: 네.
0: 좀 전세대니까 그랬었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차라는 게 처음 나와가지고
1: 아이차.
0: 저는 깜짝 놀랐어요 먹고 세상에
1: 맛있어서.
0: 이렇게 맛있는 게 있는 그래서 그거 아껴 먹느라고
1: 맞아요.
0: 예.
1: 근데 그러다 다 녹잖아요.
0: 그러니까 이게 손을 갖고 있으면 좀 녹아요.
1: 그렇죠. 이 손의 열기 때문에.
0: 그 물 되면 얼음하고 조금 먹고 없어지는 게 아까워가지고.
1: 맞아요.
0: 그랬던 추억이 있던 것 같아요.
1: 지금 그 아이차 얘기하다 보니까 아만나도 있잖아요.
0: 아만나 있죠. 예.
1: 그 약간 그린색 같은 거에다가
0: 예,
1: 안에
0: 예.
1: 팥 들어 있고.
0: 아 그럼요.
1: 그 이름을 진짜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지신 거죠.
0: 예.
1: 아만나.
0: 예.
1: 맞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 국민 물병이라고 그러죠. 델몬트
0: 예.
1: 그 유리병.
0: 아 그럼요.
1: 거기 이제 오렌지 주스 다 먹고
0: 예.
1: 그 안에 보리차 물이나 옥수수차 물 넣어놓기.
0: 그렇죠.
1: 그것도,
0: 예.
1: 그것도 다 집집마다 그 물병은 진짜 다 있는 것 같아요.
0: 예.
1: 여름 얘기가 진짜 끝이 없네요.
0: 우리 서준님 대학 2학년 여름방학 때 6명 친구들과 기타 들고 장항선 기타 타고 대천으로 캠핑 갔던
1: 멋지다.
0: 아, 그 당시는요.
1: 네.
0: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제 그 청량리에 가면
1: 네.
0: 열차를 타고 가야 돼요. 기차를.
1: 청량리에서 어디까지요?
0: 뭐 춘천 가는 기차인데 가다가 네. 중간에 강촌이란 데서 내리면 강촌이 이렇게 자갈밭으로 돼 있고
1: 네.
0: 거기가 이제 젊은이들이 캠프 치고 야영하는 장소예요.
1: 멋있다. 네.
0: 학교에 단체로 가고.
1: 네.
0: 그럼 이제 기차를 타고 가면 중간에 이렇게 그 연결칸 있죠?
1: 네네네.
0: 거기가 바람이 막 불면서
1: 네.
0: 그 영화에도 나오는
1: 맞아요.
0: 그런데
1: 네.
0: 그런 데서 멋지게 담배 피면 뭐 풍나는 건
1: 그래서 불나요.
0: 네. 그래가지고 우리 서준님 같이 그런 데
1: 네.
0: 가면
1: 네.
0: 이제 뭐 야외 전축이라고 그래요. 야전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간이 전축이죠.
1: 네네.
0: 그때는 이제 LP판 시대되니까
1: 네.
0: 그걸 음악 틀어놓고 막 고고라고 그랬죠. 우리 춤추고 뭐 그 이렇게 그 그릇 같은 거 갖고 와서 주로 이제 끓여 먹는 게 라면이에요. 밥도 잘 못 해 먹어요.
1: 기차에서 라면을 끓여 먹어요.
0: 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소주 몰래 갖고 와서
1: 맞아요.
0: 소주들 먹고
1: 네.
0: 이제 거기 온 것도 여자 학생들하고 어울려서 혼나게 고고 치고. 근데 저는
1: 네.
0: 괜찮았던 게 그때 기타를 조금 칠 줄 알았어요.
1: 아 멋있었겠다.
0: 그래가지고 제 친구하고 둘이서.
1: 네.
0: 듀엣으로 그 당시 어니언스가 그 편지 같은
1: 편지.
0: 걸 듀엣으로 기타 치면서 부르잖아요.
1: 말 없이
0: 그러면
1: 그건가요?
0: 남자들한테는 적의 대상이 되고 왜냐하면 너무 관심을 끄니까.
1: 네.
0: 그다음에 여자들은 이렇게 옹기종기 앞에 앉아서 앵콜하면서 괜히 우리는 딴 데 쳐다보고 폰 잡고 있고
1: 부심한 척.
0: 네. 저도 그 덕을 많이 봤어요.
1: 근데 키도 크고 뭐 기타도 잘 치고 그러셔갖고 인기 진짜 많으셨겠어요.
0: 그러니까요.
1: 뭐 부모님, 확 피시고.
0: 네, 부모님이 주신 목소리 덕분에 아주 굉장히 저는 살면서 덕을 많이 봤습니다.
1: 재밌었겠네요.
0: 아, 예, 그랬던 것 같아요.
1: 그러면은 그 노래 듣던 여학생들이나 또 남학생들 다 이렇게 같은 곳에 또 내리나요?
0: 아니 내린 게 아니고
1: 목적지는 달라요.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촌에 가면 다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좋은데 바위에 걸터 앉아서
1: 네,
0: 노래를 부르고
1: 앉아.
0: 있으면 네. 쉽게 얘기해서 여기 게릴라 콘서트식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1: 그렇겠죠.
0: 그러니까 팀별로 모이는데 잘하는 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1: 그렇죠. 아무래도.
0: 네. 그래서 그런 덕도 많이 봤었고.
1: 여름의 낭만이네요. 네.
0: 자, 얘기 나온 김에
1: 네.
0: 우리 라빈 씨 학창 시절로 잠깐 돌아가 보자고요.
1: 저 학창 여름의 학창 시절이요?
0: 아, 뭐 여름이고 가을이고.
1: 왜냐면 저희 학창 시절을 캐고 싶어 하시나요?
0: 아니, 그게 아니고 학교 앞에는 항상 떡볶이집이나 그렇죠. 분식집이 있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면 거기 많이 들르잖아요.
1: 즉석 떡볶이.
0: 예.
1: 네, 맞아요.
0: 혹시 남학생들이 찾아오고 그러진 않던가요?
1: 저는 그때 제가 진선여중을 다녔는데
0: 네네.
1: 중동이 요 개포동으로 이사 왔어요.
0: 아,
1: 저 다른 데 있다가.
0: 예, 예,
1: 그래서
0: 예.
1: 제가 타고 다니는 버스를 타면 제 83-1인가 뭐 그런 버스를 탔는데
0: 네.
1: 버스를 타면은 휘문도 타고 영동도 타고 마지막 정거장에 중동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1: 근데 뭐 거기서 이렇게 근데 이제 일부러 이름표 달잖아요.
0: 네, 예.
1: 근데 그거는 좀 원래 이거 학교 나오면 이름표 떼야 되는데
0: 네, 네, 네.
1: 그거 안 떼고 약간 그렇게 깜찍하게 그렇게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1: 그리고 뭐 학교 앞에
0: 예.
1: 남학생들이 찾아오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저희 워낙 불교 학교여가지고.
0: 아, 불교 학교예요?
1: 저 진선이야 중에 불교 학교여서 좀 엄했죠.
0: 그랬구나.
1: 네. 재밌었습니다.
0: 그랬구나. 저희 때는 이제 그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미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1: 네.
0: 그때는 편지 세대예요.
1: 고등학교 때 미팅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0: 안 되지만
1: 그러니까 정확을 맞죠.
0: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가발 쓰고 다녔다는
1: 네.
0: 거.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편지 세대라서
1: 네, 네.
0: 미팅을 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1: 네,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여고 누구다 그러면. 건너 통해서 편지를 건네주는 거야.
1: 그게 펜팔하고는 다른 거죠.
0: 펜팔하고 다른 거죠. 이 쪽지를 건네주는 거야.
1: 네.
0: 예를 들어서 니네 학교 앞에 어디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1: 네.
0: 나와라. 그러면 이제 친구 두 명 데리고 나와라.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세 명이 가서
1: 네.
0: 뭐 장소에 기다리면
1: 네.
0: 제 아는 친구가 두 명을 와서 이제 머릿수를 맞춰야 되니까.
1: 네네네. 네, 네.
0: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미팅이 시작이 되는 거죠.
1: 빵집 가서
0: 그
1: 빵
0: 뭐 빵집
1: 먹고
0: 빵집 내지는
1: 먹고.
0: 주로 분식집.
1: 네.
0: 아니면 이제 저희는 중국집이 아니고 저희는 그 당시 이제 청요리집이라고 그랬어요.
1: 청요리.
0: 예, 예.
1: 학생들이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0: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1: 네.
0: 어쩌다 한번 폼은 잡아야 되니까. 야 좀
1: 네?
0: 내놔봐 그래가지고 있는 척하고 잘 보여야 되니까.
1: 모아서.
0: 그럼요.
1: 네.
0: 일단 잘난 척을 해야 되니까.
1: 네,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돈 한번 쓰고 한 달 이제 안 쓰는
1: 그쵸,
0: 거죠.
1: 그렇죠. 걸어 다니고.
0: 예예. 예. 그랬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랬던
1: 네.
0: 거죠. 자, 미국에서 그러면 고등학교 다니셨나요?
1: 네.
0: 그럼 미국 고등학교 생활은 어땠어요?
1: 미국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제가 어중뛰게 왔으니까 영어도 못해. 그리고 썸머스쿨 다니는 거죠. ESL 썸머스쿨. 그 가면은 그냥 이렇게 동화책 같은 거 읽으면서
0: 네.
1: 뭐 this is a chair, 뭐 this is a desk 뭐 이런 거 하고 써서 내고 그냥 썸머스쿨 그냥 그랬어요. 그래도 길니까 여름방학이 길니까 그런 것도 뭐 나름은 재미는 있어요. 뭐 한국처럼 그렇게 아기자기한 재미는 없지만
0: 그렇지 조금 다르죠 문화가.
1: 네.
0: 자, 아까 처음에 우리 얘기했다시피 그 온천 얘기로 잠깐 돌아가서
1: 네.
0: 미국에는 보면 그래도 가장 가까이 가는 데가 이제 팜스프링을 많이 가잖아요.
1: 네.
0: 그 다음에 또 저쪽
1: 사하라 온천인가 한국
0: 예, 거기 많이 가고
1: 네.
0: 또 그 다음에 엔시노의 유황 온천이라고 또
1: 네,
0: 저쪽
1: 네.
0: 그 15번 쪽 가는 데가 있는데 그래도 팜스프링 쪽을 가장 많이 가는 것 같아요.
1: 네.
0: 지금 말씀하신 사하라 온천 많이 가고
1: 네, 네.
0: 그리고 간 김에 뭐 온천 갔다가 모롱고 카지노 가서 놀고
1: 네.
0: 그다음에 아울렛 가서 쇼핑하고
1: 맞아요.
0: 거의 그게 이제
1: 코스죠, 코스.
0: 코스로 돼 있잖아요.
1: 네.
0: 저희도 사실 지난번 조항조 콘서트 서른도 콘서트 했지만
1: 네.
0: 그쪽 그 판타지 스프링 가는 것도
1: 네.
0: 모롱고 다 지나가야 되고 사하라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1: 네, 네.
0: 뭐 많은 분들은 뭐 가시면서 오시면서 사하라 들리시고 어떤 분들은 사라의 방을 잡아놓고 숍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1: 뭐 다 각자 그러니까 특이하게 하면
0: 목적이
1: 되니까.
0: 완전 쇼가 아니고
1: 네네.
0: 사라의 방 잡아서 온천하시고
1: 간 김에
0: 고기 구워 먹고
1: 네.
0: 쇼 보고 오고
1: 맞아요.
0: 그다음에 아울렛 가서 쇼핑하고 모롱고 가서 놀고
1: 그렇게
0: 이렇게
1: 재밌죠,
0: 아예 패키지로 가는 게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차에서 타고 이동을 하는 거니까 차에서 네. 에어컨 그냥 쐬고 뭐 별로 그렇게 더위 내려서 잠깐이니까.
0: 예, 예, 네. 예. 그래서
1: 재밌네요.
0: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어렸을 때 추억을 우리가 다시 소환할 순 없지만
1: 네.
0: 사실 보통 이제 라미 씨도 그러시겠지만 자제분들 키우시면서
1: 네.
0: 어떤 계획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고
1: 골치 아파요.
0: 또 네. 이 여행 귀신이 있어요. 여행만 가려고 그러면 귀신이 무슨 일을 만들어서
1: 아,
0: 못
1: 무서워.
0: 가게 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전 남자니까
1: 네.
0: 어디 여행 가자 그러면 중요한 일을 만들어.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거야.
1: 누가 만들어?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0: 아니,
1: 아니에요?
0: 저절로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중요한 바이어가 그때 오는 거야.
1: 그럼
0: 난 못 가는 거야. 그걸 보고 우리 이제 여행 귀신, 여행 잡신이라고.
1: 그럼 어떻게 나머지 식구들은 어떻게 다 같이 못 가요?
0: 못 가는 거지.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약속을 못 지키니까.
1: 네.
0: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것도 좋지만
1: 네.
0: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번 주에 별일 없다 갑자기 가족들한테 아 그냥 하루 우리 팜스프링 갔다 올까? 그리고 그냥 훌쩍 가는 게
1: 네.
0: 진짜 남는 여행이라는
1: 그렇게 갔다가 방 없으면 어떡해요?
0: 뭐 없으면 어디서 자든지 간에 그것도 하나의 추억이고 내 얘기는
1: 네.
0: 그렇게 가야
1: 네.
0: 추억이 좀 남지 뭘 한번 맘먹고 가려고 그러면 뭐가 이래서 안 되고
1: 맞아요.
0: 저래서 안 되고
1: 맞아요.
0: 결국은
1: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0: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그때 이럴 줄 알았으면 지금도 그럴 걸 뭐 그런 얘기 하니까
1: 네,
0: 후회하지
1: 네, 네.
0: 말고
1: 네.
0: 여러분 하루하루 사시는 거 힘드신 거 아는데 조금이라도 짬이라고 기회가 되시면
1: 네.
0: 가족들하고 짐 싸고 그냥 훌쩍
1: 맞아요.
0: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1: 네.
0: 삶의 어떤 원기가 된단 말이죠.
1: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무계획의
0: 네.
1: 계획을 잡으라고
0: 네.
1: 뭐 이렇게 딱 짜서 그런 것도 좋지만
0: 네,
1: 가끔은
0: 네.
1: 좀 즉흥적으로
0: 그럼요.
1: 건강한 여름 나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아이고 샌디송님 아이고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비비아님 그땐 그랬지 재미나시다고
1: 감사합니다.
0: 네. 자 그랬어요.
1: 우리 다음 주 그땐 그랬지는 뭐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0: 여러분 혹시 그 저희 뭐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 있으면 저희 카카오톡으로 주제를 올려주시면 그걸로 저희가 또 끌어가는 그런 식 하겠습니다.
1: 다음 주 그땐 그랬지는 도시락 얘기를 좀 해보면
0: 도시락
1: 어떨까 싶어요.
0: 도시락 좋네요. 도시락
1: 네.
0: 얘기할 게 많아요. 저도.
1: 네, 도시락 뭐 반찬도 네. 있고.
0: 여름은 여름대로
1: 네.
0: 겨울은 겨울대로.
1: 맞아요.
0: 예를 들어서 그 도시락 얘기하면 그 난로 위에 도시락을 놓잖아요.
1: 싸꾸.
0: 근데 그게 자리를 잘 잡아야 따뜻합니다.
1: 중간에.
0: 밑에 놓으면 다 탑니다.
1: 맞아요.
0: 위엔 차갑고.
1: 맞아요.
0: 그런 얘기서부터 많습니다.
1: 네.
0: 사연이.
1: 여러분들 도시락 반찬은 뭐였는지 도시락
0: 네.
1: 주제로 우리 다음 주 화요일날 그땐 그랬지 함께 토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비비아님 텐트 쫙 치고 자고 그 시절 아침엔 줄이 쭉쭉. 그렇죠. 계란은 밑으로 그래야 따뜻해지고.
1: 네.
0: 자 오늘도 이렇게 시간
1: 네.
0: 내주셔서 감사하고.
1: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다음 이번 주
0: 금요일날
1: 다시 뵐게요.
0: 네.
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3: 213-381-2424 213-381-2424
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5: We will fight for you.
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6: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7: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6: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3: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6: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3: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6: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3: 213-427-5500 427-5500
5: 여보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7: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구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5: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7: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구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5: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7: 주소는

0: 당근 김치
1: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0: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2: 네, 나훈아의 사랑입니다. 제시카님 퇴근하시는군요. 네, 굿나잇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도

네, 나훈아의 사랑 함께 했습니다. 물론 나훈아 씨는 현역에서는 은퇴를 하긴 했지만 그가 남긴 이 노래들만큼은 우리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그런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세상이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인생의 진리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멀지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세 명의 귀인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부모님이 귀인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가르쳐줬던 선생님, 마지막으로 나의 배우자가 나의 귀인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은 세 가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아, 좀 참을 걸, 아, 좀 즐길 걸, 아, 좀 베풀 걸. 여러분은 좀 후회가 덜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우리 세 가지 재산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재산은 건강이고, 그 다음이 이제 경제적으로 돈이고, 그 다음이 좋은 사람. 그런가 하면 세 가지 복도 있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는 거.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잘 주무시고 또 잘 먹고 잘 웃기만 하면 인생의 세 가지 복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0: 네, 당신은 누구시길래 수봉 언니의 음성이었습니다. 아, 비비안님 어제 마지막 선곡이 나훈아 씨의 꽃당신이란 노래였습니다. 아, 라치는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재밌다고. 예. 라치는 무엇이길래 여기서 이렇게 즐거운가요? 그렇게 하면 괜찮은가요?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2: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4: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6: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7: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6: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7: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6: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7: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6: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8: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9: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0: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 날 여러분 지루하실 텐데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이렇게 함께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화요일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힘내시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하여 안치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면서 저 권위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너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2: LA 피라모닉은 8월 헐리우드볼에서 거슈인, 번스타인 등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번스타인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중 심포닉 댄스와 거슈인의 파리의 미국인 등 미국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으로 헐리우드볼 무대에 처음으로 오릅니다. 별빛 아래 펼쳐지는 이 음악회의 티켓은 헐리우드볼.com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3: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4: 스탠톤 아울렛에는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짜리가 오픈 특가 $1,877, 또한 딤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
3: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4: 푸짐한 경품 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3: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5: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안녕!

0: PPAUSA.com.
1: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 역시 벤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3: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4: 네, 어제 이 시간에는 냉장고의 탄생 그리고 냉장고로 인해서 바뀐 사회, 사람 얘기를 좀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역시 냉장고와 관련된 얘기, 여름철에 냉장고는 조금 달라야 된답니다. 그렇죠.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문을 자주 열게 되잖아요. 딱 붙어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냉장 효율, 냉동 효율 저하가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자, 일단 냉장실은요, 70% 이하로 음식을 채워야 됩니다. 냉기가 잘 순환해야 내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음식이 가득 차 있으면은 냉기 순환이 막혀서 특정 부위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에 냉동실은요, 가득 채우십시오. 오히려 음식물이 서로 냉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꽉 채울수록 전기요금도 절약되고 온도가 잘 유지된다고 합니다. 자, 특히 여름철에 뜨거운 음식 바로 넣으면 내부 온도가 순간적으로 급상승해서 주변 음식까지 쉽게 부패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온에서 식힌 후 넣어주시고요. 냉장고 문을 10초간 열어두면 떨어진 온도로 회복하는데 30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필요한 재료 머릿속으로 한번 다 생각해보고 문 여는 순간 빨리 손을 움직여서 한꺼번에 꺼내는 습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냉장고 문 테두리에 고무 패킹에 이물질이 끼거나 헐거워지면 찬 공기가 알게 모르게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내부 습기가 차고 성해가 생기는데요. 자, 점거하는 방법. 지폐 한 장을 고무 패킹 사이에 끼우고 문을 닫은 뒤 당겨보세요. 지폐가 힘없이 그냥 떨어지면 아, 패킹 교체 때가 됐구나, 또 청소가 필요하구나 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네, 여름철 식중독은 뭐 상온에 있던 음식을 잘못 먹어서 뿐이 아니라 냉장고에 보관했던 음식 또 재료로 요리를 하고 난 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될 텐데요. 일단 육류나 생선은 핏물을 제거한 뒤에 한번 먹을 만큼의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고 가장 안쪽, 그러니까 가장 찬 곳에 보관하십시오. 문쪽 수납함은 아무래도 온도 변화가 크겠죠. 변질되기 쉬운 우유나 밀폐되지 않은 양념류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냉장고 없는 여름철,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그만큼 잘 관리해서 좋은 혜택 많이 누려야 되겠죠.
3: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 순복음 진주초대교회 전대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에 관하여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4: 그리고 그 언약계는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계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언약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이 성전을 가르쳐서 한다. 그런데 이 언약계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만나 항아리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뭐로만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동안 내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여호와께서 너는 말씀으로 산다.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고백하는 우리는 바로 말씀 따라가며 말씀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다. 기본들이 십계명이죠. 그 다음에 이웃사랑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무엇입니까? 아내가 남편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 사랑하지 못하는 주제에 누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는데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희 세상의 빛이다. 너희 세상 소금이다. 빛은 착한 행위가 소금은 고르게 하는 말 합행케 하는 말입니다. 집안 사람에게 먼저 비춰야 된다. 집안 사람한테 남에게 비추는 게 아니고 집안 사람한테 먼저 비춰. 등불 앞에서 만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 전하니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적인 십계명이나 고지만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제 몸처럼 아내는 남편을 내 머리처럼 그 사람이 무식하든 무식하지 않든 그 사람의 말 성경이 떠나지 않는데도 옳든 옳지 않든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되고 남편 아내의 말에 자기 몸처럼 마음에 아내가 싫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죠. 사랑은 죄를 용서해주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탐하지 않는다. 아멘. 사랑은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지금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는 조건에서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택한 자입니다. 그 택한 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고백한 여러분과 나는 누구도 다 이 성경책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성경책이 무엇이냐? 바로 신약, 구약, 바로 언약책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를 뭘 맺고? 언약을 맺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준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준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신약에서는 구약의 언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같이 합쳐져서 선포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신약의 말씀을 전혀 몰라도 천국을 갑니다. 하지만 신약의 사람은 구약의 언약의 말씀과 주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이 합쳐져야 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신약으로 볼 때 설교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설교도 마찬가지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왔으면 좋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죽게 와서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사가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야 너는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니?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의 사랑과 내 옷을 레몬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를 향하라 영생을 얻는다. 신약에 와서 계명을 지키면 영생한다, 뜻대로 하면 영생한다, 회개하면 영생한다, 율법을 지키면 영생한다, 이 말을 신약으로서는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나 계명이나 뜻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이다. 아멘. 이 율법이나 계명이나 하나님의 뜻은 다 하나를 독한다, 즉 택한 자를 뭘 맺고 바로 언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모세오경. 그 중에서 바로 출애굽 사상. 출애굽 사상은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를 믿기 전,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서 고백하는 가정과 그에게 말씀을 주는 가정과 그리고 민수민 생활하는 가정과 즉 교회 생활하는 가정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가정을 설명하는 장면이다. 아멘. 그런데 이 신명기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그 과정에서 다수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의 속과 구름과 바다에 다 세례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신령한 반석에서 맞은 그 반석과 그리스도 하지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강력해서 멸망을 받았느니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다시 생각나고자 하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를 멸했었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즉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는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즉 출애굽기 15장 2절에 고백하게 되죠.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민수기 생활 38년 동안의 목회 생활하면서 성경에 보면 그들의 다수가 멸망당한 사실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까닭에 또 자기가 자문하는 까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는 열주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대신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그 과정에서 자기 자녀들과 자기 손자들과 자기 친구들과 자기 제자들 나온 앞에서 정말 모압 평지에서 정말 피를 토하는 그런 심력으로 설교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율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속한 목적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아멘. 자 결론부터 보여주겠습니다. 신명기 27장 8절 9절 10절 그럼 율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백성은 반드시 행해야 될 말씀이다. 아멘. 율법은 뭐냐? 하나님이 행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신명기 27장 결론부터 보여줍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 더불어 온 이스라엘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잠잠이들아 오늘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여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다. 아멘. 율법은 명령과 규례고 아버지 말씀입니다. 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까? 지금 마지막 설교하고 자기는 열주에 돌아갑니다.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게 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율법을 애서로 그냥 길어듣고 흘리면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율법이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지킬 필요 없다. 율법을 지키는 게 헛되다고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 말들 듣지 말고 왜 모세가 예수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1장부터 32장까지 피를 토하는 그 신령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설명했겠나? 그만치 율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로 우리가 필요하다. 왜?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결론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입니다. 율법의 결론입니다.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백한 민족에게 율법에 복종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모세가 율법을 가르치기만 가르치다 아니다. 철저하게 지켜 행하라고, 지켜 행하라고, 지켜 행하라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지켜 행하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왜? 율법은 허상 아니고 뭐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허상 아니고 뭐다? 생명이기 때문에. 30장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다, 내가 오늘 내게 전한 이 모든 말을 너희는 마음에 두고 내 자녀에게 명백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상 아니고 너희의 생명. 율법은 허상 아니고 생명이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신약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왜? 아버지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했고, 나중에 설명했지만 신명기에서 이 언약의 말씀은, 이 율법은 너희 조상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단 말은 이 율법이고,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뭐다? 생명이기 때문이다. 근데 그것은 구약 아닙니까? 그러면 신약을 보기 드리겠습니다. 누가 보면 10장 25절부터 28절을 보게 되면 어떤 율법사가 주께 와서 묻자 오되, 어떤 누가요? 율법사가 주께 와서 묻자 되. 자,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자 화면 들어갑니다. 시작.
5: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4: 자, 율법사가 주님께 와서 영생의 주인 대신 영생의 주인 대신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말을 대답하는 거 보십시오. 계속해서
5: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4: 많은 사람이 율법에서 몰라서 그래요. 다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해 가려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하시오, 내가 어떻게 읽느냐? 시작.
5: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4: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은 다른 말은 못 얻는다. 영생.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왜 설명합니까?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인도하는 입장에서 다수가 멸망당한 것을 너무나 잘 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아닌 나보다 능력이 없는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면 그들이 모세가 전하는 율법도 듣지 않았다면 여호수아 전하는 율법을 듣고도 그들이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정말로 애타는 심정으로 때로는 큰 소리치면서 때로는 애원하는 소리라며 그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계속 강조하는 법입니다. 아멘. 바로 이 율법은 바로 허상 아니고 뭐다? 생명. 다시 신명기입니다. 32장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전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상 아니고 뭐다? 생명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영생을 얻는 법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즉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며, 이름을 예수라 죄에서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고백했다면 우리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결국 뭐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래. 히브리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그 위에 뭐가 있다? 히브리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즉 모든 성경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준다. 그 예수 믿는 사람도 반드시 죽게 된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데 죽은 데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 하여 또 다시 죽겠어. 계속해서 그 말이지 맞죠?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심판한다. 아멘. 성전에서. 마태복음의 7장입니다. 21절부터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내가 내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한 자가 내게 떠나. 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서 뜻대로 행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하며 불법을 행한 사람은 지옥 간다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출애굽기 마태복음 5장 1절 주님께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쳐대 심리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계시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설명하면서 7장 21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니까 바이오 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륨형어 하나님이다. 고린도 10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맞아요? 그래. 다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가리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 대답해 가리라 바리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불렀던 것은 바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시작
5: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4: 성령이 아니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아멘. 바울이나 시몬아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는 세력이 하나님이 알게 했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인데 주님께서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 제자들이 나온 적 그 제자들에게 설명한 장면이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하매. 자,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를 고백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한다. 아멘. 그리고 7장입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다만 아버지. 자, 아까 주의 이름을 부른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전을 예수 이름을 부르고 나서 목회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목회하고 귀신 쫓아낸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목회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며 그러나 내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불법을 한다. 내가 떠나가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도 뜻대로 행한 사람은 천국 가고 뜻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종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해도 바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냐 불법을 한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고 설명합니다.
5: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4: 율법 안에는 규례와 법도가 들어있다.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 다음에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도 오고 온 가족도 오고 거기에 맞는 물질도 가져온다. 아멘. 이것이 규례입니다. 법도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행동들입니다. 아멘. 율법 안에는 제사법이 들어있고 우리가 행할 행동들이 들어있다. 아멘. 어떻게 행할 것을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늙어서도 그 법이 떠나지 아니하니라. 마땅히 행할 것을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네게 분부하여서 가르쳐 지키게 할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행동이 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율법인과 동시에 규례와 법도다.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 10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하나님을 뭐 하는 법이다?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10절입니다. 시작.
5: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4: 자,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비로소 자녀에게 잘 가르치게 된다. 아멘. 13절에 지금 택한자 뭘 맺고? 언약이 다른 말로 율법이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택한자 뭘 맺고?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지금 신명기에서 지금 율법이 선다. 바로 언약의 말씀이 율법이다. 아멘. 택한자 뭘 맺고?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면 소유가 되고 제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돼서 10편 23편의 복을 다 누린다. 이 땅의 모든 복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는 축복의 복도 누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언약의 말씀을 아는 것이 능력이고 힘이다. 아멘. 그래. 다시 한번 더 시작.
5: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4: 다시 한번 더 13절에 시작.
5: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4: 자, 율법은 십계명이다. 율법은 언약이다. 근데 그 율법이 언약인데 율법이 십계명인데 여러분 십계명이 사라지겠어?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 안식일에 예배드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지금 예배드리죠. 그러면 율법이 사라졌다면 주일날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데 내 부모 공경할 필요 없고 사면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도덕적으로 계속 그들이 그런 짓 하는가? 왜?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는 행동이 움직인다. 율법 지킬 수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가늠하고 도둑질 할 수밖에 없어. 주일도 제 맘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아침에 한번 오면 되고 심지어 금요일로 와도 되고 토요일로 와도 된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목숨 바쳐서 지킨다.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 율법이 있다. 하나는 제의 율법 갈라디아서는 이것이 몽학선생의 율법, 이것이 에베소 2장 11절과 15절까지는 어머니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다. 아멘. 이것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사라진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와 뭘 맺자? 언약의 율법은 절대 사라지 않는다. 왜? 언약의 율법은 허상 아니고 뭐다? 생명이다. 자, 다시 신명기입니다. 4장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5: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4: 십계명은 다른 말로 율법이란다. 아멘. 그래요. 8절, 10절, 13절. 그런데 이 율법은 신명기 32장 46절에서 허상 아니고 뭐다? 생명. 신명기 32장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전한 모든 말씀은 너는 마음에 두고 내 자녀의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 행하라. 이는 너에게 허상 아니고 요거면 10장 25절에 시작.
5: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라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4: 무엇을 하여 뭐를 얻는다? 예수를 고백한 조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계속해서
5: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4: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면 그래서 몽학선생의 율법과 영생에 들어가는 율법은 다르다. 몽학선생의 율법은 예수를 고백함을 통해 사라지지만은 영생은 율법은 기본털이 십계명이다. 아멘. 지키게 근데 십계명은 이미 양심의 법으로 다 지킬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율법은 절대 지키는 게 어렵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져야 된다. 아멘. 절대로 허상 아니다. 머릿속에 잘 박히면 그래. 근데 재미나는 것은 율법은 지키기 어렵지. 자, 신명의 30절 다시 한번 더. 11절부터 15절하고 마칩니다. 시간이 되었어. 내가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을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받아야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렇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받아야 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할 것이 아니니라.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이고 내 마음 이를 행할 수 있다. 15절 크게 시작.
5: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4: 자,
5: 두었나니
4: 네가 이 땅에 복된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생명을 받을 것이고 네가 이 땅에 저주의 길로 가면 반드시 사망이 이른다. 그것을 네 앞에 두었으니 너희들이 심은 대로 거듭고 행한 대로 가면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복받기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받고 축복받는 것도 여러분이 하는 것이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 일이다. 단지 하나님이 천국 가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줄 것이고 여러분 가기 싫다면 천국 갈 수 길을 아는 게 이끌어 주지 않는다. 그 길로 네가 가기 원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지만 나 그 길이 싫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도 주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알고 따라오는 사람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문인 엄마가 전문인 자식이 있다 그는 잊을지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주고 말씀을 따라오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 부모가 그는 부모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이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은 드디어 온 것이야 너에 대해서 오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뭐하게 하게 해결하는 것은 복을 믿는다. 즉 율법을 믿는다. 율법과 복을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 너희가 정말 천국을 바라보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홈도 없이 책망화도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즉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
1: 지금까지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708-9135 031 지역 708-913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 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다윗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다윗도 아버지가 야 형들이 군대 갔는데 형들 면회 좀 하고 와. 그래서 어린 나이에 고등학생인데 어린 나이에 형을 면회하러 갔어요. 면회 갔더니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 어린 나이지만 저놈이 뭔데 하나님을 모욕해?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목숨 걸고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워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너무 좋아서 이 다윗에게 별 한 개 달아줬어요. 고등학생인데 사단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싸우는데 싸우는 데마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그랬더니 사울왕이 오해를 했어요. 이 다윗은 충성스럽게 싸우는데 다윗은 저놈이 인기가 좋네, 저놈이 언젠간 날 죽이고 지가 왕 되겠네, 오해를 해가지고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을 즉사하게 했어요. 다윗을 도와주면 그 집안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한테 도움도 못 받고 정말 살 길이 없고 대책이 없고 그래서 적진으로 망명을 갔어요. 적의 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그 나라에서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 살 길이 없이 임금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다른 나라에도 못 가고 진짜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즉사하게 했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왕을 만들어 주셨어요.
2: 아멘.
1: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합쳐서 안 좋았는데 합쳐서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조국이 망했어요. 전쟁에서 완전히 져가지고 자기 조국이 멸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죠. 어린 나이에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면 인생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국무총리로 만들어주셨어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이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망했어요. 근데 메대 나라의 총리가 또 됐어요. 그랬다가 이 페르시아와 메대가 싸미 붙어가지고 페르시아가 메대를 무찌르고 왕권을 잡았어요. 그랬는데 이 페르시아에서도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거는 고려가 2조가 된 사건하고 다른 거예요. 고려가 2조가 된 것은 한국 사람끼리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2조가 시작되면 고려 충신들 다 죽이는 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이 지배하다가 한국이 지배하다가 일본이 지배하는 거. 다른 민족이 지배하면 먼저 총리는 절대 안 쓰죠. 그런데 세 나라가 바뀌도록 바벨론 나라, 메대 나라, 파사 나라에서 계속 세 나라에서 총리를 계속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무슨 구원자야,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진짜 구약 말씀대로 사셨네. 이분이 구약 말씀대로 부활하셨네. 진짜 이분이 메시아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러다가 선교사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를 개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라마다 자기 민족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다 있어요. 로마도 자기들이 황제를 섬기, 자기들 신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다니면서 고생 즉사하게 하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결과에 이 사람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엄청 의도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 감옥에 갇히는 게 뭐가 좋아요? 감옥에서 나올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에다가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자기 제자들에게,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게 신약성경이 됐어요.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이 바울이 쓴 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약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 보일 때는 정말 안 좋은 거죠. 감옥에 갇혀서 의도맞고. 그런데 신약성경을 써서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게 됐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늘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가라,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라. 하나님이 순종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고 힘드시겠어요.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늘나라를 전하고 그랬는데 십자가에 달려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이건 선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저렇게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저렇게 죽어가는데 그건 정말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살려주셨어요.
2: 아멘.
1: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2: 아멘.
1: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2: 아멘.
1: 만왕의 왕이 되시고,
2: 아멘.
1: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2: 아멘.
1: 안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합해져서 아름답게 좋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2: 아멘.
1: 진짜 사랑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나는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진짜 나 사랑하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세 번이나 물어보셨어요. 너 진짜 나 사랑하냐?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래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하는데 그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이 없을까? 그래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연애하던 생각을 했어요. 연애할 때 사랑하던 생각을 했어. 연애할 때 그거랑 좀 섞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준비해 봤어요. 연애할 때를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사모해요. 첫 번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만나기는 싫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개떡같은 소리야. 그런 놈은 절대 만나지 마라. 사랑하는데 난 만나긴 싫어. 그런 놈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사랑하면 그냥 만나고 싶어. 해지면은 또 보고 싶어. 할렐루야.
2: 아멘.
1: 하나님도 사랑하면 그냥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시작.
2: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1: 아멘. 아멘. 이건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께 바라는 게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한 가지가 뭐냐? 나 그거 구하는데요,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야, 하나님이 이 말씀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 좋으셨을까. 말 한마디 해도 하나님 나 예배하는 게 소원이에요. 나 아주 성전서 먹고 자고 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다윗은 성전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론 지파가 아니에요. 제사장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자고 살 수가 없어요. 나는요, 성전서 먹고 자고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고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고 나는 그냥 그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면서 평생 사는 게 내 소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2: 아멘.
1: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해.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만큼 사랑해. 나는 이런 하나님

0: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아 그게 사랑하는 거지. 편지를 읽어보지도 않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 시작.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0: 아멘.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읽어보고 묵상한대요. 할렐루야.
1: 아멘.
0: 그러면 어떤 현상이 따르느냐? 3절 말씀 시작.
1: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0: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비가 안 오더라도 가뭄에도 시냇가 옆이기 때문에 항상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과실을 맺는 것처럼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1: 아멘.
0: 그래서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하는 일들이 다 복을 받고 형통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지요. 세 번째는 말씀을 순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1: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0: 아멘. 하나님은 간단히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천대면 3만 년이. 30살에 애를 낳는다고 치면 3만 년이. 내가 3만 년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할렐루야.
1: 아멘.
0: 그래서 합력해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엄마,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리고 말은 안 들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속삭이는 거지. 아빠, 나 진짜 아빠 사랑해.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 연애할 때 보니까 내가 이제 군에 있을 때 내가 군에 있을 때 그때 내 월급이 한 달에 1200원 1불이 안 돼. 그러니까 한 80센트쯤 돼 월급이. 그때 짜장면이 300원이에요. 그러니까 내 월급 받으면 짜장면 네 그릇 먹으면 끝나. 그나마 한국은 팁을 안 내서 감사하지. 팁 내면 세 그릇도 못 먹어. 하여튼 그런데 군대 있을 때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선물을 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내가 병원서 근무했거든요. 병원서 근무하다 보니까 늙은 것줄을 쓴다면은 다 버리잖아요, 이렇게. 내가 버리는 걸 갖다가 그 환자들이, 그 이제 군인들이 다 환자들이에요. 이제 그 이제 병 난 사람이 부대 돌아가기까지 좀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금방, 남은 금방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링거줄을 가지고서 이렇게 뭐 염색을 해요, 이렇게. 거기다가 실을 집어넣고 염색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염색이 돼,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염색을 해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면은 예쁜 펜꽂이가 돼요. 너무 이뻐 내가 보니까. 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걸 나는 이제 거기 환자가 아니고 나는 거기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군인이지만 이제 그걸 내가 다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그 환자 군인한테 내가 이제 두 배를 주면 두 개를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 갖고 나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가지고 집사람 갖다 줬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병원서 근무했거든요. 그러니까 링거줄이 뭔지 알잖아. 이거 쓰레기 버리는 거잖아. 아이 뭐 이딴 걸 갖고 왔어. 내가 아 이거 얼마나 정이 들어간 건데 공이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봐. 자기가 만들었어? 아니 내가 만들진 않았지만 자료를 내가 댔어. 아 이딴 게 이게 뭐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했냐면은 부목을 쓰고 나면은 캐스트 했다가 버릴 때 거기다 이제 버리면 그 나무가 나와요. 거기서 그것도 이제 그것도 모아가지고 그 나무를 모으면 군대에서 그걸 가지고 배를 만들어. 배 비행기도 만들고. 그런데 이제 부모까지 만드니까 좀 조금 시원치 않지. 그지 좀 뭐게 예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시원찮게 나와도 군

0: 군대에선 그게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 만들어가지고 집사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래. 에이, 그 부모가 아니야. 그래. 아이, 부모이라도 멋있잖아. 그래,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그 집사람이 안 좋다 그래도 내가 펜꽂이 갖다 준 게 10개가 넘어. 배도 뭐 그렇고 비행기도 막 많이 갖다 줘서 살아가면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주고 싶어. 근데 이제 월급이 없으니까 뭐 사줄 수는 없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주는 거예요. 똑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면 드리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시작.
1: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0: 아멘. 네. 마음에 정한 대로,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한국 교인이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요 왜 일하냐 하면은 11조 내고 싶어서 일해요. 나는 11조 드릴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 말 한마디 해도, 그런 말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 모든 은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데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 보니까 모든 은혜 넘치게 해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려고. 넘치게, 모든, 이런 말이 8번이 나와. 하나님은 물질을 가지시고 누구를 주어야 할까, 누구를 채워주셔야 할까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기쁨으로 드림으로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0: 제가 33살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 아내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정말 열심히 예배 드리러 갔어요. 예배 드릴 때 한 시간 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둘이 비즈니스 할 때니까 7시 반 예배를 1시간 전에 가니까 6시 반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가게에서 5시 반에 가야 돼. 우리 가게는 10시에 문 닫아. 내가 5시 반에 가니까 집사람이 4시간 반을 자기가 다 모든 거 다 하고 문까지 닫아야 돼. 근데 내가 일주일에 3번씩 가니까 그게 좀 마음이 안 들었나 봐. 근데 내가 하여튼 일주일에 3번씩 예배를 나가는데 하니까 나는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지 누가 얘기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은 11조를 제일 기뻐하신대. 11조가 헌신이고 11조가 믿음이고 11조를 드리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받는데, 나 11조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나 11조 하고 싶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11조가 뭔데?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드리는 거야. 집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고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뭐 안 돼. 그 뭐 10분의 1을 왜 드려? 나 싫어. 그러는 거예요. 난 11조 드리고 싶었어.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길은 끝까지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할 때 끝까지 싸우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싸우는 건 안 되겠다. 그 다른 방법을 생각하니까 내가 돈을 훔치는 거야. 그게 11조 하는 거. 그게 훔치는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훔치다가 부인한테 걸리면 난리가 나겠지. 왜 돈 손댔냐고. 그런데 또 종업원에게 걸리면 얼마나 창피해요. 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종업원이 내가 훔치는 걸 딱 보고서 미스터 신 그러는 것 같아. 그냥 아주 그냥 끔찍해가지고 야, 훔치는 것도 안 되겠다. 그럼 어떡하지? 막 기도 엄청 했어요. 하나님, 나 11조 하고 싶어요. 나 11조 하고 싶어요. 막 기도하고, 나 하나님, 나 11조 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뒤에 얼마 있다 집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고, 집사람이 산후풍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산후풍을 고침을 받았어요. 4년간 아팠다가 고침 받았어요. 그 사람이 또 성령 세례 받게 되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더니 집사람이 그래요. 그때 당신이 십일조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십일조 해요. 그런데 지난번부터 밀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십일조 하지. 야, 내가 십일조를 내면서 울면서 해서 울면서 하나님이 그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물질이 부족한 적이, 선교지에 있을 때도 그렇고 목회할 때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 정말 그래요. 내가 목회하면서 이름만 대면 다 할 수 있는 목사님, LA에서 목회 크게 하고 잘하는 분이. 그러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나는요, 신 목사님이 제일 부러워요. 왜요? 목사님 교인들은 왜 그렇게 순종을 잘합니까? 전 정말로요, 27년 목회하면서 제가 뭐를 한다 그랬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까지 하자 그러면 다 순종했어요. 13년 전에 하나님이 한국의 교회를 개척하라 그러셨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개척을 하려고 그러면 사임하고 나가서 개척을 해야죠. 근데 그냥 하나님 뜻을 따라 개척하겠다고 그랬더니 모든 장로님이 다 찬성하고 재직들도 다 찬성하고. 전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눈물로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선교지에 있을 때나 목회할 때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주시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아멘. 다섯 번째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 시작.
1: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0: 교회는 예수님 몸이다. 예수님 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라 그 말이야.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시작.
1: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아멘.
0: 너희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합쳐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몸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교회를 사랑하면, 교인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그렇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0: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하고 그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시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힘드시겠어요? 아들이 죽는 게 더 마음이 아프지요. 우리 같은 죄인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말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영생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라고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1: 아멘.
0: 믿지 않는 영혼, 믿다가 실족한 영혼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영혼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는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시작.
1: 쉬지 말고 기도하라.
0: 쉬지 아멘. 말고 기도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사모해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예배보다 딴 거에 정신 팔릴 때도 있어요. 어떨 때 그런 경우 있어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항상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안 그럴 때도 있어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할 때도 꽤 있어요. 헌신해야 되는데 내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드려야 되는데 안 그럴 때도 많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관심이 없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교인들 중에 미운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관심이 없고 나는 내 일에 바쁘고 지옥 가는 거 아는데도 잘 안 될 때가 많다 그 말이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가 헌신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것, 사랑하면 교제하고 싶은 것, 이게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또 기도하면 내가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로마서 8장 28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1: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0: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세상을 사랑하거나 딴 거를 사랑하거나 엉뚱한 거를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그냥 말씀 그냥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지금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지금 어려워 보이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하여서 결국에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일이 되는 성도, 모든 것이 합하여서 좋은 일이 되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기쁘게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내가 재능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가 물질 드리는 건 특별히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많이 드려야 된다고 꼭 그런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수입이 없고 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많이 드리겠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과부가 두 렙돈 헌금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몇 달러예요. 아주 조금 헌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보다 많이 했다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내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교회를 사랑하며 교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중에 내가 잘 되는 게 있고 약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약한 거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잘 안 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2: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749-45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시원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크게 외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4: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로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새롭게 새치를 발로 나아가는 데는 항상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우리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은 우리들의 모든 사정을 잘 아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며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선물에 생명을 보완받고 영생의 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주인은 한 분이신데 우리 주님 한 분이신데 저기 나타났죠. 가짜 예수님 진짜 예수님 가려진 이 막 속에 우리가 참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하셨던 모든 일이나 또 주님께서 일하셨던 또 가르쳐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들 영원한 기쁨 속에 살게 하신 성령님의 임재 감화 감동 같은 말씀으로 참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때가 너무 악하고 주님 재림이 너무 임박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온 세계에 향하신 구원의 역사가 시동이 걸렸다. 방향을 바꾸어라. 체인지 스타러스. 전진하라. 엑소도스. 주님 오고 계시다. 주님이 통곡하고 울고 계시다.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 오시는 주님께 경배 드리며 모든 말씀을 기억하며 특별히 40일간 밤낮 빵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냐고 받은 모세의 그 십계명을 언급합니다. 그것을 받아오니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내 마음은 우상 숭배에 있지 않는가? 내 마음은 하나님 위주로 사는 삶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이 시간 자신들을 잘 상고하면서 내가 곧 생명의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생명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 또한 생명의 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도 하도다 하고 시편 19편 7절로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좋고 가장 우리에게 유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평화와 감사와 기쁨과 안정한 으로 이끄는 데는 십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40일 두 차례나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종 모세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일주일도 어려운데 밤낮 빵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냐고 받은 십계명 왜 빵을 주셨을까? 빵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식으로 주셨습니다. 주식으로 주신 것을 오늘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억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빵에 대한 말씀은 많이 있지만 밀, 보리, 콩, 조, 귀리 그런 것들은 기록이 있지만 이 백미, 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데 진짜 예수님, 가짜 예수님, 주식과 사식 이거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주신 이것을 너희는 위하여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시며 만찬의 빵을 좀 생각하시고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항상 두 주인이 싸우는 이 세계, 가정에서부터 학교나 어디나 두 주인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두 주인 중에 진짜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딸이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기에 속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겨서 살고 있는가 이 시간 잘 생각해 보시고, 보라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이제 애굽 하나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이르렀고, 광야에서 다 불편 그 잘 먹던 애굽 생각이 나서 많이 불평했죠. 불평불만으로 꽉 차서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칼렙만 남아서, 그리고 거기서 출생한 이세들로 하여금 그 십계명을 메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면 히스토리 알아야 되고, 두 길 중에 어느 길이 진리의 길이고 어느 길이 가짜 길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려면 창세기서부터 잘 상고하면서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사람들이 밟고 다녔다고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다 나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길 인도하시고 시편 말씀이나 잠언 말씀이나 모든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결국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주인 중에 나는 생명의 길로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우리가 가고 있는지 자신들을 잘 검토해 보시고,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을 두 주인이 다른 차원에서 지금 생존하고 있습니다. 잘 깨달으시고 그 오늘 기쁜 생명의 빵을 드시고, 생명의 빵을 우리 육신에, 우리 몸에, 성전된 몸에 잘 섭취함으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몸이 육체에 치료되는, 회복되는, 그래서 선과학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숯불록을 받고 참 생명의 길을 찾아 예수님을 인도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길로, 그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드물다고 했습니다.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은 넓고 편해서 그리로 가는 길이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 나는 정말 좁은 길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에 십계명을 메고 마음에 새기고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아, 십계명은 구약시대니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었다 하셔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 십계명이 아주 안녕인 것처럼 하지만, 그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를 유지하는 데는 우리의 백성들의 평안과 또 질서가 유지하게 되려면 안정한 평안한 길로 가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법은 굉장히 중요한 법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40일씩이나 두 차례나 밤낮 빵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고 받은 십계명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나라가 다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료로 왕의 왕 만재주로 이제 가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옛날에 옛적에 있던 그 법이 역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입니다. 법입니다. 법. 출애굽기 20장 1절에 17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선고하시는 가운데 혼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뜻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천국을 소유하며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를 잘 성경 말씀 모세오경을 잘 통해서 잘 연구해 보시면, 우리가 먹고 있었던 그 주식이, 식탁의 주식이 우리가 빵으로 먹었던가 아니면 다른 걸로 먹었던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최후의 만찬의 빵을 준비하셔서 그 제자들 열두들을 모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빵을, 곡식 중에도 제일 좋은 밀 통밀빵 그 잘 연구해 보시고 통밀빵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우리 성전된 몸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의 열쇠를 받은 귀한 은혜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 큰 기쁨 속에 승리하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돌비에 쓰여진 십계명은 천지가 없어지연정 율법 1.1억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주시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잘 상고해 보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질서 유지 평안한 삶을 누리기에는 가장 필요한 저희들에게 필요한 그 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은 모세를 통해서 두 차례나 밤낮 빵도 먹지 않냐고 이거 너무 제가 강조하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매일 식탁에 먹는 주식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밀로 된 빵으로 가르쳐 주셨사니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보다 더 귀하고 저보다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또 오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귀담아 들으시고 생명의 빵을 육신의 빵을 찾아 그 섭취함으로 놀라운 변화로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을 소유하며 오늘도 영원한 기쁨 속에 승리하는 새 아침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58장 말씀을 삼가하는 가운데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여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처격해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빵이죠.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승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여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범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를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안식일을 지키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조상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 58장. 제가 군대에 입대해서 처음에 원통은 이베크루에이션 두 번째로 그곳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주셔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또 읽고 오늘날 다시금 이렇게 제게 주셔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계명이 폐지됐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부활과 함께 휘장이 찢어지고 그래서 그거는 다 폐지됐다 그럽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 규례는 확실하여 의존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고 시편 기사는 19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 필요한 내용은 십계명이 천주교 교황 콘스탄틴에 의해서 두 번째 계명이 삭제되고 네 번째 계명이 일곱째에서 첫째 날로 둔갑했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주일날 그렇게 하는데 그 주일날이 어느 날인지 오늘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주일날은 안식일을 가리켜 주일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일 중에 첫째 날은 오늘날 일요일이고 일요일은 주일날이 아닙니다. 이거 반드시 깨닫고 아시고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찾아 진짜 날에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려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감리교 출신이고 감리교였지만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28장에 After Sabbath, First Day of the Week 깜짝 놀라서 제가 그때 안식을 깨닫고 안식을 발견해서 안식에 대한 말씀으로 많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말씀이 온 세계에 다 통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혼과 영혼을 깨어지기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날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만지지 만하면 오시는데 반드시 거기에는 법이 있습니다. 옛적에 주셨던 십계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돌비에 써주신 기록한 그 십계명은 영원히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까지 참고해 보시고 모세 오경에 살펴보면 거기 다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가 현실의 먹는 건 다 애굽에서 먹었던 거고 그것은 또한 젖먹이를 가르쳐 주셔서 온 세계가 애굽에 실전을 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애굽을 벗어나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3일이 걸렸고 3일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세를 구름 속으로 이끄셔서 40일간 밤낮 빵도 먹지 않냐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도 마시지 않냐고 상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에 너무 격분해서 그만 깨졌습니다. 다시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급하셔서 처음 돌과 똑같은 돌부를 준비해서 그것을 기록하시고 손으로 친히 쓰신 것이더라. 손으로 쓰신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주셔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광야에 이른 온 주민들은 불평불만으로 다 광야에서 죽고 거기서 출생한 이세들로 하여금 그 십계명을 메고 하는데 열두 지파에서 사람을 뽑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도 광야에서 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유임하시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시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과정이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고 예수님께서 왕의 왕 만재주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제 기간이 차서 이제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데 모든 백성들은 딴짓을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세상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시니 인자의 맘대로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상고하는 가운데 모세오경을 중점적으로 잘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법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가짜 예수님인지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고 성경을 잘 보시면서 정말 참 예수님을 발견하여 우리 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십계명 잘 연구하는 가운데 큰 은혜의 새아침의 빛이 우리 온 마음을 우리 온 육신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새 예루살렘 재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하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합니다. 온 세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젖을 떼고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십계명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시면 복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the last greatest awakening of the world God's will to dear children of God 이 음성을 들으시고 십계명을 잘 상고하시고 모든 규례와 윤례를 지키며 마음에 새기고 유월절을 생각하는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께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새 출발이 계시록 14장 6절로 7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3: 지금까지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시온 복음 선교회는 3113 웨스트 베니스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734-7177 323 지역 734-7177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 교회 장인수 목사님께서 창세기 30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의 축복받은 의로움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5: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수고한다고 우리 인생이 살아나고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6: So it is not by our effort that we are successful.
5: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성장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6: It is not by our righteousness but by righteousness of God through Christ.
5: 오늘은 야곱이 하란 땅에서 번성을 경험하는데 도대체 그는 어떤 의로 번성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 Today let us look at how Jacob was successful in the land of Haran.
5: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에서 아주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6: In the household of Laban, Jacob's uncle, Jacob was confident.
5: 야곱은 고향 땅 가나안에서 살 때는 늘 형에게 힘으로 안 되니까 형을 속이고 거짓으로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6: Back in his hometown, Jacob had to deceive his brothers and his father to live.
5: 야곱은 또한 그의 형 에서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이삭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은 장자의 축복 기도를 빼앗아갔죠.
6: He deceived not only his older brother Esau but also his father Isaac to steal the blessing of the firstborn.
5: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그 집과 속임으로 사기꾼 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6: He lived like a fraud.
5: 하지만 이 하란에서는 지금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6: But in the land of Haran, he is different.
5: 야곱은 혼자서 외삼촌 집 하란까지 와서 지금까지 외삼촌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6: Jacob came to the land of Haran by himself and lived with his uncle Laban.
5: 야곱은 외삼촌의 양떼를 키우고 그의 두 딸 아내로 맞이 하였죠.
6: He tended the flock of Laban and received two wives.
5: 지금까지도 야곱은 11명의 아들을 이 하란에서 낳았습니다.
6: So far, Jacob had 11 sons.
5: 야곱이 외삼촌 집에 지금까지 은혜를 받고 살았으면 이제는 그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는데 의외로 큰 소리를 치고 살고 있습니다.
6: And if Jacob lived alongside the Laban's household, he should not be so confident in requesting things. But we see Jacob very confident today.
5: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야곱 때문에 내 때문에 당신이 부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6: Jacob says, because of my righteousness, you are rich.
5: 너무 당도하지 않습니까?
6: Isn't this a kind of odd?
5: 홀몸으로 왔는데 이 삼촌 집에 얹혀 사는 야곱이 삼촌에게 내 때문에 당신 복을 받았다고 하니 참 황당한 일이죠.
6: Jacob, who came to the Laban's household by himself, claiming that he is the source of blessing.
5: 근데 놀란 것은요, 그 삼촌은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내가 우리 집에 온 이유라고 선포합니다.
6: But Laban also agreed with Jacob and said, because of you, I am blessed.
5: 야곱이 이 삼촌 집에 복덩이가 된 것이죠.
6: Jacob became the source of blessing.
5: 그래서 야곱은 33절에서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정해줄 때, 그러니까 월급을 줄 때 나의 의가 나의 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 That is why in verse 33, When Laban was deciding the wage of Jacob, he said, "My honesty will testify for me."
5: 야곱은 왜 삼촌에게 나는 지금 어렵다고 자신을 내세우고 아주 배짱 있게 행동을 하죠.
6: Jacob is confidently making a case for himself, saying, "I am honest."
5: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이전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집에서 도망칠 때 그런 야비하고 불의한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6: We no longer see the deceiver Jacob who deceived his brother and his father and ran away from his house.
5: 야곱은 고향 집에서 살 때 늘 속이고 거짓말하며 아주 야비하게 살았습니다.
6: Jacob was a man of deception.
5: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는 의로움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죠.
6: In the land of Canaan, he had no righteousness.
5: 하지만 야곱은 이 타양에서 정말 큰 고생한 가운데 놀랍게도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6: But through the difficulties he experienced in the foreign land, he is now claiming his righteousness.
5: 야곱은 나는 어렵다고 외칩니다.
6: He says, "I am honest."
5: 내가 어렵기 때문에 외삼촌이 재산이 늘고 외삼촌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6: He said, "Because of my righteousness, you are rich."
5: 그래서 라반은 이 외삼촌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6: Laban did not say a word.
5: 야곱은 하란 땅에 지금까지 어렵게 살았고 하는 것마다 성공을 거두어서 그 삼촌 라반에게 크나큰 불을 안겨 주었기 때문에.
6: It is because Jacob indeed brought wealth to Laban.
5: 도대체 하란 땅에서 야곱의 삶은 가나안 땅과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6: Why is Jacob's life so different in this foreign land?
5: 무엇이 야곱의 불의한 삶을 이토록 완전히 어렵게 뒤바꿔 놓았습니까?
6: What changed the unrighteousness of Jacob to righteousness?
5: 야곱의 삶이 이렇게 뒤집어진 것은요. 그가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 땅으로 도망을 칠 때 베델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6: It is because Jacob had a special revelation received in the land of Bethel.
5: 야곱은 빈털터리로 고향 땅을 떠날 때 너무도 깊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6: When Jacob left his hometown, he was in deep anxiety.
5: 야곱의 앞날이 너무도 깜깜하고 어두워서 야곱은 베델에서 밤을 잠을 잘 때 한없이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6: His future was so dark. He was in despair.
5: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지?
6: How will I live?
5: 앞으로 내가 뭘 먹고 살지?
6: What would I eat?
5: 야곱 앞날 생각하면 깜깜했습니다.
6: When Jacob thought of his future, he became dark.
5: 야곱은 깊은 절망에 빠져서 낙심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요. 야곱은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6: And as he slept in despair, he met God in his dream.
5: 야곱이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6: It was not because he prayed a lot.
5: 그냥 꺼져가면 등불 같고 그야말로 상한 갈대같이 인생이 망가져 있었어요.
6: He was a lamp running out. He was a weak reed.
5: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6: But because God loved him and had mercy on him and wanted to restore him.
5: 하나님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6: And Jacob saw amazing dream.
5: 하나님 천사들이 하늘까지 다 있는 이 사닥대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가 이 땅에 내려왔다를 반복한 것입니다.
6: Jacob saw the angels of God going up and down on a ladder.
5: 야곱은 사닥다의 것을 보니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서서 지금 야곱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6: And in the dream, he saw at the top of the ladder, the staircase, the God standing on the throne.
5: 여러분, 하늘 보좌에 서가지고 야곱을 지켜보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 Who is this God standing on the throne?
5: 이 하나님은 바로 신약 시대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 스데반이 당하는 고난을 보았습니다.
6: The same God from the New Testament who stood up as Stephen was being persecuted.
5: 이 보좌에서 계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 This God who stood beside the throne was Jesus Christ.
5: 야곱은 성자 하나님 예수를 보고서 큰 은혜를 체험하죠.
6: And Jacob met Christ and received grace.
5: 야곱이 지금 외삼촌 집에서 나의 의가 내 답이 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의를 강조한 것은 바로 그가 베델에서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6: And the righteousness that the Jacob is claiming before Laban is the righteousness of Christ.
5: 야곱은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죠.
6: Jacob knew that he is a sinner.
5: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가 속여서 장자권을 도둑질한 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금 하란까지 도망쳐 살지 않습니까?
6: Because of Jacob's sin, he ran away from his home and is now an exile.
5: 야곱 자신이 너무도 불의한 자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6: Jacob knew he is a sinner.
5: 하지만 이 죄인이 베델에서 성자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 인생 완전히 달라집니다.
6: But his encounter with Christ, the Son of God, in Bethel changed him.
5: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죠.
6: In Christ he received the righteousness of God.
5: 야곱은 완전히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그 의로 받게 됩니다.
6: Jacob was spiritually reborn and was now led by the goodness of God.
5: 야곱은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6: In faith in Christ his life changed.
5: 그 지금 고베 삼촌 라반 앞에서 야곱이 내세우는 자신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6: Therefore the righteousness of Jacob is righteousness of Christ.
5: 야곱은 이 하란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의 생애를 얼마나 많이 축복했는지 잘 압니다.
6: In the land of Haran, Jacob knew well how much Christ blessed him.
5: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에서 계신 성자 하나님 예수를 만난 이유로는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
6: His life changed after the special encounter with Christ in Bethel.
5: 야곱은 하란에서 양을 잡아 죽이며 피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6: And every time Jacob offered a sacrifice of blood to God, he worshipped God through Christ.
5: 야곱은 성자 하나님이 그의 생일을 얼마나 많이 축복했는지를 깨닫는 것이죠.
6: Jacob knew and realized how much God blessed him.
5: 여러분.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하게 무장된 야곱은 손을 대는 것마다 예수님 축복해서 야곱이 범사의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6: And Jacob who received the righteousness of God became the source of blessing.
5: 야곱이 베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체험한 이후로 그 인생은 활짝 꽃이 피는 것입니다.
6: His life completely bloomed after the special revelation.
5: 야곱이 라반 집에서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고 야곱은 성공을 경험합니다.
6: Everything Jacob touched turned into gold.
5: 야곱은 예수님이 자신을 너무도 크게 축복해서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부어준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6: And Jacob knew well that Jesus blessed him so much that he can excel in everything.
5: 그래서 앞으로도 야곱은 라반의 양떼를 키우며 품상을 받을 때도 대박이 터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6: So Jacob also had faith that once he started receiving wages from Laban, he would succeed.
5: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예수님 나의 산성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복의 권위가 되는데, 우리는 복을 받아서 실패하려고 해도 실패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6: We have Jesus Christ as our shield and our fortress. How can we fail?
5: 야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서 너무도 당당하게 고베 삼촌에게 큰소리를 치면서 사는 것이죠.
6: Jacob put on the righteousness of Christ like clothing and claimed his righteousness.
5: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상황이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큰소리 치며 살 수 있습니다.
6: No matter how difficult your life is, if you're in Christ, you can be confident.
5: 믿습니까?
6: Do you believe this?
5: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면 하나님의 모든 평가를 받아서 마음이 편하죠.
6: In Christ, we have peace.
5: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 하는 것마다 축복하셔서 병든 것도 하나님 빠르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6: In Christ we are blessed and He heals us.
5: 우리가 손을 대는 것마다 이제는 실패했다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6: In Christ whatever we touch turns into blessing.
5: 야곱은 외삼촌의 양떼에서 얼룩무늬가 있고 점이 있고 아랑진 것은 삼촌이 다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6: And Jacob said anything that is speckled or spotted and dark colored he will take it.
5: 그리고 별다른 색이 없는 흰 양만 흰 염소떼만 남겨 놓으라고 말하죠.
6: And he says you can take the ones that are white and are clean.
5: 그러면 흰 양이 염소를 낳으면 그 새끼가 얼룩진 것이 있겠습니까?
6: And if the a pure lamb have a white lamb have offspring, would it be speckled?
5: 모든 양떼가 다 정말 얼룩진 것밖에 없고 그 낳으면 삼촌이 다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6: And everything, all the offsprings would belong to Laban.
5: 야곱은 자신이 손해 보는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 Jacob is doing something that will not profit him.
5: 흰 양과 흰 염소만 태어날 것입니다.
6: And only a white lamb and white goats will be born.
5: 그러면 이 모든 양 떼는 삼촌이 다 가져간 것이죠.
6: And everything will belong to Laban.
5: 야곱은 그 중에 얼룩이 있고 점이 있고 그런 양이 생기면 이제 내가 갖겠다고 하죠.
6: And Jacob said, all the spotted and speckled and dark colored lambs will belong to me.
5: 새끼가 나오면 흰 양 가운데 흰색만 나와야 된다. 놀랍게도 그 가축이 얼룩이 많고 아름진 무늬가 많고 정말 생각보다 다른 양떼가 태어났습니다.
6: But what is amazing is that when these white lambs and goats had offspring, they had speckles and spots.
5: 삼촌이 가져가야 할 그 새끼들을 야곱이 다 차지하게 됩니다.
6: All of the offspring now belonged to Jacob.
5: 야곱은 하나님이 야곱 자신의 의를 따라서 이렇게 많은 보상을 자기 준다고 외친 것이죠.
6: Jacob knew well that he was blessed by the righteousness of God.
5: 그 야곱은 가축을 키워가 대박이 쳐짐.
6: So Jacob had wealth.
5: 야곱은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품삯을 많이 받아서 아주 크게 성공합니다.
6: He had so much wealth and he was successful.
5: 야곱은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 축복할 줄 이미 믿음 안에서 알았습니다.
6: And in faith, Jacob knew that God would bless him.
5: 야곱은 베델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늘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날마다 평안하고 날마다 번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6: Jacob had a special revelation from God in Bethel, and he had faith.
5: 그런데 오늘 야곱이 번성한 한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6: So we find a secret to Jacob's success.
5: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6: It is the law of looking.
5: 야곱은 흰 양들을 키울 때 양들이 물을 먹는 구유에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흰 무늬를 내고 아롱지게 했습니다.
6: And when the flocks came to drink, he peeled the branches of trees and placed them in the watering trough.
5: 흰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 다 흰 양이 되어야 되는데 얼룩얼룩한 것을 보면서 새끼를 베니까 새끼 낳을 때 얼룩진 새끼를 낳습니다.
6: And because these animals were looking at speckled objects as they had offspring, all of their offsprings became speckled.
5: 야곱은 얼룩진 새끼를 낳으니 삼촌과 약속한 대로 이제 자기가 그 새끼를 다 차지하게 됩니다.
6: And because of these offsprings which were speckled, he took them.
5: 야곱은 기하급수적으로 양떼가 늘어납니다.
6: His flock multiplied.
5: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6: It is important what we look at.
5: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한 대로 우리 인생이 그대로 됩니다.
6: We are the object of what we look at.
5: 우리가 실패한 이야기만 계속하고 실패한 인생에 대한 것만 들으면 우리 인생이 실패해야 될 것이죠.
6: If we only focus on the stories of failure, then we will also fail.
5: 우리가 성공의 스토리만 들으면 계속 성공하고 평안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6: And if we focus on the success stories, then we will be successful.
5: 60년대, 70년대 아주 유명한 여자 가수가 있었어요.
6: There was a singer who was about 60 or 70.
5: 그분이 산장의 여인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6: And she sang a song. It's called a Cabin of the Woman.
5: 그분이 기독교 방송국에서 간증한 것을 들었습니다.
6: And I heard her testimony on a Christian broadcast.
5: 야 평생 기독교에서 살지만 산장의 여인이라는 외로운 노래를 부르니까 인생의 마지막도 아무도 없이 외롭게 살게 되었다 말한 것이죠.
6: And she said, because I sang a lonely song near the end of my life, I am now really lonely.
5: 제가 한국에 아주 좋아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6: There is another singer that I really like.
5: 여러분도 잘 알 것인데 조용남 씨죠.
6: You will know him very well. His name is 조용남.
5: 근데 그분이 처음으로 가수 데뷔한 곡이 들라일라, 들릴라라는 삼손 알죠? 삼손을 유혹했던 들릴라는 노래.
6: And his very first song that he released was called Delilah.
5: 들라일라의 그 스토리가 뭐겠습니까?
6: Do you remember the story of Delilah and Samson?
5: 삼손이 들라일라를 만나가지고 머리가 깎였어. 그 모든 영적 힘을 다 잃어버리고 머리가 깎여서 블레셋 사람에게 종이 되고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안타까운 스토리죠.
6: Samson met Delilah. He lost his power because of his love for the woman, and he died a tragic death.
5: 삼손은 이 거룩한 나실인으로 자랐는데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았죠, 삭도를 대지 않았죠. 드라이라 때문에 머리가 깎이고 영적 힘을 잃고 비참한 처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6: Samson was a Nazarite. And he was not supposed to cut his hair, but because of Delilah, he had to cut his hair and lost his purity.
5: 근데 그 유명한 가수가 미국의 신학교 와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6: And this singer came to a seminary in America and studied.
5: 목사가 되려고 빌리 그램 집회 참여해서 큰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려고 미국까지 건너왔습니다.
6: He went to a Billy Graham conference, received grace, and wanted to become a pastor.
5: 그 사람이 날마다 델라일라, 델라에 대해서 노래를 하니 결국 자기가 머리가 깎여 지금 목회 없이 그냥 가수로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6: And because he sang about Delilah, he prophesied about himself, and now he lost his purity and is just a remained a singer.
5: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가 여러분 인생을 그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6: What we speak, what we sing, determines our future.
5: 여러분 입에 나오는

0: 회복된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When you meditate on the cross, you will experience healing.
0: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 깨끗이 남을 받았다고 선포하면요, 믿음대로 여러분 질병 떠나가고 건강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1: Because he was whipped, we are healed.
0: 제가 가난하게 됨으로 우리가 부유케 됨을 묵상하면 십자가를 묵상하면 인생 역전이 됩니다.
1: Because he was made poor, now we are rich. If you meditate on the cross, you will experience transformation.
0: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1: What are you looking at today?
0: 아, 지금 불경기다. 너무 사는 것이 어렵다.
1: Today's a bad economy. It's hard to live.
0: 그것만 보고 살아갑니까?
1: Is that only thing you're looking at?
0: 여러분 인생도 험하고 망가질 것이.
1: Then your life will continue to be that way.
0: 여러분 바라보고 머리에 그려지는 그림대로 여러분 인생이 된다는 것이.
1: It is what you draw in your head that happens.
0: 우리는 이제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지 항상 조심하고 유의해야 합니다.
1: We have to beware of what we are thinking about.
0: 항상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밝고 적극적인 것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살아갑시다.
1: Let us think about hopeful things, positive things.
0: 그래야 우리가 깜깜한 인생 가운데서도 희망적으로 살고 절망 가운데서도 긍정적으로 밝게 살고 힘을 얻어서 열정적인 에너지를 나타내며 살게 될 것입니다.
1: Only then, in the midst of darkness, we will find hope.
0: 야곱은 그리스도의 의로 살면 반드시 자신이 잘 되고 주의 축복받아서 평안하고 번성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1: Jacob believed that through the righteousness of Christ, he will be prosperous.
0: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번성하고 내가 번영한다고 약속했으니 야곱이 잘 된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1: And because God promised Jacob that your descendants will multiply like the stars in the sky, and it was only a matter of time.
0: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다 보니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1: Abraham lived by faith, and he had difficulties.
0: 하지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믿음으로 복을 받아서 그 삶이 한 해 농사에 100배나 잘 되는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 But Isaac received righteousness by faith, and he received a blessing of 100 times fold.
0: 아브라함 집안에서 3대째 되는 이 야곱이 하늘 참되게 믿으니 야곱은 하는 것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1: In the third generation, Jacob, because he believed in God, was destined to prosper.
0: 야곱이 손을 대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이.
1: Everything he touches is success.
0: 그야말로 마이더스의 손이 되는.
1: He's the hand of Midas.
0: 야곱이 손을 대면 적자 인생이 흑자 인생으로 이어지는 것이.
1: All the negative turns into positive.
0: 야곱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충만하니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며 그를 축복한 것이죠.
1: Because Jacob is in Christ and in faith, God blesses him.
0: 지금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갖고 살고 있습니까?
1: What kind of attitude do you have?
0: 야곱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의가 충만하게 살고 있습니까?
1: Are you filled with righteousness of God like Jacob?
0: 그리스도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내가 하는 것마다 반드시 형통하고 풍요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And I believe that Christ's righteousness will be your righteousness.
0: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1: In Christ who gives us strength, we can do everything.
0: 나는 못한 것이 많고 안 된 것이 많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1: We have many impossibles, but God has no impossible.
0: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께 폭발하며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성령님은 여러분이 못한 것을 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놓지 않습니까?
1: Christ can do anything. He will heal you, he will restore you, and he even brings dead back to life.
0: 예수 안에서 생수강이 터지고 흘러넘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 You will experience the day of the Pentecost today.
0: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 죽은 여러분 삶도 살아나고 절망에 빠진 자들도 역전돼서 희망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Your dead lives will be restored, and even those who are in despair will find hope.
0: 우리 아직도 처갓집에 외삼촌 집에 얹혀 살지만 야곱이 이렇게 당당하고도 큰 소리 치는 것을 봅니다.
1: And we see Jacob living in his uncle's house, confidently claiming his righteousness.
0: 나의 의 때문에 당신도 잘 된다는 그런 당당함을 지금 야곱은 라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 Jacob is claiming that you are successful because of my righteousness.
0: 야곱은 앞으로 무실해도 부유한 인생으로 이뤘을 것입니다.
1: Whatever he does, he will prosper.
0: 지금까지 야곱이 라반에게 수없이 속고 속으며 하라는 소리.

0: 고생하며 살았죠.
1: Jacob was deceived time and time again by Laban.
0: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야곱은 자신감이 넘쳐 흐릅니다.
1: But now Jacob is full of confidence.
0: 야곱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일어선다는 것을 확신한 것이죠.
1: He knows that whatever he does will prosper.
0: 여러분, 하나님은 상갈대를 꺾지 않아요.
1: God does not break weak reeds.
0: 꺼져가는 신주를 꺼지 않아요.
1: He will not turn off the candle that is about to go.
0: 우리 상갈대를 보면 어쩝니까? 야, 보기 싫다 꺾어 버리라 하죠.
1: What do we do with weak reeds? We break them away.
0: 우리 꺼져가는 신주가 연기를 뿜어내면 아, 눈이 따갑고 아프다고 빨리 불 끄라고 말하죠.
1: And we like to turn off weak candles.
0: 근데 하나님은 그 상갈대를 지키고 보존해서 치유하고 살립니다.
1: But the Lord nurtures weak reeds.
0: 하나님은 그 연기를 뿌려서 수많은 사람들 눈을 따갑게 하고 아프게 하는 꺼져가는 심지를 보존해서 반드시 기름 부어서 활란을 불타오게 하는 인생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1: And he relights the fire that is about to go out.
0: 믿습니까?
1: Do you believe this?
0: 나는 망하고, 난 지키고, 나는 움츠러들고, 난 쪼그라들어도 내 삶을 놀랍게 회복시킨 것입니다.
1: Even if I shrink and I become shriveled, the Lord restores us.
0: 야곱이 너무도 어렵게 살기에 이렇게 큰소리를 치고 라반에게 앞으로 지켜보라, 틀림없이 나는 잘 된다며 배짱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1: Jacob is claiming his righteousness and saying, "Look, the Lord will bless me."
0: 여러분 지금 어떤 태도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1: What kind of attitude and faith do you have?
0: 야곱과 같이 자신감 있게 큰 소리 치고 배짱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1: Can you live confidently like Jacob?
0: 아멘.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요.
1: We have to live in confidence.
0: 우리는 힘 있게 살아요.
1: We have to live with strength.
0: 독수리가 하늘로 웅비하며 날개치는 성량 인생을 살아요.
1: We have to be able to soar like eagle.
0: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의로 살아가면 반드시는 성량은 담대한 믿음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1: If we live in the righteousness of Christ, we will be successful.
0: 우리 어쩌면 지금 야곱과 같이 손 아무것도 없이 손 잡힌 것이 없어도 잘 된다고 믿어야 합니다.
1: Maybe even when we don't have things like Jacob, we have to believe that things will go well.
0: 앞으로는 그동안 실패를 만회하고도 남는 충만한 복을 받아서 성량 인생이 된다고 믿어야 합니다.
1: Let us believe that we will have a prosperous life in the after.
0: 야곱은 과연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그의 인생의 후반전이 너무너무도 잘 됩니다.
1: And just as Jacob proclaimed of his righteousness, the second half of Jacob's life is different.
0: 야곱은 하란에서 큰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1: In the land of Haran, he becomes rich and goes back to the land of Canaan.
0: 여러분 인생의 전반전이 고생했다면 오늘부터 인생의 후반전이 잘 되고 꽃이 필 줄 믿습니다.
1: And if the first half of your life was tough, then the second half will be different.
0: 그동안 너무도 고달프게 살고 죽도록 고생만 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나의 의는 사라지고 왜 나의 의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으니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 And let us arm ourselves with the righteousness of Christ and be reborn.
0: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는 반드시 일어서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1: And by the righteousness of Christ, we will prosper.
0: 여러분 나머지 인생이 독수리처럼 하늘을 옹비하는 그 성량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1: And I pray that your second half of your life will be prosperous.
0: 오늘 내 눈에는 어렵게 보여도 예수 안에서 얻은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반드시 잘 됩니다.
1: I will prosper.
0: 아멘.
1: Amen.
0: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묵상하고 살면 앞으로 어떤 일이 나도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정말 형통하고 복이 터지는 복등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1: And if we continue to proclaim these things, the righteousness of Christ, then we will be prosperous.
0: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마디 외쳐보시.
1: Let us say one another.
0: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1: You are source of blessing.
0: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You will prosper.
0: 믿습니까?
1: Amen.
0: 오늘부터 모든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버리고 모두 어둡고 안 된다는 이런 부정적인 사고 방식과 생각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밝고 화창한 봄날 같이 꽃밭에 사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께서 축원합니다.
1: And I pray that you will do away with your negative lifestyle and be renewed in Christ with positivity.
0: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1: And let us conclude.
0: 오늘 야곱이 나의 의가 대답한다면서 야곱이 반드시 이후에 잘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1: Jacob believed through the righteousness of Christ that he will be prosperous.
0: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잘 되고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1: By the righteousness of Christ, we will be victorious.
0: 여러분, 때로 여러분 손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야곱과 같이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습니다.
1: And though your hands are empty today, if you have faith in Christ, you can be confident.
0: 기가 죽어가지고 죽은 소리 하지 않고 길을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1: Open your shoulders and be confident.
0: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1: Because in Christ we are destined to be victorious.
0: 지금 깜깜하게 보이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과 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화창 봄날같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You have to believe that your future is a bright and it is open for you.
0: 하나님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여러분 실패한 것도 역전된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 The Lord will surely transform you.
0: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1: Let us meditate on the cross daily.
0: 예수 모든 저주와 재앙받아 죽었지만 삶 안에 모든 부정적이고 아픔을 다 말소하고 부활해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1: He died and he received our curses, but he was raised back to life in three days.
0: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저주와 여러분 재앙받는 삶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1: In Christ Jesus, all of your curses are over.
0: 예수의 부활로 여러분 인생이 산 소망 가운데 살고 희망차게 살 줄로 믿습니다.
2: 지금까지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 교회 장인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 교회는 8803 갈든 그로브 블러버드 갈든 그로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804-3042 714지역 804-304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비전 복음 방송 대표 이정현 목사님의 칼럼 함께 하시겠습니다.
3: 비전 복음 방송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령님을 힘입은 승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어떻게 무찔렀는지에 대한 매우 고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는 동안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정상으로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아론과 훌은 모세가 손을 들 때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며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도리에 앉게 하고 그의 양편에 서서 모세를 도와 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부터 16절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일을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덤으로 대대로 싸우기로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과 진행 중인 전쟁 간에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영적인 법칙이 작용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힘입은 승리였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올렸을 때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승리와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손을 드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더 많은 성공과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와 경배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면서 주님께 손을 드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지속적인 승리와 영광이 늘 증가하는 삶을 살게 하는 성령님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들어 올릴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 됩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들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의 승리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전부는 그 빛 가운데 걷는 것뿐입니다. 신성함을 경험하는데 여러분이 담당할 역할을 알고 행하기 위해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부하십시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서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서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승리 행진 속에서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비전 복음 방송 대표 이정현 목사님의 칼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2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미국과 레바논 간의 직항 항공편이 41년 만에 재개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조세 바운 레바논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에 SNS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미국 국민이 이 아름다운 땅을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모든 미국 항공사가 레바논으로 직항편을 운항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지시한다라고 말이죠. 이어서 다른 국가들도 같은 조처를 하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41년 만입니다. 네, 미국과 레바논 간 직항편 지난 1985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당시 그리스 아테네에서 출발해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던 TWA 여객기 납치 사건을 계기로 운항이 중단된 바 있었죠. 네, 당시 사건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레바논 내에서 세력을 막 확장하던 친이란계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일원들이 납치범이었고요. 여객기를 납치해서 레바논 베이루트 공항으로 강제 이난시킨 뒤에 무려 2주 넘게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군 해군 해양경비대원 한 명이 살해당해서 계류장에 유기되는 등 사태가 극도로 악화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납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네, 당시 이스라엘에 억류돼 있던 레바논인 시아파 수감자 700여 명의 석방이었습니다. 즉 레바논 내 시아파 세력의 이익을 도모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압박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요. 네, 이렇게 17일 동안 이어진 TWA 847편 피납 사건. 다행히도 탑승객과 승무원 등 총 153명 가운데 미군이나 유대계성을 가진 승객들이 집중적으로 폭행을 당했긴 했습니다만 추가 사망자는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적인 비공식 협상과 또 이스라엘의 그 수감자 석방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인질들 풀려나면서 마무리되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후에 레바논과 미국 간의 관계에 좋을 수가 없었고요. 또 당시 이 비행기가 억류됐던 베이루트 국제공항의 보안 상태가 매우 허술하고 테러 위험이 극심하다고 판단한 로널드 레이건 미 행정부는 미국 항공사의 레바논 취항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국적기의 미국 운항도 막았고요. 어쨌든 직항편 운항 금지 및 여행 경보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게 41년 전 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레바논을 향해서 그동안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 이제는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받으며 제대로 대우받게 할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이렇게 직항편을 다시 재개하는 것이죠. 한편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딸인 티파니 트럼프의 남편이 레바논계 미국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성범죄자는 물론 거물 마약 사범까지 사면해 준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일반인들의 사면이나 감형 신청은 무더기로 기각했습니다. 법무부는 사면 신청 300여 건과 감형 신청 5,600여 건에 대해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그런데 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요. 대통령이 사면을 기각할 수 있다 이런 법 조항만 앞에 내밀었습니다. 앞서 일각에서는 건국 250주년을 계기로 최대 250명이 사면받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제기됐었는데요.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의회 난임 사태 관련 피고인 약 1,600명을 사면해 줬죠.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 지지자들을 사면해 주는 건 물론이고 또 마약 거래 사이트인 실크로드의 운영자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사면해 준 바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조금 더 볼까요? 가까운 자신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의 아버지, 즉 자신의 사돈인 찰스 쿠슈너는 탈세와 불법 정치 자금 기부 등의 혐의로 복역하다가 네, 감옥소에서 나왔습니다. 사면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전과 기록 자체를 아예 지워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회 위증 또 증인 매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자신의 측근인 로저 스톤이라는 사람도 감형을 받았고 곧바로 사면이 됐습니다. 한편 중국에 대해서 그토록 적대적인 정치적 입장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죠. 바이낸스의 창립자로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중국계 창펑 자오. 이 사람 역시 사면을 줬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는 마가 지지층 일각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많이 냈고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이렇게 물러나면서 자신은 직접적으로 창펑 자오를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요청과 강력한 추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면을 결정한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발언, 내가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잘 알지 못하지만, 측근들이 추천해서 사면해줬다. 이렇게 해석되면서 오히려 더큰 반발을 낳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일반인들에 대한 사면은 이번에 무더기로 기각이 됐습니다. 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이 제기가 됐고요. 이와 관련된 법정에서 쿠팡 모 회사를 상대로 정보 유출 피해 책임을 다루는 게 맞느냐를 두고 원고와 피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제 뉴욕 동부 연방법원에는요, 쿠팡 모 회사인 쿠팡 INC와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 측, 이들이 담당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을 통해서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자신들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을 사전 심리 없이 각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한 회사는 한국 법인이고 자신들은 미국 모 회사다. 이 사건을 뉴욕에서 다루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은 한국 사건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쿠팡 INC는 미 델라웨어주에 소재한 지주회사로 전 세계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쿠팡 코퍼레이션 한국 쿠팡은 그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라면서요. 한국 쿠팡과 법적인 실체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한국에서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미 여러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포럼 쇼핑, 그러니까 유리한 재판 관할지를 선택하는 행위, 이걸 원고 측이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원고 측의 반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난주 제출한 반박 서한에서는 투자자에게는 한국 법인을 그룹의 운영 핵심으로 소개하면서 법원에서는 미국 모 회사와는 동떨어져 있는 법인으로 취급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네, 쿠팡 INC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모 회사입니다. 또 원고 측은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 측이 증거 개시도 하기 전에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최소한 정보 유출 사태 관련 기록, 의사 결정권자, 그리고 사내 감독이나 본사 자회사 간의 의사소통 등과 관련한 증거 개시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재판 관할권 관련 판단이 보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이 증거 개시는 본안 심리에 앞서서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이 보유한 증거물이나 서류, 증인 등을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미국의 재판 절차입니다. 네, 실질적인 법정 절차에 돌입을 알리는 그런 부분일 수 있겠는데요. 자, 미국 내 쿠팡 소송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한편 한국 법원에서는 또 제기된 소송이 있고요. 이거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쿠팡이 올해 2분기 연방의회 의원들에게 11,000달러를 후원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11,000달러를 후원한 사실, 그것도 로비 자금으로, 뭐 로비 자금으로 딱 규정하기도 그렇고요. 후원금이기 때문에 액수도 작습니다. 개인 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후원들이 한두 명이 아닐 테니까요. 어쨌든 이 얘기를 전해드린 이유는 사실 그동안 쿠팡의 후원은 주로 쿠팡 측 입장을 대변하는 성명 등을 주도했던 공화당 의원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후원을 받은 5명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어서 네, 눈에 띕니다. 이번에 후원을 받은 민주당 소속 워너 상원 의원은 정보위원회 소속이고요. 또 역시 민주당 돈 베이어 하원 의원은 무역 소위 소속입니다. 무역 파트입니다. 네, 이렇게 쿠팡이 한미 현안에 관련된 민주당 인사들에게 후원폭을 넓히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 중부사령부는 어제 저녁에 또 이란 군사 표적을 공격했습니다. 11일 연속인 거고요. 어제 저녁 동부 시각으로 7시, 이란 시간으로는 22일 오전 2시 30분이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었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야간 또 새벽 공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어제 공격으로 11일째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 위험 능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한 공습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꽉 막혀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지금 홍해 쪽도 걱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겨냥한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해상 봉쇄 선언이 현실화될 경우 세계 원유 공급망에 정말 심각한 체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홍해와 아라비아 해를 잇는 바벨만데브 해협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2023년 10월 이전, 그러니까 후티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는 하루 많게 70척까지 상선이 이 해협을 통과했었습니다. 현재는 하루 평균 45척 수준이라고 하고요. 또 예고하고 있는 대로 사우디를 상대로 해상 봉쇄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통항량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바벨만데브 해협 동시에 재기능하지 못한다. 이러면 세계 원유 공급량의 4분의 1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동안 사우디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차질로 인해서 바벨만데브 해협을 거쳐서 아시아 시장으로 석유를 수출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가까스로 기름값을 잡아내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국가들에도 다시 한번 새로운 위기가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럽 중부와 발칸 반도를 강타했던 기록적인 폭염 이번 주 들어 한풀 꺾였습니다. 다행이다 했더니 일부 지역은 또 갑자기 한풀 꺾이다 못해 기온이 급락을 하면서요 강한 뇌우 같은 또 다른 기상이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그래도 워낙 뜨겁게 달궜던 그 뜨거운 공기가 지중해 상공에 남아있었고 이와 충돌하면서요. 이탈리아, 그리스, 그리고 루마니아 등을 중심으로 강한 뇌우와 집중호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중부, 동부 쪽에 집중호우. 서부 남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리워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페인과 포르투갈 쪽은요. 여전히 100도 안팎의 가마솥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올해 유럽은 이상 기온은 물론이고 기온 양극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은 인간 냉장고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일지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4: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5: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6: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7: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8: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5: 정말? 어떤 건데?
9: 용자나라, 킬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10: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1: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2: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3: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4: 머루랑 달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15: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곡이야?
16: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15: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16: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15: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16: 제로 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15: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16: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17: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8: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7: 23388-5600. 23388-5600.
18: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7: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8: 융자나라 좋은 나라.
17: 융자라면 콜미.
18: 23388-5600. 23388-5600.
19: 융자 나왔어요.
20: 우와, 빠르네.
2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구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언과,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일본의 인간 냉장고 소식입니다. 여름마다 일본도 정말 늘 섭씨로는 40도, 그러니까 화씨로 100도 이상을 넘나들고 있고요. 습도도 워낙 높아서 아무리 일본 좋아하고 여행 자주 다니는 사람들도 여름은 좀 피하고 싶다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하죠. 자, 이런 가운데 도 히에몬 박스, 이런 이름의 1인용 냉각 부스가 나왔습니다. 현지 한 자동 판매기 제조업체가 개발을 했고요. 이미 지난 4월에 출시가 돼서 지금 산업 현장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도 있는 그 음료 자판기, 일본 길거리에서 굉장히 흔하다고 하는데요. 이 냉장 음료 자판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크기와 외형이 비슷하고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동이 용이한, 그리고 별도의 설치 공사 없이 컨센트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 안에 음료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실내 온도가 냉장고처럼 선선하게 유지된다고 하는데 섭씨 15도 정도라니까 화실로는 한 60도, 네, 선선하게 유지가 되는데, 특히 사람이 딱 들어갔을 때 서면 머리하고 목 등 그 집중적으로 더운 곳들 있잖아요. 여기에 5도씨 가까이 차가운 바람이 집중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 몇 분만 해도 체온이 금방 낮아진다고요? 에어컨은 틀면 차가워지기까지 좀 시간도 필요하고요. 또 전기 소비량은 엄청나죠. 그리고 말씀드렸듯 산업 현장에 주로 이게 쓰이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는 에어컨 설치가 실외에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 전기 소비량은 에어컨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니까 아주 맞춤인 것 같습니다. 네, 건설 현장, 야외 행사 작업자들에게는 이 여름철 나기에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아직은 일반 소비자용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일본에서는 매년 산업 현장 내에 열사병 사고가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스페인의 월드컵 우승을 이끈 페란 토레스라는 선수, 그 연장전까지 갔을 때 결승골을 넣었던 바로 그 선수 이름이 토레스입니다. 지금 스페인에 도착해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구호를 패러디한 모자를 쓰고 우승 퍼레이드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주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네, 현지 시간으로 21일 스페인 대표팀의 귀국을 환영하기 위해서 수만 명의 시민이 모여서 우승 행사가 펼쳐지는 그 자리에 토레스가 빨간 모자를 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Make Spain Great Again. 네, 바로 마가 구호를 패러디한 거죠. Make America Great Again을 패러디했다라고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위트가 있고 또 그 안에 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스페인하고 미국하고 썩 관계가 좋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 축구대표팀이 귀국한 뒤에 수도 마드리드에서는 대규모 거리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선수들, 팬들 다 어우러져서 늦은 시간까지 우승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뭐 수도뿐이 아니죠.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흥겨워했는데, 그런데 이게 조금 도를 지나치면 항상 이런 사고가 납니다. 살라만카주, 북서부에 있다는 이 살라만카주의 한 도시에 분수대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였는데 일부 시민이 그 분수대 위에 올라가면서 상단 구조물이 무너졌고 주변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13세 소년이 숨지고 청소년 2명이 다쳤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프랑스 의회가 팽팽한 토론 끝에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신규 계정을 만들 수 없고요. 내년부터는 아예 사용 자체가 금지됩니다. 자, 이런 법안 이미 시행 중인 나라가 있었습니다. 호주인데요. 그런데 이후에 청소년의 이 SNS 사용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아직까지는 크게 없는 것 같다. 어떤 실효가 크게 없는 것 같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으면서 법안을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반발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에 대한 학생의 인터뷰도 재밌는데요. 이렇게 SNS를 이제 못하게 되면서 주말 동안 보통 몇 시간 동안 SNS를 했습니까? 9시간이요? 그러면 이제 주말에 9시간이라는 프리 시간이 생긴 셈인데 그 시간에 뭘할 건가요? 라고 기자가 물었더니 벽이나 보고 있어야 되겠죠, 뭐. 이렇게 아주 비아냥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한국 정부 역시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장치들, 알고리즘 등을 청소년들에게 노출을 하는데 제한하는 규제들을 일단은 검토해보고 있다. 단계별로 조금 모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민적인 공감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어쩌면 청소년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방안 등 여러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중국 관영 매체들이 달걀값 폭등 사태를 두고 로켓 달걀, 로켓 계란이라는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인데 중국 주요 산지의 계란 가격을 추적하는 지수를 보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1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니까요. 네, 사실 중국은 1인당 계란 소비량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만큼 이 가격 상승은 서민들의 밥상 물가에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이상한 것은요. 중국의 대표적인 식재료인 돼지고기 가격은 경기 침체 영향으로 최근 1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사실 중국은 최근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소비가 위축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란값은 왜 이렇게 올랐는지. 네, 일단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에 농가들이 산란계를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습니다. 이러면서 공급 과잉이 발생했죠? 그러면 가격은 급락하겠죠. 이러다 보니 이후에 사료값 부담을 견디지 못한 농가들은 또이 산란계 상당수를 그냥 도태시킵니다. 그러면서 급감한 생산량으로 계란값이 다시 급등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매년 6월에는요, 중국 대학 입학시험이 치러집니다. 가오카오라고 하는데요. 시험 당일날 뭘 먹으면 좋다라는 게 나라마다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그 길쭉한 튀김빵, 아침에 많이 먹는다는 그 튀김빵인 요티아오와 계란 두 개를 함께 먹는 게 풍습이라고 합니다. 길쭉한 튀김빵, 요티아오가 숫자 1을 뜻하고 계란 두 개, 동그라미 두 개, 100. 네, 100점을 의미하는 행운의 음식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2: 미국의 국방 예산이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돼서 일찍 고갈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추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의회 내 반전 여론과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그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당국자들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국방부의 훈련이 축소되거나 취소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란과의 휴전 협상이 결렬돼서 양측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예산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특히 중동에 항공기와 군함을 배치한 해군과 공군의 경우에는 올해 작전을 지원하는 예산 일부가 이달 말까지 금방 소진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국방부는 장비와 시설의 유지 그리고 보수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을 이란 전쟁 비용을 충당하는 데 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악관은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의회에 67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의회 내의 의견 차이가 커서 예산안 처리가 계속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를 1년 또 연장했습니다. 연방 관보위에 따르면 국무부는 어제 미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를 내년 8월 31일까지 1년 또 연장하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을 여행하는 것은 미국 시민 및 미국 국민의 신체적인 또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체포 또는 장기 구금을 당할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국무장관이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미국 여권은 북한으로 가거나 머물거나 또는 경유하는 여행 시에 모두 여권 무효 조치가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첫 해였던 지난 2017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풀려난 직후에 숨지자 같은 해 9월 1일자로 북한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이 조치는 트럼프 1기 행정부뿐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매년 연장돼 왔으며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해에도 연장된 바 있었습니다.
1: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또 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셋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할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0: 스메키 한의원의 강원장입니다. 뻣뻣한 근육의 경직과 경련,
1: 다리에 힘이 없어 걷기 힘든 증상,
0: 자주 넘어지는 두려운 증상,
1: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발성장애,
0: 음식을 못 삼키는 삼킴의 장애,
1: 못 참는 소변장애,
0: 빙빙 도는 이석증,
1: 소리나는 이명증과 안 들리는 청력 저하,
0: 어려운 병만 전문 취급하는 스메키 한의원 213-388-5300 388-5300번입니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6: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6: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7: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213-388-7979 213-388-7979
6: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1250만불 1250만불
9: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0: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주 7일 24시간
10: 323-782-8600 323-782-8600
8: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1: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네, 한국 관련 소식입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가끔 이런 이슈들 보면서 혀를 끌끌 차고 아유, 드라마니까 다행이다라고 했던 그 이슈가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동원해 딸의 논문을 대필하게 하고 이를 치의학 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전직 대학 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67살 이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에 대법원이 확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딸 역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가 됐습니다. 지난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서 자신의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동물 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는 해당 실험 결과를 담은 논문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실험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논문의 실험 수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자, 이렇게 이 씨의 딸은 조작된 논문과 수상 경력 등을 바탕으로 2018년에 서울대학교 치의학 전문대학원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서울대는 같은 해 8월 딸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고요. 성균관대 재학 중이던 이 씨 역시 바로 그 다음 해에 파면 조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불쾌한 것은 이 씨의 딸은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서 서울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네, 최종 패소했다고 합니다. 네, 수일 동안 지속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까지 내려졌고 또 소방관들도 진화하다가 넉다운이 됐다는 바로 그곳 인천 서구 성남동의 쿠팡 3위 물류센터 화재는 진정이 됐고요. 이제는 중요한 것은 합동 감식과 손해 사정을 거쳐서 어떤 원인인지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이번 화재에 따른 피해액이 적어도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덕평 물류센터 화재가 있었고요. 이때 손실액이 총 3,400억 원이었다는데 인천 물류센터는 그에 비하면 면적이 두 배 이상 더 크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센터에는요. 판매자가 보관이나 배송을 맡긴 로켓 그로스 상품도 함께 보관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켓 그로스 판매자들은 이 화재로 인한 재고 손실 외에 판매 중단으로 인한 자금 경색도 걱정입니다. 네, 판매자들은 상품을 구입할 때마다 대금뿐이 아니라 국제 물류비, 배송 대행 수수료 등을 먼저 부담하고 판매 대금 정산으로 이를 회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고가 한꺼번에 소실되면서 판매는 중단됐고 이미 투입한 비용은 당장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판매 공백은 결국 판매 지수가 떨어지면서 검색 노출과 연관이 됩니다. 검색 노출이 적게 되면 판매량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SNS를 본다거나 할 때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상품 소개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결국 검색 노출과 다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판매자들의 보상 범위가 어디까지가 인정될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로켓크로스 재고 보상 정책을 보니까 이 쿠팡 물류센터에 상품을 맡긴 뒤에 분실이나 파손되면 일정 요건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곤 있는데요. 상품 판매 가격 전액이 보상받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부가세나 판매 수수료, 입출고비, 배송비 등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요. 판매자가 실제 상품을 판매했을 때 정산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 정도만 지급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래저래 이런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클 것으로 보여서 걱정입니다. 네,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드라마, 뭐 한국 드라마 아니더라도요. 보면은 미국인들이 한국으로 의료 원정을 가는 모습들이 종종 보여집니다. 특히 스킨과 관련해서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미용시술뿐만 아니라 건강검진을 받기 좋은 곳으로 특히 서울은 좋은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흑인 여성들의 선호도가 아주 높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뭐 미국에 비해서는 일단은 비용이 저렴하고 또 의료진의 성의 있는 진료 태도를 한국, 서울을 찾는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흑인 여성의 심혈관 질환 유병률은 47%에 달한다. 그리고 고혈압, 뇌졸중, 심부종 발병률도 다른 인종보다 높은 것으로 지난 2020년 학술지를 통해서 나타났는데요.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기 일쑤고요. 자신의 증상을 말해도 의사가 진지하게 듣지 않기 때문에 아예 진료를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테니스 선수로 유명한 서리나 윌리엄스도 있죠. 2018년에 출산을 했는데 이후에 건강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초기에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많이 고생했던 경험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설마 서리나 윌리엄스가 흑인 여성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세계적인 스타 선수였어도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런 의혹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진료하던 중에 인종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응답한 흑인 여성 18%입니다. 백인 여성의 무려 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서울을 찾은 여성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데 올 4월에 서울에서 종합검진을 받았다는 한 여성은 사전에 일단 세심하게 질문해줘서 마음이 편해졌다라고 얘기했고요. 종합검진을 받다가 10cm 크기 작은 근종을 발견했는데 사실 매년 미국에서 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라면 이미 발견이 됐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전혀 몰랐다. 네, 그리고 또 한 여성은 미국에서는 의사가 제대로 들어주지 않을 뿐더러 미리 질환 정보를 정리해서 내가 아주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사실 관심을 잘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미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저렴한 한 여성은

온라인 경매에서 교양지 월간 샘터 아시죠? 그 샘터가 소장하고 있던 이 회장의 붓글씨 공술의 공수거가 1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저 경매 시작가는 1,500만 원부터 시작이 됐고요. 추정가는 한 4천만 원선 많게 잡았을 때 그랬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경매가 시작되자마자 총 37회 응찰이 오고 갔고 추정가 상단의 2.5배에 달하는 1억 원에 낙찰이 된 것입니다. 낙찰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이 작품을 어떻게 샘터가 가지고 있었는지 네, 이 회장이 지난 1981년 샘터 창립자인 김재순 전 국회의장에게 직접 써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은 오랫동안 이 샘터 이사장실에 걸려 있었고요. 하지만 샘터가 경영난으로 올해 1월호를 끝으로 무기한 휴관에 들어간 뒤이 소장 컬렉션을 경매에 내놓으면서 작품의 주인도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이 뉴스를 통해서 두 가지가 다가오네요. 먼저 이 샘터가 올해 1월을 끝으로 무기한 휴관에 들어갔다는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샘터 하면은 네, 한국에서 오래전에 떠나오셨던 분들도 기억할 정도로 오래된 월간지고 매월 직접 사거나 정기적으로 받아본 분들 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작은 뭐 음악 공간, 문화 공간에는 항상 이게 샘터가 비치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크기도 크지 않잖아요. 손바닥보다 약간 크려나?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또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 뒤적뒤적하면 참 좋은 글들이 많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 샘터가 경영난으로 무기한 휴관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네, 돈을 포함해서 못 하나 부족한 게 없었을 것 같은 삼성그룹 창업주 호암 이병철 씨가 썼다는 글은 공술의 공수거였습니다.

0: 정말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는 어떻게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착장도 좀 더 신경이 쓰여지는데요. 그래서 시원한 플립플랍이나 샌들을 즐겨 신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종류 신발은 발을 지지하는 힘이 약하죠. 보행을 아무래도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러다 보면 허리 부담을 높입니다. 네, 허리에서 발생하는 통증인 요통. 일생에 단 한 번 이상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그만큼 요통의 원인도 참 다양한데 플립플랍이나 샌들 같은 발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는 신발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다. 보행 시에 발은 지면의 충격을 1차로 흡수하는 신체 부위죠. 발 아치는 이 충격을 분산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여기서 분산을 시켜야 무릎, 골반, 척추로 전달되는 부담도 완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밑창이 좀 얇거나 발을 제대로 고정하지 못하는 여름 신발들은 특히 이 플립플랍 같은 경우는 발가락으로 끈을 움켜쥐는 그런 특유의 보행 패턴을 만든다고 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조금 더 긴장될 수밖에 없고요. 보폭은 줄어들면서 보행 균형은 깨지게 됩니다. 자, 이런 보행 패턴이 반복된다면 결국 발목과 무릎, 골반 요추까지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허리 통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신발을 잘 신을 것을 당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의 시원함을 위해서 우리의 허리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여름철이니까 한 번쯤은 상기해 주세요. LA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1: (목소리)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3: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2: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3: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0: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1: 혈당 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0: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2: 문선양의 머니터크가 청소년 재정사관학교 서머캠프를 합니다. 8월 4일 LA, 8월 6일 얼바인에서 적추 투자를 배우고 스르증도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 허버드는 못 가도 변방장자는 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못 가르치는 우리 재정교육, 문선영 선생님이 해주십니다. 참가 문의 626-827-9599, 626-827-9599. 참가자 2명을 선발 장학금도 수여합니다.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이혜진 네이버 의장이 젠슨환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미국에서 함께 만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AI 시장을 주도하는 한국의 분야별 AI 리더들이 이같이 미국에서 한자리에 모이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실리콘밸리 인근에서 삼성, SK, 네이버, 엔비디아 리더가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회동하는 자리가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회동 날짜로는 내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기에 샘 올트먼 오픈AI CEO,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의 참석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한편 재계에서는 이번 회동이 성사될 경우 글로벌 AI 시장의 메모리와 GPU, 생성형 AI 서비스 등 분야별 최고 기업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모습이 연출될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젠슨 황 CEO는 지난달 초 한국을 방문해 삼성, SK, 현대차, LG,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인들을 두루 만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회동하면서 한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동을 통해 최근 이어진 반도체와 AI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미래 청사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인텔의 오하이오주 반도체 공장 부지와 시설을 인수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투자 압박과 시장의 공급 확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IT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5년 안에 미국 현지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인텔과 오하이오 반도체 캠퍼스 인수 협상을 추진 중입니다. 인수 금액과 시기는 아직 조율 중입니다. 한편 인텔은 지난 2022년 오하이오주 뉴올버니에 반도체 캠퍼스 착공을 시작했으며 현재 콘크리트 타설과 철골, 골조 등 주요 기초 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총 8개의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대규모 단지로 인텔이 40년 만에 새롭게 설립하는 제조 시설로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2022년 9월에 열린 인텔의 반도체 시설 기공식에는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참석해 반도체 지원법인 칩스법 제정의 의미를 소개하면서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애플, AMD 등 미국 내 주요 빅테크가 대만의 TSMC의 반도체 위탁 생산을 맡기면서 이 인텔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은 고객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금난이 이어지자 지난해 인텔은 대규모 인원 감축과 투자 축소 계획을 발표하고 오하이오 공장 가동 시점도 2030년경으로 미룬 상태였습니다. 미국 포드 자동차 공장에서 무인 계산대, 즉 키오스크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과자를 도둑 맞았다는 누명을 쓰고 해고당하는 근로자들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미시간주 포드 조립 공장에서 약 9년 동안 근무한 닉 나보즈니는 최근 과자 두 봉지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다는 이유로 해고 처리됐습니다. 그는 카드 결제기에 체크카드를 댔을 때 신호음과 함께 화면이 반짝여서 결제가 완료된 줄 알았다며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내가 고작 몇 달러짜리 과자를 훔치겠느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닉은 시급 40달러를 받으면서 초과 근무를 포함해 지난해에만 12만 5천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포드 공장 내에 무인 매대의 결제 오류로 인한 근로자 해고 사태에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켄터키주 트럭 공장에서 11년 동안

0: 근무한 전기기사 커트 크롬 역시 야간 근무 중 당뇨로 인한 저혈당 증상이 오자 1달러 95센트짜리 쿠키를 사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해고됐습니다. 크롬은 이후 은행 거래 내역을 직접 확인해 결제가 정상 처리됐음을 입증했습니다. 포드 측은 결제 사실이 확인되자 그에게 3만 3천 달러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복직을 제안했지만 크롬은 이를 거절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현장 근로자들은 공장 내 무인 매점 운영사인 아라마크의 키오스크가 평소에도 결제 실패나 중복 청구, 화면 멈춤 등 고장이 잦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기계 자체의 시스템 결함을 회사가 근로자의 절도로 단정짓고 억울한 해고를 남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발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카니 총리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미국이 캐나다를 상대로 새로운 무역 조치를 시행하겠다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캐나다, 미국 그리고 멕시코 간의 무역 협정인 CUSMA, 쿠스마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 향후 몇 주간 협상을 강화하기로 합의했고 우리 팀은 이 협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관세 발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실제로 발효될 경우에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검토할 것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해서 새롭게 부과한다라는 관세는 와인과 아이스하키 장비 그리고 시멘트 등을 대상으로 3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어서 아직 협상의 시간은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전 세계 해운업계에 사우디아라비아 항구를 이용하는 선박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물론 이제는 홍해까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후티 반군은 어제 전 세계 해운사에 이메일을 보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항구에서도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선박은 경고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러한 선박은 예멘군의 작전 범위 아니라면 어느 위치에서든 제재 또는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친이란 무장정파인 후티는 사우디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예멘에 대한 봉쇄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사우디 항구를 이용하는 상선을 표적 삼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0: 7월 22일 오늘은 러시아에서 또 미국에서 오늘날 참 필요한 이 두 가지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먼저 1888년 7월 20일 러시아에서는요. 셀먼 왁스먼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으로 건너와서 흙 속의 미생물을 평생 연구했고요. 항생제를 찾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1898년 딱 10년 뒤 7월 20일 오늘에는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조각가인 알렉산더 콜더가 태어납니다. 본래 기계공학을 공부했다고 하는데요. 가는 철사와 얇은 금속판을 정교하게 매달아 균형을 맞춘 조각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들은요. 작은 바람결에도 천천히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모양을 바꿨고요. 바로 이 사람의 특징이 됐습니다. 당시 이 작가에게는 화가인 마르셀 뒤샹이라는 벗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이거를 모빌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자라고 했고요. 네, 그래서 오늘날 아기 침대 위에서 도는 장난감의 그 모빌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항생제와 모빌, 뭐 살면서 늘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느 한순간 꼭 필요할 때는 정말 절대적인 물건들이죠. 네, 오늘 하루도 뭐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더라도 그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내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이 시간은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쁩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만나보세요. 구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 백화점 서독 안경, LA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 안경 검안과,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2: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4: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5: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4: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5: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4: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5: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4: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6: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7: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6: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7: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6: 975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5: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6: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5: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7월 22일 수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11일째 이란에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란도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한 보복 타격을 이어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곡괭이 산 공습 예고에 긴장이 더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중부사령부는 동부 시간으로 어제 오후 7시 이란 내 군사 목표물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습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운항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별도의 공지를 통해 야간 공습이 성공적으로 1시간 정도 마무리됐다며 이란의 군사작전센터, 해상전력, 항공기 격납고, 드론 보관시설, 군사 물류 인프라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지난 3개월간 이란은 세계 무역에 필수적인 국제 수로를 통과하려던 30척 이상의 상선에 공격을 가했다며 이런 부당한 공격은 수백 명의 무고한 선원들을 위험에 빠뜨렸을 뿐만이 아니라 항행의 자유를 훼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란의 이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상선 통항이 가능한 상태라고 중부사령부는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싸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양국은 민간 인프라도 함께 타격하고 있어 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공격을 예고한 이 곡괭이산은 이란이 지하에 건설 중인 핵시설입니다. 깊은 지하 안반시설이라 직접 파괴가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왔는데 해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미군은 파괴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YTN입니다.
4: 이란 중부 이스파한주 나탄즈 핵시설 옆에 곡괭이산 터널 단지 전경입니다. 나탄즈 핵시설 단지에서 서남쪽으로 약 2km 거리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이란은 곡괭이산 화강암 안반 아래 미신고 핵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91에서 137m 깊이에 있고 여러 개의 핵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를 곡괭이산으로 이전했다는 분석 결과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당국은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주요 핵시설 폭격 뒤 가을에 이란이 원심 분리기 수천 대를 곡괭이산 터널로 옮겼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곡괭이산을 타격하겠다고 예고한 데는 이스라엘의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워낙 깊은 화강암 안반 아래에 있어 미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폭탄인 GBU-57 벙커버스터를 사용하더라도 직접적인 타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트 해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미군이 가진 군사 역량은 기밀이라면서도 지하 핵시설 타격이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5: Do we have the ability to destroy whatever is underneath Pickaxe Mountain?
6: But if anybody in the world can reach anything on this on God's given God's green earth, it's the United States military, the most powerful military in the world. It's all about options and trade-offs.
4: 미국 싱크탱크 과학국제 안보 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15개월 동안 곡괭이산 주변의 트럭 통행과 터널 보강 공사, 보안 경계선 설치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란은 원심 분리기 조립을 위한 평화적 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 농축 활동을 목표로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한대입니다.
3: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는 미군이 핵시설을 공격하면 중동 내 모든 미국 자산을 타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중앙군사본부는 미국이 이란 핵시설과 여타 중요한 시설을 공습하겠다고 위협했다며 침략군이자 테러리스트인 그 나라의 군대가 그런 행동을 하면 중동 내 분쟁을 고조하겠다는 뜻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 일이 발생하면 미국의 모든 자산을 비롯해 그 동맹국, 배후 세력의 자산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 군대의 단호한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력 충돌이 재개된 뒤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를 주 표적으로 삼았지만 경우에 따라 전쟁 초기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인프라, 금융기관, 데이터 센터 등 비군사시설로까지 공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가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군의 군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미군이 자국 내 공군 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불가리아 의회는 미국의 베즈메르 공군 기지 사용안을 어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베즈메르 공군 기지에는 미 공군 공중 구비기 최대 8대와 병력 250명이 배치됩니다. 베즈메르 공군 기지는 수도 소피아에서 2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미국과 불가리아의 공동시설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할 경우 중동을 넘어 세계적으로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루비오 장관은 만약 중동에서 한 국가가 국제 수로를 통제하고 통행료를 부과하고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선박을 폭파하는 선례를 만든다면 이는 이 지역을 포함한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되풀이 될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은 어떤 현행 법적 메커니즘 하에서도 그들에게 없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 통제권을 요구하고 있다며 항행의 자유라는 근본 원칙이 위협받고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가 지금 겪는 문제는 이란이 대화에 진지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그들이 진지하다면 우리도 진지할 것이고 그들이 진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와 동맹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이란과 외교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며 미국은 약속이 지켜진다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협상과 논의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심 핵시설 타격과 후티 반군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예고하면서 연일 초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 내부에서는 핵심 무기가 고갈돼 장기전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미국의 군사적 딜레마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입니다.
7: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지하 핵시설 곡괭이산을 곧 타격하고 홍해 봉쇄를 선언한 예멘 후티 반군도 즉각 처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중동 기지에 F-16과 F-35 스텔스 전투기를 급파하며 전운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호전적인 분위기와 달리 정작 사용할 실탄이 턱없이 부족해 미군의 현실은 위태롭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패트리엇 등 핵심 요격미사일 비축군의 절반 이상을 토마호크 미사일 재고도 30%나 소진했다고 분석합니다. 이란 역시 미국의 이런 군사적 한계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8: I think at this point the U.S. has expended a significant amount of its munitions. It has expended a significant amount of its air defense capabilities. And at this point, I don't think the Iranian regime places a lot of credibility in the sustainment of these strikes.
7: 전문가들은 이란 핵심 시설 한두 곳을 노린 단발성 타격은 가능하지만 여러 전선에서 치러지는 장기전을 버텨낼 무기 재고는 없다고 분석합니다. 수천만 원짜리 이란 드론을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로 막아야 하는 비대칭 소모전의 한계 탓에 막대한 예산 수혈이 시급해진 겁니다.
6: The military requires a generational investment to deliver on peace through strength. We know the best way to create peace is to prepare for war, to deter it.
7: 결국 트럼프의 강경 발언은 실제 장기전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무기가 바닥나기 전 타격력을 보여줘 이란을 협상작으로 끌어내려는 과장된 압박 전술이라는 분석입니다. 요격 미사일 고갈로 현지 미군들의 인명 피해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중동의 늪에 빠져 타이완 해협 등 동아시아 안보에 투입할 전략 자산마저 잃을 수 있다는 미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3: 또 다른 문제는 이런 미사일 재고 부족을 미 국방부가 백악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관계자는 나쁜 소식이나 현실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맞는 분위기가 아니라며 침묵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테그세스 국방장관이 군 수뇌부를 잇따라 경질하면서 국방부 내부에서 불리한 정보를 보고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취지입니다. 이 때문에 이란과 확전 결정이 미사일 재고 등 실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미국이 지난 2월 말 이란을 공습한 뒤 미군의 미사일 재고가 크게 줄었다는 관측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었습니다. 영국의 왕립합동군사연구소는 지난 3월 보고서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개시 후 11,000발이 넘는 각종 탄약을 보름 만에 소모했고 핵심 정밀 탄약은 한 달 안에 바닥날 수 있다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현재 추세라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재고는 2031년, 사드 요격 미사일은 2029년이나 돼야 기존의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나요?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데도 파키스탄이 미국에 100억 달러의 외환기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키스탄이 스칸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100억 달러 규모의 외환 안정화 기금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전쟁 중재를 열심히 한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파키스탄은 최장 5년간 미국으로부터 달러를 공급받거나 외화 보유액 확충 보장을 받게 됩니다. 이런 움직임은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종식을 위한 중재 역할을 자임해온 상황에서 처음 알려진 것입니다. 외환 기금 지원이 성사되면 파키스탄은 외환 보유액을 늘리고 파키스탄 루피화에 대한 압력을 완화할 수 있으며 중국 등 다른 나라 자금을 덜 빌렸어도 됩니다. 파키스탄은 2023년 국가 부도 위기 이후 IMF로부터 70억 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현재 자금난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파키스탄은 지난 2월 말 발발한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이후 중재국을 자처하며 외교적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통해 파키스탄이 미국과 다른 파트너 국가들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상황을 맞게 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라늄 정축을 잠재적으로 허용하는 기념비적 협정을 공식 승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원자력 협정에 미국과 사우디의 공동 연구를 통해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미국 기업이 사우디 영토 안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원자력 협정을 통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허용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강도 높은 사찰을 전제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국과 일본 정도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앞으로 30년간 유지될 이 협정의 규모가 수백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며 미국 기업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외국 기업은 배제되도록 설계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중동 이란을 파괴하고 있는 이유가 이 핵 농축 우라늄 때문인데 사우디에는 이를 승인해줬습니다. 모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9: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2: 렌트비 받아 은퇴하는데 보험료에 택스에 내는 돈은 더 늘어나고 돌아가는 돈은 빡빡하고 어느덧 스트레스에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부동산.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7월 20일 월요일 LA, 23일 목요일 세리토스, 그리고 25일 토요일 샌디에고에서 문선영의 머니토크가 100일의 약속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제 부동산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도록 문선영의 머니토크에게 맡기십시오. 626-827-9599 626-827-9599.
1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3: 선택하세요 품질을,
1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오늘 덥습니다. 뭐 거의 매일 제가 오늘 더워요, 오늘 더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과 내일 최고조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일주일 가까이 이어질 폭염주의보 오늘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기상당국은 오늘 덥겠지만 내일이 기온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역시 오늘 아침부터 월요일까지 발효돼 있습니다. 해안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낮 동안 무더운 날씨에 따른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낮 최고 기온 100도까지 오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엔텔로 밸리는 최고 110도,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도 110도에 육박하는 극심한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밤 사이에도 고온 현상이 이어지는 열대야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예보관들은 밤 기온이 평년보다 훨씬 높게 유지되면서 에어컨이 없는 환경에서는 밤 동안 체력을 회복하기 어렵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0: 벨리 지역의 오늘날 최고 기온은 84도, 내일 8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는요, 오늘 낮 최고 기온 88도, 내일 낮 93도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벨리 등 우드랜드 일지 지역은 오늘 낮 최고 기온 94도, 그리고 내일 99도, 10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열대야 현상 이어진다고 그러는데 내일 이 벨리 지역의 밤 최저기온이 72도까지 올라가요. 네. 오렌지 카운티도 70도까지 밤 최저기온이 올라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LA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는 얘기를 다음날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주민들은 가장 뜨거운 낮 시간대에는 격렬한 야외활동 가급적 자제하고 에어컨이 있는 시원한 장소에 머무는 등 일정을 조절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홀로 계신 어른이나 이웃의 안부를 자주 확인하고 차 안에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절대로 남겨지지 않도록 뒷좌석 반드시 점검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기압 세력은 다음 주 화요일 이동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폭염특보는 해제되겠지만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한국 외교관 전체 인원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해킹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서 일어난 이 해킹 사건으로 외교부 퇴직자는 물론 타 중앙부처에서 제외 공간으로 파견된 직원들 정보까지 더해 최대 만 건의 정보가 새나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부는 직원 전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해킹 공격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무려 10개월 동안 거의 1년 동안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이버 보안 역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외교부 본부와 제외공간에서 일하는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까지 모두 다 정보를 쓸어갔다는 것입니다. 외교부는 그간 정부기관에 대한 해킹 공격을 주로 감행해온 것을 지목받는 북한이나 중국이 이번 해킹의 배후에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10개월 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처음부터 찬찬히 다시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 DMV가 운전면허 필기 시험에서 발견된 11,000건 이상 징후와 관련해 형사 수사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스티브 고든 DMV 국장은 주 상원 교통위원장 데이브 코르테스에게 보낸 서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조사 중 일부는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부 사안은 기소를 위해 관련 기관에 넘겼고 필요할 경우 추가 의뢰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MV는 이달 초 필기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는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며 약 11,000명의 운전자에게 한 달 내에 시험을 다시 치르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 절차를 본격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와 법무부는 최근 30일 동안 아동 성범죄, 의료사기, 마약 밀매 등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귀화 시민 10명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범죄 전력이나 중대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해 시민권을 불법 취득했다며 이민 국적법에 따라 시민권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에는 선량한 품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들은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소송 대상에는 메디케어 사기에 가담한 뒤 시민권을 취득한 인물, 그리고 워싱턴에서 사제로 활동하며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은 인물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본선거에서 서류 미비 이민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의료보험 지원 정책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하비어 바세라 전 연방보건복지부 장관은 예방의료 확대가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절감하는 투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 후보 스티브 힐튼은 납세자 부담을 이유로 이 서류 미비 이민자에게 의료 정책을 해주는 것을 폐지하겠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KFF 헬스 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지난 10여 년 동안 단계적으로 메디케어 가입 대상을 확대해 현재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저소득 주민들도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자 증가와 의료비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예상보다 크게 늘면서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바세라 후보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의료체계에서 배제할 경우 오히려 응급실 이용이 증가해 장기적으로 납세자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민자들도 세금을 내고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이라며 의료보장은 경기 상황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할 예산 항목이 아니라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공화당의 스티브 힐튼 후보는 서류 미비 이민자에 대한 의료 지원을 불공정한 납세자 부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의료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세금을 불체자를 위한 무상 의료에 사용하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며 절감된 예산을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 사용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구체적인 재원 활용 방안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부정수급과 규정 위반이 의심된다며 캘리포니아주 미네소타주에 대한 10억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지원금 지급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수급이 발생한 뒤에 예산을 회수하려 했던 이전 행정부와 달리 사전 차단에 초점을 맞추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역시 사망자 명의 청구나 한 번에 여러 환자를 중복 청구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포착됐다며 캘리포니아주와 미네소타주에 대한 메디케이드 지원금 지급 유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나 미네소타주 정부는 정치적 목적이 담긴 부당한 압박이라며 즉시 반발했습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정치적인 적대 관계에 있는 주들을 표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추정치 산정 근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나 설명도 제공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보복 행정을 펼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은 지출 내역이 적법하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다시 자금 지원을 재개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정부와 민주당 주정부 간의 정치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메디칼 사기 사건, 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된 상태입니다. 연방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나요? LA 카운티 감정평가국이 오는 9월부터 체납자에 부과하는 벌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미납 재산세에 대한 규정을 강화키로 하면서 한인 주택 소유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감정평가국은 연체된 재산세에 대해 납부기한 만료 이후 10% 연체 벌금과 12달러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감정평가국은 연체 재산세를 관리하는 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벌금과 수수료 규정을 새로 확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산세는 연체 후 90일이 지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세금 담보권 통지 비용도 기존의 29달러에서 93달러로 3배나 늘어납니다. 여기에 미납 상태가 지속될 경우 매월 1.5%의 추가 벌금이 완납될 때까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연 재산세가 4,000달러라면 연체 벌금 400달러, 12달러 수수료, 90일 이후에는 93달러의 세금 담보권 수수료, 그리고 매월 60달러의 추가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미납 재산세를 회수하기 위해 일정 절차를 거쳐 해당 부동산을 세금 매각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택 소유자가 빚을 해결하지 못하면 정부가 주택을 매각해 미납 세금을 회수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드레스 차이트 LA 통합교육구 교육감이 어제 열린 새 학기 연설에서 캘리포니아주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학생들이 2년 연속 기록적인 학업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새 학기 개학을 앞두고 가필드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차이트 교육감은 영어, 수학, 과학 등 전과목에 걸쳐 3년 연속 성적 향상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학생들의 성적이 크게 올라 학력 격차가 줄어들었고 대학 사전 이수 과목인 AP 과정과 졸업률 그리고 초등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도 향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학 교수들이 얘기하는 것과 전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참 이 교육에도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차이트 교육감은 이번 성과가 전체 교육 공동체의 헌신 덕분이라며 감사를 전한 한편 학령 인구 감소와 예산 압박 그리고 이민법 집행에 대한 불안감으로 앞으로 당면한 도전 과제들도 한마음으로 극복해 나가자라고 당부했습니다. 함께 발표된 학교 생활 만족도 조사에서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더 큰 안전감과 유대감을 느낀다고 답했고 교직원과 학부모들 역시 지역 학교의 교육 품질과 환경에 깊은 신뢰를 나타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해외에 체류하거나 여행 중인 한인을 비롯한 모든 미국인들에게 이례적인 전 세계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인과 미국 관련 시설이 테러나 보복 공격 표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국무부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전 세계 안보 환경이 더욱 복잡해졌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들은 경계 수준을 높이고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안전공지, 현지 당국의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이란과 연계된 단체들이 해외 미국 외교시설은 물론 미국 기업, 미국인들이 자주 찾는 장소를 공격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여권이 갖는 힘을 나타내는 헨리 여권지수에서 한국이 2위를 유지했습니다. 글로벌 시민권 거주 자문회사 헨리 앤드 파트너스가 공개한 헨리 여권지수 20주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88개국의 무비자 또는 도착비자만으로 입국할 수 있어 싱가포르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과 아랍에미레이트도 한국과 공동 2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180개국으로 10위를 기록했습니다. 2006년 1위였다가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미국보다 상위인 국가가 36개국인 점을 고려하면 뭐 사실상 37위입니다. 미국의 경우 상위권에 있는 다른 서방 선진국들과 달리 중국의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순위 하락의 배경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서 공연된 곡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빌보드 집계를 인용해 샤키라, 버나보이가 부른 공식 주제가 다이다이의 결승전 당일 스트리밍 횟수가 25%가 늘어난 97만 9천 회를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스트링도 하루 만에 13%가 증가한 16만 회로 집계됐습니다. 하프타임쇼 무대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엄청난 역주행을 이뤄낸 곡도 있습니다. 브리팝을 대표하는 밴드 오아시스의 윈더월은 잉글랜드 축구대표팀의 비공식 응원가로 사랑받으면서 30년 만에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 재진입했습니다. 특히 지난 17일 크로아티아와 조별 첫 경기에서 잉글랜드가 4-2로 승리를 거두자 선수들과 수천 명의 팬들이 함께 이 원더월을 월창해 화제를 모았던 바 있습니다. 잔디 훼손 등을 이유로 BTS의 국립 경기장 공연을 불허했던 칠레 정부가 결국 공연을 승인했습니다. 아미의 힘이 대단하네요. 네. 현지 일간지 에몰에 따르면 칠레 정부는 BTS의 국립경기장 사용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공연 기획사가 경기장의 체육 인프라를 보호할 목적으로 한 일련의 기술적 수정사항을 반영한다라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연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칠레 국립체육원은 잔디 훼손을 이유로 국립경기장 대관을 추진하는 BTS 측의 요청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아미들이 들고 일어난 바 있습니다. 새 앨범 아리랑을 선보이는 월드 투어를 진행 중인 BTS는 10월 콜롬비아 보고타, 페루 리마, 칠레 산티아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브라질 상파울루 등 남미 주요 국가를 찾아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3: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4: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3: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4: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3: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7: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6: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2,10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 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합니다. 만약 오 시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 시장직 권한대행 체제가 되고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서울시장직에서 퇴직하며 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특검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633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대로라면 내년 1월 말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시로부터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 5개를 의뢰해 김 씨가 총 2,100만 원을 명 씨에게 대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당시 선거 자금이 충분해 굳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명 씨가 운영하던 무자격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판결에 납득할 수 없고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군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여야 표정은 극명히 나뉘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다하라며 항소 포기와 시장직 사퇴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뒤흔들었다며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을 띄었습니다. YTN입니다.
1: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사필 규정 결과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치 브로커에게 의뢰한 여론조사를 활용하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선거범죄라며 오 시장을 향해 더는 구차한 변명은 말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2: 선고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일관해왔죠.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꿈을 아이러니하게 오 시장이 이뤄준 격이 됐다고 비꼬면서 속죄의 길은 항소 포기와 시장직 사퇴밖에 없다고 압박 수위도 거듭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지난 6.3 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뛰었던 의원들도 이딴 메시지를 내고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 때 아쉬운 결과다.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은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리와 증거보다 정치적 파장을 우선 고려한 판결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천만 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 재판에서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한 셈이라며 또 한 번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기준이 적용됐다고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
3: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들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1: 특히 전적으로 명태균 씨 진술에만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상급시 판단에서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박빙 승부 끝에 어렵사리 지켜낸 서울시장 자리니만큼 지방선거 한 달여 만에 나온 판결에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도 역력합니다. YTN 박정은입니다.
0: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 상실형 판결에 국민의힘 내부는 참담한 분위기 속에 미묘하게 엇갈린 기류도 감지됩니다. 그동안 오 시장이 장동혁 대표 등 당권파와 거리를 유지해왔기 때문인데 권력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4: 극적인 역전승으로 사상 첫 오선 신화를 쓴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수 진영의 차기 리더로 꼽혀왔습니다. 특히 오 시장이 선거 내내 장동혁 대표 이선 후퇴를 외쳤던 만큼 향후 오 시장을 중심으로 당내 권력구도 개편이 이뤄질 거란 관측도 공공연하게 거론됐습니다.
5: 그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또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4: 하지만 사법 리스크라는 복병이 등장하면서 당 내부 분위기도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축으로 하는 개혁보수연대 구상은 물론 장동혁 체제 재편 가능성 역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오 시장 유죄 판결이 장동혁 체제에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면서도 오 시장의 당내 비중 자체가 애초 미미하다며 순리대로 흘러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징계 정치 재개는 또 다른 변수입니다. 윤리위가 징계 개시를 선언하지 않으면서도 당대표에 대한 조직적, 지속적 비판은 징계 대상이라고 못 박으면서 당내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6: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징계 국면으로 진입하는 입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4: 지도부 내부에서도 윤리위 징계가 분란만 가속화한다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흘러나온 가운데 선관위 특검법 이견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여러 현안이 맞물리면서 당내 긴장감은 계속 높아지는 모양새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0: 이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굉장히 보기 안 좋죠.

0: 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별도의 심리 없이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 본사나 김범석 의장이 한국 자회사의 보안 대책에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각종 규제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광범위한 로비를 벌여왔습니다. 그 결과 미국 의회는 쿠팡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적은 수준의 공식 보고서까지 발표했습니다.
1: Korean regulators already seem to be aggressively targeting U.S. technology leaders. One example would be Coupang through discriminatory regulatory actions.
0: 정치적 보호가 필요할 때는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앞세웠지만 법적 책임은 한국 자회사에 모두 떠넘긴 셈입니다. 원고 측도 쿠팡 측의 태도가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자회사를 그룹의 핵심으로 공시하고 본사 임원을 임시대표로 파견한 점을 들어 실질적인 통제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증거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뉴욕 법원은 오는 9월 집중 심리에 나설 예정이고 별도로 캘리포니아에서도 집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2: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3: 엄마 집밥이 최고지.
2: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3: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2: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3: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2: 밥 한 그릇 더요.
4: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2: 웨스턴 도마 칼국수.
4: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2: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4: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5: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4: 213-381-2424 213-381-2424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8: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9: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8: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9: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8: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9: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8: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9: 213-427-5500, 427-5500.
10: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1: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10: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1: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10: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1: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12: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50% 관세를 예고한 데 이어서 한국 등 각국에 부과할 무역법 301조 관세를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세율 15%를 넘으면 한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위반하게 되는 만큼 한국 정부는 상한선이 지켜질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이웃나라 캐나다에 거의 한 세기 전인 지난 1930년에 제정된

0: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관세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1: Canada's been very, very tough on us over the years, for many years, and no other president's done anything about it. I love Canada.
0: 산불 부실 관리 책임을 묻겠다며 관세를 언급하더니 약 한 달 뒤 캐나다산 시멘트와 와인, 하키체에 50%의 추가 관세를 예고한 겁니다. 캐나다 마크카니 총리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 무역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협상 강화에 합의했지만 관세가 발효되면 보복 관세 등 모든 대응 방안을 고려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2: I spoke with President Trump earlier this morning. We agreed to intensify negotiations in the coming weeks. But in parallel, when I say we will do whatever it takes and keep all options, obviously.
0: 문제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한국에도 선포됐다는 점입니다.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대안으로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는 미 동부 시간 24일 만료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를 이번 주에 발표할 전망인데 한미 무역 합의 결과물인 15% 관세율 상한선이 지켜지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동안 미국 무역 대표부는 한국 등 각국의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을 조사했습니다. 이미 예고된 강제 노동 관세 12.5%에 곧 발표될 과잉 생산 관세가 추가되는데 두 관세율의 합이 15%를 넘으면 한미무역 합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한국 정부는 조선협력 등 대미 투자를 약속한 만큼 합의가 존중될 것으로 믿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무역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3: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지난 4월에 이어서 석 달 만에 대규모 감원을 단행합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디즈니가 픽사와 내셔널 지오그래픽, ABC 뉴스, ESPN 소속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조직은 픽사 애니메이션 제작사입니다. 픽사에는 총 1,100명의 직원 가운데 제작 운영 부문 소속 약 1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최근 호퍼스와 토이스토리 등의 성공으로 픽사가 다시 전성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감원이 이뤄졌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고위직 임원 등 수십 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떠나는 인력 가운데는 찰리 파슨스, 2010년부터 제작해왔던 다큐멘터리 개발 수석 부사장을 비롯해 캐스팅 부사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SPN의 칼 레이비치와 데이빌 로이드, 그리고 라이언 클락도 이번에 감원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SPN이 NFL 지분 10%를 인수하고 중계권료 등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몸집 줄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ABC 뉴스에서는 10여 명이 구조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즈니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감원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픽사는 계속 감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흥행은 성공하고 있지만 예전 같은 충격적인 이 충격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감동이죠. 그런 애니메이션은 픽사에서 요새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흥행만 바라보고 있는 디즈니사의 현재 기업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고대역 메모리, 고대역 폭 메모리 HBM이라고 하죠. 이 HBM 시장이 2030년 246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약 350억 달러 수준에서 7배로 커질 것 같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HBM 시장 전망과 함께 전 세계 반도체 매출 전망도 함께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픈 AI의 최신 인공지능 AI 모델이 통제를 벗어나 외부 사이트를 해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픈 AI는 GPT 5.6 솔과 일부 미공개 AI 모델이 내부 평가 도중 통제를 벗어나 개방형 오픈소스 AI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를 해킹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픈 AI는 이들 모델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외부 인터넷과 격리된 샌드박스 환경에서 시험을 진행했지만 AI 모델은 미공개 취약점을 이용해 통제망을 뚫고 인터넷에 접속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모델은 허깅페이스에 접속해 인증 정보를 탈취하고 해당 서버를 해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픈AI는 자사 모델들이 이같이 행동한 이유에 대해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 모델들은 보안 마크인 익스플로이짐의 평가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지나치게 집중해 극단적인 수단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보안 패치가 제대로 활용되고 통제되고 있는지 스스로 해킹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오픈AI 모델은 평가를 위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안전장치가 일부 완화된 상태였다고 오픈AI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허깅페이스는 자사 서버가 자율 AI 에이전트에 의해 해킹됐으며 공격자가 어떤 모델을 사용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공개했는데 이번 사건의 범인이 AI로 드러난 셈입니다. 7월 22일 수요일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덥다 그러니까 아직 출근 전이신 분들 뭘 대비할 수 있을까요? 네, 물 많이 챙겨가십시오. 모닝뉴스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김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불면증은 어지러움증, 두통, 이명, 중풍,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동양의술에서는 불면증은 오장육부의 균형이 깨지고 음과 양이 균형이 깨져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양의술의 불면증 치료는 오장육부의 기혈, 그중 심장, 비장, 간과 신장에 밀접한 연관을 두고 있습니다. 환자마다 불면증이 온 병위나 병인이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하에 치료를 하여야만 낭비 없는 좋은 효과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을 세 가지로 변증하여 치료에 임하게 됩니다. 중국어로 양쉐 안신파, 양혈 안신법, 칭신 안신파, 청심 안신법, 류인 안신파, 유금 안신법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치료를 하면은 오래된 불면증도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불면증은 한약에 침치료를 병행하면 치료가 더 빠르기도 합니다. 불면증 때문에 북경의술원을 방문하셨던 환자분들은 첫날 침치료를 받고 이튿날 한의원이 문을 열기도 전에 문 앞에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일어나지 않고 푹 주무셨다고 그 침을 오늘 한 번만 더 맞고 싶으셔서 예약도 없이 무조건 일찍 오셨다고 합니다. 홈메이드로 빵을 구워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은 직접 담그신 매실 액기스나 맛있는 고추장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동양의술이 바이블과 같은 황제의 내경에는 변증논치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변증논치의 이론과 이치에 따라 환자마다 맞춤형 한약으로 불면증을 치료해드리는데 30여 년이 된 오랜 불면증도 모두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4시간에 나누어 불면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3: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2: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3: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2: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3: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2: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4: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5: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4: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6: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7: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8: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9: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0: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9: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0: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9: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9: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활어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AM
11: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4: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7월 22일 수요일 모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11일째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란도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한 보복 타격을 이어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곡괭이 산 공습 예고에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어제 오후 4시 LA 시간입니다. LA 시간 어제 오후 4시 이란 내 군사 목표물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며 1시간 정도 이어진 공습에서 이란의 군사작전센터, 해상전력, 항공기 격납고, 드론 보관시설, 군사 물류 인프라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중부사령부는 이란은 세계 무역의 필수적인 국제 수로를 통과하려던 30척 이상의 상선에 지난 3개월간 공격을 가했다며 이런 부당한 공격은 수백 명의 무고한 선원들을 위험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항행의 자유를 훼손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란의 이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상선 통항이 가능하다라고 중부사령부는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이렇게 출구가 보이지 않는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란 북서부 군사시설에도 미군의 공습이 있었다라고 이란 국영통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란군은 바레인 기지에서 미군이 사용하는 격납고를 비롯한 기타 시설물을 겨냥해서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이란군은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중동 내 미군 기지들에 이렇게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공격을 예고한 곡괭이산을 공격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이 곡괭이산은 이란이 지하에 건설 중인 핵시설로 알려졌습니다. 깊은 지하 안반시설이라 직접 파괴가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왔는데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미군은 파괴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YTN입니다.
15: 이란 중부 이스파한주 나탄즈 핵시설 옆에 곡괭이산 터널 단지 전경입니다. 나탄즈 핵시설 단지에서 서남쪽으로 약 2km 거리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이란은 곡괭이산 화강암 안반 아래 미신고 핵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91에서 137m 깊이에 있고 여러 개의 핵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를 곡괭이산으로 이전했다는 분석 결과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당국은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주요 핵시설 폭격 뒤 가을에 이란이 원심 분리기 수천 대를 곡괭이산 터널로 옮겼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곡괭이산을 타격하겠다고 예고한 데는 이스라엘의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워낙 깊은 화강암 안반 아래에 있어 미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폭탄인 GBU-57 벙커버스터를 사용하더라도 직접적인 타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미군이 가진 군사 역량은 기밀이라면서도 지하 핵시설 타격이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16: Do we have the ability to destroy whatever is underneath Pickaxe Mountain?
17: But if anybody in the world can reach anything on this, on God's given, God's green earth, it's the United States military, the most powerful military in the world. It's all about options and trade-offs.
15: 미국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15개월 동안 곡괭이산 주변의 트럭 통행과 터널 보강공사, 보안 경계선 설치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란은 원심불리기 조립을 위한 평화적 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 농축 활동을 목표로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김잔대입니다.
14: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는 미군이 핵시설을 공격하면 중동 내 모든 미국 자산을 타격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중앙군사본부는 미국이 이란 핵시설과 여타 중요한 시설을 공습하겠다고 위협했다며 침략군이자 테러리스트인 미국이 그런 행동을 하면 중동 내 분쟁을 고조하겠다는 뜻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일이 발생하면 미국의 모든 자산을 비롯해 그 동맹국, 배후 세력의 자산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 군대의 단호한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초 미국과 무력 충돌이 제기된 뒤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를 주 표적으로 삼았지만 경우에 따라 전쟁 초기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인프라, 금융기관, 데이터 센터 등 비군사 시설로까지 공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할 경우 중동을 넘어 세계적으로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루비오 장관은 만약 중동에서 한 국가가 국제 수로를 통제하고 통행료를 부과하고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선박을 폭파하는 선례를 만든다면 이는 이 지역을 포함한 다른 세계 어떤 지역에서도 되풀이 될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은 어떤 현행 법적 메커니즘 하에서도 그들에게 없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 통제권을 요구하고 있다며 항행의 자유라는 근본 원칙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둘 순 없다라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가 지금 겪는 문제는 이란이 대화에 진지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그들이 진지하다면 우리도 진지할 것이고 그들이 진지하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와 동맹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 통제권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90일 이후 보호비 명목으로 혹은 호르무즈 해협 관리비 명목으로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좀 상반된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심 핵시설 타격과 후티 반군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연일 초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곡괭이산을 폭격할 수 있다라고 발언한 것도 그렇죠. 그런데 미군 내부에서는 핵심 무기가 고갈돼 장기전 수행이 불가능하다라는 경고가 나오면서 미국의 군사적 딜레마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8: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지하 핵시설 곡괭이산을 곧 타격하고 홍해 봉쇄를 선언한 예멘 후티 반군도 즉각 처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중동 기지에 F-16과 F-35 스텔스 전투기를 급파하며 전운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호전적인 분위기와 달리 정작 사용할 실탄이 턱없이 부족해 미군의 현실은 위태롭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패트리엇 등 핵심 요격미사일 비축분의 절반 이상을 토마호크 미사일 재고도 30%나 소진했다고 분석합니다. 이란 역시 미국의 이런 군사적 한계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19: I think at this point the US has expended a significant amount of its munitions. It has expended a significant amount of its air defense capabilities. And at this point I don't think the Iranian regime places a lot of credibility in the sustainment of these strikes.
18: 전문가들은 이란 핵심 시설 한두 곳을 노린 단발성 타격은 가능하지만 여러 전선에서 치러지는 장기전을 버텨낼 무기 재고는 없다고 분석합니다. 수천만 원짜리 이란 드론을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로 막아야 하는 비대칭 소모전의 한계 탓에 막대한 예산 수혈이 시급해진 겁니다.
17: The military requires a generational investment to deliver on peace through strength. We know the best way to create peace is to prepare for war, to deter it.
18: 결국 트럼프의 강경 발언은 실제 장기전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무기가 바닥나기 전 타격력을 보여줘 이란을 협상작으로 끌어내려는 과장된 압박 전술이라는 분석입니다. 요격 미사일 고갈로 현지 미군들의 인명 피해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중동의 늪에 빠져 타이완 해협 등 동아시아 안보에 투입할 전략 자산마저 잃을 수 있다는 미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4: 미 국방부가 미사일 재고 부족을 백악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나쁜 소식이나 현실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맞는 분위기가 아니라며 침묵의 문화가 트럼프 행정부 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이 군수 내부를 잇따라 경질하면서 국방부 내부에서 불리한 정보를 보고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취지입니다. 이 때문에 이란과 확전 결정이 미사일 재고 등 실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치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월 말 이란을 공습한 뒤 미군의 미사일 재고가 크게 줄었다는 관측은 이전부터 제기됐습니다. 영국의 왕립합동군사연구소는 지난 3월 보고서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개시 후 보름 동안 11,000발이 넘는 각종 탄약을 소모했고 핵심 정밀 탄약은 한 달 안에 바닥날 수 있다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현재 추세라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제거는 2031년, 사드 요격 미사일은 2029년이나 돼야 기존의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라이언 브로브스트 연구원은 방공미사일 재고가 줄어들면 같은 위협에 대해서 요격 미사일을 두 발이 아닌 한 발만 발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그만큼 요격 성공 가능성도 낮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미사일 부족설을 일축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도 남을 만큼 우리는 충분한 탄약과 무기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미국에 100억 달러 외환 기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파키스탄은 최장 5년간 미국으로부터 달러를 공급받거나 외화 보유액 확충 보장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파키스탄? 중재국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나섰나요? 이런 움직임은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을 위한 중재 역할을 자임해온 상황에서 처음 알려진 것입니다. 현재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파키스탄은 미국의 외환기금 지원이 성사되면 외화 보유액을 늘리고 파키스탄의 루피화에 대한 압력을 완화할 수 있으며 중국 등 다른 나라 자금을 덜 빌렸어도 됩니다. 파키스탄은 2023년 국가 부도 위기 이후 IMF로부터 70억 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 지원을 받고 현재 자금난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또 IMF 구제 금융 프로그램에 따라 세금 인상, 지출 억제 등 정치적으로 인기 없는 정책을 펴는 입장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파키스탄은 미국 이란 간 전쟁 이후 중재국을 자처하며 외교적 존재감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파키스탄이 미국과 다른 파트너 국가들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상황을 맞게 됐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키스탄과 미 연방재무부는 코멘트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0: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22: 타이어.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23: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22: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23: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22: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분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24: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5: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24: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자, 지금 제가 한 열흘 정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덥습니다. 여름이니까 덥죠, 뭐. 그래도 이번엔 좀 더 덥습니다.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일주일 가까이 이어질 폭염주의보 첫날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들어 오늘 좀 무더울 것이고 내일은 폭염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라고 예보했습니다.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오늘 아침부터 월요일 저녁까지 발효됐습니다. 해안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낮 동안 무더운 날씨를 비롯해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으며 낮 최고기온 100도를 훌쩍 넘을 것으로 뭐 예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더운 지역 얘기입니다. 인랜드 엠파이어나 밸리 지역 100도 넘어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특히 엔텔롭 밸리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극심한 더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됩니다. 기상학자들은 밤사이에도 고온현상 이어지는 열대야 현상을 우려했습니다. 예보관들은 밤 기온이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에어컨이 없는 환경에서는 밤동안 체력을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0: 지역별 낮 최고 기온 한번 보겠습니다. LA 지역 오늘 낮 최고 기온 84도, 내일 절정에 이르는 더위 8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오늘 낮 최고 기온 88도, 내일 9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고요. 벨리나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오늘 낮 최고 기온, 뭐 여긴 이미 덥네요. 94도, 그리고 내일 10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밤에도 덥다 그러니까 밤 최저 기온 한번 볼까요? LA,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벨리나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0도 넘어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밤에도 70도가 넘어가면 잠자기 어렵죠. 국립기상청은 주민들은 뜨거운 낮 시간대에 격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에어컨이 있는 시원한 장소에 머무르는 등 일정을 조정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독거노인 그리고 이웃의 안부 자주 확인하고 차 안에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남겨지지 않도록 뒷좌석 반드시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기압 세력은 다음 주 화요일 이동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폭염특보는 화요일에 해제되겠지만 그래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 이어질 것으로 국립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날씨 전해드리면서 무더위라고 얘기하는데 무더위는 좀 습도가 동반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보통 남가주에서는 무더위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데 이번엔 습도도 동반돼 있기 때문에 좀 찝찝한, 뭐 동남아시아나 한국처럼 그렇게 껍껍하고 막 끈적끈적한 그런 더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습도가 좀 포함돼 있어서 제가 무더위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무더위 다음 주나 돼야 물러간다고 하니까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이 운전면허 필기시험에서 발견된 11,000건 이상의 이상징후와 관련해 형사수사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약 한 달 동안의 기간에 걸쳐서 필기시험을 봤던 운전면허 필기시험자 응시자들에게 재시험을 볼 것을 통보하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스티브 고든 이 차량등록국 DMV 국장이 최근 데이브 코르테스 주 상원 교통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조사 중 일부는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밝힌 게 알려졌습니다. 일부 사안은 기소를 위해 관련 기관에 넘겨졌고 필요할 경우 추가 의뢰도 진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뭐 몇 개 컨닝했다라고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조직적인 운전면허 필기시험, 뭐 컨닝 사태라고 하긴 좀 그런데 사기 사태? 뭐 이런 게 발생했던 것으로 일단은 추정되고 있습니다. DMV는 이달 초 필기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 가능성에 있는 이상징후를 발견했다며 약 11,000명의 운전자에게 한 달 내에 시험을 다시 치르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 절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와 법무부는 최근 한 달 동안 시민 10명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범죄 전력이나 중대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해 시민권을 불법 취득했다며 이민국적법에 따라 시민권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아동 성범죄, 의료사기, 마약 밀매 등 중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로 알려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중요 사실 은폐 및 고의적인 허위 진술이 확인된 경우, 도덕성 등 귀화 요건을 애초에 갖추지 못했던 경우에 해당하면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완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 본선거가 치러집니다. 이 주지사 본선거에서 서류미비 이민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의료보험 지원 정책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비어비사라 민주당 후보는 서류 미비 이민자를 의료체계에서 배제할 경우 오히려 응급실 이용이 증가해 장기적으로 납세자 부담이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민자들도 세금을 내고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이라며 의료보장은 경기 상황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할 예산 항목이 아니라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공화당의 스티브 힐튼 후보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불공정한 납세자 부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의료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세금을 불법 체류자를 위한 무상 의료에 사용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며 절감된 예산을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공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와 미네소타에 약 10억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지원금 지급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이 10억 달러 중에 캘리포니아주의 메디케이드 지원금이 8억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미네소타주는 뭐 1억 7천만 달러 정도인가요? 네. 캘리포니아주가 주 타겟입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수급이 발생한 뒤 예산을 회수하려 했던 이전 행정부와 달리 사전 차단에 초점을 맞추는 차원에서 메디케이드 지원금 지급을 유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역시 이 조치에 동의한다라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사망자 명의 청구, 한 번에 여러 환자를 중복 청구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여러 차례 포착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네소타주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정치적 목적이 담긴 부당한 압박이라며 즉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은 지출 내역이 적법하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자금 지원을 다시 재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캘리포니아주에서 전방위적인 메디케이드 사기 사건에 대한 조사 이뤄지고 있죠. 그리고 적발도 엄청나게 됐어요. 특히 호스피스 한 건물 안에 이 건물에 100개 정도 유닛도 안 되는 이 건물 안에 호스피스 업체가 50개가 넘게 들어있는 것으로도 확인이 되고 메디케이드 메디칼 부정수급 여러 차례 적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랬나요?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메디케이드 사기 사건 조사가 계속 강도 높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LA 카운티 감정평가국이 오는 9월부터 체납자에 대한 벌금을 상향 조정합니다. 미납 재산세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주택 소유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국은 연체된 재산세에 대해서 납부기한 만료 이후 10% 연체 벌금과 12달러 수수료를 부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90일이 지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세금 담보권 통지 비용도 기존의 29달러에서 93달러로 3배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여기에 미납 상태가 지속될 경우 매월 1.5%의 추가 벌금이 이 재산세 완납할 때까지 부과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드레스 차이트 LA 통합교육구 교육감이 어제 열린 새학기 연설에서 캘리포니아주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학생들이 2년 연속 기록적인 학업 성과를 올리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12일, 8월 12일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가필드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차이트 교육감은 영어, 수학, 과학 등 전 과목에 걸쳐 3년 연속 성적 향상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학생들의 성적이 크게 올라 학력 격차가 줄어들었고 대학 사전 이수 과목인 AP 과정과 졸업률 그리고 초등학생들의 기초 학력 수준도 매우 향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이트 교육감은 이번 성과가 전체 교육 공동체 헌신 때문이라며 감사를 전하고 학령 인구 감소와 예산 압박 그리고 이민법 집행에 대한 불안감 등 앞으로 당면한 도전 과제들도 한 마음으로 극복해 가자라고 당부했습니다. 함께 발표된 학교 생활 만족도 조사에서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더 큰 안전과 유대감을 느낀다라고 답했고 교직원과 학부모들 역시 지역 학교의 교육 품질과 환경에 깊은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LA 통합교육구만 그런 건가요? UC 계열 대학들이 대학 교수들이 얘기한 학력 저하 문제와는 좀 상반된 발표를 어제 한 것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주택에서 마약 단속 급습 작전이 벌어져 최소 한 명이 체포됐습니다. 마약 단속국은 LA 지부 요원들이 400 월튼 플레이스에서 마약 단속 작전을 수행했다라고 밝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정보는 추가 공개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개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어제 이 400 월튼 플레이스에 전술 장비를 착용한 마약 단속원 요원 최소 15명이 투입됐습니다. 이 월튼 플레이스와 사가 인근의 다층 주택으로 어제 확인이 됐는데요. 주택 진입로에 주차된 차량 두 대 트렁크는 열린 상태였고 거리에는 장갑차도 배치됐으며 상의를 벗은 한 남자가 체포돼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어제 현장 영상에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단속이 마약 수사 일환이라고 설명했을 뿐 구체적인 혐의나 배경은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연방당국은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아침 출근길 굉장히 복잡하죠. 아, 통제가 지금 막 풀렸네요. 지금 막 풀렸는데 이 소식 제 보도국을 통해서 전해드릴 텐데 110번과 10번 만나는 교차로 지점에서 콘크리트 잔해가 떨어지면서 오늘 새벽에 떨어졌거든요. 방금 전까지 잔해를 치우는 작업이 벌어지면서 이 지역 프리웨이 구간이 전면 통제됐었습니다. 오늘 출근에 좀 늦으시는 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사장님들. 네. 이와 관련된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서 대형 콘크리트 조각들을 싣고 가던 대형 트럭이 뒤집혀 10번 고속도로 서쪽 방향에서 110번 고속도로 남쪽 방향으로 갈아타는 연결도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사고는 오늘 새벽 2시 20분쯤 발생했으나 정확한 사고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로상의 거대한 콘크리트 상판과 파편들이 도로 위에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가운데 복구 작업반이 이를 치우기 위해 작업을 벌이는 상황이어서 10번 프리웨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해당 연결도로는 복구 작업이 끝날 때까지 당분간 통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행히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롱비치 공항 인근에서 80대 남성이 차량 충돌 사고 후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8시 11분쯤 롱비치 레이크 우드 블러바드 남쪽 방향으로 쉐보레 승합차를 몰던 브라운 씨가 워드로 로드로 좌회전하다 직진하던 포드 브론코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충돌 직후 브라운 씨의 차량은 속도가 오히려 더 빨라지면서 인도 위나무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브라운 씨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으며 상대 차량 운전자는 다치지 않고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과속이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미밸리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37세 남성이 주택을 받으며 충돌한 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그가 정신건강 위기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8시 15분쯤 폭행과 노인 학대 혐의로 신고된 남성을 잡기 위해 출동했으나 남성은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가족들은 그가 무장한 상태였으며 경찰이 오면 총격전을 벌이겠다고 위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오후 1시 반쯤 시미밸리 타운센터 인근에서 발견된 남성은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했고 주택과 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 세워져 있던 경찰 오토바이와 주택 정면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포가 이뤄졌으며 남성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무기를 꺼내거나 총을 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총격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충돌한 주택의 주민과 아이들은 당시 외출 중이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한편 비슷한 시각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에서 정신건강 위기를 겪던 2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돌진하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얼바인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45분쯤 한 남성이 자신이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집 밖에서 흉기를 들고 있다는 내용으로 직접 911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기협상팀은 선게이트와 실크우드 도로 인근에서 남성을 발견하고 1시간가량 설득과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이 손에 흉기를 쥔 채 경찰관들을 향해 갑자기 돌진했고 결국 경찰관들이 남성을 향해 발포했습니다. 총상을 입은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얼바인에 거주하는 20세 청년이라고 밝혔으며 아직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토런스의 한 수영장 파티에서 17세 고등학생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범인을 잡기 위해 5만 달러의 포상금이 걸렸습니다. 지난 2025년 6월 18일 밤 9시쯤 토런스 휴버 에비뉴의 한 주택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기말을 기념해 열린 수영장 파티에는 약 200명의 하객이 참석해 있었으며 당시 파티장을 나서던 17세 컬버시티 고등학교 졸업생 차일러 페이튼 군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총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페이튼 군을 발견해 응급처치를 시도했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탄껍질을 회수했지만 가해자는 이미 도주한 뒤였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유력한 피의자를 특정해 체포했으나 기소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목격자들의 진술과 추가 증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2만 달러였던 포상금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의 결정으로 5만 달러로 증액됐습니다. 당국은 사건 해결과 유가족의 한을 풀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웨스트 홀리우드 일대를 물바다로 만들고 거대한 싱크홀을 발생시킨 상수도관 파열 사고 발생 일주일째 선셋 블러바드 도로 통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복구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수도전력국은 당초 지난 일요일까지 도로를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정확한 재개통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복구팀은 파여나간 도로에 30대 이상의 트럭 분량에 달하는 콘크리트를 채워넣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콘크리트가 약 24시간 동안 건조된 후 본격적인 도로 재포장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수리된 수도관을 다시 가동하기 위한 수질 검사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고는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약 1700만 갤런의 물이 선셋 스트립 일대로 쏟아져 나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도로와 상가, 지하주차장이 침수됐으며 약 100대에서 200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존 하일먼 웨스트 홀리우드 시장은 건물 두 곳의 전력이 여전히 단전된 상태이며 주민 70여 가구가 이재민이 되어 정부가 지원한 호텔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지하주차장에 갇힌 차량 견인을 돕는 한편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과 사업체는 로스앤젤레스 수도전력국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한 부촌 마을에서 소아위기암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원인 규명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라데라 렌치 중학교에서 열린 주민 공청회에는 수백 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인구 2만 6천여 명 규모의 이 마을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소아와 청소년에게 주로 발생하는 희귀 유발종인 유익육종 환자가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9명가량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일대에 대량으로 살포된 독성 농약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희귀암으로 23살 된 딸을 잃은 한 주민은 공청회에 참석해 또 다른 부모가 아이의 미래 대신 장례식을 준비하는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음물로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지자체가 강풍주의보가 내린 날에도 방호복을 입은 작업자들을 동원해 무분별하게 독성농약을 살포해왔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상황이 악화하자 연방검찰은 연방환경청에 환경적 요인과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 역시 캘리포니아 암연구소, UC 어바인 암센터 등과 함께 합동 데이터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카트리나 폴리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지역 내 독성 농약 사용을 일시적으로 전면 금지하고 도로변 잡초 제거 시 화학약품 대신 스팀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키우던 반려동물들마저 희귀암에 걸렸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암 발병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환경적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잭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타주 소식인데요. 일리노이주 버논힐스에 거주하는 20대 한인 남성이 학교 총격과 폭탄 테러를 암시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버논힐스 경찰국은 강모 씨를 허위 테러 위협 혐의 두 건으로 체포해 기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이 야생동물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글로벌 운송 태스크포스에 참여한다라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영국 버킹엄궁에서 선언에 서명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방침에 따라 불법 야생동물 밀거래 경로를 차단하고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버킹엄궁 선언은 야생동물 불법 거래 운송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동 선언입니다. 한미은행이 올 2분기 월가 전망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익, 자산과 예금, 대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한미 파이낸셜이 발표한 2026 2분기 순익은 전년 동기 대비 55.5%나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펫푸드 업체들이 미국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펫푸드 수출액은 8,08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식품부는 펫푸드를 K푸드 플러스 10대 전략 사업으로 지정하고 내년까지 수출 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의 회장 취임식 행사가 헐리우드 태글리안에서 열렸습니다. 광문철 신임 회장이 전임 정상봉 회장으로부터 바톤을 넘겨받아 제50대 회장으로 취임했으며 한인경제발전과 비즈니스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미국 내 최대 한인 차세대 리더십 단체 미주 한인위원회가 안젤라 성미 킬로렌 신임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미주 한인위원회는 최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안젤라 킬로렌 회장이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광복회 미 서남부 지회가 제81회 광복절을 기념해 한국 민화와 캘리그라피를 한자리에 감상할 수 있는 특별 전시회를 마련한다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광복회 미 서남부 지회는 내일부터 27일까지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갤러리 전시관에서 제81회 광복절 기념 한국 민화작과 62인 LA 초대전을 개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굉장히 덥다라 폭염주의보 내려진 상태잖아요. 예.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갤러리 전시관에 가셔서 이 민화 캘리그라피도 감상하시고 더위 좀 피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이 매사추세츠주에서 취약계층 어린이에 대한 과학과 수학 등 이공계 교육을 지원하고 무료 식사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는 호프 온 윌스를 통해서 매사추세츠 YMCA와 푸드뱅크 등 함께 제공하는 취약아동 지원 프로그램에 3만 명분의 식사를 후원했다라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모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면서 한민족으로서 정체성과 자긍심을 다진 2026 제1차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연수가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라는 소식 전해왔습니다. 전 세계 55개국 재외동포 청년 285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5: 엄마 집밥이 최고지.
4: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5: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4: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5: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4: 밥 한 그릇 더요.
6: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4: 웨스턴 도마 칼국수.
6: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4: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6: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7: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에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8: 213-381-2424 213-381-2424
9: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10: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9: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10: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9: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0: 이런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투고 주문하면 표고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1: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0: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2: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는 9월 미국 방문이 긍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현지를 방문 중인 루비오 장관은 왕 주인과 만나 시 주석이 워싱턴 DC 방문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으로 믿는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미 중이 서로 국가 이익을 수호하겠지만 잠재력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몇 가지 있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9월 회담을 앞두고 그런 분야가 뭔지 파악해 시진핑 주석의 매우 긍정적인 워싱턴 DC 방문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양측 간의 이견이 있다면서도 우리 임무는 이런 의견차가 통제불능 상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9월 24일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국은 아직 구체적인 방미 일정을 공식 확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중국이 대선에 개입했다라고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 대국민 연설한 지 일주일 채 지나지 않았죠. 네, 말을 바꿨습니다. 다른 우방국들을 향해서는 막무가내로 큰소리치지만 유독 트럼프 대통령 중국 앞에서는 약해집니다. YTN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른바 부정선거 주장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자신이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중국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 China engaged in other election-related activities to undermine my first administration and our 2020 campaign.
1: 별 근거도 없는 주장에 미국에서도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3: We have seen so many examples of this president's craziness when it comes to the 2020 election.
1: 결국 트럼프의 허풍은 일주일도 가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질문에 별일 아니라며 사실상 없던 일 취급한 겁니다.
4: It took place a long time ago. I think China is maybe a little bit different today than it was then. But look, they do things and we do things to them. I'll be honest. We do things to them too. It's not a one-way street.
1: 오는 9월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당장 루비오 국무장관을 아세안 회의에 보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정상회담 논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5: We anticipate that the trip is happening in September. They've continued to send over their teams to prepare for it. I've heard nothing otherwise. I have no reason to believe that they won't be coming.
1: 트럼프는 시 주석이 오는 9월 24일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국은 여전히 공식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가 불안에 이란 전쟁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트럼프는 이번에도 중국에 고개를 숙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에 지금까지 예산을 375억 달러 이상 쏟아붓는 등 전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추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추가 예산 의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와이튼입니다.
6: 미 연방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 전쟁으로 지금까지 375억 달러가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보다 125억 달러가 늘어난 것으로 약 55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3: Do you have a new estimate about what the war has cost us so far in this, the fifth month of the first year of this war in Iran?
7: Senator, the estimate we have as of today is $37.5 billion.
6: 지난달 백악관이 이란 전쟁 비용 충당을 위해 670억 달러, 약 99조 2천억 원의 추가 예산을 의회에 요청한 가운데 헤그세스 장관은 조속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미군의 전투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0: 위한 일부 훈련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 This request is an urgent, necessary injection of resources to address the immediate needs of our department.
0: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전쟁 비용이라며 승인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2: And at what point do you stop asking Americans to foot the bill for a war they don't support on top of an inflated budget?
3: The problem is not a lack of money, but poor planning. So I'll be blunt. The truth is your request does not make a lot of sense.
0: 미 연방 하원에서 조만간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의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란 전쟁 장기화로 중동에 항공기와 군함을 배치한 해군과 공군의 예산 일부가 이달 안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재개로 전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반전 여론도 커지면서 예산 처리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4: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5: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4: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5: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4: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5: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4: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6: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7: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7: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6: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8: 안녕하세요. 타임 1, 2, 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9: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8: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 2, 3.
10: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1: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0: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1: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0: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12: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3: 7월 22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 LAFC와 솔트레이크시티의 경기가 7시 30분에 있습니다. 이 월드컵 여기 그대로 이어갈 수 있고 손흥민 선수 마수거리 골 드디어 터졌잖아요. 아유, 팀원들이 얼마나 좋아하든지요. 네. 축구 경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날씨 덥다고 하니까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짜리 오픈박스를 $999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짜리가 $998,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짜리를 오픈특가 $1,877, 김채, 풀무원, 김치냉장고를 오픈기념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한국 양복 반값 세일, 한벌 159불, 1399불짜리 마크 발렌테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그 외 모든 양복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0: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한 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 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25 4000번 657325 4000번입니다.
2: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6: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7: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8: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9: LA 피라모닉의 지원으로 구스타보 두다멜과 로스앤젤레스 피라모닉은 8월 20일 헐리우드홀에서 열리는 구스타보 기념 공연의 첫 번째 공연을 시작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베토벤의 감동적인 교향곡 9번, 특히 자유, 평화, 그리고 화합을 노래한 환희의 송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카데미상 수상 작곡가 마이클 지아키노의 세계 초연 작품으로 공연의 막을 올립니다. 티켓은 헐리우드홀.com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할리우드볼, Forever Summer.
3: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10: 스탠튼 아울렛에는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짜리가 오픈 특가 $1,877, 또한 딤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
3: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10: 푸짐한 경품 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3: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1: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림.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군함 파견을 직접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종전으로 접어들던 미국과 이란의 상황이 최근에 다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유로 한국에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이란의 군사 능력을 100% 파괴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심하게 패배했더라도 이 수로의 어딘가에, 즉 이 해협의 어딘가에 드론 한두 자 정도 보내거나 기뢰를 떨어뜨리거나 단거리 미사일 한두 발 정도 발사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한 일이다 라면서 군사 지원이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라건대 한국과 일본, 영국 등은 이곳으로 함정을 보냄으로써 호르무즈 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며 한국에게 꼭 집어서 요청을 강조했습니다. 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일종의 청구서를 공개적으로 보낸 셈입니다. 이에 대한 정치적인 의미, 그리고 한국이 군함을 보낸다면 예상되는 장점과 반대로 리스크 등은 뭐가 있는지 이 시간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에게 군함 파견을 요청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일단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다시 한번 제기하면서 부담을 나누자라는 요구입니다. 미국은 해군이 전 세계 해운 안전과 핵심 에너지 수송로를 지키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과 희생을 치르고 있으므로 호르무즈 해협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동맹국과 주요 에너지 수입국들이 실질적인 군사적 그리고 재정적 부담을 함께 져야 한다라는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이란 전선의 진영화 라는 차원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실 첫 번째 이유보다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서 동맹국들이 실제로 군함을 파견한다면 미국 주도의 이번 이란 전쟁에 대한 일종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측면도 미국은 계산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나 일본이나 영국 등이 실제로 군함을 파견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 나라도 이 전쟁을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100% 우리를 지지하는 입장이다라고 대외적으로 명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자, 이 같은 명분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는 이란에 대한 전선을 미국 혼자가 아닌 다국적군으로 만들어서 일종의 대이란 전선 진영화를 만드는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뭐 목적은 그렇다 치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만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로 군함을 파견한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예상되는 장점과 리스크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장점이라기보다는 뭐 사실 기대 효과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첫째는 국가 에너지 수송로의 안전 확보입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과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함 파견을 통해서 한국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직접 보호하면서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미 동맹 강화 라는 측면도 역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거듭된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굳건한 동맹관계를 과시하고 향후 다른 안보나 무역 협상 과정에서 우호적인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대 효과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중견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국제 분쟁에 개입함으로써 한국이 이제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닌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도움을 주는 나라임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장점이나 뭐 기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군함 파견은 여전히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에 따른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예상되는 리스크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중동지역 분쟁에 휘말릴 위험성입니다. 해협의 폭이 좁고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높은 지역 특성상 우발적으로 교전이 발생하거나 무력 충돌이 발생해서 거기에 휘말리게 되면서 파견된 국군 장병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리스크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교전이 확전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둘째는 이란과의 외교적인 마찰 및 경제적인 후폭풍입니다. 이란이 한국의 군함 파견에 강하게 반발할 경우에 현지 교민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고 또 외교적인 마찰도 최악으로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한 후 국제시장에서 팔아서 이 큰 돈을 벌고 있는 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동산 원유는 중질유이기 때문에 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정제를 다 마친 후에는 경질유를 갖다 정제한 것보다도 마진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제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중동산 중질유를 싸게 사다가 고도의 정제 기술로 정제한 후 비싸게 되파는 그 과정에서 이 엄청난 국가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중동산 원유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경우에 범국가적인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상되는 리스크의 마지막은 바로 국내 정치적인 부담과 국론 분열입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도 엄중한 시기에 핵심 전력을 해외 분쟁 지역으로 차출하는 것에 대한 우려 당연히 나올 것입니다. 이와 함께 파병의 정당성을 두고 한국 내 정치권 및 여론 간의 이 찬반 논쟁이 논쟁을 넘어서서 국가적인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있습니다. 자, 이같이 장점도 많고 리스크도 많은 이 청구서를 받은 대한민국. 과연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도출해낼지 걱정되는 가운데 주목되고 있습니다.

0: worldwide travel alert for Americans abroad, and it cites heightened tensions in the Middle East and warns that groups supportive of Iran could target U.S. citizens and interests overseas. The agency urges Americans to exercise.
1: 연방 정부가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를 이유로 전 세계 미국인에게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가 사실상 휴지 조각되고 군사 공격이 벌써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나서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홍해 해상 봉쇄를 발효하자 중동 전역의 미국인들에 대한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국무부의 판단입니다. 호르무즈 해협뿐만이 아니라 홍해까지 확전 소용돌이에 휘말릴 상황이다라는 분석입니다. 국무부는 어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확산됨에 따라서 안보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예측 불가능한 사태 악화 가능성이 상존한다라며 중동 전역에 체류 중인 미국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경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동 외 다른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인들도 중동 쪽으로의 여행이나 중동을 경유하는 여행은 당분간 자제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중동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중재국들이 미국과 이란에게 10일간의 휴전안을 제시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휴전안의 최종 목표는 이란에게 서비스 요금을 받게 해주자라는 것이어서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미국은 검토 중이다라고 또 밝힌 게 더 기가 막힙니다. 일단 중재에 나선 나라들은 카타르, 이집트, 파키스탄 등입니다. 이들 중재국들은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로를 완전히 재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10일간 휴전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열흘 동안 뭘 하겠다라는 것인지를 알아봤더니 정말 가관입니다. 중재국들은 열흘간의 휴전 기간 동안에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적인 안전 방안에 최종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그 내용은 이란이 통행료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 요금을 징수하도록 허용하자라는 것입니다. 아, 이름만 다르고 내용은 같은데 그게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란에게 통행료는 아니고 서비스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자라는 게 골자입니다. 기가 잘 노릇입니다. 전쟁 전에는 아무 이상 없이 자유롭게 다니던 그 엄연한 공해상에서 이제는 이란이 통행료가 됐던 무슨 뭐 서비스가 됐던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든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식 인정한다라는 내용을 갖고 열흘 동안 논의하자라는 것이어서 기가 찹니다. 그런데 미국은 또 검토 중이다라고 하니까 더 기가 찹니다. 이란으로서는 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용을 지금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상합니다. 중재국들이 들고 나온 그 이름이 서비스 요금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받겠다라고 제기했던 그 이름입니다. 이란의 통행료를 못 받게 하고 그곳에서 미군이 안전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미국이 서비스 요금을 받겠다라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서비스 요금이 이란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나저나 이 엄연한 공해상에서 서비스 요금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의 그 통행료가 어느 순간 은근슬쩍 공식화돼버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란 전쟁을 호기롭게 시작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지금 이 상황도 예견하고 전쟁을 일으킨 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이혜진 네이버 의장이 젠슨환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미국에서 함께 만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AI 시장을 주도하는 한국의 분야별 AI 리더들이 이같이 미국에서 한자리에 모이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실리콘밸리 인근에서 삼성, SK, 네이버, 엔비디아 리더가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회동하는 자리가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회동 날짜로는 내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기에 샘 올트먼 오픈AI CEO,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의 참석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한편 재계에서는 이번 회동이 성사될 경우 글로벌 AI 시장의 메모리와 GPU, 생성형 AI 서비스 등 분야별 최고 기업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모습이 연출될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젠순황 CEO는 지난달 초 한국을 방문해 삼성, SK, 현대차, LG,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인들을 두루 만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회동하면서 한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동을 통해 최근 이어진 반도체와 AI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미래 청사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 북한주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인근 실리콘밸리에서 이 IT 기업 총수들과 만날 예정인데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남미 3개국의 순방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의 7박 11일간 순방 첫 방문지는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세계 인공지능 혁명을 이끄는 빅테크 기업의 총수들을 잇따라 만나 한국의 AI 혁신 의지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모델 미토스를 보유한 엔트로픽과 미국 반도체 설계 기업 브로드컴, 오픈 AI와 엔비디아 CEO들과 마주앉습니다.
2: 대한민국의 전폭적인 AI 투자와 글로벌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부터 투자, 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를
1: 이어 국내 AI 혁신 기업들까지 한데 모이는 AI 서밋은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생산 핵심 기업 삼성과 SK는 물론 실물 인공지능 선두주자인 현대차와 네이버 총수가 총집결합니다. 기업 간 단순한 MOU가 아닌 장기 계약 같은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는데 김용범 실장은 상당히 크고 의미 있는 숫자일 거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 혁명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 또한 밝힐 예정입니다.
2: 이러한 일련의 행보를 통해 이 대통령은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대체 불가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부각하고
1: 이 대통령은 이어 25일부터는 브라질을 국빈 방문해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칠레, 아르헨티나도 찾아 자원 외교에 주력합니다.
3: 이들 국가들과 핵심 광물 공급망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식량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를 위한 논의도 심화시킬.
1: 이 대통령은 돌아오는 길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들러 교민 간담회를 연 뒤 다음 달 3일 귀국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0: 네, 이어서 최근에 산 차량에서 툭하면 업데이트하라라는데 이게 좀 찝찝한 이유 전해드립니다. 차량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기술이 널리 사용되면서 이 기술이 해외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에 취약해지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차량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기술은 흔히 OTA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풀네임은 오버 더 에어입니다. 즉 무선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무선 통신망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나 펌웨어를 원격으로 업데이트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자동차나 스마트폰 등에서 별도의 케이블 연결이나 서비스 센터 방문 없이 무선으로 시스템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할 때 주로 사용되는 용어 OTA입니다. 이 기술은 테슬라가 지난 2012년부터 모델 S 차량에 처음 적용한 이래 지금은 대부분의 자동차 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웬만한 최신형 자동차라면 툭하면 연락이 옵니다. 업데이트하라고. 수동으로 센터에 가서 업데이트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 비해서 이 기술은 차량 시스템을 관리하고 빠르고 값싼 그야말로 그저 버튼 몇 번 누르면 되는 오버 디 에어 업데이트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OTA 기술이 확산되면서 해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개인에 대한 해킹은 물론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각종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는데 심지어는 운행 중인 차량을 해킹에 의해서 타인이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노르웨이에서 차량 두 대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한 대에서 이 OTA 기술과 관련된 잠재적인 위험이 발견됐습니다. 테스트 결과 이론적으로는 차량 제조업체가 해당 차량을 멈추거나 운행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게 OTA 업데이트한 이후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개인정보의 해킹이나 국가에 대한 외국의 스파이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자동차 무선 업데이트의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내 중국산 부품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7: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9: 네, 야구장에서 앉아있다라는 이유로 뒤통수 맞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미국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앞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관중이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앉아있자 왜 안 일어나냐라면서 뒷자리에서 뒤통수를 때린 그 노인의 영상이 퍼지면서 지금 온라인에서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문제의 장면은 최근 시카고 컵스와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경기 시작 전에 국가가 울려 퍼지자 대부분의 관중이 자리에서 일어나 따라 불렀지만 한 청년만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뒷자리에 있던 한 노인이 청년을 향해서 몸을 굽혀 무언가 속삭인 뒤에 갑자기 손을 뻗어 그 청년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겸연쩍은 표정으로 뒤늦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변에 있던 관중 한 명은 이 노인의 행동을 말리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영상은 그런데 몇 시간 만에 조회수 600만 회를 넘기면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청년을 때린 노인을 둘러싼 반응은 그런데 크게 엇갈렸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나라에 대한 존중을 일깨워진 것이다 라면서 노인 편을 들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영상을 보면 대개 흐뭇해하겠는데 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반면에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건 자유롭게 말하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이다 라며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남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그건 폭행이다 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영상을 확산시킨 TMZ가 발빠르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가 재창을 위해서 때려도 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4%는 안 된다, 남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답했고 36%는 가능하다, 국가에 대한 예의를 보여야 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64%입니까? 아니면 36%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인분이 과연 때리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 보신 건 맞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일어나는 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이 일어나기 싫어서가 아니라 만일 다리가 불편하다거나 일어나지 못할 무슨 속사정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때리기 전에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 뒤통수를 빡 때렸는데 그게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었다면 어떡할 뻔했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어서 누군 사면 해주고 누구는 사면 안 해주고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성범죄자는 물론 거물 마약 사범까지 사면해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인들의 사명이나 감형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했습니다. 법무부는 사면 신청 300여 건과 감형 신청 5,600여 건에 대해서 모두 기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신청을 기각한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고 다만 대통령이 사면을 기각할 수 있다. 즉 사면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라는 이 법 조항만 내비놓습니다. 앞서 일각에서는 건국 250주년을 계기로 최대 250명이 사면받을 수 있다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도 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대형 범죄자들도 줄줄이 사면해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건국 250주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 대한 사면을 기각했다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난입 사태 관련 피고인 약 1,600명을 사면하는 등 정치적 지지자들을 무더기로 사면해 준 것은 물론이요. 마약 거래 사이트인 실크로드의 운영자가 종신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면해 줬습니다. 이참에 몇 건만 더 볼까요? 네, 자신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의 아버지, 즉 트럼프 대통령의 사돈인 찰스 쿠슈너는 탈세와 불법 정치자금 기부 등의 혐의로 복역하다가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사면받았습니다. 전과 기록 자체를 아예 싹 지워줬습니다. 또한 의회 위증 및 증인 매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자신의 측근 로저 스톤은 복역 도중에 감형을 받은 뒤 곧바로 사면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중국에 대해서 그토록 적대적인 정치적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립자로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중국계 창펑 자오 역시 사면해줬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가 지지층 일각에서도 당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비판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 슬쩍 빼면서 나는 직접적으로 창펑 자오를 전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요청과 강력한 추천에 따라서 그에 대한 사면을 결정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지만 그저 측근들의 추천이 있으니까 사면해줬다 라는 이 발언. 이 발언은 당시 오히려 더 큰 반발을 낳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일반인들의 사면은 무더기로 기각했습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프랑스 의회가 어제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의 상원과 하원은 어제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 같은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프랑스는 호주에 이어서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두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 1일부터 프랑스 내의 15세 미만 청소년들은 SNS 계정을 아예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SNS 플랫폼, 즉 그 회사들은 15세 미만에게 이미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어카운트들은 앞으로 4개월 내에 모두 차단 처리해야 합니다. 미국과 레바논 간의 직항 항공편이 41년 만에 재개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에 SNS를 통해 모든 미국 국민이 이 아름다운 땅을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모든 미국 항공사가 레바논으로 직항편을 운항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른 국가들도 같은 조처를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레바논 간의 직항편은 1985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당시 그리스 아테네에서 출발해서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던 지금은 어쩌면 당시에 있었던 항공사 이 TWA 여객기 납치 사건을 계기로 운항이 중단됐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바논은 그동안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지만 이제는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받으며 제대로 대우받게 할 것이다 라면서 레바논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딸 티파니 트럼프의 남편이 레바논계 미국인입니다.

0: 정말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는 어떻게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착장도 좀더 신경이 쓰여지는데요. 그래서 시원한 플립플랍이나 샌들을 즐겨 신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종류 신발은 발을 지지하는 힘이 약하죠. 보행을 아무래도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러다 보면 허리 부담을 높입니다. 네, 허리에서 발생하는 통증인 요통. 일생에 단한번 이상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그만큼 요통의 원인도 참 다양한데, 플립플랍이나 샌들 같은 발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는 신발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다. 보행 시에 발은 지면의 충격을 1차로 흡수하는 신체 부위죠. 발 아치는 이 충격을 분산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여기서 분산을 시켜야 무릎, 골반, 척추로 전달되는 부담도 완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밑창이 좀 얇거나 발을 제대로 고정하지 못하는 여름 신발들은 특히 이 플립플랍 같은 경우는 발가락으로 끈을 움켜쥐는 그런 특유의 보행 패턴을 만든다고 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조금 더 긴장될 수밖에 없고요. 보폭은 줄어들면서 보행 균형은 깨지게 됩니다. 자, 이런 보행 패턴이 반복된다면 결국 발목과 무릎, 골반 요추까지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허리 통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신발을 잘 신을 것을 당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의 시원함을 위해서 우리 허리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여름철이니까 한 번쯤은 상기해 주세요.
1: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2: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1: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2: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1: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2: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 75% 세일.
1: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2: 윌셔와 웨스트 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3: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4: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6: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7: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6: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7: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6: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8: 2026년 루트 66 개통 100주년을 맞아 아주투어가 특별히 기획한 미 대륙횡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타모니카에서 시카고, 나이아가라와 뉴욕, 워싱턴 DC까지 역사를 따라 맞따라 100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 아주투어의 루트 66 대륙횡단으로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하십시오.
9: 당신의 행복한 여행 아주투어가 책임지겠습니다.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보험.
0: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1: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지난주 대국민연설을 통해서 중국이 대선에 개입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일주일도 안 돼서 또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다른 우방국들을 향해서는 이 막무가내로 큰 소리를 칩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 유독 이 중국 앞에서는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와이텐의 보도입니다.
12: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른바 부정선거 주장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자신이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중국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3: China engaged in other election-related activities to undermine my first administration and our 2020 campaign.
12: 별 근거도 없는 주장에 미국에서도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14: We have seen so many examples of this president's craziness when it comes to the 2020 election.
12: 결국 트럼프의 허풍은 일주일도 가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질문에 별일 아니라며 사실상 없던 일 취급한 겁니다.
13: It took place a long time ago. I think China is maybe a little bit different today than it was then. But look, they do things and we do things to them. I'll be honest. We do things to them too. It's not a one-way street.
12: 오는 9월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당장 루비오 국무장관을 아세안 회의에 보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정상회담 논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15: We anticipate that the trip is happening in September. They've continued to send over their teams to prepare for it. I've heard nothing otherwise. I have no reason to believe that they won't be coming.
12: 트럼프는 시 주석이 오는 9월 24일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국은 여전히 공식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가 불안에 이란 전쟁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트럼프는 이번에도 중국에 고개를 숙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1: 네, 미국 내 쿠팡 소송 이 관련 업데이트 전해드리겠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 소송과 관련해서 미국 법정에서 쿠팡 모 회사를 상대로 정보 유출 피해의 책임을 다루는 게 과연 맞느냐를 놓고 원고와 피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쿠팡의 모 회사인 쿠팡 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 측은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을 통해서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들을 상대로 제기된 이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 시작 자체를 하지 말아달라라는 것이죠. 쿠팡 INC 측은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회사는 한국 법인이고 자신들은 미국 모 회사다라며 이 사건을 뉴욕에서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은 한국 사건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미 여러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다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원고인들이 포럼 샤핑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포럼 샤핑이라는 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 관할지를 선택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데 합법적인 선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불법은 아닙니다. 쿠팡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미국의 대형 로펌인 Kirkland & Ellis가 맡았습니다. 반면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쿠팡 INC가 투자자들에게 한국 쿠팡을 핵심 자회사로 소개하면서 법정에서는 자회사일은 우리는 모른다라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쿠팡 INC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입니다. 원고 측은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 측이 증거 개시도 하기 전에 소송을 각하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며 증거 개시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기각이든 각하든 피고 측이 요구하는 판단 자체를 보류해달라라고 재판정에 요구했습니다. 이 증거 개시라는 것은 본안 심리에 앞서서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이 보유한 증거물, 서류 그리고 증인들을 서로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한편 피해자들 측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은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그 배경에 대해서 쿠팡 INC는 미국 상법에 의해서 설립됐고 한국인은 물론이지만 미국 시민권자들도 쿠팡을 사용한 케이스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쿠팡은 모든 이들에게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미국 내 쿠팡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될 예정인데 과연 재판 자체가 시작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비만 치료제가 대박 나면서 비만해진 회사들의 치고받기 싸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제약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비만 치료 시장을 놓고 대형 제약사 두 곳이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덴마크의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미국의 제약사 일라이 릴리를 상대로 비만 치료제 비교 광고를 중단하고 이를 시정하는 방송을 내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는 모두 비만과 당뇨 치료제를 판매하는 대형 제약사입니다. 이들 제약사는 사실 비만 치료제가 대박나면서 비만해진 회사들입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위고비와 오젬픽 등을 판매하고 일라이 릴리는 제파운드와 마운자로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의 4개 제품이 현재 전 세계 비만과 당뇨 치료제로서는 독보적인 상황입니다. 덴마크의 노보 노디스크는 당뇨병 치료제 시장의 3분의 1을 점유한 세계 최대 당뇨병 관리 기업입니다. 당뇨병 치료제로 시작한 이 위고비가 비만 치료제로 주목받으면서 대박이 났습니다. 미국의 일라이 릴리는 노보 노디스크보다 후발 주자입니다만은 빠르게 성장해서 올해 1분기 전 세계 의약품 판매 1위에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를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보 노디스크 측은 일라이 릴리가 방송 광고를 하면서

로 나타났습니다. 헨리 여권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88개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서 192개국의 싱가포르에 이어서 여권 파워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과 아랍에미레이트도 한국과 공동 2위입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8개국이 적은 180개국으로 10위에 기록되었습니다. 미국의 여권 파워는 20년 전인 2006년에는 1위였는데 순위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상위인 국가가 36개 나라이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미국은 37위인 셈입니다. 미국의 경우 상위권에 있는 다른 서방 선진국들과는 달리 중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없다라는 점 등이 순위 하락의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CNN은 미국 여권이 더 이상 가장 강력한 여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여권지수 최하위는 22개 나라만 무비자로 갈수 있는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한편 북한은 35개국으로 97위, 네팔, 소말리아, 예멘, 파키스탄,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 등은 역시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0: 213-383-8899 213-383-8899
1: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3: 제인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2: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3: 장례비는요?
2: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3: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2: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4: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5: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4: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5: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6: 99세까지 팔팔하게
7: 뜨거운 계절 H마트의 쿨한 혜택
8: 7월 25일 중복 모구촌 삼계탕과 한상 삼계탕 재료로 간편하면서 깊고 진한 보양식을 준비해보세요.
7: 입맛 없는 여름엔 K타운 냉면 육수 백제 도토리 비빔맛 국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보세요.
8: 도넛 복숭아 그린머스크 멜론 씨 없는 청포도 망고스틴까지 싱그러운 제철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7: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보험.
10: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 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발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카니 총리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미국이 캐나다를 상대로 새로운 무역 조치를 시행하겠다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캐나다, 미국 그리고 멕시코 간의 무역 협정인 CUSMA 쿠스마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 향후 몇 주간 협상을 강화하기로 합의했고, 우리 팀은 이 협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관세 발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실제로 발효될 경우에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검토할 것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해서 새롭게 부과한다라는 관세는 와인과 아이스하키 장비 그리고 시멘트 등을 대상으로 3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어서 아직 협상의 시간은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전 세계 해운업계에 사우디아라비아 항구를 이용하는 선박도 공격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물론 이제는 홍해까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후티 반군은 어제 전 세계 해운사에 이메일을 보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항구에서도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선박은 경고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러한 선박은 예멘군의 작전 범위 아니라면 어느 위치에서든 제재 또는 공격 대상이 될수 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친이란 무장정파인 후티는 사우디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예멘에 대한 봉쇄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사우디 항구를 이용하는 상선을 표적 삼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0: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하 핵시설, 이 소위 곡괭이 산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곧 타격하고 또 예멘의 후티반군도 즉각 처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후티반군, 지금 가뜩이나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후티가 또그 건너편에 있는 홍해까지 봉쇄하고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후티반군을 처리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사실은 이 큰소리는 치고 있습니다만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큰소리치는 분위기와는 달리 군 내부에서는 사용할 실탄이 부족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1: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패트리어 등 핵심 요격미사일 구축군의 절반 이상을 토마호크 미사일 재고도 30%나 소진했다고 분석합니다. 이란 역시 미국의 이런 군사적 한계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 I think at this point the U.S. has expended a significant amount of its munitions. It has expended a significant amount of its air defense capabilities. And at this point, I don't think the Iranian regime places a lot of credibility in the sustainment of these strikes.
1: 전문가들은 이란 핵심 시설 한두 곳을 노린 단발성 타격은 가능하지만 여러 전선에서 치러지는 장기전을 버텨낼 무기 재고는 없다고 분석합니다. 수천만 원짜리 이란 드론을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로 막아야 하는 비대칭 소모전의 한계 탓에 막대한 예산 수혈이 시급해진 겁니다.
3: The military requires a generational investment to deliver on peace through strength. We know the best way to create peace is to prepare for war, to deter it.
1: 결국 트럼프의 강경 발언은 실제 장기전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무기가 바닥나기 전 타격력을 보여줘 이란을 협상작으로 끌어내려는 과장된 압박 전술이라는 분석입니다. 요격 미사일 고갈로 현지 미군들의 인명 피해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중동의 늪에 빠져 타이완 해협 등 동아시아 안보에 투입할 전략 자산마저 잃을 수 있다는 미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와이튼 설명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를 1년 또 연장했습니다. 연방 관보위에 따르면 국무부는 어제 미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를 내년 8월 31일까지 1년 또 연장하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을 여행하는 것은 미국 시민 및 미국 국민의 신체적인 또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체포 또는 장기 구금을 당할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판단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국무장관이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미국 여권은 북한으로 가거나 머물거나 또는 경유하는 여행 시에 모두 여권 무효 조치가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첫 해였던 지난 2017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풀려난 직후에 숨지자 같은 해 9월 1일자로 북한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이 조치는 트럼프 1기 행정부뿐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매년 연장돼 왔으며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해에도 연장된 바 있었습니다.
4: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5: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6: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변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7: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8: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9: 건강하세요.
7: 센터 메디컬 그룹.
9: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0: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9: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0: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바할리.
11: 신용과 전통의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2: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3: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4: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13: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14: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13: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14: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13: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5: 안녕하세요. 리베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주택 융자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입 증명을 모두 제출하셔야 하는 풀답입니다. 융자 상한선은 250만 불까지입니다. 이 중 컨퍼밍 융자 상한선은 83만 불까지이며 최소 다운은 구입 가격의 3.5%부터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인컴 증명이 필요 없는 non-QM, 소위 이즈닥 융자입니다. 최대 융자 상한선은 300만 불까지이고 최소 다운은 구입 가격의 10%부터 가능합니다. 자영업을 하실 경우 1년치 은행 스테이트먼만으로 융자가 가능하고 이자도 6.5% 정도로 저렴합니다. 요즘은 복잡한 풀닥 융자보다 간편한 난QM 융자를 많이 신청하는 추세입니다. 다양한 융자 프로그램들을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융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6: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덥습니다. 그나마 오늘은 뭐 80도대 후반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더 문제는 내일부터 주말까지입니다. 작은 일단 LA 한인타운 오늘은 낮 기온 87도, 그래도 내일은 92도, 금요일 92도, 토요일 91도, 일요일 90도로 예상됩니다. 그 일주일치 날씨 예보를 한꺼번에 쫙 보니까요, 내일부터는 계속 이 90도대 이상 9자만 계속 보이고 있네요. 먼지가 돼요. 네, 당분간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곁으로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미옥 인사 올립니다. 간밤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어제 아주 오랜만에 사랑하는 방송 선배님과 저녁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살아온 얘기를 나눴습니다. 옛 얘기를 나누면서 울고 웃고 참으로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 지금은 방송을 떠나 계시지만 멋진 방송인, 저랑 이름이 같은 유미옥. 미옥이 있다. 저는 미옥이 하나. 지금도 늘 도전하며 멋지게 살고 계신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어떤 만남은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끝나지만 어떤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좋은 스승을 만나 꿈을 찾고, 누군가는 평생의 친구를 만나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고, 또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준 낯선 사람 덕분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의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좋은 만남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때로는 아픈 만남조차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스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누군가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진심 어린 안부를 묻고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어쩌면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의 하루를, 더 나아가 인생까지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도 오랫도록 기억될 아름다운 만남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누군가에게 잊지 못할 따뜻한 인연이 되시길 바라면서 굿모닝 차차차 시원하게 한번 출발해볼게요. 한여름에 듣는 캐롤은 어떤 분위기일지.

0: 파일벨의 캐논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캐롤로 변신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이렇게 들으니까 좀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오늘 선풍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선풍기를 사러 가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도 습기가 요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워지는데 더위를 어떻게 잘 견디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문을 열고 나오셨나요? 영국의 축구스타 케빈 키건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내가 마주하는 모든 일을 즐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후회도 없죠. 어떤 일이나 사람을 만나기 전에 야 오늘 이거 분명히 재밌을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미리 기대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진짜 우리 하루가 훨씬 근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봐야 뭐 그냥 그렇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야 오늘은 재밌을 거야,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모든 일을 즐긴다, 내가 마주하는 모든 일을 즐기자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 하루가 훨씬 더 괜찮아질 거라는 거죠. 지나간 어제의 실수나 아쉬움은 툭툭 털어버리고 오늘이라는 이 선물 같은 순간에 마음을 가득 실어보는 건 어떨까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후회 대신 새로운 기회, 즐거움만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시간 속에 아침을 여는 굿모닝 차차차도 좋은 만남이 되기를 바라면서 스페인 월드컵 우승해서 얼마나 좋을까요? 스페인의 대표팀 그 파비안 루이스와 가비 선수가 월드컵 우승 기념으로 자신들의 몸무게만큼의 토마토를 선물받았다는 그런 뉴스가 있네요. 아유 너무 수고했어? 이래서 고향에 가니까 이 고향이 토마토 특산지로 유명한 스페인 세비야입니다. 그래서 두 선수를 위한 특별한 환영식을 열었는데 이 두 선수는 체중계에 올라갔고 그러면 곧 몸무게만큼 토마토를 얹어서 선물하는 이세 그 환영식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선수는 187파운드, 한 선수는 151파운드 싱싱한 토마토를 품에 안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승의 주역 동상도 건립할 시당국에서 동상까지 건립한다고 합니다. 이 스페인 대표팀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를 꺾고 정상에 올랐는데 무려 5,100만 달러의 우승 상금과 함께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우승 기념 반지까지 수여받게 됐죠. 얼마나 좋을까요? 몸무게 얘기하니까 세상에 바다 거북이가 400파운드나 나가는군요. 얼마 전 케이맨 제도의 한 멋진 해변 리조트에서 수영장에 갇혀있는 커다란 암컷 푸른 바다 거북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무려 400파운드나 나가는 거구였습니다. 요즘 이 바다 거북이들이 한참 이 산란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미 거북들이 밤에 알을 낳으려고 해변으로 올라오는데 이 해변가 리조트나 건물들의 환한 인공 조명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달빛이나 별빛이 반사되는 바다를 보고 찾아가야 되는데 건물 불빛에 홀려서 육지 쪽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다 땅과 높이가 똑같은 진앙형 이 수영장에 툭 빠져버려서 400파운드나 되는 거북이가 수영장에 갇혀서 스스로 나올 수도 없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다행히 총 출동을 해가지고 이 거대한 400파운드나 나가는 이 거대한 거북이를 안전하게 끌어올렸고요. 건강 상태도 체크하고 바로 위치 태그까지 딱 붙여서 무사히 고향인 바다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가끔 너무 눈부신 불빛에 마음을 빼앗겨 길을 잃을 때도 있잖아요. 오늘만큼은 나만의 잔잔한 달빛을 따라서 차분하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온화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건망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5월드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2: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7: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6: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7: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6: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7: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6: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7: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8: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9: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0: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0: 213-383-8899 213-383-8899
1: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2: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2: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3: 99세까지 팔팔하게

탱자 뮤직 극장 오늘은 해먹 위에서 망고를 먹는 날입니다. 인생에도 흔들 의자가 필요하다. 오늘은 내셔널 해먹 데이 그리고 망고의 날이기도 하거든요. 해먹에 누워본 적 있으세요? 가만히 누워있는데 바람이 살짝 흔들어주고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얼굴을 스쳐 지나가고 아 세상이 이렇게 조용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해먹은 원래 놀려고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전 중앙 아메리카 사람들이 땅의 벌레와 뱀을 피하려고 나무 사이에 천을 걸어 잠을 잤던 것이 오늘날 해먹이 되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만들었던 것이 세월이 흘러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휴식이 된 것이죠. 또 오늘은 망고의 날. 망고는 이상한 과일입니다. 망고 망고. 껍질은 투박한데 안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죠.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에는 지친 마음 하나씩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망고 한 입, 해먹 한 번,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때는 더 빨리 뛰려고 하지 마세요. 해먹은 앞으로 가려고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쉬라고 흔들어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잠깐 멈춰있는 시간이 결코 뒤처지는 시간이 아니죠. 그 시간 덕분에 다시 걸어갈 힘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해먹은 어디인가요? 커피 한 잔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음악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아우 우리 점돌이 나의 반려동물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굿모닝 차차차가 여러분의 해먹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시 기대어 웃고 노래도 듣고 힘을 얻어가는 곳 오늘도 그렇게 함께 흔들려 보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차차차에서는요 한라인 우리 한라인을 활짝 열었습니다. 213 531 2291 531 2291로 전화 주시는 분은요 아 굿모닝 차차차에 선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세상에나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다는 올림픽 칼국수 거기 콩국수가 얼마나 구수하고 맛있는데요. 올림픽 칼국수에서 50불 상당의 선물권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제주화로에서 50불 상당의 식사권. 아, 찍기다시가 예술인 곳이죠. 그리고 소반식당,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50불 상당의 선물권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끼면 뭐해? 응? 빨리 그냥 오픈을 하려고요. 오늘 전화 주신 굿모닝 차차차 여기 듣고 있어요 하시는 분 선착순 한 분께 선물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531-2291로 전화 주시면요. 세상에 50불 식사권이 어딥니까? 전화 주세요. 213-531-2291입니다.

0: 어머, 전화가 마구 왔어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디 누구십니까?
1: 아, 저 채팅방으로 항상 인사드리는 송다정입니다.
0: 어머, 다정탱자님. 너무 네네. 반갑습니다. 방송 듣고 계셨군요.
1: 그럼요. 매일 듣죠.
0: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 요즘 덥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 더위를 잘 이겨내고 계세요?
1: 저는 사는 데가 팜딜이에요.
0: 거기 덥잖아요.
1: 여기는 완전 사막이죠.
0: 어떡해.
1: 그래서 여름에는 뭐 땡볕이 엄청 세서 네. 사실 바깥에는 잘 못 나가지만
0: 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1: 뭐 그냥 저냥 살아야지 뭐 여기서 어떻게
0: 그냥 저냥 살아. 아, 팜데일 거기 그래도 한인분들이 많이 계시던걸요? 거기 한인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1: 저기 예전에 제가 여기 이사 온 지 한 15년 됐는데요.
0: 네.
1: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한국분들이 별로 없으셨어요.
0: 네.
1: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살고 계세요.
0: 그렇죠.
1: 네.
0: 저 아는 언니도 거기 계시는데 거기는 널널해가지고요. 뒷마당에 뭐 탱자나무, 레몬나무, 대추나무, 뭐 복숭아나무 다 심어놨더라고요.
1: 여기는 요즘 짓는 집은 그렇게 이제 자리를 저기 땅을 많이 주지를 않는데. 예전에 집들은 이 뒷마당이 굉장히 많이 넓어요.
0: 네.
1: 그래서 나무들 진짜 뭐 자두, 복숭아, 저도 또 복숭아 나무도 몇 그루 있고,
0: 네.
1: 저기 제 지인분들도 뭐 대추 나무에서부터 자두 뭐 안 심어서 키우시는 분들이 없는 것처럼 많이 심고 있어요. 네네.
0: 아우, 이 뜨거운 열기가 그 나무들을 열매를 그냥 그냥 달콤하게 익히는 것 같아요. 농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1: 농사가 이렇게 끊겼지라 농사가 그렇게 잘 되는 거는 없는데 되는 거는 잘 돼요. 자두, 뭐 복숭아,
0: 네.
1: 뭐 이런 그런 거는 열대 나무는 잘 돼요.
0: 네, 아니 이러다가 금방 또 추수철. 땡스기빙이라고 터키하고 그러고 이러다가 금방 또 크리스마스 해피 뉴이어 이러게 생겼어요. 왜 이렇게 빠르죠, 대정님?
1: 맞아요, 맞아요. 저도 미용님 친해지고 싶어서 전화 네. 한번 드려봤습니다.
0: 너무 벌써 친해진 느낌이에요, 언니.
1: 감사해요.
0: 언니, 아니 우리 다정님은 미국에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1: 2000년에 왔어요. 2000년에 와서 플로리다에 한 6년 살다가 남편 직장이 이제 캘리포니아로 되는 바람에
0: 네.
1: 캘리포니아로 2006년에 이사 왔어요.
0: 네.
1: 이제 근데 뭐 캘리포니아는 너무 물가가 비싸고 하니까
0: 네.
1: 이제 뭐 그래도 뭐 그럭저럭 벌써
0: 그렇죠.
1: 20년 됐네요.
0: 우리 뭐 다들 뭐 그래 똑같아요. 그럭저럭 다들 그럭저럭 지내면 최고죠 뭐.
1: 그럭저럭이 참 시간이 빨리 가죠.
0: 그냥저냥 그럭저럭 그냥 살다 보니 어떻게 휘리릭 시간이 지나갔나 진짜 어이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죠 진짜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진짜 안 그래요? 벌써 올해도
1: 맞아요.
0: 지금 7월 달이야. 말도 안 돼.
1: 눈 깜빡할 사람은 벌써 7월 달이면 7월 말쯤이잖아요.
0: 그렇죠. 아니 플로리다에서 여쪽 캘리포니아로 오시니까 뭐가 제일 좋던가요?
1: 뭐가 제일 좋은 게 날씨죠. 이제 플로리다도 사실 리타이어 하시는 분들이 플로리다를 많이 가시잖아요.
0: 그렇죠.
1: 왜냐면 거기는 그 스테이트 텍스가 없어서
0: 네.
1: 이제 그 이제 많이 리타이어해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가시는데.
0: 맞아요. 네.
1: 근데 너무 그 습기가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0: 모기도 많고.
1: 모기 무는 게 이 눈에도 안 보이는 게 그렇게 많아요.
0: 예.
1: 그래가지고 밖에를 뭐 날씨가 뭐 쌀쌀하면 뭐해 나가서 뭐 한 5분만 앉아 있으면은 모기 뭐 무슨 조금만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벌레 뭐
0: 네.
1: 뭐 너무나 많이 물어 뜯으니까 사실 네. 나하고는 별로 안 맞더라고요.
0: 저도 캘리포니아 와서 넘버원 제일 좋은 거 뽑으라면 모기가 없다는 건데.
1: 진짜
0: 요즘은
1: 맞아요.
0: 종종 나타나서 아니 이러고서 요즘 습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네. 아무튼 우리 다정팅자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소반식당 올림픽 칼국수 제주화로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고르세요.
1: 아유 안 주셔도 되는데.
0: 아유 그리고 저기 이렇게 차차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0: 차차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네.
0: 네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 있으시면 청해 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네 청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0: 오키님의 나는 몰라요 들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언젠가 한번 들으면서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했는데 시간을 놓쳐버리고 오늘에야 준비를 했습니다. 오키님의 나는 몰라요 들으셨어요. 아,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또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제 우리 미션 CD 클리닉의 마크리 대표님이 방송이 끝나고서 오후에 전화를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발런티어를 하겠다 해서 전화를 많이 주셨다고 그래서 방송의 위력을 느낍니다 이러셔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주시는 분이 있어야 또 여러분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 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정말 좋은 분들이 그렇게 참여를 해서 그런 미션에 또 홈리스 돕기 캠페인도 하시고 여러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발런티어를 하고 또 기부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전화를 주셨다고 합니다. 전화 주신 모든 분들 복 받으시는 그런 일을 복지는 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게 발런티어를 많이 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정말 스마트폰이나 모니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요즘에 무려 100시간 동안 화면 대신 동화책을 들고 아주 특별한 친구를 찾아간 11살 소년이 있습니다. 플로리다 잭슨빌에 사는 소년 네헤미아 터너라는 소년인데요. 지역 동물보호소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유기견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게 참 독특한 게요. 그냥 뭐 유기견들하고 놀아주는 게 아니고 이 동물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했던 그런 동물들이 그 동화책을 읽어주면 굉장히 이 강아지들이 그 진심이 전해져서 그런지 귀를 잘 기울이면서 아이들의 불안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불안도 덜어주고 그리고 새로운 좋은 가족을 만나게끔 해주기까지 그런 시간을 드린 거죠. 누군가의 작은 관심과 다정한 목소리가 또 누군가의 세계를 바꾸는 일. 그렇게 오늘 동화책을 읽어주든가 노래를 해주든가 그런 작은 관심이 바로 우리 주변에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굿모닝 차차차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 탱자 뮤직극장에서는 여러분의 전화도 많이 받을 테니까요. 이거 적어놓으세요. 213-531-2291 우리 모두가 작은 새의 피난처 쉼터가 될 수 있는 탱자나무에 모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탱자님이십니다. 오늘 다정 탱자님이 저쪽 팜데일 오늘 덥겠네요. 팜데일 오늘 100도 넘을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그곳에도 계시고 저쪽 팜스프링에 계신 분 또 리버사이드 이런 쪽에도 과일나무 익어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네요. 자, 그런 한 분 한 분 탱자분들과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지려고 합니다. 스튜디오의 한 라인은 항상 켜져 있습니다. 213-531-2291-531-2291입니다. 좋은 일 알려주시고 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런 또 종소리도 울려주시면서 이 시간이 그런 신문고 같은 그런 또 나팔수 같은 역할을 하기를 바라면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3: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4: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5: 센터 메디컬 그룹.
7: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8: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7: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8: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0: 남자 가라 사대.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 고요. 이 시간은 여러분의 고민을 받는 시간입니다. 한인타운에 사는 모처의 모 소녀가 이런 고민 사연을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탱박사님. 저는 늘 왜 제자리인가, 왜 발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건 아닌지. 남들은 좋은 집에서 안정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난 아직 이 낡은 아파트에서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묵혀 있는 걸까. 언젠가 나아지겠지 희망을 갖고 여지까지 잘 견뎌온 것 같은데 요즘은 매사가 재미가 없고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나의 마음을 다시 일깨워줄, 다시 살고 싶은 의욕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저 좀 나무라 주세요, 탱박사님. 탱자가라사대. 등장인물은 탱박사와 점돌입니다.
1: 야옹.
0: 박사님, 이분은 스스로를 나무라 달라고 하시네요. 왜 나는 아직도 제자리일까? 왜 남들은 다 앞으로 가는데 나만 이렇게 멈춰 있는 것 같을까요? 근데 이분 정말 혼나야 되는 걸까요? 잊지 않기
2: 위해 더 깊이만. 점돌아, 옛날 대나무 농장을 본 적이 있느냐? 씨를 심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는단다. 사람들은 말하지, 이거 죽은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대나무는 땅 속에서 수천 갈래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 그리고 어느 순간 몇 주 만에 몇 미터씩 자라기 시작하지. 사람들은 그때만 보고 갑자기 성공했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그 대나무를 키운 거란다.
0: 그럼 탱박사님, 이분도 지금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걸까요?
2: 그럴 수도 있고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지. 사연을 들어보니 이분은 포기한 사람의 말이 아니야. 너무 오래 버틴 사람의 말이지. 버티는데 힘을 다 쓰면 사람은 앞으로 나갈 힘이 잠시 없어질 수 있단다.
0: 그런데 왜 요즘은 아무것도 재미가 이분이 없다고 그러실까요?
2: 마음도 배터리 같아서 계속 쓰기만 하면 방전이 되지. 방전된 배터리를 보고 왜 달리지 못하냐라고 꾸짖지는 않잖아. 먼저 충전부터 하지. 사람도 그래. 지금 필요한 건 자책이 아니라 회복일지 몰라. 하지만 여기서 꼭 하나는 얘기하고 싶구나. 남의 집과 내 인생을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남의 결승선에서 내 출발선을 재기 시작한단다. 그건 누구에게나 불공평한 경기야. 당신의 그림자를
0: 따라가요. 오늘의 탱자 가라사대. 인생은 빨리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경주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사람이 결국 도착하는 여행이다. 오늘 당신이 살아낸 하루도 내일의 당신을 떠받치는 뿌리가 된다.

이지의 Somewhere Over the Rainbow 들으셨습니다. 제가 웃겨가지고요. 왜냐면 밤새 무슨 일이 있었나? 챗GPT 제가 이런 질문을 했군요. 짝을 찾으려면 왜 이렇게 썼을까? 진짜 혼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랬는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제가 딴 건 안 하고 짝을 찾으려면 이렇게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챗GPT가 그런 얘기를 해주네요. 짝을 찾는 방법은 다양하고 사람마다 효과적인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짝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고 해주셨습니다. 요즘 한인타운에 짝 없는 분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어떤 분이 너무 외로워서 난 다 가졌는데 짝이 없어서 너무 외로워서 광고를 낼까 이런 생각까지 하셨

부럽다고 그러더라고요. 다행히도 짝을 찾으셔서 요즘 뭐 아주 행복해 하시는 걸 봤습니다. 서로가 좀 의지가 될 수 있고 혼자 있으면 밥도 대충 먹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누가 있으면 그래도 차려서 그냥 이렇게 먹어야지 이러면서 아무래도 신경을 쓰게 되고, 야 우리 이러고 있지 말고 나가서 걷자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많이 서로 자극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밤에 내가 왜 이걸 물어봤을까, 세상에 웃기지 않습니까? 짝을 찾으려면 ChatGPT가 이렇게 정말 착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첫째,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기, 동호회, 자원봉사, 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집니다. 집에만 있지 마시고 여러 활동을, 자원봉사를 해보십시오. 또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를 이용해라. 친구와 가족의 소개도 좋고 소개받는 방법이 아주 좋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추천을 받기 때문에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취미나 관심사를 통한 만남, 공통의 취미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모임에 참여를 하면 대화의 주제도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대요. 그리고 자신을 가꿔라. 자신의 외모, 건강, 정신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뿜뿜하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끌어당긴대요. 그러니까 자신을 가꾸는 거에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자. 나 자신의 가치관, 성격, 원하는 관계의 형태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그렇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좋은 인연은요, 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올 수 있어요.

0: 오니 차차차 캠페인이었습니다. 짝을 찾아. 2부 함께하십니다. 이 시간은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하는 성민산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지는 에취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리는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립니다.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곧 찾아뵐게요.
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2: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3: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4: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3: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4: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3: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4: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3: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5: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5: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6: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213-388-7979 213-388-7979
5: 유니굿 프렌드 보험.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7: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8: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7: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8: 올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7: 김수정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9: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0: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9: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0: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9: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5: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5: 네.
11: 수영도?
5: 그럼요.
1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5: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3: 문선향의 머니터크가 청소년 재정사관학교 서머캠프를 합니다. 8월 4일 LA, 8월 6일 얼바인에서 적추 투자를 배우고 수료증도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 허버드는 못 가도 변방장자는 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못 가르치는 우리 재정교육 문선영 선생님이 해주십니다. 참가 문의 626-827-9599 626-827-9599. 참가자 2명을 선발 장학금도 수여합니다.
14: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5: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다 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면역력이 튼튼해야 각종 질병에 대항할 수가 있다는 말인데요. 면역력 하면 바로 후코이단을 빼놓을 수가 없죠. 최근에 보면 후코이단의 인기가 매우 높아지며 시중에 검증되지 않은 후코이단 제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제대로 만들어진 후코이단을 선택하는 대표적인 기준과 실패 없는 후코이단을 선택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코이단은 해조류 중에서도 갈색을 띠는 갈조류에서 추출한 끈적끈적한 하나의 성분 이름일 뿐 모든 후코이단 제품이 동일한 효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먼저 후코이단 캡슐 안 내용물 색을 확인하십시오. 자연계에 존재하는 후코이단은 갈조류에서 추출되기에 원재료 색상은 천연 갈색을 띠어야 합니다. 캡슐 안 파우더의 색이 흰색이나 아이보리색 혹은 옅은 갈색을 띠는 경우라면 미량의 후코이단만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으며 후코이단의 분자 구조를 깨뜨려서 저분자 상태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한 정제 과정을 거쳤다면 후코이단 고유의 효능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후코이단 내용물의 맛을 보십시오. 캡슐 형태라면 꼭 캡슐을 열어서 파우더의 맛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미역기나 다시마를 갈아서 짙은 갈색을 내거나 색소나 다른 첨가물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으니 꼭 캡슐 안을 열어 눈으로 확인하신 후 맛까지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특별히 후코이단은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섬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바른 공정을 거치지 않은 후코이단은 천연 갈조리 맛이 나지 않고 화학약품 맛이 나기도 하며 미량의 후코이단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코이단의 색과 맛은 흉내낼 수 있다고 해도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3의 공신력 있는 공인기관에서 후코이단의 원료부터 제조과정은 물론 최종 완제품의 품질과 효능까지 검증받은 JHFA 자파 인증 마크입니다. 반드시 JHFA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고르셔야 금전적, 시간적, 그리고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자파 인증을 획득해 품질과 안전성 모두 검증받은 오리지널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866-566-9999으로 연락 주시면 전문 상담과 함께 정품 후코이단을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무료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과 함께하는 건강정보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14: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999 866-566-9999입니다.
16: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7: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우리 후니 탱자 어서 빨리 나아서 회복해서 방송에 복귀하기를 기대하면서 후니 시원하게 음료 한 잔 오늘 아침 드셨나요? 월드컵 열기로 뜨거웠던 요 며칠 경기장이나 길거리에서 빨간 바탕에 흰 글씨 바로 코카콜라 로고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 아주 흥미로운 칼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코카콜라는 어떻게 전 세계의 잔을 채웠는가 입니다. 오늘날 코카콜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된 숨은 1등 공신이 다름 아닌 제2차 세계대전과 아이젠하워 장군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당시로 거슬러 갑니다. 당시 코카콜라 CEO였던 로버트 우드러프는 전 세계에 파병된 미군들을 위해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우리 회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미군 병사들은 전 세계 어디서든 코카콜라 한 병을 단 5센트에 마실 수 있게 하겠다. 고향을 떠나 목숨을 걸고 싸우던 젊은 병사들에게 차가운 콜라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고향에 마시자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그 자체였던 거죠. 그러자 1943년 당시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 장군이 본국에 아주 특별한 비밀 전보를 보냅니다. 군수 물자 요청서에 이렇게 적은 거죠. 지중해 전선으로 코카콜라 300만 병 그리고 현지에서 콜라를 바로 만들 수 있는 이동식 공장 설비를 즉시 보내라. 이 전보 한 장으로 군복을 입은 코카콜라 기술자들이 전선으로 달려갔고 유럽과 아시아 곳곳의 전장 한가운데 무려 60개가 넘는 콜라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전쟁 기간 미군에만 공급된 콜라만 무려 50억 병이 넘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전쟁이 끝난 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미군을 위해 전 세계 곳곳에 만들어두었던 그 콜라 공장들과 물류망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연합군과 현지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파되면서 코카콜라는 순식간에 지구상에서 가장 익숙한 브랜드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탄산음료 한 잔 속에 그 80년 전 전쟁터를 누비던 그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가슴 시원한 그런 소식들로 여러분 가득 차길 바라면서 오랜만에 영화 주제곡 한번 Once Upon a Time in the West로 가볼까요?

0: 엔니오 모리꼬네가 작곡한 서부극 영화죠. Once Upon a Time in the West의 OST, The Maestro and European Pop Orchestra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황량한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그 영화 속의 여주인공 질의 테마로 이용된 그런 아주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에는 사막이 있어서요. 그 어디인가요? 그 라스베가스로 올라가는 길에서 40번 도로로 빠지나요? 거기에 가면 영화 속에 나왔던 영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실제 그 카페가 있습니다. 그 영화 속에 나왔던 그 사막의 카페. 그 독일 여자가 아주 생활력도 강한데 남편이랑 둘이 싸우고서 남편이 사막에 버려둬요. 내려! 이래가지고 내려서 그 짐을 들고 그 사막을 터벅터벅 가다가 거기에 있는 카페를 발견하고 좀 저 좀 묵을 수 있을까요? 저 일 좀 시켜주세요. 이래가지고 그 아무런 뭐 의욕도 없고 그냥 오늘이 오늘이지 뭐 이러는 그 카페에 그 동네에 오아시스를 만들고 웃음이 가득한 카페로 만들면서 또 하나의 가족을 서로에게 가족이 돼주는 그런 따뜻한 영화가 만들어진 카페가 실제로 있어요. 근데 생각이 안 나네 카페를. 거기 가시면 진짜 그 할머니가 이렇게 서빙을 하시는데 이 소리가 안 들려서 What? What? 이러시는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네요. 한 2년 전에 갔는데 거기 가시면 묘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영화 속에서 나왔던 그 카페라는 이유로 그 사막 한가운데 그래도 찾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같은 날씨 바로 사막에는 얼마나 더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날씨에도 변함없이 그렇게 농사 짓는 분은 뭐 쉴 데가 어딨어요. 지금 한참 수확을 해야 되는 참외 수박 이런 거 이 불볕 대회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런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존경스럽습니다. 참외 한쪽 수박 한쪽을 먹더라도 감사해라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시원한 그냥 수박 한쪽 팍 빼먹으면 너무 맛있겠죠. 정말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 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4: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5: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4: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5: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6: 99세까지 팔팔하게.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9: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0: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1: 건강하세요.
9: 센터 메디컬 그룹.
0: 굿모닝 차차차. 미옥 탱자님 혹시 싱글이세요? 탱자님에 대해 알고 싶어요 하셨는데 차차차 팬 미팅 한번 해요 하셨습니다. 언제 할 거예요 진짜 연말에 차차차 탱자들의 파티. 우리 홈쇼핑 월드님이 들어오셨네요. 아, 안녕하셨어요. 한우님 언제 오시나요 하셨는데 다음 주에 오실 거예요. 오늘은 가수 현숙 닮으셨어요 하셨습니다. 제가요 현숙 씨가 저를 보고 이러면서 혹시 저 닮았다는 얘기 안 들어요? 이랬습니다. 본인이 저보고 나랑 너무 똑같네. 가수 현숙 씨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역시 홈쇼핑 월드님 눈썰미가 있으시다. 이분은 헤어스타일이 정말 멋지십니다. 저는 이렇게 그룹을 뭐를 마르셨는가 했더니 곱슬이라고 하시고요. 뒤쪽 좀 한번 보여주세요. 꽁지머리를 아 개성 있는 진짜 멋진 분 오늘 모셨습니다. 클레버케어의 헬스플랜의 로이초이스 일지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2: 반갑습니다.
0: 네. 아우 핑크빛 셔츠가 아주 그냥 이미지가 너무 좋으십니다. 어르신들께 사랑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12: 네. 사랑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네. 자, 65세가 되시는 분이나 이미 메디케어를 받고 계신 분 혹은 가족의 메디케어 보험 가입을 돕고 계신 분들이라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메디케어 정보와 2026년 클레버케어가 준비한 중요한 혜택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클레버케어 회원분들께서 제일 또 좋아하시는 혜택 중에 하나가 식료품 수당으로도 쓸 수 있는 플러스 혜택이잖아요. 이 혜택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알차게 사용할 수 있을지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2026년에 이 식료품 수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네네. 2026년도에는 식료품 수당을 더욱 알차게 보완을 해서 플렉스 혜택 사용의 편리함과 선택의 폭을 한창 더 넓혔습니다.
0: 네.
12: 이미 2025년도부터 사용하셨던 그 H마트나 한남체인은 물론 2026년도에는 시니어 어르신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갤러리아 마켓과 아이랑 마켓도 추가가 되었고요. 네, 시온 마켓도 가능합니다.
0: 오, 네. 네.
12: 그리고 이제 미국 대형 마켓들 있죠. RD, 알버슨, 푸폴레스, 랄프, 트레더조,
0: 네.
12: 또 본스, 월마트까지
0: 네.
12: 그리고 코스코까지 포함해서
0: 네.
12: 예, 식료품 수당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코스코는 멤버십 그 아이디가 있어야겠죠. 멤버 카드가 있어야겠죠.
0: 네.
12: 네네네. 예.
0: 와,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이렇게 네트워크 안에 더 많은 마켓이 포함되면 우리 시니어분들 일상에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시니어 회원분들께서 이 플러스 혜택을 통해 실제로 받으시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12: 이제 가입 플랜에 따라 좀 다른데 그 분기당 최대를 따지면요. 분기별 600불, 연간 최대 2,400불까지 제공하는 플랜이 있고요.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잔액 이월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분기별 사용하지 않는 거는 그 OT 수당이 자동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아쉬움이
0: 네.
12: 많았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사용하지 않는 OTC 플렉스 수당은 자동으로 다음 분기로 이월되면서 처음 3분기 동안 사용하지 않는 수당이 마지막 4분기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가장 그 필요한 초점에 맞춰가지고 OTC 플렉스 회사 수당금을 네.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정말 필요하실 때 알차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식료품 혜택 외에 플러스 혜택을 또 어디 사용할 수 있나요?
12: 말 그대로 이 플렉스 혜택이란 말은 진짜 영어로 그 flexible이란 말에서 나온 건데요. 네. 그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료품 구매 외에도 자격이 되시는 시니어 회원님들께서는 비타민이나 감기약 같은 의료 비처방의약품 OTC 당연히 구입하실 수 있고 네. 평소에 꾸준히 챙겨드시는 한방건강보조제 거의 800가지가 넘는데 그 이상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으면서 특별히 이제 그 피트니스 그 운동하실 때 헬스클럽에 가실 때 기본적인 매달 월 회비나
0: 네.
12: 또 골프장 같은 가셔도 네. 그린피를 네. 그 서포트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것도 그 항상 가시기 전에 네. 전화하셔가지고 OTC 카드 받냐고
0: 네.
12: 매니저와 스토어 매니저와 꼭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아까 식료품의 플래시 혜택을 사용하려면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12: 네,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인데요.
0: 네.
12: 주로 이제 플렉스 혜택을 쓰면서 식료품으로 쓰려면 우리 영어로 좀 어려운데 네. SSBCI 좀 쉽게 얘기하면 만성질환 중에 한 가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0: 네.
12: 그래서 그 만성질환이 종류가 많은데
0: 네.
12: 그 중에 한 가지만 있으시면은
0: 네.
12: 그 OTC 그 플렉스 수당을 식료품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별 최대 600불, 연간 최대 2,400불까지 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시니어 어르신들께서 식료품을 사용하시면은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자격 여부가 궁금하시면 저희한테 전화를 좀 주시고요. 전화번호가 833-524-9250입니다. 833-524-9250으로 전화 주시면 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0: 네, 833-524-9250 833-524-9250으로 전화하셔서 개별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 플러스 혜택에 대해서 플렉스 혜택에 대해서 또 전해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12: 네. 좀 추가로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그 소식은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치과, 안과, 보청기 혜택이 다 있거든요.
0: 네.
12: 그 혜택을 다 쓰신 후에 추가로
0: 네.
12: 어디셔널 베네핏이 필요하시면 추가로 치과나 안과나 보청기에 또 다른 수당금을 쓰고 싶으시면
0: 네.
12: 이 OTC 플렉스 수당을 절약하셨다가
0: 네.
12: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2: 예를 들어 안경을 했는데
0: 네.
12: 안경이 하나가 더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안경이 망가져서 또 해야 한다든지 그러면 이 OTC 플렉스 수당으로 분기별로 다 사용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남겨놓은 밸런스를 가지고
0: 네.
12: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필요한 곳에 맞춰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아,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 시력 혜택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올해 회원님들께서 안경을 맞추시거나 시력 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 곳도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12: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 시력 그 VSP라는 거만 네트워크가 있는데 코스코하고 샘스클럽 월마트에도 VSP를 받습니다.
0: 네.
12: 그 대신에 이제 거기에 가시면 이제 영어로 다 하셔야 하니까 우리 클레버 케어는 항상 한국어 서비스가 큰 장점이기도 한데 영어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또 어포인먼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냥 가서 대기하셔야 되니까
0: 네.
12: 그래도 집에 가깝고 편리하시면은 가시기를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6년도부터는 평소에 자주 찾으시는 미주류 대형 그 마켓 매장들을 그 클레버 케어에서 다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0: 네.
12: 다시 한번 클레버 케어에 쓸 수 있는 것이 VSP 플랜인데 코스코, 네. 샘스클럽, 월마트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0: 와, 코스코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또한 혜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든든한 의료진 네트워크일 텐데요. 클레버케어의 의료 네트워크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12: 네, 시력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그 클레버케어의 의료 네트워크는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요. 의료 네트워크를 처음 설계할 때부터 이제 동양의학과 아시아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니어 어르신들께서 병원에 가셨을 때 한국어로 편안하게 소통하실 수 있고 또 문화적인 배경과 건강관리 방식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의료진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0곳 이상의 메디컬 그룹을 포함해서 당연히 서울 메디컬 그룹하고 센터 IPA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3천 명이 넘는 의료 제공자들, 그리고 51곳의 유명 병원, 특별히 2천 명이 넘는 한국어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는 의료진들이 함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의사분들도 700명이 지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매달 증가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 한의원은 그 진료 추천서, 주치의 진료 추천서 없이 한의원에 직접 예약해서 방문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치과 쪽은 이제 PPO라고 그래가지고 리버티 덴털 PPO 그룹입니다. 그래서 현재 4,100명이 넘는 의료진들, 치과 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이 PPO라 할지라도 네트워크 안에 있는 치과 의사가 있고 네트워크 밖에 있는 치과 의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네트워크 안에 있는 치과 의사를 방문하시면 이미 가격이 다 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깎아달라 뭐 그런 말씀 할 필요 없고요.
0: 네.
12: 하지만 의료복 네트워크 밖에 있는 치과 의사는 가격이 말기도 협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영어로 네고를 해야 된다 그러고 니고시에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어쨌든 의료 네트워크 안에 치과 의사가 4천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꼭 미리 전화하셔서 예약하셔서 원하시는 그 서비스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지역이 저희 클레버 케어는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샌디에고 카운티까지 5개의 카운티에서 저희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뭐 치과나 모든 그 한의원이나 뭐 주치나 상관없이 의료 네트워크에 있는 점 뭔지 원하시는 경우에는 알아보시려면 833-524-9250, 833-524-9250으로 전화해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현재 다니고 계시는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이 클레버 케어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직접 전화하셔서 833-524-9250, 833-524-9250으로 전화하셔서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클레버 케어가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을 위한 세심한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더 설명해 주세요.
12: 네네네. 저희 지금 클레버 케어는 시니어 어르신들께서 일상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신지를 항상 고려해서 플랜을 설계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광범위한 의료 네트워크를 갖추는 것은 물론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께 그 만성질환 관리에 가장 필요한 치료와 맞춤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 특수 필요 플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CSNP, CSNP라고 하는데 올해에는 이제 토털 플러스와 브리드 플러스 두 가지 CSNP 만성질환 플랜이 있습니다. 먼저 토털 플러스 플랜은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만성 심부전증과 같은 만성 질환이 한 가지가 있으시면 가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26년도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시작된 브리드 플러스는 천식이나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같은 그 호흡기 질환에 관련된 폐질환이 한 가지가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플랜이 아주 경쟁력이 좋은데 당연히 이제 이 두 가지 플랜은 이미 만성 질환 플랜이기 때문에 OTC 수당뿐만 아니라 식료품 수당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당 최대 600불, 연간 최대 2,400불까지 그리고 당연히 그 추가 혜택도 쓰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 이 금액을 다 사용하지 않고 남기시면은 그 치과하고 안과 보청기에 추가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침술 치료는 1년에 최대 2,000불까지 받으실 수 있고 안경료는 최대 350불까지 지원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치과는 PPO 플랜으로서 상반기 1,200불, 하반기 1,200불, 1년에 2,400불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추가로 뭐 다른 베네핏도 많이 있지만 뭐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통편의 경우에도 교통편도 한 번에 갈 때마다 편도 30마일까지 커버가 돼서 1년에 48번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병원이나 약국 가실 때요?
12: 그렇죠.
0: 시니어분들께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혜택들이 많습니다. 30마일 이내 거리 연간 48회까지.
12: 네.
0: 클레버 케어의 이 스냅 시스넵 만성질환 플랜 가입 자격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12: 그럴게요. 일단 시스넵 플랜 가격은 그 가입 자격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연히 메디케어 파트 A하고 파트 B가 있으셔야 되고 만성질환 중에 한 가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넵 만성질환 플랜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털 플랜의 토털 플러스의 플랜인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또는 만성신부전 또는 당뇨병이 하나가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브리드 플러스는 말 그대로 천식, 만성기관지염, 폐기종과 같은 그 호흡기 질환, 폐질환이 한 가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클레버케 서비스 지역이 다섯 개 카운티에 제한되어 있는데요.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샌디에고,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거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메디칼이 있으시면 이 시스네플랜에 가입하시면은 우리 주정부가 20%를 보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코페이나 코인슈런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메디칼이 있으신 분들도 당연히 저희가 추천해 드리고요. 꼭 메디칼이 있어야지만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메디케어가 80%, 메디칼이 20%를 커버해 주니까 이걸 잘 참고하셔서 좀 이렇게 가입할 때에 그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좀 각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재정 상태를 잘 보시려면 우리 833-524-9250으로 연락 주시면 833-524-9250으로 연락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클레버케어의 시스넵 플랜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주변에 이 혜택이 꼭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833-524-9250으로 전화하시면 클레버케어의 전문 상담팀이 가입의 모든 과정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앞서서 네트워크 설명하실 때 치과 혜택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치과 비용이 시니어분들께는 아주 큰 부담입니다.
12: 맞습니다.
0: 클레버케어의 치과 혜택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12: 네, 그래서 이제 2026년도 치과 혜택은 우리 리버티 덴털 PPO 플랜인데요.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져 가지고 6개월 단위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시스넵 플랜 회원분들은 상반기 1200불 그 다음에 하반기 1200불 받으시면서 1년에 최대 2400불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7월 달부터 가면은 상반기 하반기 합쳐지니까 2400불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시면 1년에 OTC 플렉스 수당을 절약하신 그 비용을 이 치과 비용이나 다른 비용으로 추가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1년에 4,800불까지 왜냐하면 이제 플렉스 수당이 1년에 2,400불이니까
0: 네.
12: 치과 수당 2,400불 포함하시면 거의 뭐 9월 달쯤 가셔가지고는 이게 2,400불 더하시면 4,800불까지
0: 네.
12: 치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치과 검진하고 스케일링, 엑스레이 같은 기본 예방 진료는 다 포함되어 있고요. 신경치료, 크라운 브릿지, 틀니를 포함해서 임플란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꼭 명심하시고 담당 우리 치과의사와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제 클레버케어에 연락하시는 일만 남았네요. 연락처 833-524-9250으로 전화하셔서 이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또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 네네.
0: 우리 한인 시니어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클레버케어 한국어 상담 팀 833-524-9250 833-524-9250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인타운 또 로렌하이츠 커뮤니티 센터 누구나 방문할 수 있죠.
12: 네네.
0: 네, 많은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2: 예예예. 예, 예. 로렌하이츠 지역이 새로 오픈된 지역이라서
0: 네.
12: 물론 이제 한인타운 내에는 코리아타운 플라자 안에 있으니까 다 아시는데
0: 네.
12: 이 로렌하이츠 지역은 오픈하신 지 이번에 2020년 4월 달에 오픈했어요, 저희가.
0: 네.
12: 그러니까 아직도 좀 새로우신 그런 그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0: 네.
12: 여기는 한국어와 중국어, 영어로 세 가지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0: 네.
12: 당연히 이제 그 한인타운 내에는 한국어가 주로 많겠죠. 당연히 영어도 하고 하니까
0: 네.
12: 필요하신 대로 그 노렌하이스 지역에 왜 60번에서 내리시면은 그 안에 그 혹시 그 온간의 바비큐 아세요?
0: 네.
12: 그러니까 그 페어웨이 엑스신데
0: 네.
12: 그 건너편에도 그 골프 클럽 골프 그 퍼블릭 골프장이 있고요.
0: 네.
12: 거기에 이제 다이소도 있고 맥도날드도 있고.
0: 네.
12: 그래서 이제 거기에 굉장히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0: 네.
12: 거기 가시게 되면 한번 클레버케어
0: 네.
12: 커뮤니티 센터 에브리데이 먼데이 스루 프라이데이 프로그램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0: 네.
12: 필요하신 대로 가셔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0: 네.
12: 것 같습니다.
0: 콜리마와 페어웨이 코너에 위치
12: 네.
0: 네. 있습니다.
12: 네.
0: 안에서 뭐 요가도 가르쳐 주시고
12: 맞습니다.
0: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계시죠.
12: 근력
0: 계시셔서.
12: 강화 운동부터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그 위치에 따라가 네 가지의 네. 그 네 군데의 지역이 있기 때문에
0: 네.
12: 당연히 이제 한 군데는 또 한 군데는 그 그 모노레이 파괴 거기가 네. 이제 중국 그 타운이기 때문에 거기는 네. 중국계 어르신들이 많죠.
0: 네.
12: 그리고 이제 또 한 군데는 웨스트민스터, 저 가든그로브
0: 네.
12: 거기에는 베트남계 어르신들이 많아서 네. 총 네 군데에서 지금 센터를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필요하신 대로 영어를 하시면 어디를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만약에 언어가 불편하시면 코리아타운 내에 플라자 안에 있는데 네. 가시든지 노렌하이츠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이렇게 아시안의 정서와 문화에 맞는 그런 이런 헬스플랜이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클레버케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클레버케어의 로이 초이 세일즈 매니저님이셨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2: 감사합니다.
0: 네.

0: 윌리 넬슨의 On the Road Again 들으셨습니다. 투어 생활이 어떠십니까? 투어에 관한 그런 노래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급하게 의뢰해서 태어난 게 바로 이 노래라고 합니다. 히트를 쳤죠. 그래서 그래미 어워드 컨트리송 부분에서 수상까지 한 윌리 넬슨의 히트곡 On the Road Again 들으셨습니다. 나는 떠도는 직업이야 이러면서 트럭 드라이버부터 해서 출장을 많이 다니시면서 늘 길 위에서 그렇게 삶을 보내는 분들에게 딱인 그런 노래겠네요.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요.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 이용자 외기 36년, 이용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 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이용자,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제공을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2: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1: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3: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4: 3236600000
5: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6: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5: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6: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7: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6: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7: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8: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9: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9: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0: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213-388-7979 213-388-7979
9: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2: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11: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0: 돼요?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날개를 편다고 해서 왜 꼭 높이 날아야만 할까요? 낮게 나는 것도 분명히 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글귀는 어떤 유명한 시인의 시가 아닙니다. 매일 도로 위를 달리며 따뜻한 음식을 전해주시는 56세 배달원 왕지빙 씨의 시집 낮은 비행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최근 이분이 중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루쉰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릴 적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해야 됐던 왕지빙 씨, 건설 현장, 고물 수거, 노점상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2019년부터 배달 일을 시작했는데요. 오토바이를 타고 하루 종일 길 위를 누비면서도 배달이 잠깐 뜸한 순간마다 휴대폰 메모장에 하나둘 적어 내려간 글이 무려 6천 편이 넘는다고 합니다. 배달 주소가 잘못돼 몇 시간 동안 길에서 애를 태웠던 날의 서러움을 담은 시, 바쁜 사람. 이라는 이 시가 인터넷에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고 마침내 동료 배달원 200분의 그 진짜 삶의 이야기를 담은 시집 낮은 비행으로 대형 이런 문학상까지 거머쥐게 된 거죠. 수상 소식이 전해지고 많은 관심이 쏠렸지만 그는 정작 이렇게 말합니다. 큰 상을 받았다고 해서 제 삶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땀 흘리며 달리는 이 일에 에너지와 삶의 현장이 좋습니다. 60살이 될 때까지 계속 배달 가방을 메고 길이를 달릴 겁니다. 높이 날아올라 화려하게 조명받는 삶만 가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남들보다 조금 낮게 하지만 단단하게 날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 역시 이 자체로 아름다운 한 편의 시가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길 위에서 혹은 각자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고 계신 여러분의 비행을 낮은 비행이라도 멋진 비행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준비한 노래 윤상의 너에게

경로당 가서 학력 자랑해봐야 누가 알아주나요? 돈 보따리 짊어지고 요양원 가봐야 무슨 소용 있나요? 늙으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자가 그자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거기서 거기랍니다. 병원 가서 특실 입원 독방이면 무슨 소용 있나요? 지하철 타고 경로서 간자 폼 잡아봐야 누가 알아주나요? 늙음은 잘생긴 자나 못생긴 자나 그자가 그자요. 모두가 도토리 키재기요. 거기서 거기라오. 왕년에 회전의자 안 둘러본 사람 없고 소시적 한가락 안 해본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날의 영화는 다 필름처럼 지나간 이엔일. 돈과 명예는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고 많은 허무한 것이랍니다. 자식 자랑도 하지 마십시오. 반에서 1등 했다 자랑하고 나니 바로 옆에 전교 1등 있더랍니다. 돈 자랑도 하지 마십시오. 돈 자랑하고 나니 은행 비리 터져서 골 때리고 있더랍니다. 건강만 있으면 대통령도 천하의 갑부도 부럽지 않습니다. 전문 세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똥밭에 뒹굴어도 저승보단 현 세상이 더 즐겁다는 뜻이죠. 노년 인생 즐겁게 살려거든 친구와 건강 많이 챙기십시오. 버스 지나간 뒤 손 들면 태워줄 사람 아무도 없듯이 뒤늦게 건강 타령해봐야 이미 버스는 지나간 뒤. 천하를 다 잃어도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시면서 우리 애청자 탱자님이 보내주신 너무 좋은 글 함께 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차차차 탱자 미옥 한미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0: 네.
1: 수영도?
0: 그럼요.
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3: 렌트비 받아 은퇴하는데 보험료에 택스에 내는 돈은 더 늘어나고 돌아가는 돈은 빡빡하고 어느덧 스트레스의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부동산.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7월 20일 월요일 LA, 23일 목요일 세리토스, 그리고 25일 토요일 샌디에고에서 문선영의 머니토크가 100일의 약속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제 부동산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도록 문선영의 머니토크에게 맡기십시오. 626-827-9599 626-827-9599.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6: 타이어.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7: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6: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7: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8: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9: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9: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0: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1: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2: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1: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2: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1: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2: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1: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13: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4: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13: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4: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13: 구치로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1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6: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등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7: 저희 침등병원은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에 대해서 이번 주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대의학에 입문하면서 우리는 화학을 배우고 생물을 배웁니다. 현대의학에서는요, 생명을 쪼개고 쪼개서 마지막까지 쪼개서 원소를 가지고 요리조리 조합해서 어떠한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어떤 불가사의한 힘에 의해 생명이 붙게 되면 그런 것들을 모아서 세포가 되고 조직이 되고 기관이 되고 인체가 된다고 봅니다. 생명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분명 하나인 것 같으나 그 기원은 아주 달라 보입니다. 우리가 물질과 생명을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다른 것을 같은 공간에 두고 같은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현대학을 공부하면서 세포학을 공부하고 생화학, 해부학, 생리학을 공부하면서 점점 생명현상에 대한 공부를 깊이 있게 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 자체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물질과 생명현상만이 있을 뿐입니다. 생명의 본질은 그것을 만든 조물주만의 비밀이고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현대의학은요, 과학의 분석기술이 발달하면서 물질을 통해 생명현상을 설명하려 하였고, 우리 침뜸의학은 물질을 분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명현상만을 가지고 생명을 설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생명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물질들의 질서를 밝혀내었고, 우리 동양의학은 생명현상을 관찰학만 가지고 그것이 운행적인 규칙을 발견하여 설명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바라보는 눈과 방향이 달라서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의학을 공부하신 양방 닥터들께서는 바로 이런 분자 생물학을 기준으로 했던 이 케미칼 약을 처방하는 것이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침뜸의학에서는 그러한 의학보다는 우리 몸에 있는 자연스러운 시스템에 어떠한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조절해 주는 것이 우리의 침뜸의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 바람스를 보고 우리 몸을 진단을 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365개의 경혈점을 우리들이 찾아내서 우리들이 조합을 해서 또 침으로 자극할 수 있지만 뜸으로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서 병원에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본인들이 자가치료로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침뜸의학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진을 주로 진단하고 그것의 기준에서 문진을 해보고 또 옷을 벗겨서 배와 배부 등에서 안진을 철저히 하면서 우리가 현대의학이 진단해준 그런 진단 기준을 갖고 환자하고 묻고 듣고 답하면서 병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침뜸의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침과 뜸을 동시에 병행해서 치료합니다. 그리고 저희는요, 침을 이 보사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일로 이어지겠습니다.
16: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등 따라하기 강병선 침등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하.
18: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9: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1: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
22: 한국 외교관 전체의 신상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초유의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 서버가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에 외부 공격자에게 장악됐고 올해 2월까지 무단 접속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서버에는 외교관과 행정직원은 물론 국가정보원 요원이나 국방부 무관 등 다른 부처에서 제외 공간에 파견된 직원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이 저장돼 있었으며 최대만 건의 정보가 새어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큰 문제는 외교부가 이 사실을 무려 10달 가까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민, 외교부는 신종 해킹 기법이어서 기존 보안 점검으로는 탐지가 어려웠다고 해명했지만 비정상적인 접속이 그토록 오랫동안 방치됐다는 점에서 사이버 보안 역량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출된 이메일 주소는 계정 직접 접근에 쓰이지는 않더라도 공무원을 사칭한 피싱 공격에 악용될 수 있어 이차 피해 우려도 제기됩니다. 외교부는 공격 사실을 인지한 이후 약 5달이 지난 어제서야 이를 공개했으며 피해 직원에 대한 개별 통보는 아직 준비 중입니다. 외교부는 북한이나 중국 등 정부기관 해킹을 주도해 온 것으로 지목받는 세력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배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국가안보와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둘러싸고 안팎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중앙정보국 CIA를 중심으로 한 미 정보당국은 공습을 강화해도 이란이 협상에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최고 지도부 상당수와 주요 군사 장비가 손실됐음에도 이란 정권의 생존력은 여전히 강하다는 평가입니다. 오히려 이란 내부에서는 이슬람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미국 관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나단 페니코프 전 국가정보국 중동 담당 부국장은 군사적 압박이 이란을 유연하게 만들 것이란 평가는 틀렸다며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도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란 전쟁 통제 장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전쟁 예산 추가 지원도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당인 공화당은 민주당 없이 예산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도부조차 당내 지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이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중재국들이 이란에 미국과의 열흘 휴전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밑 외교 채널도 동시에 가동되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 민권국이 UC 샌디에고 의과대학의 입학 사정 과정에서 연방민권법 위반이 있었다는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약 4개월간의 조사 결과 UCSD 의대는 2023년 연방대법원의 소수자 우대정책 위헌 판결 이후에도 인종에 따른 차별적 입학 사정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인종을 직접 기준으로 삼는 것이 금지되자 학업적 어려움 극복 경험이나 삶의 역경 같은 우회적 지표를 활용해 특정 인종 지원자에게 사실상 가산점을 부여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입니다. 하르미트 딜론 법무부 차관보는 MCAT 점수와 학점 같은 학업 성적 대신 인종을 기준으로 지원자를 평가했으며 성적이 뛰어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우회적 방식으로 소수자 우대 정책이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된 사례입니다. 향후 UCSD 의대가 연방지원금 삭감 등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타격하겠다고 예고한 이란의 쿠에칼라그 시설은 이스파한주 나탄지 핵단지 인근 지하 약 100m 깊이 건설 중인 미신고 핵시설입니다. 이스라엘 정보 당국은 지난해 가을 이란이 원심불리기 수천 대를 이 터널로 옮겼다는 분석 결과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강암 안반 깊숙이 위치한 탓에 미군 최강 벙커버스터 폭탄 GBU-57을 사용해도 직접 파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미군의 군사 역량은 기밀이라면서도 지하 핵시설 타격이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네,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공격을 예고한 곡괭이 산은 이란이 지하에 건설 중인 핵시설입니다. 깊은 지하 안반 시설이라 직접 파괴가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왔는데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미군은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2: 이란 중부 이스파한주 나탄즈 핵시설 옆에 곡괭이산 터널 단지 전경입니다. 나탄즈 핵시설 단지에서 서남쪽으로 약 2km 거리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이란은 곡괭이산 화강암 안반 아래 미신고 핵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91에서 137m 깊이에 있고 여러 개의 핵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를 곡괭이산으로 이전했다는 분석 결과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당국은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주요 핵시설 폭격 뒤 가을에 이란이 원심불리기 수천 대를 곡괭이산 터널로 옮겼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곡괭이산을 타격하겠다고 예고한 데는 이스라엘의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워낙 깊은 화강암 안반 아래에 있어 미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폭탄인 GBU-57 벙커버스터를 사용하더라도 직접적인 타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미군이 가진 군사 역량은 기밀이라면서도 지하 핵시설 타격이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3: Do we have the ability to destroy whatever is underneath Pickaxe Mountain?
4: But if anybody in the world can reach anything on this, on God's given, God's green earth, it's the United States military, the most powerful military in the world. It's all about options and trade-offs.
2: 미국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15개월 동안 곡괭이산 주변의 트럭 통행과 터널 보강공사, 보안 경계선 설치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란은 원심불리기 조립을 위한 평화적 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 농축 활동을 목표로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한대입니다.
5: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23: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5: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3: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24: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2: 불가리아 의회가 오늘 미군의 베즈메르 공군기지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찬성 136표, 반대 13표로 가결된 이번 결정은 미국 대사관의 요청으로 추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베즈메르 기지에는 미 공군 KC-135 공중금융기 최대 8대와 병력 250명이 배치됩니다. 베즈메르 기지는 수도 소피아에서 남동쪽으로 약 260km 떨어진 미국과 불가리아의 공동시설입니다. 이번 배치의 목적은 이란과 교전 중인 미군에 대한 군수 보급 지원입니다.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총리는 배치되는 급여기가 불가리아 영공 밖에서 순수한 군수 지원 임무만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가리아 영토에서 중동 군사작전이 수행되는 일은 절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불가리아가 나토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중동 작전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설립한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 미성년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연루 의혹에 대한 외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로펌 윌머 헤일이 5달에 걸쳐 전현직 직원 50명 이상을 인터뷰하고 내부 문서를 검토한 결과 재단이 엡스타인에게 자금을 지원한 사실은 없었으며 그의 범죄 행위에 관여하거나 인지했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재단과 엡스타인 간 접촉은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추진된 기부자자 문기금 설립 논의가 중심이었습니다. 재단은 엡스타인이 소개한 기부자들과의 파트너십이 성사되지 않을 것이 분명해지자 해당 추진을 중단했습니다. 다만 엡스타인이 빌 게이츠 이사장에게 소개한 국제평화연구소에 소아마비 퇴치기금을 지원한 사실은 확인됐으며 해당 연구소 소장이 엡스타인으로부터 개인 대출을 받은 사실이 나중에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조사에서는 재단 실무진이 2011년 엡스타인과 접촉을 시작할 때부터 평판 위험을 여러 차례 제기했고 이 보고가 게이츠 이사장을 포함한 고위 임원들에게 전달됐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 재단 직원 2명이 게이츠 이사장과 재단에 관한 민감 정보를 엡스타인에게 무단으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단 이사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중개인과 기부자 고문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 중앙 집중식 절차를 신설하고 이사장이나 임원이 제안한 프로젝트의 평판 위험을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하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 원과 2,10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 2,1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당내 경쟁자 나경원보다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기대했고 자기 명의를 내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은밀하게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이 적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여론조사 공표를 실현하려 한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른바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합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최종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 일정상 대법원 판결은 내년 1월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직 상실이 내년 2월 말까지 확정되면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에 치러지게 됩니다.
0: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어제 저녁 8시 35분 나흘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발화 후 109시간 40여분 만으로 국내 물류센터 화재 역사상 두 번째로 오랜 진화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충분한 안전진단을 거쳐 내부에 진입해 불이 시작된 6층 안쪽까지 확인한 결과 리튬 배터리 불씨가 아래층으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완전 진화를 선언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오늘 합동감식 일정과 방법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화재 원인과 가연물이 대량으로 적재된 물류센터 구조의 취약성을 본격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6: 소방과 경찰은 오늘 합동 감식 일정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원인 규명 절차에 돌입합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어제 저녁 8시 35분 모두 꺼졌습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한 지 나흘만, 정확히는 109시간 40여분 만으로 역대 국내 물류센터 화재 가운데 완전 진화까지 두 번째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지난 20일 큰 불길을 잡은 뒤에도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 외부에서 진화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충분한 안전진단을 거쳐 내부 진입을 결정했고 불이 시작된 6층 안쪽까지 잔불 상황을 확인한 결과 리튬 배터리가 많은 아래층 등으로 불이 더 번질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완전 진화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응 1단계도 해제하고 관할 소방서 일부 인력만 남아 현장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한때 근처 8개 시도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국가소방 동원령까지 내려져 총력 진화를 벌이는 과정에서 소방대원 2명이 치료를 받은 이번 화재. 건물 붕괴 위험에 근처에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일대가 불안에 휩싸였고 연기와 분진 피해가 큰 주민들은 임시 대피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8: 불난 냄새가 나요. 아직까지 집 앞에 가면 마스크 안 써도 그냥 못 가요. 청소도 처음 다 하고 이리 들어가야지 지금 못 들어가요.
7: 소방과 경찰은 오늘 화재 감식 일정과 방법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화재 원인은 물론 가연물이 대량으로 적재된 물류센터 구조의 취약성도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9: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0: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9: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0: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9: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25: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26: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27: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26: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1: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2: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2117번.

0: LA 필하모닉의 지원으로 구스타보 두다멜과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은 8월 20일 헐리우드홀에서 열리는 구스타보 기념 공연의 첫 번째 공연을 시작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베토벤의 감동적인 교향곡 9번, 특히 자유, 평화, 그리고 화합을 노래한 환희의 송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카데미상 수상 작곡가 마이클 지아키노의 세계 초연 작품으로 공연의 막을 올립니다. 티켓은 헐리우드홀.com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할리우드볼, Forever Summer.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3: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2: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5: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6: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한국청와대는 오늘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일시 귀국해 한미 현안을 논의한 배경을 공식 설명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주재대사가 필요에 따라 귀국해 업무 협의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대사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로 이달 중순 닷새간 귀국해 유관 부처들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쿠팡 문제도 다뤄졌으며 위 실장은 한미 현안 중 가장 비중이 큰 사안은 투자이고 쿠팡이 그 다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쿠팡 문제는 규정된 규제와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며 차별적이거나 표적 대응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관세 도입이 한국에 대한 관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한미합의 세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미일 호투자의 윤곽은 8월에서 9월께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하며 진전이 있으면 여타 현안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국립외교원 서버 해킹과 관련해 위 실장은 해킹 주체를 아직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킹은 지난해 봄 발생했으나 외교부가 올해 2월 초 인지한 뒤에도 즉시 공표하지 않은 것은 안보 차원에서 시급히 대처해야 할 사안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 인근에서 중국 해경과 필리핀 해군이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필리핀군은 그제 중국 해경 모터보트가 필리핀 해군 군함에 접근해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필리핀 해군 병사들이 고무보트 두 척에 나눠 타고 중국 측에 물러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해경 요원 8명이 나무곤봉 등으로 필리핀 병사들을 공격했다고 필리핀 측은 주장했습니다. 세컨드 토머스 암초는 필리핀이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분쟁 해역입니다. 중국은 이 해역에서 필리핀의 보급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해왔습니다. 양측은 이번 충돌을 놓고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긴장은 미국과 필리핀의 동맹 관계와도 맞물려 있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볼로냐에서 모로코 출신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던 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42살의 압데라임 파키르로 어제 볼로냐 외곽에서 경찰에 제압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파키르가 차량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체포를 시도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퍼진 현장 영상에는 파키르가 도와달라 숨을 쉴 수 없다고 외친 뒤 서서히 움직임을 멈추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현지 언론은 경찰이 최루 스프레이를 사용한 뒤 수갑을 채우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다음 날 볼로냐 시내에서는 경찰의 과잉 진압을 주장하는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사건은 멜로니 정부의 강경 반이민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과 맞물리면서 이탈리아판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의 제압 방식이 적법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11: 검찰과 경찰이 오늘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국수본 강력계장과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장윤기의 살인 혐의와 성범죄 혐의를 분리해 수사하도록 국수본 차원의 지시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은 세 차례에 걸쳐 병합수사를 요청했지만 국가수사본부에서 분리수사 지침이 내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수본 강력계장 최모 경정은 본부장 지시사항이라며 광주경찰청에 분리수사를 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번이 국수본 간부가 장윤기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YTN 보도입니다.
12: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의 이 살인 혐의와 과거 성범죄를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는지 그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13: 검찰과 경찰은 각각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의 배경에 국가수사본부 차원의 지시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사의 핵심은 장윤기의 살인 혐의와 성범죄 혐의를 분리수사하게 된 경위를 규명하는 겁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광산서 전 형사과장은 성범죄 입증을 위해 수차례 병합수사를 건의했지만 상부에서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4: 광주시경을 통해서 두 사건을 병합해서 형사팀이 함께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 세 차례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세 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에 지침이 내려와서
13: 검찰은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 최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전격 소환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 최상부인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경정은 본부장 지시사항이라며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분리수사를 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특별수사단도 광주청 김모 강력계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계장은 국수본 최 경정과 수사 관련 대화를 주고받은 뒤 이 같은 분리수사 지침을 광산경찰서에 전달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검경 모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을 바탕으로 보고와 지시 과정 전반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분리수사 지시에 전모가 드러나고 전 국수본부장 등 수뇌부 이름까지 언급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칼날은 이제 국가수사본부 최윗선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15: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필리핀 마닐라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9월 미국 방문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시 주석이 워싱턴 방문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9월 24일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중국은 아직 공식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양국 간 이견이 있다면서도 그 이견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이번 외교의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시도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이란이 이 해협의 통행료 징수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이 대화에 진지하지 않다면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오늘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도 별도 회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제매체 마켓워치는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이 한 달여 만에 1조 달러 넘게 증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때 아마존을 앞서며 미국 기업 시가총액 순위 5위까지 올랐던 스페이스X는 이제 8위 8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주가는 이틀 전 119 달러 선에 마감하며 7거래일 동안 21% 빠졌고 공모가인 135달러도 밑돌았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1조 5,900억 달러로 메타 플랫폼에도 뒤처진 상황입니다. 주가 부진의 배경에는 스타쉽 로켓의 잇단 시험 발사 차질이 있습니다. 지난주 엔진 점화 실패로 발사가 연기됐고 문제가 된 엔진 두 기를 교체한 뒤 이르면 내일 재시도할 예정입니다. 이틀 전 예정됐던 팰컨 9 로켓 발사도 취소됐습니다. 클리어 스트리트 리서치의 그렉 펜디 애널리스트는 스타쉽이 커넥티비티와 AI 사업의 핵심축이라며 일정이 밀리면 성장 스토리 자체가 늦어지는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타쉽 재발사 성공 여부가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 회복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7,500에서 8,100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으로 향후 6개월 안에 지수가 8% 이상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배경에는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 사이클이 있습니다. 빅테크를 중심으로 S&P 500 편입 기업들의 올해 실적 성장률이 28%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 월가의 시각입니다. 이는 시장이 당초 예상했던 수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실제로 숫자로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투자 심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되는 상승이라는 점에서 월가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치 상향이 곧 안정적인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변동성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합병이 법원 명령으로 일시 중단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북가주 연방지법은 파라마운트 측에 다음 달 3일까지 이 주간 합병 작업을 멈출 것을 명령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2개 주가 이번 합병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주 정부 측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아라셀리 마르티네스 올긴 판사는 두 회사가 합쳐질 경우 개봉영화 유통시장의 27%를 차지하게 된다며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3일 심문을 진행한 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합병을 계속 유예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파라마운트는 올해 초 넷플릭스를 제치고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를 1,100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별다른 이해 없이 합병을 승인했지만 주 정부들이 연방 결정에 맞서 소송으로 제동을 건 형국입니다. 파라마운트는 9월 30일 이후에도 합병이 지연될 경우 매일 주당 25센트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지연 보상을 약속한 상태여서 합병이 길어질수록 재정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2: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 99, 쭈꾸미 볶음 6불 99, 시원한 동태탕 5불 99, 코다리 조림 4불 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 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2: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3: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4: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5: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6: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5: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6: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5: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7: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웨스트 할리우드 선셋 블러바드를 덮친 대형 수도관 파열 사고가 일주일 가까이 지났지만 복구는 여전히 더딥니다. 주민 70세대는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상인들은 언제 문을 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 기자.
8: 제가 현장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문제는 물이 쏟아진 그 순간만이 아니었습니다. 1700만 갤런이 넘는 물이 선셋 스트립 일대를 덮으면서 지하 주차장이 통째로 잠겼습니다. 차량 100대에서 200대가 파손됐고요. 일부 주택은 벽과 바닥을 전부 교체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곳 건물에서 전기 패널이 망가지면서 전력이 끊겼습니다. 에어컨도 냉장고도 못 씁니다. 70세대 주민이 호텔로 옮겨야 했습니다. 시가 숙박권을 지원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호텔에 있어야 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7: 도로 복구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8: 로스앤젤레스 수도전력국이 굴착 부위에 트럭 30대 분량 콘크리트를 붓고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굳는 데만 24시간 걸립니다. 그 다음에야 도로 재포장에 들어갑니다. 당초 지난 일요일쯤 열릴 거라던 도로는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도로가 열려도 수도관을 다시 가동하려면 수질 검사를 또 기다려야 합니다. 정확한 시점은 미정입니다.
7: 파열된 수도관은 1916년에 설치된 110년 된 간선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전체 간선 수도관의 약 29%가 80년이 넘은 노후 시설입니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사업체는 로스앤젤레스 수도전력국 웹사이트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상 범위와 시기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9: 14세 소녀 셀레스테 리바스 에르난데스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디포비드의 예비 심리가 오늘 이틀째를 맞이했습니다. 디포비드의 본명은 데이비드 안소니 버크이며 나이는 21살입니다. 예비 심리는 어제 시작됐으며 오늘도 법원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비 심리는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재판을 진행하기에 충분한지를 판사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이번 심리에서 엄벌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셀레스테 리바스 에르난데스는 14세의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었으며 사건은 큰 사회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디포비드는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수억회 재생을 기록한 유명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비 심리 결과에 따라 정식 재판 회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트럼프 계좌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작 지원금을 기다리는 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계좌는 신생아에게 $1,000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최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지원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연방재무부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급 절차와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 홍보와 실제 집행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면서 현장에서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계좌는 자녀의 미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7: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상호관세를 대신할 새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주요 부과 대상국으로 지목됐습니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을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두 가지 불공정 무역관행 위반국으로 분류했으며 한국 정부는 한미통상 합의에 따라 관세 상한선이 15%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미국 기업 쿠팡의 차별 대우 논란이 통상 협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면서 충분한 설명으로 미국의 오해를 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0: 미국이 위법 판결이 난 상호관세를 대신할 새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 대상으로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데 쿠팡을 둘러싼 차별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한미 통상 관계가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1: 미국은 새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판결이 난 상호관세 대신 임시로 도입한 10%의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에 맞춰 미 무역법 301조에 따라 60여 개국을 상대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했습니다. 한국은 과잉 생산과 강제노동 두 가지를 모두 위반한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강제노동 관세로 최대 1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인데 과잉 생산 관세까지 포함하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한미 통상 합의에 따라 관세 상한선이 15%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미 정부 발언을 인용하며 관련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뇌관 쿠팡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가를 중심으로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새 관세와 함께 쿠팡 차별 논란을 불공정 무역 관행의 일부로 내세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통상협의 테이블에 관련 의제가 오를 수 있다면서 충분한 설명으로 미국의 오해를 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2: 미국 측에서 일부 오해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설명해왔고 한미동맹의 어떤 관계가 그런 이슈 하나 가지고 흔들 거라고는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11: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 23일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이 열립니다. 한미 당국자들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대미관세와 쿠팡 논란, 대미투자 프로젝트 선정 등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경입니다.
13: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14: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13: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고선미 진행자와 함께 풀어보세요.
14: 매일 오후 1시부터 3시에 방송되는 해피투게더를 통해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13: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7: 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매일 낮 12시 정오 뉴스 끝까지 안 듣고 바로 채널 돌리면 손해보는 일이 벌어집니다. 뉴스 바로 뒤에 안 들으시면 손해보시는 LA 한입토크가 이어지니까요. 한인경제 한입토크 안 들으시면 돈 흐름 놓치고 AI 한입토크 놓치면 5분에 끝낼 걸 혼자 밤새고 건강음식 주말 레저 정보까지 놓치시면 정오뉴스 알짜를 놓치시는 겁니다. 매일 낮 12시 정오뉴스 마지막에 이어지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애청자 여러분께 정오토크 한입을 맛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랑 한입 같이 드시겠습니까?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점심은 드셨나요? 오늘 수요일 건강한 입입니다.
1: 어제 보험 서류 용어 같이 풀어봤잖아요. 오늘은 그 다음 단계예요. 그 서류가 실제로 내가 다니는 병원이랑 약국에서 진짜 쓰이는지 확인하셨나요?
0: 보험 가입했다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막상 병원 가서 이 보험 안 받아요. 들으면 낭패잖아요.
1: 맞아요. 오늘은 바로 그 확인 포인트들 짚어드립니다.
0: 재연의 배경 체크. 잠깐 배경을 하나 짚고 갈게요. 미국 건강보험은 가입 자체보다 네트워크가 핵심입니다. 내 보험이 어느 병원과 계약이 되어 있느냐. 그 안에 들어오는 병원을 인네트워크라고 하고 그 바깥은 아웃 오브 네트워크라고 하죠. 같은 진료인데 어느 쪽이냐에 따라 본인 부담이 확 달라집니다.
1: 급이 진짜 함정이에요. 보험은 있는데 내가 가던 병원이 그 네트워크 바뀌면 보험이 없는 것처럼 청구가 나올 수 있거든요.
0: 그래서 오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병원 확인. 그리고 약국 확인.
1: 병원부터요. 지금 다니시는 주치의 선생님이 내 보험 네트워크 안에 있는지 보험카드 뒤에 있는 전화번호로 직접 물어보시거나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0: 전화가 편하신 분들은 Is my doctor in network? 이 한마디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1: 약국도 꼭 확인하셔야 해요. 집 근처 약국이 내 보험 처방 네트워크에 들어오는지

0: 직접 검색도 되더라고요. 근처 인네트워크 병원 목록을 지도로 보여주는 곳도 있어요.
1: 약국도 마찬가지예요. 처방전 들고 갔는데 그 약국이 네트워크 바뀌면 약값이 훌쩍 뛰거든요.
0: 지수의 생활 번역 잠깐 할게요. 오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번역하면요. 보험카드는 신분증이 아니라 약속 목록이다. 그 목록에 내 병원과 약국 이름이 들어있어야 비로소 쓸 수 있는 카드예요.
1: 딱 맞는 표현이네요. 목록이 없으면 카드가 있어도 그 자리에서 못 쓰는 거니까요.
0: 그래서 오늘 점심 드시고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지금 다니는 병원이나 약국 이름 하나 떠올리시고 보험사에 그 이름이 네트워크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1: 모르시겠다 싶으면 담당 의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이 보험 받으시나요? 물어봐도 돼요. 거기서도 다 안내해드려요. 혼자 다 해결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약국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0: 약국도 네트워크가 따로 있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1: 맞아요. 처방전 들고 동네 약국 갔는데 이 보험 안 받아요 하면 그날 참 난감하죠.
0: 그러니까 약국도 미리 확인이 필요해요. 방법은 병원이랑 똑같아요. 보험카드 뒷면 번호로 전화하시거나 앱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1: 오늘 수요일 건강하니 부모님께도 알려드리세요. 코너팁으로 정리할게요. 하나, 진료 예약 전에 그 병원이 인네트워크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진료 후에 알면 이미 늦습니다.
0: 둘, 자주 받는 약국이 내 보험 네트워크에 들어오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처방전 들고 가기 전이 타이밍이에요.
1: 셋, 주치의 즉 프라이머리 케어 닥터가 바뀌었거나 새로 지정해야 한다면 그분도 인네트워크인지 확인하셔야 해요. 전문의 연결도 이분을 통해 이루어지거든요.
0: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전화 한 통이면 되고 자세한 건 담당 의사나 보험사에 꼭 여쭤보세요.
1: 보험 서류 읽는 법은 어제 짚었고 오늘은 그걸 실제 생활로 연결하는 단계였습니다. 오늘 광고주는 따로 없고요. 내일 목요일 예고를 먼저 드릴게요.
0: 내일은 실제로 병원 예약할 때 쓰는 영어 표현들 같이 볼 거예요.
1: 이네트워크 확인부터 예약 전화까지. 말이 막혀서 못 물어보셨던 분들께 딱 맞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0: 오늘 짚어드린 확인 포인트들. 오늘 점심 드시고 나서 보험카드 한 번만 꺼내보세요.
1: 뒷면 전화번호 하나면 시작됩니다. 오늘 핵심은 하나예요. 보험 가입 후엔 내 병원과 약국이 그 보험 안에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 그게 진짜 첫 번째 사용법입니다.
0: 보험카드 뒷면 전화번호 하나면 오늘 당장 확인하실 수 있어요.
1: 내일은 목요일 음식 문화 한입이에요. 건강 챙기면서 식비도 슬기롭게 아끼는 생활 팁 들고 올게요.
0: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맛있는 점심 되세요.

0: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0: 장례비는요?
1: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0: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거만과.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4: 뜨거운 계절 H마트의 쿨한 혜택,
5: 7월 25일 중복 모구촌 삼계탕과 한상 삼계탕 재료로 간편하면서 깊고 진한 보양식을 준비해보세요.
4: 입맛 없는 여름엔 K타운 냉면 육수 백제 도토리 비빔맛 국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보세요.
5: 도넛 복숭아, 그린 머스크 멜론, 씨 없는 청포도, 망고스틴까지 싱그러운 제철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8: 원호의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7: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0: 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1: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108 골프
0: 지금 108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108골프.com
1: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2: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오 뉴스 잘 들으셨죠? 벌써 화요일 점심이네요.
1: 오늘 저 아침에 보험 서류 하나 열어봤다가 그냥 덮었어요.
0: 아, 그거 저도 알아요. 영어인데 영어가 아닌 느낌이죠?
1: 맞아요. Deductible, copay, prior authorization. 단어는 아는데 내 돈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0: 오늘은 그 벽을 AI로 한번 허물어봅니다. 어려운 보험 용어를 AI한테 물어보면 생각보다 아주 쉽게 풀어줘요.
1: 오늘따라 해보실 분들 스마트폰 꺼내놓으세요.
0: 잠깐 배경을 하나 짚고 갈게요. 보험 서류가 어려운 건 영어 실력 문제가 아니에요. 보험 용어 자체가 일상 영어랑 다른 별도의 언어처럼 쓰이거든요. 오래 살아도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1: 진짜요? 저 괜히 자책했나요?
0: 그 단어들이 내 지갑에 어떻게 닿는지를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AI한테 물어보면 그걸 밥상머리 말로 바꿔줘요.
1: 오늘 딱 세 단어만 짚어볼게요. 먼저 deductible. 이게 공제금액인데요. 쉽게 말하면 보험이 움직이기 전에 내가 먼저 내야 하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다 채워야 보험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0: 다음은 코페이. 병원 갈 때마다 내는 고정금액이에요. 보험이 나머지를 내주는 구조고요.
1: 그리고 prior authorization, 사전 승인이라고 하는데요. 보험사가 이 치료 우리가 오케이 해줄게 하고 먼저 도장 찍어줘야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걸 빠뜨리면 나중에 청구가 거절될 수 있어요.
0: AI한테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보험 서류에 이 단어가 나왔는데 내 돈이랑 어떻게 연결돼요? 딱 이렇게요.
1: 이건 진짜 오늘 당장 해볼 수 있어요.
0: 그 다음이 코페이예요. 병원 갈 때마다 내는 고정금액이죠. 디덕트블이랑 헷갈리기 쉬운데 성격이 달라요.
1: 맞아요. 디덕트블은 연간 누적이고 코페이는 방문할 때마다 그냥 내는 거예요. 진료실 들어가기 전에 창구에서 내는 그 돈이요.
0: 세 번째는 prior authorization, 사전 승인이라고 하는데 보험사가 미리 오케이를 해줘야 보장이 되는 절차예요.
1: 이게 모르고 건너뛰면 나중에 청구서 받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생겨요.
0: 그러니까 큰 시술이나 전문의 진료 전에는 꼭 이 항목이 내 플랜에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1: 자, 여기서 오늘의 생활 번역입니다. AI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보험 서류에 이 문장이 있는데 내 돈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쉽게 설명해줘. 그러면 AI가 딱 그 문장만 잡아서 풀어줘요.
0: 저도 써봤는데요. 예전에 혼자 읽다 포기했던 이오비 서류를 챗GPT한테 붙여넣었더니 항목별로 이건 보험이 낸 것, 이건 내가 낼 것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1: 이건 진짜 오늘 바로 해볼 수 있어요. 서류 한 달락만 복사해서 AI 채팅창에 붙여넣으면 돼요.
0: 단 한 가지, AI가 풀어준 내용은 이해하는 데 쓰고 실제 보장 여부는 꼭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해석은 AI가, 결정은 공식 창구가 맞아요.
1: 오늘 딱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보험 서류 막히면 AI한테 붙여넣어라.
0: 자, 이제 오늘의 팁입니다. 이 세 단어를 알았으니까 이제 내 서류에서 직접 찾아봐야죠.
1: 맞아요. 오늘 체크포인트 셋 드릴게요. 하나, 내 플랜 서류에서 deductible 금액을 찾아보세요. 보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기준선이 거기 적혀 있어요.
0: 둘, 코페이 항목에서 일반의와 전문의가 다르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병원이라도 담당 의사에 따라 내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1: 셋, prior authorization이 필요한 항목 목록이 서류 어딘가에 꼭 있어요. 큰 시술 전에 그 목록 먼저 확인하는 게 지갑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0: 그리고 오늘 AI 한 줄 실습 하나 드릴게요. ChatGPT나 Gemini 열고요. 이렇게 치세요. 내 보험 서류에 이 단어가 있는데 내 돈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쉽게 설명해줘. 그러면 AI가 딱 밥상머리 말로 바꿔줘요.
1: 이건 진짜 오늘 점심시간에 해볼 수 있어요.
0: 오늘 보험용어 얘기를 쭉 했는데요. 이런 서류 앞에서 막히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1: 그렇죠. 용어는 이제 알겠는데 내 상황에 딱 맞게 해석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0: AI한테 물어보는 게 시작이고요. 그래도 복잡한 케이스는 전문가 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1: 내일은 그 다음 단계예요. AI로 내 플랜을 직접 비교해보는 법으로 갑니다.
0: 오늘 배운 세 단어가 내일 비교표 읽을 때 바로 쓰여요. 그래서 오늘 꼭 한번 직접 찾아보시고요.
1: 스마트폰에 챗 GPT 열어두셨으면 오늘 서류 한 줄 붙여넣고 쉽게 설명해줘 만져보세요.
0: 그게 시작이에요. 내일 점심에 또 만나요. 오늘 한 줄로 정리하면요, 보험 서류가 어려운 건 내 탓이 아니에요. 그 말을 내 돈 언어로 바꿔주는 도구가 없었던 거예요.
1: AI가 그 번역을 해줍니다. 오늘 딱 한 번만 열어보세요.
0: 내일은 수요일 건강한 입이에요. 내가 고른 보험이 실제 진료 예약이나 약 처방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생활 동선 중심으로 풀어봅니다.
1: 점심 맛있게 드세요.
0: 저는 김재현이었고요.
1: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3: 1250만불, 1250만불.
4: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주 7일 24시간
5: 323-782-8600, 323-782-8600.
3: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타이어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하면 타이어가
7: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6: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7: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6: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7: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8: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9: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0: 1250만 불.
11: 125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코소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코소미 인사드립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도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자, 오늘 7월 22일은 망고의 날이라고 합니다. 인터내셔널 망고데이예요. 이 특유의 달콤함과 풍부한 영양으로 과일의 왕이라고 불리는 망고를 마음껏 즐기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망고 4분의 3컵에는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의 50%가 들어있을 만큼 비타민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면역력 강화와 이 피부 건강에도 제격이고요. 자, 맛있는 망고 고르는 팁을 좀 드려볼까요? 색상보다는 이 손으로 부드럽게 쥐었을 때 약간 들어가는지 이 촉감으로 익은 정도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복숭아나 아보카도처럼 말랑함이 느껴질 때가 가장 맛있는 상태예요. 자, 망고의 고향은 남아시아, 인도, 미얀마 등 지역으로 이 인도에서는 망고를 국과로 이 지정할 만큼 깊은 애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달콤한 망고 한 조각이나 시원한 망고 빙수, 이 망고 스무디 한잔 하시면서요. 에너지 업! 시켜보는 거 어떨까요?

0: 네, 스위 캐롤라인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닐 다이아몬드 노래였어요. 해피님들 안녕하세요. 예, 이 더운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점심은 메뉴가 뭐였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어제 저녁에도 집에서 물냉면 해서 먹었습니다. 아니, 밥이 안 땡기고 시원한 것만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냉면, 쫄면 이런 거 예, 자주 즐겨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내셔널 망고데이라고 하는데요. 이 달콤한 망고,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이 망고 스무디도 좋을 것 같고, 이 망고를 좀 벗겨서 예, 맛있게 달콤하게 한 조각 먹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망고 좋아합니다. 아우,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잖아요. 잘 익었을 때 아주 달콤합니다. 마켓에서 망고 좀 사가야 할까 봐요. 제철이니까요. 아,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을 겁니다. 어서 오세요, 해피님들. 소피아님 인사해 주셨습니다. 수요일에는 선배님께 빨간 장미 드려요. 아큐팡님 어서 오세요. 해피님들, 하트 올려주셨네요. 오늘 날씨가 더워서인가요? 그린 하트로 올려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인터내셔널 망고데이예요? 와우! 하셨는데, 망고 좋아하시나요? 네. 그리고 고선미 해피투게더 이 카카오톡 채팅방, 단톡방에 보니까요. 넌센스 퀴즈로 올려주셨네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빵 터졌어요. 이 바늘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바늘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 뭘까요? 실 없는 사람. 재밌네요. 아셨나요, 여러분? 예, 저는 몰랐어요. 근데 바늘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실 없는 사람이라고 한대요. 말이 되지 않습니까? 넌센스 퀴즈 2.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돈은 뭘까요, 여러분? 할머니래요. 할머니. 이것도 말 되죠? 재밌네요. 고맙습니다, 도아님. 와, 할배가 제일 좋아하는 돈은 아주머니. 아유, 웃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캔디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오늘은 방송이 잘 연결돼서 너무 따봉이라고 예, 엄지척 하트 올려주셨고 시원한 팥빙수도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니콜초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분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 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 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 99, 쭈꾸미 볶음 6불 99, 시원한 동태탕 5불 99, 코다리 조림 4불 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 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홈쇼핑.

0: 하비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건강식품과 웰니스 트렌드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헬스코리아의 에너자이죠. 김원정 쇼호스트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예, 반갑습니다.
1: 건강하시죠? 예. 너무 더워요.
0: 글쎄요.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요. 진짜. 네.
1: 글쎄요. 뭐 지친다. 기력 없다.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
0: 네. 얼굴이 살짝 발그레해지셨어요.
1: 이게 제가 좀 주차장에서부터 뛰어왔더니. 네, 발그레하다는 건 예. 건강하다는 얘기죠.
0: 어, 그럼요.
1: 혈액순환도 잘 되고.
0: 건강해 보이시고.
1: 네.
0: 아주 예쁘세요.
1: 헬스코리아와 함께 하시면 네.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0: 아, 네. 고맙습니다. 저 오늘 뭐 특별한 제품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1: 아, 오늘은 이제 뭐 지난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건강을 위해서 이제 많이 지친다는 얘기들 하신다고 했잖아요.
0: 그렇죠.
1: 네, 이럴 때 이제 무덥고 뭐 여러 가지 환경 탓도 하시지만
0: 네, 네.
1: 미리미리 건강 관리를 하신 분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0: 네.
1: 기력도 뭐 조금 뭐 컨디션은 안 좋을 수 있어도 바로바로 회복을 하고 이렇게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이렇게 또렷해지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1: 예전에 젊을 때는 뭐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고 했지만
0: 네.
1: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체력이 돼야.
0: 맞아요. 한 살 한 살 더해갈수록
1: 네, 건강해야.
0: 아, 컨디션이 중요합니다. 몸
1: 정신력도. 네. 그래서 맞아요. 정신력만으로 버티는 건 이제 20, 30대 얘기인 거고.
0: 그렇죠. 그렇죠.
1: 육체적인 건강을 챙겨야 정신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이제 네. 확인을 하면서. 네, 이런 무더위에서 이제 지치지 않기 위해서 먹는 걸 잘 챙겨 드셔야 되잖아요.
0: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1: 네. 네. 그래서 이제 헬스코리아 항상 방문하시고
0: 네.
1: 환절기 때마다 녹용홍삼 꼭꼭 챙겨 드신 분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0: 좋죠. 녹용홍삼. 네.
1: 네. 이렇게 네, 좀 소홀히 하셨거나 잘 안 드시고 그리고 뭐 마사지체에서 매일 관리하고 이런 분들은 순환이 항상 잘 되니까
0: 네.
1: 그렇게까지 한 번에 와르르르 이런 증상은 없거든요.
0: 네, 네.
1: 헬스코리아에 가셔서 여러분들 좀 체험 좀 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상담을 다 해드려요. 맞춤형으로.
0: 진짜 다양한 아이템들이 준비가 돼 있잖아요.
1: 네.
0: 건강식품도 그렇고.
1: 필요한 게 다 다르잖아요.
0: 필요한 게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헬스코리아에 네. 가면 다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다 사고 싶은 그런 제품들이 많습니다.
1: 그리고 건강식품도 네. 그때그때 이제 본인이 좀 더 신경 쓰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눈 건강을 신경 쓰시는 분, 간
0: 네.
1: 건강을 신경 쓰시는 분
0: 네.
1: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한테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제품들을 이제 소개해 주는
0: 네.
1: 것이 헬스코리아입니다. 근데 오늘은 지난번에도 소개해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바이탈 업 알부민 파워.
0: 아, 컨디션 알부민. 부스터로 유명하잖아요.
1: 네.
0: 네.
1: 자, 알부민 제품을 이제 많이들 마시는 제품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찾으시는데 그중에서도
0: 네.
1: 좀 차별화된 최고 제대로 된 걸 원한다 하시면 헬스코리아를 네. 찾아오십니다.
0: 아하.
1: 네. 알부민이 이게 수치가 떨어지면 나오는 네. 증상들이 일단 기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0: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1: 네.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걸 먹어도 잠을 푹 잔 거, 그러니까 오랫동안 잤는데도 바로바로 회복이 되는 것 같지 않고
0: 네.
1: 계속 무기력증에 시달린다면 내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지 않았나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0: 네.
1: 이 알부민이라는 게 우리가 몸에 좋은 걸 먹어도 온몸으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으로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 운반을 잘 못하면 이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흡수만 되고 전달이 안 되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1: 그 전달하는 역할, 배달원이라고 하는
0: 아하.
1: 택배기사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알부민입니다.
0: 네, 영양소를 곳곳에 우리 인체 곳곳에 이제
1: 네.
0: 배달해주는 역할을 알부민이 하는군요.
1: 네.
0: 그러니까 알부민이 부족하면 이제 건강, 컨디션이 뭔가가 좀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1: 그쵸, 뭐 부분 부분 영양 결핍이 일어날
0: 예,
1: 수도 있고,
0: 맞아요.
1: 기력 회복이 빨리빨리 안 되고, 또 이렇게 얼굴에도 낯빛도 별로 안 좋게 되고,
0: 아,
1: 그리고 자주 붓는 증상이 나타나도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이 알부민이니까 혈액 속에 있는 필수 단백질인데
0: 네,
1: 핵심
0: 네,
1: 단백질인데
0: 네.
1: 배달 역할도 하지만 수분을 딱 잡아주는 그러니까 혈액 속에서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몸이 자꾸 붓는다거나 또 신장에 이상이 간다거나 간 기능이 더 저하된다거나 여러 가지가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부민의 보충을 바로바로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뭐 젊은 분들 네. 20, 30대 20, 30대도 근데 요즘은 스트레스 많이 받고
0: 맞아요.
1: 뭐 술, 담배 좀 많이 하시고 간이 지치는 행동들을 하시면 네. 간이 손상이 되면 알부민이 간에서 자체적으로 생성이 되는데 그게 생성이 못 되기 때문에 부족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하. 근데 건강한 젊은 분들은 네. 뭐 그렇게까지 보충을 안 하셔도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노화로 인해서 간 기능이 저하가 되기도 하고 네.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뭐 술, 담배, 뭐 환경 때문에
0: 그렇죠.
1: 간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알부민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네. 과거에는 수액을 맞았어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
0: 알부민
1: 어머님들 네. 네, 굉장히 비쌌고
0: 예, 예.
1: 그런 맞아요.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하면 어우 잘 살았나 봐. 저희 어머님 맞으신 거 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정말 힘드시면 가서 네, 맞으시고
0: 네.
1: 그런데 그게 번거롭기도 하고 가격도 꽤 비싼데 이제 시대가 좋아진 거죠. 맞지 않아도 네, 수시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액상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0: 네.
1: 바이탈업 알부민 파워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덴마크산 프리미엄 원료만을 사용을 했고 또 함유량이 고함유량 5000mg이 들어가 있어요.
0: 농축액이군요.
1: 네. 그러다 보니까 드셨을 때 아무래도 흡수되고 네. 몸이 반응하는 게 바로바로 네. 나타나니까 다른 거죠.
0: 그렇군요. 간에서 그 합성되는 필수 단백질 알부민 네. 자, 이 효능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을까요? 뭐 지금까지 뭐 하신 말씀들이 네. 전부 다 우리가 다 해당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먹어야 될 것 같아요.
1: 일단 보충을 해주면
0: 네.
1: 나이가 들수록
0: 너무 지칩니다.
1: 드셔야 돼요. 드셔야
0: 맞아요.
1: 되고
0: 네.
1: 이게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알부민 그 프리미엄 덴마크산 그 남백 알부민을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타우린, L-아르기닌 성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0: 네.
1: L-아르기닌은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세요. 따로 드시면서 이제 세포 재생 능력도 막 키워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도움을 받는다는 걸 아시는데 요 타우린 성분도 그렇고 간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0: 알부민이.
1: 네네.
0: 오, 효능이 뭐 굉장합니다.
1: 네.
0: 그리고 꼭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이라서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1: 네.
0: 간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이게 좀 기력이 떨어진다거나 좀 힘들 때, 컨디션이 네. 힘들 때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간에서 분비가 돼야 되는데.
1: 그렇죠.
0: 예, 그럴 때 이제 알부민을 좀 섭취를 해주면 이제 에너지 부스터라고 하셨는데 확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죠.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죠.
1: 맞아요.
0: 네.
1: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0: 네,
1: 저희가
0: 네.
1: 이 해피투게더에서도 두 번째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0: 네, 네.
1: 아직까지 이제 그 프로모션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0: 아, 그렇습니까? 얼마예요?
1: 한 박스가 30병 네. 들어있어요. 30병.
0: 아.
1: 네, 요거를 이제 뭐 혼자 먹는 게 아니잖아요.
0: 네.
1: 뭐 서로 부부가 챙겨 드실 수도 있고 가족이 같이 드시고 이제 부모님한테 선물도 하시고 저희 5월 달에 요게 들어왔는데 가정의 달에는 정말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세 박스 구매하시면
0: 네네.
1: 한 박스 30병 들어있는 게 199불이에요.
0: 어허.
1: 요거 수액으로 한 번 맞는 그런 가격밖에 안 된다고 막 와서
0: 그렇구나.
1: 얘기하시거든요.
0: 네.
1: 네. 요 30병 한 박스
0: 네.
1: 199불 세 박스를 구매하시면
0: 네, 네.
1: 한 박스 그냥 드립니다.
0: 와.
1: 무료로.
0: 선물로.
1: 3 플러스 1.
0: 오, 3 플러스 1이네요.
1: 네.
0: 오, 좋습니다. 가격도 항상. 굉장히 좋아요.
1: 그리고 원하시는 곳으로 배송해드려요.
0: 아,
1: 무료 배송. 그러니까
0: 무료 배송까지.
1: 본인이 받고 싶으신 분도 있고 또 부모님한테 네네. 보내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주소만 주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리고
0: 네.
1: 전화로도 주문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 요거 OTC카드가 적용이 됩니다.
0: 적용이 되고
1: 그래서 어르신들도 OTC카드 들고 오셔서
0: 네.
1: 이게 뭐 금액은 다 다르지만
0: 네.
1: 그냥 정말 한 푼도 안 내고 OTC카드로 다 해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0: 오, 너무 좋죠.
1: 그러니까 예. 얼마 남아있는지 모르고 보통 가지고 오세요. 근데 생각보다
0: 네.
1: 많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지나면은 2월 되는 게 아니라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OTC카드 헬스코리아에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지혜롭게.
0: OTC 카드 바로바로 쓰세요, 여러분들. 네. OTC 카드 들고 헬스코리아에 가시면 네. 예, 바이탈 어 알부민 파워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컨디션 부스터 앰플로 돼 있어서 네. 복용하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마시면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드시는 그 맛도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거 드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타우린 성분이 들어가서 그런지 이제 네네. 약간 바카스 맛, 저희가 살짝 즐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맛이어서 부담 없이 네. 맛까지 즐기면서 이제 먹을 수 있다라고 좋아하십니다.
0: 네. 자, 알부민 파워 세 박스 구입하실 경우 한 박스를 네.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자, 전화번호 소개해 주세요.
1: 네, 저희 전화로도 OTC 카드 사용하실 수 있고 주문하실 수 있거든요. 213-385-385-1005 1005입니다.
0: 385-1005입니다. 네. 바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헬스코리아 매장도 좀 소개해 주세요.
1: 네, 저희 매장은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마켓 들어가는 입구 그 오른쪽에 있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나팍은 그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에서 네. 그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을 바라보시면 네. 코코우도 바로 옆에 있고요.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거기 인방 떡집 바로 옆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직접 가셔서 요 바이탈 업 알부민 파워 제품도 만나보시고 네. 좀 살짝 드셔도 보시고 구매하시면 되는데 지금 진짜 세 박스 구매하시면 한 박스 더 드리는 요 행사
0: 가격도 좋은데
1: 놓치지 마세요. 가격... 선물하면 너무 좋아하세요.
0: 맞아요. 알부민 네. 파워 바이탈 업 알부민 파워 이번이 저의 찬스가 되겠습니다. 네. 예, 아주 기분 좋게 구입하실 수 있는 찬스가 되겠어요. 건강도 챙기고 또 선물도 좀 해드리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예, 부모님께 선물 또 자녀들의 또 이 뭐 에너지를 위해서도 예, 자녀들까지 좀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 건강 챙기셔야죠. 네. 자, 바이탈 업 알부민 파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알부민으로 또 삼행시를 지으셨네요. 이거 누가 지으신 거예요?
1: 저 이제 TV 광고 나가는데 저희 실장님 미셸 실장이 방송에 자주 나오시는 미셸 실장님이 또 워낙 이렇게 또 글을 네. 잘 만드세요.
0: 아, 그래서 그러시군요. 아, 재밌어요. 제가 네. 오늘 좀 띄워볼까요? 아, 알.
1: 알차게 채웠습니다.
0: 부?
1: 부족한
0: 당신의 기력과,
1: 당신의 기력과 활력을 위해.
0: 민.
1: 민감한 체력 관리.
0: 이제 알부민으로 파워로. 시작하세요.
1: 네, 바이탈 업 알부민 파워가 해결합니다.
0: 그 정도로 좋다는 네, 거죠. 네. 네.
1: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간이 뭐 지치고 이러면은 제 기능을 못 하니까 이런 알부민을 생성을 잘 못 해서 보충을 해 주느라 이런 제품을 소개를 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제 간 건강도 신경 쓰시는 분들 많아요. 네. 의외로 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 계셨다. 간 건강을 맞아요. 소홀하게 생각하고 계셨다가 간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침묵의 장기다라고 네. 표현을 할 만큼 80% 이상 손상이 돼야만 그때서 조금 이상 신호가 와요. 그럼 좀 늦었죠. 툴레이시라는 얘기를 할 만큼. 네. 그러니까 뭔가 신호가 왔을 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네. 여러분들 간은 건강할 때 미리미리 챙겨야 되고 신호가 없어도 수시로 네네. 좋은 것들 간을 위한 것들을 먹어야 됩니다. 네. 네, 간이 안에서 하는 역할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0: 그렇죠.
1: 이게 뭐 해독을 하고 안에서 이제 공장처럼 돌아가면서 우리가 몸에 좋은 뭐 영양제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거기서 안 좋은 독성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렇죠. 것들을 분해하고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간이에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된다 그러는 게 네. 필요한 그런 것들은 드셔야 되지만 좀 건강 염려증처럼 너무 많이 진짜 막 20알씩 드시는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0: 맞아요.
1: 종류별로.
0: 네.
1: 그리고 막 그것도 한 번씩 바이타민. 쉬어줘야 되는데 끊임없이 드시게 되면 네. 바이타민 같은 경우에도
0: 바이타민 중독자들이 네. 많아요.
1: 그래서 이제 네. 그것도 여러분들이 다 건강 그 계획을 좀 세우면서 드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헬스코리아에서 다 상담을 해드려요. 네. 네. 간 건강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간에 무리가 가잖아요. 그래서 그 무리 가는 간을 그냥 팽개쳐 두거나 그냥 놔둘 게 아니라 관리를 하시는데 거기에 또 좋은 것이 헬스코리아에 있습니다.
0: 헬스코리아에 정말 좋은 제품 많아요.
1: 그래서 오래된 네. 고객분들 저희 15년 이상 된 분들은 이제 다 아시고 네. 간 건강 한 번씩 챙겨야지 하시면서 드시는 이 천호앤 케어에 또 건강식품 중에 하나가
0: 알겠네요.
1: 민들레와 뭔지. 엉겅퀴.
0: 아, 민들레도 간 건강에 좋고 엉겅퀴도 좋죠. 좋잖아요.
1: 엉겅퀴.
0: 그 둘이 만났네요.
1: 네,
0: 그러니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날까요?
1: 그래서 예. 요거를 민들레와 엉겅퀴라고 안 하고 드시는 분들은 민엉. 민엉 이러세요.
0: 민엉.
1: 그러니까 녹용홍삼도 녹홍 하듯이
0: 노콩.
1: 예. 민엉 한번 먹을 때가 됐어 이러면서 이제 오시는데 그 민들레와 엉겅퀴 같은 경우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기본이 되는 밀크시스 많이 아시잖아요.
0: 그렇죠.
1: 실리마린 네. 한국말로 하면 실리마린 요 성분이 엉겅퀴에 많이 들어있다라는 건 아실 거고
0: 네.
1: 또 그 엉겅퀴에 있는 실리마린 성분들을 따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알로 돼 있거나 이렇게 캡슐로 돼 있는 거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0: 네네네.
1: 근데 물에 잘 녹지를 않아요.
0: 아, 그래요?
1: 요 성분이 간에는 너무나 좋은데 간을 아하.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거 좀 뭐 많이 드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그거보다는 액상 형태로 돼 있는 저희 천호앤 케어 민들레 엉겅퀴를 드시면 흡수가 빠릅니다.
0: 그렇게 써요. 캡슐보다.
1: 그리고 바로 몸에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액상 형태 그리고 또 드시는데도 부담이 없다고
0: 네.
1: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0: 아하.
1: 그리고 이제 또 쓴맛 걱정하시는데
0: 네.
1: 여기에 또 간에 좋은 헛개나무, 뭐 당귀, 복분자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쓴맛은 잡아주면서 드시기에는 너무 편안하게 그리고 드셨을 때는 바로바로 그 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0: 아하.
1: 그 제품이 바로 민들레와 엉겅퀴입니다.
0: 민엉.
1: 모르셨던 분들 민엉 요 네. 민엉 제품이 지금 또 가격이 너무 착해요. 저희가 지금 할인 행사를 하고 있어서 이 30팩 들어있는 한 박스가 65불
0: 네. 오.
1: 근데 요걸 두 박스 구매하시면 120불
0: 120불 두
1: 진짜
0: 박스에.
1: 친해요.
0: 두 박스에 120불
1: 네네.
0: 야, 이거 간 건강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
1: 네.
0: 요거 민엉 드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네요.
1: 60팩에 120불 요거
0: 예,
1: 여러분들
0: 120불.
1: 꾸준히 이제 드시면 되는데 또 뭐 남편분이랑 같이 챙겨 드시고 요런
0: 네.
1: 경우에는 그 120불 두 박스를 구매하시면
0: 네.
1: 좀 전에 말씀드린 그 65불 30팩
0: 네.
1: 요거 하나 또 무료로 드리는 행사 요거
0: 진짜요?
1: 네. 방송 들었다고 얘기하시면 저희가
0: 해피투게더 들었어요
1: 네.
0: 하시면 한 박스를 또 선물로 주신다고요?
1: 네네. 그러니까 240불에
0: 예.
1: 저희가 60팩 두 박스에 30팩을 더 드리는 거예요.
0: 아, 30팩을 더 주신
1: 그러니까 150팩을 가져가시는 거죠.
0: 와, 진짜 오늘 잘 나와주셨네요.
1: 요거
0: 요 제품 필요하신 분들
1: 네.
0: 많으실 것 같아요.
1: 작은 한 박스 요거 선물에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0: 예.
1: 네.
0: 너무 좋은데요. 진짜 사실 간 건강이 안 좋아서 간이 좀 우려돼서 밀크시스
1: 네.
0: 드시는 분들 많은데 캡슐로 드시는 분들 제 주변에도 좀 계시는데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1: 네네.
0: 흡수가 좀 잘 안 되고
1: 네.
0: 그러니까 이 액상으로 이렇게 그냥 바로 흡수될 수 있도록 예, 민들레 엉겅퀴 건강 제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헬스코리아의 이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213-385-1005번입니다.
1: 네.
0: 213-385-1005번으로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1: 이것도 OTC 카드 적용되죠.
0: OTC
1: 당연히.
0: 카드 적용됩니다.
1: 그리고
0: 그냥,
1: 사은품도 드립니다.
0: 그냥 드실 수 있겠네요.
1: 네네.
0: 아, 참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OTC 카드만 가지고 헬스코리아에 가시면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제품들이 아마 눈에 들어올 거예요.
1: 네.
0: 뭐 전화 주문으로도 가능하고 배송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예, 전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3-385-1005번입니다. 자, 바이탈 업 알부민 파워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민들레와 엉겅퀴 간 건강에 좋은 제품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1: 네.
0: 선물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
1: 네.
0: 오늘 한해서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1: 일단
0: 뭐 이런
1: 방송을 들으신 분들
0: 네.
1: 저희가 무조건 해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자, 무조건 해드린다고 합니다. 바로 전화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자, 천호앤케어에는 정말 좋은 제품들이 많이
1: 그렇죠.
0: 있는 것 같아요.
1: 뭐 그 외에도 저희 뭐 흑마늘 프리미엄은 너무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0: 네네.
1: 이제 막 지치고 이럴 때 마늘 좋은 것도 아시잖아요.
0: 네.
1: 거기서 또 블랙 흑마늘은
0: 흑마늘.
1: 또 급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진해요. 일단
0: 네.
1: 함유량이랑 저희는 그 효소 공법으로 해서 그 추출하는 것도 요게 이제 뭐 좀 고온에서 하게 되면 영양 성분들이
0: 네.
1: 파괴가 좀 될 수 있어요. 그 좋은 성분들이 근데 그렇지 않고
0: 네.
1: 그 효소 분해 공법으로 해서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뽑아내기 때문에 그대로 그 성분을 여러분들이 흡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드셨을 때 효과가 훨씬 더 빨리 나타나고 네네네. 더 확실하게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진하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정말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흑마늘 프리미엄 뭐 너무도 많죠. 뭐 네. 녹용삼은 대표적이고 도라지 백 또 네. 목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 호흡기 질환 그래서 가보시면 뭐 끝도 없어요.
0: 그러니까 성류 프리미엄 네. 맞습니다.
1: 흑마늘... 가서 또 시음 한번 해보시고
0: 네. 그렇죠.
1: 마사지 체험 체험하시면서
0: 해보시고 네. 그라비티 마사지 체험 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 언제 구입할까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헬스코리아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라비티 마사지 체험에 대해서 좀 더 좀 소개를 네. 해주세요.
1: 망설이지 마세요.
0: 망설이지
1: 더 이상
0: 마세요.
1: 생각만 하고 계지 말 가지고 계시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은 갑자기 막 관리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뭐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관리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평소에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작은 습관 중에 하나를 헬스코리아 방문하는 거 네. 헬스코리아랑 가깝게 지내는 걸로 하나 만드시고 그리고 마사지 체어를 집에 들여놓으시면 예. 매일매일 마사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매일매일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마사지 체어에 앉는 습관을 들이시는 거. 네. 그게 젊음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법입니다.
0: 아, 맞는 말씀이네요. 네. 네, 헬스코리아에 가면 네. 건강해질 것 같아요, 진짜. 우리 김원종 쇼호스트님 얘기를 들으면 네. 어, 정말 다 필요한 거야. 네.
1: 그래서 저희 집에 다 있어요.
0: 망설이지 말라고 지금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네, 네. 그래서 김원종 쇼호스트님 이렇게 예쁘신가 봐요. 피부도 좋으시고 건강해 보이시고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여전히 세일해주고 계시잖아요.
1: 그렇죠. 네. 저희 그래서 이제 가격 때문에 마사지 체어를 가장 많이 망설이시고 네. 구매를 못하시는데 저희 무엇보다도 이제 가격도 합리적이고 그 받아보시면 정말 두 배를 생각하세요. 가격. 아. 그만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마사지를 해주는 마사지 체어가 네. 저희 이제 4,499불입니다. 그런데 이거 48개월 무이자 할부 진행하기 때문에 한 달에 94불 플러스 택스예요. 94불
0: 무이자가
1: 그렇죠. 무이자.
0: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해요. 무이자가 된다는 게.
1: 풀 워런티가 3년.
0: 아, 3년 워런티에.
1: 그리고 바로바로 AS가 지원이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헬스코리아에서 마사지 체어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이유 중에 첫 번째로 꼽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AS를 왜냐면 10년 이상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네. 기존에 구매하셨던 마사지 체어가 있으셨던 분들도 네. 좀 쓰라린 경험이 계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AS 때문에 무조건 헬스코리아다 네. 얘기하십니다.
0: 사실 이 4,999불 네. 이 돈을 일시불로 내라고 하면 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1: 그쵸,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무리 싸다고 해도
0: 무이자 48개월로 나눠서 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월 94불 플러스 택스니까 네. 한 100불 예, 고 뭐 약간 살짝 넘을 수도 있지만 네. 그 정도의 가격으로 매일매일 이런 건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1: 아마 들여놓으시면 딱 그 후회를 하나 하실 거예요.
0: 네.
1: 왜 이제 했을까? 왜 망설였을까?
0: 아니 근데 사실
1: 왜 생각을 좀 하고 있었을까? 갈 걸.
0: 아, 하루라도 빨리 이런 걸. 혜택을 누리면 그럼요. 좋은데. 왜 결단을 못 하는 걸까요?
1: 늦는
0: 나부터.
1: 근데 이제 사람이 그렇게 돼요, 심리가.
0: 네. 그러니까.
1: 근데 네, 가서 한번 맞아요. 체험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허. 부담을 전혀 느끼지 마시고 네. 그리고 나서 받아보고 난 다음에 정말 내 몸에 마사지를 받고 나서 어떤 네. 그 변화 같은 거 그리고 아하. 또 여러 가지 예산들을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쵸. 디자인도 보셔야 될 거고
0: 디자인도 그러니까 예뻐요.
1: 매장을 가세요.
0: 알겠습니다.
1: 부담 없이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자, 여러분들 부담 없이 체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무료 체험 가능하니까요. 무조건 뭐 헬스코리아에 가시면 네네. 뭐 마사지 체험 체험도 하시고 또 시음도 해보시고 네네. 예 나한테 딱 맞는 거 골라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니 여기에다 또 선물 안 주세요?
1: 아 마사지 이번에는 선물 이제 없어. 이렇게 바라시면 아니요 드립니다. 이지바이크.
0: 이지바이크.
1: 이지바이크. 이것도 예. 250불 상당이고 이제 발만 얹으면 자동으로 그쵸. 페달이 돌아가면서 하체의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 기구인데 운동도 같이 하셔야 건강을 지키니까 이것도 작은 습관. 이제 요거 이지바이크도 무료로 드리는데 요거까지 받으시면 네. 뭐 더워서 운동 못 나간다, 운동 못했다 이런 핑계거리도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죠.
0: 그러네요. 네. 이지바이크 249불인데 네. 요거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뭐 끝으로 해주신 말씀 있으세요?
1: 너무 아쉬워요. 항상.
0: 너무 많으시죠?
1: 너무 아쉽고.
0: 너무 막 자랑하고 싶은 게 많으시죠?
1: 그럼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네. 왜 헬스코리아에 방문해야 되는지 가보시면 아니까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네. 방송 들으셨으니까 가보시고 궁금하신 건 네. 213-385-1005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아, 고맙습니다. 213-385-1005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이탈 업 알부민 파워 소개를 해주셨고요. 민들레와 엉겅퀴 건강 제품이죠. 간 건강에 최고라고 합니다. 소개해 주셨고요. 또 이지바이크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아, 이지바이크가 아니라 마사지 치어 소개를 해주셨어요.
1: 이지바이크 따로 구매도 가능해요. 네. 아, 근데 이지바이크 그냥 가져가시려면 그라비티. 네.
0: 아하, 네. 그라비티 마사지 치어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감사해요.
1: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가십시오.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3: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4: 류마티스 관절염,
5: 어깨와 허리 통증,
4: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5: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4: 진통제 없이
5: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6: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7: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장의사는 어떠세요?
6: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7: 한국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6: 한국장의사 전화번호는요?
7: LA 323-734-5656, 노루아 5628-0788.
8: 눈은 밝게,
9: 얼굴은 아름답게,
8: 불란서안경 거만과.
9: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8: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9: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8: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9: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8: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10: 뜨거운 계절 H마트의 쿨한 혜택,
11: 7월 25일 중복 모구촌 삼계탕과 한상 삼계탕 재료로 간편하면서 깊고 진한 보양식을 준비해보세요.
10: 입맛 없는 여름엔 K타운 냉면 육수 백제 도토리 비빔맛 국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보세요.
11: 도넛 복숭아, 그린머스크 멜론, 씨 없는 청포도, 망고스틴까지 싱그러운 제철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1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3: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14: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13: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14: 한국 골프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13: 한국 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14: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13: 지금 108golf.com에서 만나보세요. 108golf.com.
1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6: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7: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6: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7: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6: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7: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8: 1250만 불! 1250만 불!
19: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8: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0: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8: 주 7일 24시간
20: 3378-8600, 3378-8600.
18: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1: Together, happy together, 오후 1시부터 3시, 고선미의 happy together.
22: 해피 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It's gonna be another day. Sweet Dream 장나라입니다.

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스윗 드림이었습니다. 타임라인 스케치. 자, 오늘은 1898년으로 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인물은 윌리 포스터입니다. 윌리 포스트 어떤 인물일까요? 1898년에 태어나서 1935년에 예, 세상을 떠난 인물인데요. 1930년대 항공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미국의 전설적인 비행사입니다.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신체적인 불리함을 극복하고 뛰어난 기술과 도전 정신으로 여러 세계 기록을 세웠던 인물이에요. 자, 최초의 단독 세계 일주 비행을 성공한 날이 1933년 오늘입니다. 예. 1933년 7월 15일 뉴욕에서 출발해서 7일 동안, 그러니까 7일 18시간 49분 만에 세계를 한 바퀴 돌고 7월 22일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뜻깊은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승자 없이 세계 최초로 단독 세계 일주 비행에 성공한 인물이 된 거죠. 예, 앞서 1931년에는 항해사 해럴드 게티와 함께 8일 만에 세계 일주를 마친 바 있습니다. 자, 성층권의 이 고고도 비행을 위해 이 세계 최초의 압력 비행복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데도 예, 참여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이는 향후 우주복 개발의 기초가 되었다는군요. 이 고고도 이 비행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대기 상층부에 제트기류 존재를 발견하고 이를 활용해서 비행 속도를 높였습니다. 윌리 포스트가 사용한 비행기는 그 락히드, 예, 락히드 메가 기종이라고 해요. 위니메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비행기는 수많은 고고도 실험과 세계 일주 기록을 함께 했고요. 현재 워싱턴 DC에 위치한 그 스미스소니언 국립항공우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1935년 8월 15일 유명한 그 유머리스트이자 유명인이었던 친구입니다. 친구 윌 로저스와 함께 알래스카 경로를 통한 러시아 비행을 탐사하던 중에 정말 안타깝게도 비행기 추락 사고로 둘이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록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간 남긴 고고도 비행 기술과 이 자동 조종 장치를 활용 자동 조종 장치 활용법 등은 현대 이 항공 산업 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He blesses the boys as they stand in line. The smell of gun grease and the 타임라인 스케치 오늘의 인물은 최초의 단독 세계 일주 비행에 성공한 윌리 포스트였습니다.

네, 스카이 파일러 들어봤습니다. 자, 1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TKR님 인사해 주셨어요. TKR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D님 어서 오세요. 운전 중이신가 봐요.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꾸며가고 있는 해피투게더 1부 꾹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학창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학교 다닐 때 단발머리 여학생이셨던 분들, 당신의 노래입니다. 네, 조용필입니다. 단발머리. 이 노래 들으면서요,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서 기다릴게요.

0: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이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0: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2: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4: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4: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5: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6: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5: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6: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7: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8: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7: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8: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7: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8: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7: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6: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7: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6: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 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행복은 기회가 아니라 지적 능력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행복을 느끼고 행복한 것도 능력이라는 말인데 공감하십니까? 행복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행운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마음을 다스리는 주체적 능력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행복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릴 때가 있어요. 마치 이 뜻밖의 행운처럼 말이죠. 하지만 18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샹포르는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 찾기는 어렵고 다른 곳에서 찾기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행복은 우연히 만나는 기회가 아니라 삶의 무수한 조건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내는 지적 능력이자 선택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내 삶의 주도권을 좀 되찾고 더 지혜롭게 행복을 디자인해가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해봅니다. 소소한 일상이 행복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시간, 음악을 듣는 이 시간, 그리고 조금은 좋은 내용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그리고 나의 일상을 나누는 이 시간, 어쩌면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현재가 선물이니까요.

0: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불러준 어떤 이의 꿈이었습니다. 참 좋은 노래예요. 행복도 능력이다. 맞다고 생각해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지듯이 내가 행복을 만들어야 함을 새삼 느끼게 되네요. 네, 이런 피드백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시죠? 인생을 사는 방법은 단 두 가지라고 아인슈타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사는 거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게 기적인 것처럼 사는 거래요. 여러분 후자 쪽이시죠? 네. 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기적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게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참 그치. 아, 그렇지.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날씨는 이렇게 무덥고 땀은 막 등에서 흘러내리지만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리지만 아 정말 너무너무 덥지만 아 그래도 감사하다. 더위를 느낄 수 있으니 감사하다. 뭐 이런 생각. 참 긍정의 달인인가요? 어떡하겠습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네, 인생을 사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아 진짜 그러면 너무 짜증나잖아요 사는 게. 근데 모든 게 기적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하나하나 다 기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즐거워지고 예, 미소 짓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날씨는 무덥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이 기적이죠. 살아있음의 고통도 느끼는 거니까요. 또 이런 피드백 아우 멋져요. 감사합니다 우리 해피님들.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3: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4: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5: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4: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5: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4: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5: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0: 자, 진짜 젊음은 우리 몸의 세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젊음과 건강의 비밀을 풀어주실 텔로이스의 정인숙 건강상담 코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오랜만이세요.
1: 네, 오랜만입니다. 네네.
0: 아, 이번 주 너무 더워요. 오늘도 굉장히 덥죠?
1: 네, 많이 덥네요.
0: 네, 얼굴이 더 화사해지신 것 같습니다.
1: 아유, 매번 감사합니다.
0: 네, 이런 무더위에 기력보강, 원기회복, 건강유지에는 이 텔로이스가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상담하시는 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1: 네, 많이 합니다. 아하. 도움이 많이 된다고.
0: 예. 아니, 방금 전에 스튜디오에 네. 이제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말씀 나누시면서
1: 네.
0: 교통사고가 나셨다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실 수 있는지.
1: 네.
0: 아, 괜찮으신 거죠 지금?
1: 네. 저기 LA는 네. 저녁 6시면 트래픽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월요일 저녁 때 LA에서 볼일 보고 내려가는데 6월 29일 날
0: 네.
1: 5마일로 가고 있었어요.
0: 네.
1: 근데 뒤에서 트럭이
0: 세상에
1: 그냥 전속력으로 제 차를 박아서
0: 어머나,
1: 완전히 뒤가 완전히 파손이 됐어요.
0: 아이고.
1: 그래서 토탈 로스 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고를 처음 당해보다 보니 네. 정신을 부여잡고 나와서 아무튼 사태 처리를 하고 보니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0: 그럼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1: 네. 그래갖고 이제 빨리 이제 물리치료 다니고 이제 네. 여기저기 치료받으러 다녔는데
0: 네.
1: 제가 이제 텔로이스가 사실 체험 사례 중에서 교통사고 나신 분들이 많이 드시고 뭐 3번, 4번, 5번 다치신 분 또 목
0: 네.
1: 다치신 분이 먹고 회복이 됐다는 소리를 제가 늘 들었다 보니
0: 네,
1: 저도
0: 네, 네.
1: 레벨2로 하루에 3번, 4번씩 막 퍼먹었거든요.
0: 아하.
1: 그런데 물론 치료도 열심히 받았지만 그 통증이 점점 줄어드는 걸 느꼈고요.
0: 네, 네, 네.
1: 그 통증 때문에 밤에 잠 못 자고 그러잖아요.
0: 그럼요.
1: 네.
0: 그 후유증이 대단한 건데.
1: 네네. 그런데도 이제 생각보다 네. 제가 많이 이제 레벨 2로 뭐 3번, 4번 먹다 보니 잠도 그냥 잘 수 있었고 하루가 다르게 회복이 돼서
0: 네.
1: 이제 저희 지인들이 교통사고 난 사람 얼굴 같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저 네. 깜짝 놀랐잖아요.
1: 네네.
0: 큰일 날 뻔하셨어요.
1: 네, 큰일 날 뻔했죠.
0: 너무 감사하네요.
1: 네, 감사하죠.
0: 예,
1: 네.
0: 예, 예, 예. 아니, 텔로이스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지난번에도 몇 차례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1: 네네.
0: 그래서 참, 텔로이스는 정말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1: 네네.
0: 그런 제품이구나라는 거를
1: 네.
0: 저도 은연중에 이제 좀 많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1: 네네.
0: 자, 정인숙 코치님께서 이 텔로이스에 대해서 몇 차례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좀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네. 사람들이 네. 나이가 들면 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가면서 내 몸이 하루하루가 달라진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때는 내가 마음은 내 마음은 더 젊게 행동하고 싶은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말이
0: 네.
1: 내 생각과 내 말이 따르게 나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0: 그럴 때 있어요.
1: 그러죠. 그리고 네. 내 마음은 충분히 저 행동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안 되는 거야. 그죠?
0: 맞아요.
1: 그럴 때 참 난감한데 저도 이제 제가 암투병도 했었고
0: 네.
1: 또 여행을 심하게 갔다 와서 잠 못 자고 밥을 못 먹는 병에 걸려서 한 달 동안 투병을 하고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
0: 네.
1: 정말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은 서글픔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텔로이스 제품을 섭취하다
0: 네.
1: 보면 내 몸에 줄기세포가
0: 네.
1: 젊었을 때처럼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0: 아하.
1: 세포 신호분자와
0: 네.
1: 세포 신호 수용체가 굉장히 양이 늘어나면 줄기세포의 양이 늘어나는 건데
0: 아하.
1: 우리가 이제 밥을 잘 먹고 좋은 음식으로 그러니까
0: 네.
1: 인스턴트 말고요. 잠도 충분히 자고 운동도 하고 건강을 내가 충분히 관리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조차도
0: 네.
1: 나이가 들면 점점 변화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에 뼈하고 골수에서 줄기세포가 나와야 돼요.
0: 아하.
1: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면 줄기세포의 양이 신생아가 100의 줄기세포가 나온다. 30대는 20%,
0: 네.
1: 50대는 12.5%, 80대는 0.5%가 나오고요. 그중에서 많이 아프신 80대는 0.25%밖에 안 나옵니다.
0: 점점 줄어드는 거네요.
1: 네, 그래서 회복이 안 돼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병원에 가서 선생님 저는 여기 여기가 아픕니다. 그러면 선생 의사 선생님들도 물론 최선을 다해서
0: 네.
1: 혈압이 높으신 분은 혈압약, 당뇨가 높으신 분 당뇨, 혈당 조절하는 약도 처방을 주지만. 결국 그런 약들은
0: 네.
1: 뭐 예를 들면 혈압약을 볼 때 뭐 이뇨제, 혈관 확장제
0: 네.
1: 그런 약이란 말이에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원천적으로 근본적 치료는 아니고 그 심틈을 좀 이렇게 눌러주는 역할을 하죠.
0: 아.
1: 그런데
0: 그렇군요.
1: 우리 텔로이스를 섭취하는데 먹는 양과 먹는 게 시간에 따라서 이게 1200% 나올 수도 있고 2400% 네. 3600%까지 더 많이 드시는 분들은 4800%까지 나오게 해주기 때문에
0: 아,
1: 본인들이 놀래요. 아. 최근에는 100살 먹으신 분이
0: 네네네.
1: 고관절이 부러지셔서 이제 병원에 이제 양로 호텔에 가셨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다들 놀랄 정도로 고관절 부러진 거 위에는 그 지능 지수라든가
0: 네네네.
1: 눈 보이는 거
0: 어허.
1: 귀 들리는 거 그 걷는 것 자체가 다르니까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좀 전에 이제 우리 정인수 코치님께서
1: 네.
0: 교통사고 당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회복된 이유가
1: 네.
0: 그 줄기세포, 그
1: 네.
0: 텔로유스를 복용함으로써 줄기세포가 놀랍도록 활성화가 되고
1: 네.
0: 뭐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1: 네.
0: 치유의 그런 자연적인
1: 네.
0: 그런 줄기세포가
1: 네.
0: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1: 그렇죠.
0: 아니면 어떤 원리예요?
1: 그러니까
0: 그렇게
1: 우리,
0: 빨리 회복될 수
1: 우리가
0: 있는데.
1: 우리가 이게 텔로이스를
0: 예.
1: 레벨 1, 뭐 레벨 2, 그러니까
0: 예,
1: 그
0: 예.
1: 스쿱을 먹는 걸 말하는데 저는 너무 급하니까, 너무 아프니까요.
0: 네.
1: 많이 양을 늘려서 막 두 숟갈씩 하루에 뭐 세 번이고 네, 아플 때마다 막 퍼먹었어요.
0: 오.
1: 텔로메가랑 비타민C도
0: 근데
1: 먹고.
0: 그렇게 많이 복용하셔도 되는 거예요?
1: 네, 많이 먹어도 돼요. 천연
0: 아,
1: 제품. 이거는 3살 이상 어린아이부터
0: 네네.
1: 그냥 100살 넘으신 분도 다 드셔도 돼요. 그런데 맛도 좋아요.
0: 네.
1: 파우다는. 그러다 보니 막 먹었는데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통증이 좀 줄어드네.
0: 네.
1: 괜찮네. 어깨가 좀 덜 아프네. 목이 덜 아프네. 엉덩이 쪽, 허리 쪽이 안 아프. 그리고 이게 좌골신경통 쪽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또 이렇게 내려와갖고
0: 네.
1: 종아리까지 무지 아팠어요.
0: 세상에.
1: 네, 허리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
0: 그래서
1: 제가 너무 무섭잖아요, 사실. 그래서 열심히 먹었더니
0: 네.
1: 정말 저도 야, 곧 교통사고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거 드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10년 전 교통사고,
0: 네.
1: 20년 전 교통사고도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좀 강력하게 권하고 싶고요.
0: 그렇습니다.
1: 요즘에 여름에 잠 못 자갖고 낮에 힘들어하시는 분 굉장히 많고
0: 그렇죠.
1: 제가 이번에 교통사고 때문에 이제 변호사 쪽 사무장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시는 분들이 최근에 교통사고 세 분이나 더 당하셨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습니까? 그랬더니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자갖고 이렇게 낮에 그 집중력이 떨어져갖고
0: 네.
1: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것을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0: 큰일 나죠. 큰일 나죠.
1: 네, 그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는 결국 잠이 부족해서
0: 세상에 집중이 안 되니까
1: 네, 집중이 안 돼서
0: 네.
1: 그래서 제가 텔로이스를 먹게 되면 잠을 끝내주게 정말 깊이 우리가 어렸을 때처럼 아주 깊이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개운하다 느끼니까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0: 네.
1: 잠을 자는데 개운하다 느끼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데요.
0: 그렇지.
1: 텔로이스를 열심히 드시다 보면 딥슬립을 하게 돼서 아침에 일어나면
0: 네.
1: 아주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0: 그럼요. 잠만
1: 네.
0: 잘 자도
1: 네.
0: 아침이 거뜬하죠. 컨디션 굉장히 좋고
1: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근데 잠을 못 자면 삶의 질이 뚝 떨어져요.
1: 에,
0: 그리고
1: 에,
0: 집중도
1: 에,
0: 안 되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런 후유증으로 시달리시는 분들, 그러니까 교통사고 때문에 뭐 10년 전이든 5년 전이든 교통사고가 나신 분들은 왠지 모르게 몸에 통증이 있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 많은데
1: 네.
0: 이런 분들께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좋겠네요.
1: 네.
0: 아, 자, 줄기세포가 요즘같이 더운 여름철 건강관리에는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1: 네.
0: 원기 회복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
1: 네.
0: 예, 이것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1: 텔로유스를 섭취하시고 레벨 네. 뭐 1, 2, 3로 드시면 네. 물론 텔로메가 바이타민C도 꼭 저희가 같이 드시라고 해요. 네. 그러면 우선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네. 아니면 뭐 지금 뭐 20대, 30대, 40대만 해도 네. 우리가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우리가 모든 게 떨어져요. 호르몬도 나오는 게 떨어지고 네. 면역력도 떨어지고 모든 게 장기 일하는 것도 떨어져요.
0: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남편 경우도 현재 75세인데 3년 전에 신장 수치 크로아틴 수치라고 그러죠.
0: 네.
1: 37. 그 신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동으로 없어진 사람이라서.
0: 오.
1: 그런데 텔로유스 섭취를 6개월 뒤에 갔더니 37에서 뭐 57로 올라갔고
0: 오.
1: 현재 2년 반 됐는데
0: 네.
1: 52로 올라간 거 보면 우리 몸을 텔로유스를 섭취하게 되면 젊었을 때의 줄기세포 양이 나오니까 신장이건 방광이건 뭐 눈이건 귀건 뇌건 다 젊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병증으로 말을 하지 않고
0: 네.
1: 여러분의 몸을 젊게 그러면은 예를 들면 온몸의 오장육부가 젊어지면
0: 아하.
1: 겉으로 보이는 얼굴도 젊어지겠죠.
0: 네. 그러네. 그런 원리군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좀 이렇게 재생시켜주는 그런 효과네요.
1: 많이 나오게 해주는
0: 많이
1: 거죠.
0: 많이 나오게 해주는 효과?
1: 네. 그래서
0: 우선 젊어진다는
1: 네,
0: 거군요.
1: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요.
0: 그
1: 골수를 튼튼하게 건강하게 해줘요.
0: 네.
1: 그래서 어린 사람들이 뼈가 부러지면
0: 네.
1: 골수가 빨간데
0: 네.
1: 뭐 90살, 80살 먹으신 분이 뼈가 부러지면 골수 안이 누리끼리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골수를 젊게 만들어주고
0: 아하.
1: 골수에서 줄기세포의 양이 텔로유스 제품을 섭취하는 그 양에 따라서
0: 네.
1: 내가 현재 나오는 양의 12배, 24배, 36배까지 또 더 먹으면 더 많이 나오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0: 아니 참 놀라운 제품이라는 생각이
1: 네.
0: 들어요.
1: 네.
0: 근데 텔로유스의 핵심이 세포 신호라고 들었습니다.
1: 네.
0: 이
1: 네.
0: 세포 신호는 뭘 말하는 거예요?
1: 세포끼리 우리가 신호를 보내요.
0: 네.
1: 우리 몸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심장은 저절로 뛰잖아요.
0: 네.
1: 또 간도 저절로 해독을 하고요.
0: 네.
1: 모든 기관이 우리가 명령하지 않아도 자기 일을 스스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서로 소통이 되면
0: 네.
1: 가정이 평화로운 것처럼 우리 몸에도 세포끼리 서로 신호를 보내면 예를 들면 나 배가 아파. 그 우리가 인지를 하고 나 배가 아프구나 하고 빨리 이제 우리가 뭐 약을 먹든지 병원을 가든지 그러는 것처럼
0: 네.
1: 우리 몸에서도 위장에서 나 위가 아파 신호를 보낸대요. 그럼 우리 몸에서 젊은 사람들은 골수에서 세포 신호 분자가 나 위가 안 좋아 라고 신호를 보내면 세포 신호 수용체가 알았어 네가 위가 안 좋구나 하고 골수에서 줄기세포가 배출이 돼서 위까지 와서 위의 세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난 세포로 가서 탁 새 세포를 재생을 시켜주는 원리죠. 그래서 줄기세포 양이 많이 있고 내 피로 다 막 돌아다니면 빨리빨리 우리 어떤 사람은 위가 안 좋고 어떤 사람은 눈이 안 좋고 어떤 사람은 뭐 뇌가 안 좋고 빨리빨리 가서 고쳐주는데 세포 신호들끼리 너무 양이 적고
0: 네.
1: 세포 신호를 보내도 세포 신호 분자가 그거를 빨리 억셉트를 안 하면 서로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텔로유스를 섭취를 하게 되면 목에 감기균이 들어왔어요.
0: 네.
1: 근데 만약에 세포 신호랑 세포 신호 분자가 충분하지 않다면 적군이 들어와도 쟤 뭐야 나는 몰라 피곤해 그러고 이제 감기 바이러스가
0: 네.
1: 들어와도 그냥 나 몰라 그렇게 손을 놓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 몸이 면역력도 강해지고 줄기세포 양이 많다면 쟤 감기 바이러스네. 우리 NK세포 가서 공격을 해서 여기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0: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1: 네, 면역력이
0: 말씀이시군요.
1: 높아지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 그래요. 내가 텔로유스를 열심히 먹은 이후로는
0: 네.
1: 오는 감기, 가는 감기 안 걸렸어요. 가볍게 지나갔어요. 라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최근에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35세 된 남자분이 플로리다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살이 푹 폐었어요. 종아리가.
0: 어휴, 세상에.
1: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도 그 애시드로 그 살을 지졌대요.
0: 어떡해.
1: 근데 너무너무 아파갖고 진통제로 안 돼갖고 마약까지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에서 못 고쳐서 이제 LA 이제 부모님이 뷰엔아파크에 사세요. 오셨는데 UCI를 갔더니 이 정도는 엉덩이 살을 띄어서 피부를 이제 이식을 해야 된다라고 했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시는 목사님이 소개를 해서 네네네. 한 열심히 드셨는데 이걸 먹기 전에는 거의 잠을 못 자는데 아주 10시간씩 잠을 자고요.
0: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잤다는 거죠.
1: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배고프다고 난리쳐서 입맛 없어 밥을 안 먹던 사람이 밥을 그렇게 열심히 먹어갖고 살이 차오르는 걸 계속 사진 찍어 보내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최근에 UCI를 UCI 갔더니 그 닥터가 오, 너 피부 이식 안 해도 돼. 지금 1년 반 동안 그 벌어졌던 부패였던 상처가 3살에 계속 올라차고 있어요.
0: 어허.
1: 그리고 교통사고를 너무 심하게 당해서
0: 네네네.
1: 고관절이 너무 이제 나빠져 갖고 의사가 얘 고관절 수술을 해야 된다 했는데 의사가 보더니 오, 고관절도 너무 좋아지고 있다.
0: 오.
1: 네.
0: 그래 얼마나 복용을 한 거? 얼마나 먹은 거예요, 그분은?
1: 그분이 많이 먹지도 않았어요. 6월, 5월 말부터 먹었어요.
0: 그러면 뭐 두 달밖에 안 됐는데.
1: 네, 5월 말부터 먹었어요. 그랬는데
0: 두 달도 안 됐는데요.
1: 그래서 그 엄마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 그 자기 친척들한테 아하. 다 보냈어요. 했더니 친척들 중에 다 아프신 분들도
0: 네.
1: 다 그럼 나도 오도해달라고.
0: 아.
1: 네, 그런 일이 벌어졌죠.
0: 아, 정말 실제 옆에서 보신 거 아니에요?
1: 네, 아니 사진도 그런... 지금 내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0: 비포와 애프터 이제 사진도 있군요.
1: 네, 맨 처음 사진은 끔찍해.
0: 아하.
1: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0: 오토바이 사고 났으니까
1: 네, 살점이 요만큼 떨어져도 얼마나 아파요.
0: 세상에.
1: 근데 완전히 종아리 살이 푹 패여갖고 그 애시드로 지졌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0: 그렇죠,
1: 아프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상처가 지금 3살이 막 도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고 이제 영어권인데 너무 감사하다고
0: 네.
1: 저희 요즘에 프로그램으로 이제 레벨 1, 레벨 2, 레벨 3를 해서
0: 네.
1: 당뇨로 심해갖고 네. 다리에 모든 그 이 다리가 너무 통증이 심해서
0: 네네네.
1: 가바메틴이라는 진통제가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53세 여자분이
0: 아하.
1: 이거를 섭취를 하고 그다음에 첫날부터 6시간을 잠을 자고
0: 네.
1: 이분은 너무 놀랬대요. 내가 어떻게 이걸 잠을 잤지? 2시간마다 깨든 사람이 그 잠을 자고 그리고 나서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밥을 먹고
0: 입맛이 돌아왔군요.
1: 네, 입맛이 돌아오고 그리고 그 자기 열발꼬락이 다 넘해갖고 네발꼬락 같지 않았던 게 지금 뭐 한 두 달 드셨는데 신경이 살아나서 네
0: 감각이 없던 게
1: 네네 그래갖고 새끼 발꼬락부터 시작해서 점점 돌아오고 있고 그분이 얼마나 몸이 안 좋았냐면은 오후 3시가 되면은
0: 네.
1: 모든 에너지가 쭉 빨려갖고 아무것도 못했대요. 그리고 자기 집 계단을 13개의 계단을 못 올라가서 울었대요.
0: 아이고.
1: 근데 지금은 13개의 계단 올라가신다고 하더라고요.
0: 다행입니다.
1: 네, 그래서 저희는 예.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0: 진짜
1: 있어요.
0: 진짜 그러네요. 텔로유스가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1: 네.
0: 이렇게까지 효과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진짜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저도 예. 텔로유스를 9년 먹고
0: 네.
1: 이제 텔로유스를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입장인데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요.
0: 아하.
1: 최근 들어서는 네. 라구나 우드 쪽에 이제 90세 넘으신 리타이어한 닥터들 아니면 리타이어는 했지만 다시 이제 아프셨다가 다시 텔로 먹고 젊음이 회복돼서 다시 그 한의대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도 있고요.
0: 네.
1: 거의 뭐 올머스트 90살인데 현역 닥터로 다시 일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참 우리 정희수 코치님은 좀
1: 네.
0: 뭔가
1: 네.
0: 상담하는 게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느낀 것도
1: 네네.
0: 있고
1: 네네.
0: 굉장히 진솔하시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또 암투병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1: 네.
0: 더 이런 설득력이 있지 않나. 이 제품을 소개해 주실 때 직접 드셔보시고 이제 좋아진 케이스시잖아요.
1: 네.
0: 예, 코치님부터.
1: 네.
0: 그래서일까요? 상담하시는 그 뭔가 방식이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1: 그렇죠. 제가 예, 텔루이스를 예. 먹고 네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권하다 보니 그 사람마다 다 체질도 달라요.
0: 네.
1: 그래서 예를 들면 파운드가 뭐 예를 들면 90파운드다, 네. 80파운드다 그러면은 먹는 양을 아주 작게 시작해야 돼요.
0: 아.
1: 무리해서 하시면 안 돼요.
0: 네네.
1: 그리고 현재 투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0: 신장 투석.
1: 네, 그런 분들도 거지. 처음에는 양을 아주 작게 시작해야 돼요.
0: 아.
1: 작게 시작해도 효과를 봐요.
0: 네.
1: 아주 양을 작게 시작해서 그분이랑 상담을 통해서 좀 어떠시냐. 왜냐하면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은 물을 또 많이 드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게 시작해서 조금 조금씩 그분의 그 체력,
0: 네.
1: 자기가 느끼는 게 있거든요.
0: 네.
1: 거기에 따라 조금 양을 늘려야 되고 또 어떤 분은 또 그걸 우리가 한방에서는 호전 반응이라고 하는데
0: 네.
1: 저희는 재생 과정, 정화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게 나타나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 먼지 안 나게 리모델링 하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0: 네.
1: 우리 몸이 재생이 될 때도 어떤 그런 게 나타나요. 뭐 독소가 많이 있는 분, 약을 화학약품 많이 먹었던 분이나 키모 오래이신 분은 이걸 섭취를 하면은 몸이 가려워요.
0: 오, 그럼 영양 반응이 나타나는군요.
1: 그거는 뭐냐면 예. 내 세포가 뭐 60조에서 100조 사이의 세포 안에 예를 들면 저같이 키모테라피를 했다.
0: 네.
1: 그러면 키모독이 몸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텔루이스를 조금 먹을 때는 모르는데 좀 많이 섭취를 하면은 세포들이 이 사람 몸에는 키모독이 있네? 그걸 이걸 빼버려요. 밖으로 배출을 하면 이게 피로 가잖아요.
0: 네.
1: 그러면 소변으로, 대변으로, 땀으로 나가다가
0: 네.
1: 이 양이 너무 많을 때에는 피부가 가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약국이나 그런 건강식품 가게에서 팔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게 어떤 리액션이 나타났을 때
0: 네.
1: 많은 사람들이 이거 부작용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깨가 아픈 사람은 거기를 고칠 때 어깨가 더 아플 수가 있고요.
0: 아, 그렇군요.
1: 또 위가 안 좋은 사람이 여기 고대 위가 더 쓰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브로셔에 재생 과정 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고요.
0: 네.
1: 정화 과정 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은 사람 방구가 붕붕붕붕붕 나오고
0: 네.
1: 설사가 심하게 나오거나
0: 네.
1: 변이 나빠지거나 그런 내용도 다 적어놨고요. 또 예를 들면 편도선염이 심해갖고 일생 고생한 사람은 편도가 더 아파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거 죽이려고 날 이걸 권했냐. 그럼 우리가 이거 날려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통 이거는 1주에서 3주 이거는 뭐 한 달에서 두 달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당뇨
0: 네.
1: 췌장 같은 거 좋아지려면 뭐 거의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0: 네.
1: 그래서 이가 우리가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잘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분은 그렇지. 리모델링 할 때 집안에서
0: 네.
1: 먼지가 나는 건 당연해 하고 잘 저희 코치 말을 들으시는 분은 좋은 결과를 얻고
0: 네.
1: 부정적으로 아우 나는 못해 그러면은 좀 안타깝죠.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그러니까 개인 맞춤 관리 플랜을 짜주시는군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건강 상태가 다르니까.
1: 네네 맞습니다.
0: 그 사람에 맞춰서
1: 네.
0: 플랜을 짜주시기
1: 네네.
0: 때문에
1: 네.
0: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1: 다르죠. 네 체질이 다르죠.
0: 그렇군요.
1: 네.
0: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플랜을 달리 짜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1: 그럼요.
0: 네. 자, 텔루이스 건강상담 코치 정인수 코치님 전화번호 좀 소개를 해주세요.
1: 네. 714-742-4855입니다.
0: 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 네, 714-742-4855번으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타주에서도 그렇게 관심이 많다면서요.
1: 우리가
0: 예,
1: 물에
0: 텔루이스.
1: 빠지면
0: 예, 예.
1: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0: 네.
1: 웹사이트 뒤져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
0: 그렇죠.
1: 보면은 이제 제가 텔로클럽.com, 텔로21.com을
0: 네.
1: 지금 웹사이트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거기 들어서 거기 보면은 많은 체험 사례가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0: 네.
1: 보시고 연락이 오시죠. 그래서 뭐 저는 제가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더 알고 있고 네. 아파 보니까 잠옷밖에 필요가 없어요. 밖에 못 나가요. 병원 가는 날 빼고는 네. 아픈 것은 자기의 몫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런 제 고통을 제가 많이 겪었기 때문에
0: 네.
1: 아프면 남편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자녀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다 아니까 조금 네. 그분들의 고통을 같이 제가 마음속으로 느껴가면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코치님 뵐 때마다 너무나도 진솔하시고 예, 설명을 정말 가식 없이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느껴져서 저는 참 텔러뉴스의 정인수 코치님 좋아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 텔러뉴스 건강상담 코치 정인숙 팀장님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714-742-4855 714-742-4855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1: 네, 요즘에 네. 날이 너무 덥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는 오늘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LA에서는 어디 갈 때 차를 끌고 나가기보다는 네. 걸어 뜨거운 데 걸어 다니시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점심 약속했는데 냉면집으로 안 하고 뜨거운
0: 네.
1: 뭔지 뭐 순댓국집으로 하셔갖고 짜증이 나셨는데 가봤더니 그 많은 그 꽉 자리에 순댓국을 드시고 계시고
0: 네.
1: 며칠 전에는 또 우리는 냉면을 찾을 것 같잖아요.
0: 네.
1: 근데 막 그 삼계탕 집에 꽉 찼다는 얘기를 하고 아 네. 요즘 사람들은 몸을 보양하는 거에 관심이 아주 많으시구나라고
0: 그쵸.
1: 생각을 했대요.
0: 네.
1: 근데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게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이에요. 그래서 저희 텔로이스 제품은 3살부터 뭐 100살 넘으신 분들도 이제 편하게 맛있어요. 파우더는
0: 네,
1: 진짜로
0: 맛있죠.
1: 드실 수 네. 있고 네. 그리고 텔로 캡슐도 여행 다닐 때 너무 좋아요.
0: 먹기 편하죠.
1: 네, 먹기 그럼요. 편하죠. 그래서
0: 진짜 편하더군요.
1: 네, 편하고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병증으로 난다는 소리 아니고 젊어지게 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0: 네.
1: 실제적으로 우리가 텔로이스 1년 먹고 2년 먹고 3년 먹고 네. 보면 얼굴이 점점 젊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굴이 젊어지는 거, 또 몸이 젊어지는 거, 젊어지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불편한 몸의 장기가 젊었을 때 없었잖아요. 그렇게
0: 그렇죠.
1: 변하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제가 저희 회사는 매주 목요일, 매주 토요일
0: 네.
1: 아침 9시 45분에 이제 강의를 합니다.
0: 네.
1: 그래서 11시에 끝나고요. 그다음에 상담한 다음에 11시 반부터 맛있는 점심이 회사에서 준비가
0: 와,
1: 돼요.
0: 네. 점심까지 제공이
1: 네네.
0: 되는 거예요.
1: 비엔나팍에 저희 회사에 있는데
0: 네.
1: 혹시 이 강의 듣고 실질적으로 한번 내가 강의를 듣고 싶다. 그러면 매주 목요일,
0: 네.
1: 토요일 비엔나팍 텔로이스 오피스에 오셔서
0: 네.
1: 강의를 듣고 점심 드시면 되고요. 목요일은 한국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0: 네.
1: 토요일은 우리가 동시 통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어폰 준비하고 스마트폰 갖고 오시면 거기 이제 바코드 찍고
0: 네.
1: 이어폰 들으시면 자기가 듣고 싶은 언어로 들을 수 있으니까 외국분이나 젊은 분들 많이 오시기를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0: 아 고맙습니다.
1: 네.
0: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제품 상담과 타주 비즈니스 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742-4855 714-742-4855 정인숙 코치님께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텔러클럽.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가세요.
1: 네.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2: 불란서 안경
3: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487-1001번
4: 뜨거운 계절 H마트의 쿨한 혜택
5: 7월 25일 중복 모구촌 삼계탕과 한상 삼계탕 재료로 간편하면서 깊고 진한 보양식을 준비해보세요.
4: 입맛 없는 여름엔 K타운 냉면 육수 백제 도토리 비빔맛 국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보세요.
5: 도넛 복숭아, 그린 머스크 멜론, 씨 없는 청포도, 망고스틴까지 싱그러운 제철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8: 1250만불, 1250만불.
9: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0: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주 7일 24시간
10: 3237828600, 3237828600.
8: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1: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리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리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3: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6: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7: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6: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7: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8: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9: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8: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9: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8: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9: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8: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20: 태양입니다.
21: 태양입니다.
22: 태양입니다.
23: 태양입니다.
24: 태양입니다.
25: 태양입니다.
26: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27: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28: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27: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되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

네, Fugees 버전으로 듣고 계세요. 매력인데요, 이 노래. 네,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듣고 계십니다. 러버트 플라의 이 노래를 듣다가 이 Fugees 버전으로 들으니까요, 굉장히 새로워요.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2부 시간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1650 책방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네, 짧게 시 한 편 띄워드리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인의 감성이 되어 시를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여름철 벽을 타고 오르는 초록 담쟁이를 모티브로 한 도종환 시인의 대표작입니다. 담쟁이 읊어볼게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말없이 벽을 오르는 담쟁이 하나가 있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남겨둘 수 없는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전진한다. 한 뼘이라도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른 내

벌레 한 마리가 벽을 넘어가고 있다. 결국은 그 벽을 넘는다. 한 줄기 바람도 통하지 않는 절망의 벽을 푸르게 덮으며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뜨거운 여름 태양 아래 절망적인 벽을 푸르게 덮으며 나아가는 담쟁이의 모습들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조종한 시인의 이 담쟁이, 고난을 극복하는 연대의 이런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뭔가 희망을 던져주고 또 우리에게 앞을 향해 전진하라는, 그리고 서로 손을 맞잡고 나아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참 가슴에 울림을 줍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날씨는 무덥지만은요 마음만큼은 시원하게 행복하게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구섬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랄게요.

0: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1: 213-381-2424 213-381-2424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5: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4: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5: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4: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5: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4: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5: 213-427-5500, 427-5500.
6: 여보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7: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6: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7: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6: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7: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8: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9: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0: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9: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0: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9: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0: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9: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1: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9: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안내입니다.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브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지금 1-8-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1-8-골프.com.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두 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 우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애비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11: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12: 내 앤처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수요일입니다. 일주일의 절반이죠. 아, 뜨거운 햇살은 매일매일 우리 머리 위를 내리쬐고 있고 어찌 좀 시원한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데 훈훈하게 바람이 붑니다. 아이고, 어떻게 안 지칠 수가 있겠습니까? 점심 드시고 이 시간 세시면 우리 어떤 뜨거움을 식혀줄 그런 시원함이 이곳 라디오는 내 친구에 듬뿍 담겨 있습니다. 마치 빙수같이 시원하실 것입니다. 저와 함께 나누는 시원한 음악들, 좋은 음악들, 지금 지친 오후에 활력을 좀 준다고 표현해도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는 라디오는 내 친구 미국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좀 시원한 바람이 막 불어라 불어라 주문을 외우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0: 어때 좀이 노래 들으시니까 조금 시원하십니까? 더운데 풀어라 바람아 비야 내려라 그래도 이렇게 옆에서 주문 외워주는 사람이 좀 있어야 우리 마음도 좀 시원해지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아이고 TK님 오늘 개근상 타셨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운나게 들어오신 거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첫곡 좋으시다고 감사합니다. 오늘 핑크색 멋지시다고 감사합니다. 자, TK님 건강 회복하시고 식사 좀잘 챙겨 드시고 모든 분들 점심은 이제 드셨는데 좀 출출하니까 저는 사실 아침 웬만큼 대강 먹고 왔는데 지금 눈앞에 와른와른거린 음식이 하나 있어요. 음식은 아니고 아주 달달한 팥빙수가 제 눈앞을 왔다 갔다 하는데 팥빙수 한 그릇 먹으면 기운이 팔팔 날것 같은데 혹시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 지나가시다가 들르셔서 이럴 땐 팥빙수 한 그릇 드시는 게 아니고 때리세요. 때리시면 기운 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함께 5시까지 일주일의 중턱인 수요일 이 시간을 좀 기운나게 또 신명나게 달달하게 맛나게 한번 지나보는 그런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더울 때는 지치죠. 지치면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요새 뭐 여러분 거의 80도에서 90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아마 벨리 지역 같은 경우는 100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씨일 텐데 또 5시 지나서 해가 지면 저녁엔 또 선선해요. 감기도 조심하셔야 되고 면역력이 확 떨어지는 삼계탕 한 그릇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모셨습니다. 자, 우미노 시즈크 후코이단에 항상 전화로만 아름다운 목소리로 통화를 하다가 오늘 직접 스튜디오에 방문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모셔서 오늘은 또 어떤 귀한 보따리를 풀어주실지 기대하십시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 솔루션 럭셔리 하이 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을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림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4: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 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미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 요새 제가 면역력 얘기했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뭐 없을 수가 없죠. 뭐 운동, 식습관, 관리, 믿을 수 있는 우리 건강식품을 많이들 찾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5년 이상을 꾸준히 사랑받아온 우리 오리지널 후코이단 브랜드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신디 매니저님을 모시고 우리 오리지널 제품의 특징, 또 품질 관리, 그리고 우리 고객들의 다양한 경험 이야기 등등 여러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전화로만 이렇게 하시다가 네. 얼굴 뵈니까 아주 화사하고 기분 좋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어떻게 뭐 근황이 어떠세요? 항상
1: 요즘에 다들 어려우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프신 분들도 이제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네. 많고 네.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면역력도 떨어지고
0: 그럼요.
1: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죠.
0: 자, 그렇구나. 자, 이미 뭐 다 익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겠지만 그래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이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1: 일단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을 네네. 설명드리기 전에 네. 후코이단이라는 게 뭔지.
0: 네네네.
1: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후코이단이 일본 말도 아니고
0: 네.
1: 회사 이름도 아니고
0: 네네.
1: 바로 해조류. 해조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0: 뭐 미역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1: 그렇죠. 예. 근데 해조류가 뭐 김도 있고 미역도 있고
0: 네네.
1: 뭐 파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0: 네네.
1: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을 추출을 할 수 있는 거는 바다에서 갈색을 띠는 갈조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하신 미역도 네. 있지만
0: 네.
1: 후코이단이 가장 많이 들은 해조류는 모주꾸라는 갈조류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모주꾸, 미역, 다시마, 감태, 톳. 이런 갈색을 띠는 갈조류에서 추출한 네. 성분 이름이 후코이단입니다.
0: 아, 그렇구나.
1: 네, 회사 이름 아니에요.
0: 네. 아, 그랬구나. 네.
1: 자, 해조류 보면은 네. 이게 끈적끈적한 특유의 점액질이
0: 네, 네.
1: 있잖아요.
0: 네.
1: 그 점액질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후코이단이고요.
0: 아.
1: 그래서 요즘에 이제 후코이단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0: 네,
1: 있잖아요.
0: 네, 네.
1: 근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소비자분들이 후코이단 하면 다 같은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후코이단은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원료도 그렇지만
0: 네.
1: 품질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0: 네.
1: 배합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예.
1: 후코이단도 마찬가지예요.
0: 아.
1: 그러니까 후코이단을 어떻게 어떤 원료를 배합했는지에 따라서
0: 네.
1: 그 효능 차이가 아주 크기 때문에 이제 제품을 선택을 하실 때는요
0: 네.
1: 원료의 출처 그리고 제조 과정을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그렇구나. 자, 제가 앞서서 25년 이상을 사랑을 받아왔다고 그랬는데 자, 그렇다면 나름대로의 노하우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1: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0: 네.
1: 25년 이상 연구 기간까지 합치면 저희가 한 28년 이상
0: 네네.
1: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0: 네네.
1: 후코이단을 세상에 탄생시킨 회사인데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가장 큰 오랜 이 역사를 자랑할 수 있는 특징은 바로 오랜 시간 이어온 원료 연구 그리고 품질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0: 네,
1: 저희 제품의 원료는 오키나와산 모주꾸 그리고 미역귀, 거기에 아가리쿠스 뿌리 균사체. 이 세 가지 원료를 저희가 25년 이상 꾸준히 고집을 하고 있고
0: 네네.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을 사랑해 주시고 있는데요.
0: 네.
1: 이제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이라는 성분 자체뿐만 아니라
0: 네네.
1: 이제 어떤 원료 사용했는지
0: 네.
1: 그리고 저희가 이 제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제조하고 있는지
0: 네.
1: 그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 이렇게 한 제품을
0: 네네.
1: 끝까지 유지해 온 거는 결국 품질에 대한 소비자분들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그렇구나.
1: 네.
0: 조금 전에 그 후코이단은 이 원료가 중요하다는 말씀
1: 굉장히
0: 분명히 하셨는데
1: 네.
0: 자, 이 우미노 시즈쿠는 그렇다면 원료를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지요?
1: 일단은 좋은 후코이단 제품은요. 좋은 원료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코이단이 가장 많은, 그리고 요즘에 이제 방사능 걱정을 네, 하시잖아요. 네, 네. 거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가장 청정 지역인 오키나와에서 추출한 모주쿠, 예. 해조류에서 추출한 후코이단하고 네. 네. 미역류 원료를 저희가 선택을 할 때요. 네. 원산지하고 품질 기준을 확인을 해요.
0: 아.
1: 그리고 제조 과정에서도
0: 네.
1: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들어온 거와 작년에 FDA에 들어온 거를
0: 네.
1: 정말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관리하고요. 그거를 다 FDA 레귤레이션 안에서 저희가 그거를 다 검사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0: 아,
1: 그리고
0: 그렇구나.
1: 특히 해조류 원료는요.
0: 네.
1: 이 생산 과정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료의 출처, 관리 과정
0: 네.
1: 굉장히 중요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요즘 뭐 그 건강식품 시장이 굉장히
1: 많죠.
0: 넓고 다양해요.
1: 네.
0: 근데 저희 소비자들 입장에서 사실 그 어떻게 라벨에 항상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 후코이단처럼 함량이 참 중요한 제품 같은데 이 표시된 수치 또 실제 제품과 일치하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거든요.
1: 알 수가 없죠.
0: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1: 일단은 이 건강보조 식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의
0: 네.
1: 이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 그 레이블에 나와 있는 그 수치, 함량 이게 맞지 않고 그리고
0: 네.
1: 원료도 불분명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다는 걸로
0: 네, 네.
1: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건강식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레벨 표시, 함량 표시.
0: 그렇죠.
1: 근데 이를 뒷받침하는 품질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오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어떻게 다르냐면 저희는 원료 입고 단계부터 원료 기준 확인, 제조 과정 관리, 그리고 완제품 품질 확인까지 저희가 이렇게 단계별로
0: 예,
1: 관리를
0: 예.
1: 이제 절차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0: 예, 예, 예.
1: 그리고 단순히 제조사의 설명만으로 소비자분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객관적인 검사 결과 그리고 품질 기준을 통해서 이 제품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0: 네.
1: 소비자분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책자와 무료 샘플을 보내드릴 때 이렇게 단순히 광고만 믿으시는 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저희가 원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0: 네네.
1: 그리고 FDA 들어오면서 어떻게 이 원료를 소비자분들한테 이
0: 네.
1: 제품이 도착해서 드시는 순간까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0: 네.
1: 그거를 저희가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 증명을.
0: 뭐 같은 얘기지만 그 건강식품 찾을 때 사실
1: 네.
0: 품질 보증이란 문구가 거의 다 있거든요, 사실.
1: 있죠, 있죠.
0: 근데 저 입장에서 그 인증이라는 게 뭐 어떤 때는 반신반의할 때도 있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1: 맞아요.
0: 어디서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저희가 그걸 판단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면 좋을까요?
1: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이제 많은 제품들이
0: 예, 예.
1: 그 인증, 검증, 뭐
0: 그렇죠.
1: 고품질
0: 예, 예.
1: 뭐 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네.
1: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단순히 이제 문구만 보고 판단하시기가 어렵잖아요.
0: 네, 네, 네.
1: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인증했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0: 예, 예.
1: 후코이단은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렇게 제품을 들고 나왔지만
0: 예, 예.
1: 여기에 JHFA 저희
0: 예.
1: 오미노시즈쿠 후코이단 드링크에도 이렇게 JHFA
0: 네네.
1: 이 인증 마크가 있어요. 근데 여러 인증 마크가 있지만 JHFA 후코이단에는 이 인증 마크가 있다면 소비자분을 대신해서 저희가 원료
0: 네.
1: 그리고 후코이단의 순도 그리고 정말로 효능을 낼 수 있는 만큼 후코이단이 들어 있는지
0: 네, 네.
1: 그리고 이제 메이드 인 재팬이면 정말로 일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지 까지 이제 이 공인 인증 기관에서
0: 네,
1: 다
0: 네.
1: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합격이 되면 인증 마크를 찍어주는데
0: 네.
1: 이건 누구나 다 어플라이 할 수 있어요.
0: 네.
1: 그런데 누구나 받진 못해요.
0: 아.
1: 왜냐하면은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에만 이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코이단이라는 제품을 선택을 하실 때는 다른 인증 마크는 보시지 말고 이 JHFA 인증 마크만 있다면 소비자분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참고로 이 JHFA 인증 마크를 받은 회사는 후코이단 업체 중에서 한국, 미국을 통틀어서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야,
0: 정답이 나왔군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여러 생각할 필요 없이 네. 지금 말씀하신 인증마크를 확인하면 되는데 그 인증하는 곳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지만 거기서 통과가 돼서 합격이 되면
1: 그렇죠.
0: 품질 보증이 된다는 얘기로 네. 이해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인증마크는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뭐 회사에서 만든 인증마크가 아니라
0: 네.
1: 공인인증기관에서 합격을 한 인증마크만 인정이 되는데 이제 후코이단은 대표적으로 JHFA 이 마크만 보신다면 다른 인증마크는 저희도 굉장히 많아요. 인증마크가. 근데 우미노시즈코 후코이단을 고객분들한테 소개를 하거나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할 때는 JHF의 인증 마크를 꼭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0: 자, 우리 매니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의 사례를 볼 텐데 네. 이제 체험 후기죠. 쉽게 네. 얘기하면 그 중에서 기억나시는 분 있으면 한 사람 소개해 주시면.
1: 저희가 세계 50개국 분들이 네. 25년 이상 저희 네, 제품을 네. 드시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1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사례나 손편지 같은 거를 보내주세요.
0: 아.
1: 근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0: 네.
1: 보통 우미노시즈코 후코이단 샘플을 보내드렸을 때
0: 네.
1: 가장 먼저 좋은 효과를 보셨다고 네, 말씀하시는 네. 게 바로 위거든요.
0: 아, 위.
1: 네. 예. 해조류의 그 끈적끈적한 부분이 위를 이렇게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서
0: 네네네.
1: 많은 분들이 우미노시즈코 후코이단 샘플만 드셔보셔도 위가 굉장히 편안해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0: 그래서
1: 오늘 그 고객님의 사례를 네네. 설명을 드릴 텐데 네네. 이분도 이제 평소에 위장이 약해서 조금만 피곤해도 속이 쉽게 불편해지고요. 그리고 식후에 더부룩함이 자주 있어서 이제 복용하는 영양제가 굉장히 많으셨대요. 근데 그런 영양제를 먹어도 속이 불편하고 그래서 그 영양제를 다 중단을 하고 우미노시즈코 후코이단만 드신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우미노시즈코 후코이단을 처음 접하셨을 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우미노시즈코 후코이단이 위를 보호해 준다고 해서 우미노시즈코 후코이단만 이제 복용을 하셨는데
0: 네네.
1: 드신 다음에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으셔가지고 계속 드신 케이스거든요.
0: 네네네.
1: 근데 고객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후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려도 될까요?
0: 네, 그럼요.
1: 네.
0: 예, 예.
1: 저는 원래 위장이 약한 편이라 조금만 피곤해도 속이 쉽게 불편해졌습니다. 식후 더부룩함도 잦아 건강에 좋다는 제품들을 이것저것 번갈아 먹어봤습니다. 그러다 복용하는 영양제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 우미노시즈코 후코이단만 복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예전처럼 속이 불편한 점도 좋아지고
0: 네.
1: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0: 아, 그랬구나.
1: 네, 네.
0: 자, 아마 직접 경험하신 만큼 그 제품에 대한 어떤 신뢰도도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예,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오빠분이 버지니아에 거주를 하시거든요.
0: 아, 예.
1: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버지니아에 거주하시는 네, 네. 오빠분이 기력이 떨어지고 입맛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미노시즈코 후코이단을 이제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0: 그렇구나.
1: 본인이 직접 꾸준히 이제 섭취를 하고 복용을 해보니까
0: 네네.
1: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도 안심하고 권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아마 그 여러분들마다 이 후코이단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다양할 것 같은데.
1: 그렇죠.
0: 그 중에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도 될까요?
1: 그럼요.
0: 네네.
1: 제가 준비한 사례 같은 경우 이분은 정말 구글 리뷰에 우미노시즈코 후코이단을 드시고 올려주신 분이시거든요. 한번
0: 네.
1: 읽어봐 주시겠어요?
0: 자, LA에 거주하시는 80세 제임스 리 고객님께서는 코로나를 두 차례 겪은 이후에 예전과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건강관리 방법을 시도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후에 아내분의 권유로 우미노시즈코 후코이단 캡슐을 시작하셨고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약 한 두 달 정도를 꾸준히 섭취를 하시고 나서 본인이 느끼는 변화를 구글 리뷰에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서부터 이제 뭐 피부 관리 받냐
1: 네.
0: 뭐 그런 이야기를 정도로 외적인 변화 아마 피부가 뭐 뽀얘졌대거나
1: 네.
0: 환해졌대거나 그런 아마 변화일 것 같아요.
1: 제가 직접 뵀거든요.
0: 어, 그러세요?
1: 그런데 정말 피부에서 윤기가 와, 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도 깜짝 놀랐어요.
0: 예, 식생활 또 일상 컨디션 관리도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시고 또 나이가 80세이신데도 네.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시며 감사하다고 앞으로 우민호 씨 직구 후코이다는 꾸준히 섭취할 계획이라고 그만큼 효과를 보셨다는 네. 얘기인데요.
1: 왜냐하면은 이 네.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건강 보조 식품을 드셨던 분이세요.
0: 아 원래.
1: 네. 어. 근데 이제 만족을 못하셨던 거죠.
0: 아 그렇죠.
1: 또 뭐 네. 뭐가 다르겠어? 어, 네. 근데 이제 아내분이 적극적으로 이제 오리지널 오미노 식구 후코이다는 다를 거다. 그래서 이제 믿고 드셨는데 지금은 너무 너무 만족하시고 진짜. 80세라고는 믿을 수가 없을 하. 정도로 너무
0: 자,
1: 좋으세요.
0: 물론 뭐 여러분들이 체험하신 분도 계시고 알고 계시지만 네. 또 개중에는 오늘 이렇게 처음 접하신 분들도 그쵸.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1: 일단은
0: 싶으세요?
1: 일단은 오미노 식구 후코이다는 처음 접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0: 네네.
1: 바로 뭐냐면 위와 장이 편안하다라는 네. 말씀을 가장 많이 해주시고요.
0: 아, 예.
1: 그리고 이제 잠이 잘 못 들었는데 네네. 자기 전에 오미노 식구 후코이다를 먹었더니 편안히 주무셨다. 이런 분들도 네. 많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우선은 책자랑 샘플로 이제 체험해 보시라고 이렇게 샘플을 보내드리는데
0: 보내드리는 네. 거. 아, 예,
1: 근데
0: 예.
1: 샘플을 어떻게 복용하는지 복용 방법도 이렇게 다
0: 아이고,
1: 있어요.
0: 이쁘게 해놨네요. 네. 예, 예.
1: 그래서 물룩꿀꺽 삼키지 마시고 입안에서 녹여서 해조류에 정말 제대로 만들어진
0: 네, 네, 네.
1: 그 맛과 색을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렇게 말씀해 주는 이렇게 긍정적인 작은 변화들이 이제 매일 매일 쌓이면서
0: 네, 네,
1: 그분
0: 그렇죠.
1: 같은 경우도 이제 두 달 정도 드시면서 본인이
0: 네,
1: 정말
0: 그렇죠.
1: 만족감을 느끼셨잖아요.
0: 네, 네, 네.
1: 그래서 이런 게 쌓이면서 신체 전반의 컨디션이 회복되는 거라고 생각이
0: 아,
1: 듭니다.
0: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무료 샘플 또 책자를 받아보시려면 866-566-9191 참고로 제 경험에 의하면 세 번 울리기 전에 정확하게 받아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자, 무료 샘플은 어떻게 받아볼 수가 있어요? 전화하면 되나요? 아니면?
1: 네, 전화하셔도 되고요. 네. 저희가 배송 같은 경우는 또 미국 내에는 물론 한국에 또 지사가 있어요.
0: 네네네.
1: 그래서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이제 주요 네. 거점에 저희가 지사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866-566-9191은 한국분들을 위한 전화지만 저희가 세계 20개국 언어로 상담이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샘플은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전화 양이 많을 때는
0: 네네.
1: 어쩌면 메시지만 받고 나중에 콜백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0: 아, 그렇죠.
1: 그러면 그렇지만 저희가 끝까지 건강 상담 그리고 무료 샘플 다 보내드리니까 혹시 뭐 해외에 그 친인척분들이 거주를 하시면 저희한테 주소와 성함, 전화번호 주시면 저희가 또 그것도 다 무료 샘플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0: 자, 그러시구나. 개인적인 질문 한 가지
1: 네.
0: 돌발 질문
1: 네,
0: 하겠습니다.
1: 네, 네.
0: 여기 우민호 씨 직구에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 제가 16년이요.
0: 16년이면
1: 네.
0: 일단 질문이 두 가지로 되겠네요.
1: 네.
0: 같은 직장에 10년 이상 있다라는 거는
1: 네.
0: 뭔가 내가 할 일이 있고 편안하고 그 회사가 문제가 없다라는 증명이 됐다고 봐요, 저는.
1: 맞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그건 증명이 됐고
1: 네.
0: 뭐 앞으로도 물론 오래 하실 거지만
1: 네.
0: 우리 의미노 시직구 후코이단에서 머무는 가장 큰 이유를 하나만 얘기할 수 있다면?
1: 일단은 첫 번째는 저도 예전에 많은 좀 안 좋은 건강 상태에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건강 보조 식품을 저도 믿지는 않았습니다.
0: 예,
1: 솔직히
0: 예,
1: 말씀드리면.
0: 예, 예, 예, 예.
1: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했지만 건강 보조 식품을 먹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청취자분들한테 소개를 할 수 있는
0: 본인이
1: 위치에
0: 직접 체험을 네. 하셨군요.
1: 네, 그래서 그런데 너무 좋았던 게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같은 경우는
0: 네.
1: 정말 100% 일본 경영진들이 운영을 하고요. 그분들이 운영을 할 때 저희
0: 네.
1: 회사가 이 여러 연구소하고 연계를 해서
0: 네, 네.
1: 건강 보조 식품이지만 정말 많은 연구와 임상 사례를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0: 네.
1: 근데 직원들을 다 연구소나 정말 저희가 온 양식장이 있는데 오키나와에
0: 네네.
1: 그런 데를 다 견학을 시켜주시고 정말 좋은 제품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네. 관리하는지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저희가 리서치 팀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하신 점을 저희는 전문 상담원이지 의사나 간호사는 아니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저희가 그분들의 도움을 그런 리서치 팀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분한테 연계를 해서 그 앤서를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는 네, 원료, 네. 품질 정말 우미노시 죽고 후코이단에 예, 일하면서도 예.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0: 자, 오늘 뭐 건강식품이라는 것이 단순히 광고 이미지보다 원료의 품질 또 객관적인 검증의 기준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검증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인에게 맞는 믿을 수 있고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셔서 아무쪼록 건강하게 오래 저와 함께 같이 지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드릴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신다면
1: 네, 감사합니다. 돌발질문을 네. 해주셔가지고
0: 그거는 그냥 네. 제가 솔직히 그냥
1: 네,
0: 한
1: 맞아요.
0: 거예요.
1: 네, 저도 예. 진짜 솔직하게 대답을 네, 해드린
0: 네,
1: 건데
0: 네.
1: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누군가는 우미노시 죽고 후코이단을 드시려는 게 이제 정말 무너진 컨디션을 회복하기
0: 그렇죠.
1: 위해서
0: 네네.
1: 아니면은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0: 그렇죠.
1: 다 시작을 하시잖아요. 근데 결국 모두가 바라는 거는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을 유지하는 거라고
0: 네네.
1: 생각을 해요.
0: 네네.
1: 그래서 오늘 제가 사례를 많이 준비는 못했지만
0: 네네.
1: 오늘 소개해드린 이 생생한 사례들이
0: 네.
1: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아,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1: 저도 감사합니다.
0: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2: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5: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6: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5: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6: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5: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7: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8: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7: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8: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7: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네, 창민과 이현의 음성이었습니다. 밥만 잘 먹더라. 이창민 씨는 뭐 2PM의 멤버이기도 하지만 요사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무명전설을 통해서 트로트 가수로 변신을 해서 아주 멋지게 우리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TK님 이 노래 들으시니까 기운이 나신다고. 아이고, 자 TK님 제가 해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음악이나 실컷 들려드려야 되니까 언제든지 원하시는 노래 있으면 알려주시면 같이 하겠습니다. 비비안님,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무더운 여름입니다. 아, 수요일 오후죠. 오늘도 아, 우리 비비안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TK님 또 통계님 또 오셨습니다. 아마 지금쯤 아, 통근 버스에 몸을 싣고 직장으로 가시지 않나 싶은데 아직도 대구는 비가 오고 더운지 궁금합니다. 아, 이곳 LA도 좀 따스워요. 따스워요. 따숩다는 말 아시죠? 따뜻합니다. 자, 제가 아, 방송에서 또 이 지금쯤은 팥빙수가 생각난다고 했는데 지금 팥빙수를 어떻게 먹을 수는 없고 그러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노래라도 들어야겠습니다. 자, 팥빙수 윤종신입니다.

네, 노래만 들어도 시원하게 한 그릇 뚝딱 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막 드는 노래였습니다. 팥빙수 윤종신의 노래 함께 했습니다. 자, 우리 비비안님, 벌써 저 하면 팥빙수 하면 저 생각이 난다고 서로 안부도 물어주시고, 자, 여러분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 라디오 서울 1150.com이 새롭게 단장한 거 다 이미 알고 계시죠? 들어오시기만 하면 뭐 저희 메디케어 정보서부터 복권 당첨, 가스비 등등 또 여러분이 관심

판에 불고기 얹어서 나중에 육수 국물 먹는 거. 아, 혹시 점심에는 잘 불고기 안 드시지만 오늘 저녁에 불고기 드실 예정인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예, 불고기 타령이라는 불고기 노래가 있네요. 이윤아입니다.

0: 네, 불고기에는 역시 당면사리가 들어가고 냉면사리가 들어가고 육수가 들어가야 되죠. 아, 이런 재미난 노래가 있네요. 재미난 노래 맞아요. 이게 바로 한국에 계신 우리 통계님의 추천곡이었습니다. 아, 대단하죠. 재밌었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0: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2: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3: 원호의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2: 특허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3: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의 골프.
2: 지금 원호에잇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호에잇골프.com.
4: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7: 건강하세요.
5: 센터 메디컬 그룹.
8: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9: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8: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9: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팥빙수 노래, 또 불고기 노래 듣다 보니까 마지막 곡 한 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현숙의 요즘 여자, 요즘 남자 어떤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0: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5: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4: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5: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4: 올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5: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요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오늘 2부 첫 곡으로는 제가 경음한 걸 오래간만에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주로 이제 팝송 같은 노래들을 한 곡씩 들려드리곤 하는데 아, 날도 덥고 어떤 때는 이렇게 차분하게 이열치열이라고 더울 때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명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경음악을 듣는 것도 더위를 이기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뭐 우유는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들 드시고 좋아하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유를 일절 못 먹습니다. 우유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저는 팥빙수 먹을 때도 우유 연유 빼주세요 하고 이 팥하고 얼음만 먹는 경우가 많은데 우유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 칼슘, 칼륨, 마그네슘, 미네랄, 혈관 안정시키고 혈압 낮추는 데는 아주 정말 뭐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우유들을 좋아하셔서 우유는 제가 알고 있는 그 물로 된 음료수 종류 중에 가장 영양이 많고 뭐 두유 같은 것도 있지만 우유를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우유는 다다익선이라고 합니다. 많이 드실수록 좋으니까 시원한 우유 한 잔 드시는 것도 여름을 탈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모든 좋은 정보들이 일부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라디오 서울120.com으로 들어오시면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가져가실 수 있는 정보입니다. 자, 2부 역시도 저와 함께 5시까지 마지막 어떤 한 후에 마무리할 시간을 좀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는 텐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좀 기운을 차린다 이런 느낌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즘 나오는 젊은 트로트 가수들의 신곡 한 두세 곡 준비해 보았습니다. 진욱이란 트로트 가수예요. 떠나렵니까?

0: 네, 노래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떠나렵니까? 진욱과 함께했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이죠. 우리 서영수 박사님과 함께 성민산삼 한방병원 여러분 너무 익히 잘 아시죠? 오늘도 더운데 또 건강에 대한 보따리를 풀어주는 그런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4: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1: 213-383-3838 213-383-3838
12: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 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홈쇼핑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매주 수요일 2부 이 시간에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 우리 서영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1: 네, 안녕하셨습니까.
0: 박사님 이발을 멋지게 하신 것 같아요. 싹 보니까 아주 네, 좋습니다.
1: 여러분 일요일 날 좀 짬이 나세요.
0: 아 그러셨구나. 네. 한 주일 동안 또 어떻게 보내셨어요?
1: 아이고 바빴어요.
0: 아, 좀 그랬구나.
1: 갈수록 바빠지네요.
0: 아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그렇구나. 혹시 지난번에 우리 오셨던 그 환자분은 좀 상태가 좋아지셨나요?
1: 아, 한 80% 이상 나왔어요.
0: 아이고 예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1: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YG CEO인 네네, 우리가 6기가 그렇죠. 11기 그 예. 수업이 시작했거든요. 예. 우리가 이 그 서비스를 우리가 해요. 그런데 가서 열심히 서비스를 하고 왔더라고요.
0: 아 네. 그랬구나.
1: 예. 그리고 이제 거기는 한번 졸업하고 나면은 청강은 그냥 해줘요.
0: 아 예예 예, 그렇군요.
1: 그렇게 하려면 돈을 좀 내야 되는데.
0: 아 그렇지.
1: 또 이 친구가 돈을 다 대납을 해줬더라고요.
0: 아이고 감사해가지고. 예예.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1: 한 80%가 나왔어요.
0: 아이고 얼마나 네. 다행이에요 일주일 네. 만에.
1: 네. 사람이 그 운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0: 아마 네. 박사님하고 또 이 궁합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1: 나하고 궁합도 궁합이지만은 그 환자들 운이에요.
0: 아.
1: 저희 집에 와서 이제 병을 고쳐가시는 분들이 네네. 거의가 중환자예요.
0: 네.
1: 아무데나 가서 낫는 병은 나한테 오질 네. 않고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특히 그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오시면 잘 나서요. 네. 근데 목사님 한 분이 이 제 방송을 3년 넘게 들으셨대요.
0: 오, 예.
1: 예. 그 장로님하고 둘이서 그러는데 뭐 그냥 하는 방송이겠지.
0: 네네.
1: 그리고 그냥 허리는 아프고 근데 네. 뭐 여기저기 다 가봐도 네. 뭐 뼈 좁은 수는 없고.
0: 오.
1: 그런데 어떤 날에 우리 집에 가고 싶더래요.
0: 네네.
1: 근데 오셔가지고 치료 잘 해드리고 네네. 가시겠거니 그러고는 그냥 그 다음부터 캐리를 안 했어요.
0: 예.
1: 한 시간 있는데 안 가셔요. 굳이 성질이 나셔가지고
0: 왜요?
1: 왜 약을 안 주냐고.
0: 약을 안 주냐고.
1: 그런데 이제 약이 워낙 비싸가지고 네. 보내드리를 못했다고.
0: 네.
1: 그랬더니 이분이 사람 뭘로 보고. 이분이 보니까 10년 넘게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0: 네.
1: 그분이 이제 코리아타운에 건물 짓는데 이제 철물 있잖아, 철 골조 네, 세우는 거 예, 예. 그게 전공이시더라고. 옛날에 워커힐
0: 예,
1: 한국의
0: 예.
1: 워커힐 호텔 그걸 지으신 분이에요.
0: 그러시군요. 네. 예.
1: 그러시는데 미국 오셔가지고 허리 아프고 그다음에 다리 아프고.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때 그분이 한 그때만 해도 내가 조금 숙달이 덜 된 때라
0: 예.
1: 한 6개월 걸렸어요. 근데 6개월 걸려서 그 후로는 안 아프시니까 근데 저한테 와서 고쳐버린 데는 다시 재발을 안 해요.
0: 예.
1: 이제 곽 장로님이신데 지금 전화해보면 멀쩡해요.
0: 아이고 참 다행이시네. 예.
1: 부엔나팍에 제일 좋은 집 찾아가면 그 집 그 장로님 집 찾아가는데.
0: 예. 네. 그랬구나.
1: 이제 그분이 지나가시고 요번에 이제 우리 박사천 전
0: 예, 예.
1: 저기 회장님
0: 예, 예.
1: 6기 대표도 하시고 YG CEO 총 회장도 하셨는데 이 7개월 동안 골프를 못 친 거예요.
0: 그러니까요. 예.
1: 내가 연세대학교 골프를 잘 다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올해는 한 번도 못 갔어요. 마지막에 이제 총장배 골프 토너먼트가 되놔서 그때는 이제 못 빠지고 갔는데 여기서 이 친구를 만난 거예요. 골프를 뭐 예. 두 개, 세 개 친다고요.
0: 어이구 엄청나게.
1: 아니 싱글 치는데
0: 아마추어시고는
1: 그 골프를 못 치는 거예요.
0: 그래서
1: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0: 허리가 아파서 예.
1: 서울 가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삐끗했는데 그때부터 이 통증이 오는데 기어다니는 수준.
0: 예.
1: 그게 거기서 5만 대 가서 MRI, 엑스레이 다 찍고 그 검사가 나왔는데
0: 예.
1: 이 2차 탈출을 한 거예요. 5번은 옆으로 탈출을 하고 예, 예. 2번은 위로 탈출을 하고 탈출이 두 번 됐는데 참 옛날 같으면 수술해버리는데
0: 그렇죠.
1: 수술하기는 뭐하고
0: 아.
1: 한번 견뎌보라고
0: 예, 예.
1: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거예요. 그 진통제 아직 멀추린까지는 안 가고 그 앞에 타이노닐 종류가 있어요.
0: 네, 네.
1: 그걸 먹고 견디는데 그래도 아픈 거예요.
0: 아.
1: 또 스테로이드는 주사 기운이 떨어지면 또 아프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그건 평생에 세 번밖에 안 놔줘요. 그래서 뼈 주사라고 그러죠. 뼈를
0: 그렇죠.
1: 사기니까.
0: 예, 예.
1: 그렇게 하고 있는 정도에서 이제 저를 만났는데 저는 그냥 맨날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0: 예.
1: 그래서 지금 4번, 5번 요추가 협착이 돼서 옆으로 삐져나온 거니까 이상근으로 간다.
0: 아.
1: 이상근이 어디냐면 엉덩이 있잖아요.
0: 예.
1: 손 짚고 뚝 올라온 손바닥 한 가운데 잡히는데
0: 아.
1: 그러니까 가장자리 그러니까 거기서 짚어줬어요. 여기 아프고 그 다음에 고관절 요게 이 신경 여기서 네. 누른다. 뭐 4번 5번 요추 여기가 눌린다. 이게 옆으로 가서 대퇴골 두로 가서
0: 예.
1: 그 다음에 외측으로 내려가서 종아리 외측으로 해서 발바닥으로 내려간다.
0: 오.
1: 그러니까 고생하지 말고 와라. 그런데 그 전에 5년 전에 나랑 같이 골프 치던 친구들이 있어요.
0: 네네.
1: 지금도 쩔뚝거리더라고.
0: 아이고 꽤 오래됐네. 5년이면. 네,
1: 오락에도 안 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운이 없는 사람들.
0: 오.
1: 또 같이 그때 당시 골프 치던 분들이 계시는데 중풍이 와가지고 이 왼쪽을 못 써요.
0: 아이고. 네.
1: 그러면은 지금 나한테 왔으면은 네. 진작 고쳤을 텐데
0: 와.
1: 지금도 고지를 안 들어요.
0: 아이고 참.
1: 지금 우리 그 박사천
0: 네네.
1: 회장은 이 사람이 잘생겼잖아요. 첫 번째.
0: 아, 예, 아주 틀도 좋고.
1: 틀도
0: 예,
1: 좋고.
0: 좋고 그렇더라고요.
1: 사람이 믿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냥 치료나 잘 이렇게 잘 하는지를 모르고
0: 네네.
1: 그냥 부동산 많이 갖고 있으니까 부동산 재벌인 줄 알았지
0: 예, 예, 예.
1: 이렇게 섬세하고 많이 아는지를 몰랐대요 솔직히.
0: 아, 그랬구나.
1: 근데 첫날 딱 먹고 가니까 가볍더래요.
0: 오, 첫날부터 효과가 있었군요.
1: 네.
0: 그러니까.
1: 그 왜 그러냐면 4번, 5번 요추가 꽉 누르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협착이 오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좁아지는 거거든요.
0: 예, 예.
1: 그러면 사람 인체가 경추가 8개,
0: 예.
1: 뼈는 7개인데 신경은 8개예요.
0: 아, 신경은. 예,
1: 흉추 12개, 요추 5개, 선추 5개. 예, 그거가 눌려오는데 뼈 한 중앙에는 추간판이라고 써요. 영어로는
0: 네네.
1: 디스크라고 그러죠.
0: 네, 디스크라고.
1: 그 안에 물이 차 있다고요. 그것도 수액이라고 그래요.
0: 예, 예.
1: 수액을 싸고 있는 것 같다. 섬유, 륜이라고 그래요. 그게 섬유질이라고 그러죠.
0: 예, 예.
1: 그게가 윤자가 바퀴윤자예요. 섬유밖에 꽉 싸고 있는데
0: 네네.
1: 그걸 딱 싸고 있는 강판이 있어요.
0: 예.
1: 그게 인대예요. 근데 이게 찢어진 거예요.
0: 아이고, 네. 그렇구나.
1: 찢어진 이유는 이 극심한 운동을 했을 때 또 극심한 방향전환이
0: 예,
1: 너무
0: 예.
1: 빨리 됐을 때
0: 네.
1: 그러니까 이분은 그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 그냥 언덕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거의 그냥 산악용
0: 예, 예.
1: 자전거 그걸 타는 사람이에요.
0: 오.
1: 그거 무리하게 타죠. 골프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0: 그렇죠.
1: 치죠.
0: 예.
1: 그것도 걸어다니면서 카트 안 타고
0: 아이고.
1: 너무 무리를 한 거예요. 그게 그 체중을 못 이기고
0: 예,
1: 찌부러지면서
0: 예.
1: 그게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 추간판 돌출이 되면은
0: 네.
1: 그 수술에도 소용이 없는 게 그 이제 4번, 5번 요추하고 고관절하고 사이에 이상근이라는 가로질려 있는 근육이 있어요.
0: 네네.
1: 근데 그 이상근 그 밑에는 좌골신경이 지나가는데 그게 발바닥까지 내려가요.
0: 아이고 그렇군요.
1: 그런데
0: 예.
1: 이 추간판이 눌려버리니까 이게 가는 신경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0: 네네.
1: 그러면 고관절이 아픈 거예요.
0: 어.
1: 그러니까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계사, 그다음에 이상근, 증욱은 이상근 종합 증,
0: 아, 예, 예.
1: 그다음에 추간판 돌출증 디스크 한 다섯 개 병명이 붙은데 아. 사실은 4번, 5번 요추, 4번하고 5번 사이에 들어 있는 추간판이 무너진 거예요.
0: 아, 기둥이 무너진 거군요.
1: 네, 그러니까. 기둥이. 예. 그런데 그거가 거기서 이제 세포가 그 찢어진 신경을 네네. 타고 내려가요.
0: 네네.
1: 그러면 허리에 있는 세포가 엉덩이로 가니까 어때요?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0: 아이고.
1: 그러니까 아프죠. 그러면 그 신경만 따라가면서 지져주면 네네. 되는데 그게 이제 고관절로 가요. 그 다음에 아, 무릎 관절로 가고
0: 예, 예.
1: 대퇴골 또 예측이 취해서 발목으로 가고 그 발바닥까지 예. 가는 신경줄이 있어요. 이게 그걸 알면 따라가면서 일침 여기다가 뭉쳐 있는 자리는 어혈이 있게 돼요.
0: 예, 예.
1: 그러면 어혈을 녹이려면은 뭔가 힘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0: 네, 네.
1: 침을 놔요. 이게 머리에서 볼 때는 뇌에서 볼 때는 이물질이 들어온 게 침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간에서는 백혈구를 그쪽으로 이 두 배를 보내야 돼. 방어를 해야 되니까.
0: 예.
1: 뇌에서 간으로 명령돼 간에서 그리를 보내는
0: 그렇죠.
1: 되면서
0: 예, 예. 아.
1: 모든 근육을 통제를 한다고요.
0: 아.
1: 그다음에 간은 간이 되면서
0: 예.
1: 간에서는 근육을 주관하지만 신장은 뼈를 주관해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예.
1: 간신동원이라고 그래요. 간도 치료하고 신장도 같이 하면서 근육하고 뼈를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0: 아.
1: 그럼 근육과 근육 사이, 뼈하고 뼈 사이에는 네. 뭐가 있냐면은 어혈.
0: 아, 어혈. 예.
1: 어혈이 잘 못 알아먹죠?
0: 네, 네.
1: 혈전.
0: 아, 혈전. 네. 네.
1: 그것도 못 알아보면 피떡.
0: 아.
1: 그게 있는 자리는 극심한 통증이 오는 거예요. 이제 통증이 왜 오느냐면은 그 안에는 막혀 있어요.
0: 예, 예.
1: 막혀 있는 세포를 갖다가 좀비 세포라고 그래요, 의학용어로.
0: 좀비 세포.
1: 네. 오, 예. 그게 그 세포는 나가지고 새로운 세포가 와야 되는데 못 나가고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0: 오.
1: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몸은 살아 있으니까 이걸 빼내려고 이걸 예, 빠져나가지 예. 못하고 예. 그러면 이 세포가 이 살아있는 세포를 공격하래요. 그러면 내 세포가 내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0: 예, 예.
1: 그 로마지성 관절염.
0: 아,
1: 그다음에
0: 예.
1: 로케미아, 루파스, 노게릭티시스. 이게 다 그런 병들이에요.
0: 예.
1: 루자가 붙어 있는 것은 루마티스 이런 예. 어떤 그리스 말로 물이 흐르다. 예, 루마티 지금 정지되는.
0: 예, 예.
1: 그러면 통증이 오는 거예요. 막히면 어떻게 돼요? 피가 못 가면은 열이 나면은 피가 열이 나게 돼요.
0: 네네.
1: 열이 나면 아프거나 가렵거나
0: 네네.
1: 둘 중에 하나예요.
0: 어.
1: 그래서 이제 너무 통증이 극심할 때는 열 때문에 아프니까 아픈 뜨거운 자리에 찬 물수건을 갖다 대줘요. 온도가 식을 거 아니에요.
0: 예, 예.
1: 그럼 아파요 안 아파요?
0: 훨씬 덜 아프죠. 아, 네.
1: 가려운데 또 혈열이에요. 거기 또 찬 물수건을 대주면은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되는 수가 있어요. 막혀갖고 차가워서 아플 때는 그때는 더운 물수건을 대줘야 돼요. 따뜻해야 녹아 흐르죠.
0: 예, 그렇죠. 녹으니까.
1: 어른 데는 녹이고 높은 데는 내리고 그래서 불통, 측통, 통측,
0: 예,
1: 예. 불통이거든요.
0: 아, 예.
1: 그러니까 한방 올리는 뭐 내가 알고 있는 의서가 3,200권대예요.
0: 네네.
1: 죽을 때까지 다 못 읽어요.
0: 아, 예, 예.
1: 예, 주로 이제 동의보가 많이 있고 그 앞에 황제 내경이 있고 황제 내경은 원전이고 그 다음에 동의보감이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방야가편인데 이게 미안하게도 이 책들이 다 500년 전에 처방들이요.
0: 아이고 예, 그러면
1: 그래서 거기서 기본은 배우고 현대에서 오는 이제 후세방을
0: 예,
1: 해야 되고
0: 예, 예.
1: 그 다음에 새로운 걸 또 봐야 돼요. 그래야 약 처방도 나오고 침 처방이 거기서
0: 그렇죠.
1: 나와요.
0: 그렇죠. 예, 예.
1: 지금 옛날 동의보감 보시면서 그 거기에 통달되신 분들이 이 별로 효과가 떨어지는 게 이미 그때 쓰는 온방은 변질 사람 몸이 다 전부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요.
0: 예, 예, 예.
1: 500년 전에 우리가 아이스크림 먹은 적 없잖아요.
0: 없죠. 예.
1: 구두 신은 거 없잖아요. 예. 운동화도 없고 옷도 이렇게 좋은 옷감도 없고 근데 지금은 전부 업그레이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약 처방대로 하면은 듣지를 않아요.
0: 아, 이미 예. 시대가 뒤떨어진 예. 그 약 처방이거든요.
1: 예.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현대적으로 예, 예. 막 그렇게 예, 예.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가감이라고 그래요.
0: 예.
1: 가자는 더 예, 올리는 예. 거고 감은 예. 내릴 감자. 올리고 내리고 해서 네. 그 약체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0: 아.
1: 그래서 일침 침을 놨죠. 그다음에 뜸을 떠줘야 돼요.
0: 네네.
1: 경락으로 가는 것은 뜸을 침을 놔주지만 경근으로 가는 건 뜸을 떠줘야 돼요.
0: 네.
1: 뜸을 떠주면 이게 1300도의 온도가.
0: 아이고.
1: 그러면 뇌에서 느끼는 건 40도에서 네. 48도에서 50도로 느껴지거든요.
0: 네.
1: 뇌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0kg를 50배를 보내야 돼요.
0: 어.
1: 그러면 간도 좋아지고 신장도 좋아지고 간신 그다음에 심장도 좋아지고.
0: 아 심장도.
1: 네. 네. 심신불교 예. 간이 불안해지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약은 일침 이뜸 삼약 약을 반드시 먹어줘야 되는 게 몸이 싸우려면은 보급부대가 와야 되잖아요.
0: 그렇죠. 예.
1: 이 침은 그냥 우리 소총 따발총 얘기 정도 되는데 뜸은 폭탄이라고요.
0: 아,
1: 폭탄이에요. 그쵸? 그냥 예. 이제 105 그냥 폭탄 막 박혀갖고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일진 삼약. 약은 보급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몸에 보급을 해줘야 되죠.
0: 어.
1: 그러면 간신, 비폐신, 오장육부에 맞는 예. 약초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전부 통틀어서 만드는 처방 하나가 묶여진 게 산상금옥단이에요.
0: 아.
1: 그 이제 여러 가지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0: 네네.
1: 공진단의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0: 네네.
1: 제가 만든 약은 공진단에 들어가는 사양 성분이 15배가 들어가야 돼요.
0: 아이고, 예.
1: 공진단 15배가 들어가야 금옥단이 돼요.
0: 아,
1: 근데 큰 파워가 되지 않고는 약이 안 듣더라고요.
0: 약이 안 듣는다고.
1: 근데 예. 거기에는 공진단에 안 들어가는 산삼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사양 성분은 15배 올리고
0: 네네.
1: 이제 숙지향은 반드시 구중구폭을 해야 돼요. 19번을 찍어 9번 말리고 그런데 거기에 토백질이 빠지면 약 소화가 안 돼버려요. 토백질도 그냥 넣으면 소용이 없고
0: 네네.
1: 황토에도 하루 종일 담궈야 돼요.
0: 황토에?
1: 네, 예, 하루 종일 예. 담궈갖고 말려서 가루로 말려서 볶아서 가루를 써야 돼. 그때 이제 법제한다고 그러는데 학교에서는 그 가르치질 않아요.
0: 네.
1: 도가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산상금옥단이나 도인벽사단은 내가 다른 약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0: 예, 예.
1: 벽사단도 온병학에서 벽사단이 있어요.
0: 예, 예.
1: 그래서 여기는 도인들
0: 예, 예.
1: 도가에서 나왔기 때문에 앞에다 도인을 붙여놔서 구별해놓고. 공진단의 원조인데 그걸 갖다가 내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금하고 옥하고도 안 바꾼다 해서 금옥단을 만들었는데
0: 그래서 금옥단이군요.
1: 네. 근데 이거는 이런 약은 제가 제 손으로 만들어놓은 약이니까
0: 네네.
1: 제가 보증을 해요.
0: 아 그렇죠.
1: 병년가도 안 써가요.
0: 예예.
1: 그러면 생꿀로 반죽을 해야 돼요.
0: 아 반죽을 네, 또 생꿀로.
1: 꿀은 3000년가도 안 썼거든요.
0: 예.
1: 그리고 금을 씌워놨어요. 근데 금 썩는다는 얘기 들었어요?
0: 없죠. 네. 예.
1: 금이 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몸에서 볼 때는 세부치잖아요.
0: 네네.
1: 그럼 그를 기가 붙어요. 그래서 침 받는 원리까지 있어요.
0: 아,
1: 그리고 심장에서 나오는 열은 아랫배 뒤쪽으로 콩팥으로 네. 내려보내고 콩팥의 차가운 기운은 위로 올라오면서 심장 열을 식혀요.
0: 예.
1: 뜨거운 것은 식혀주고 차가운 것은 덮여주는 게 산상금옥단이에요.
0: 아 그렇구나.
1: 네. 그래서 이제 그 박사천 그 회장님
0: 네네네.
1: 그 와이프 그분 이름이 레슬리인데
0: 네.
1: 이 인양반도 이 아토피
0: 아토피
1: 내가
0: 예,
1: 7년
0: 예.
1: 이상 고생을 하신 네, 것 같은데 네, 네. 나한테 왔을 때는 진물이 양쪽 겨드랑이로 흘러갖고
0: 예, 예.
1: 가려워서
0: 예.
1: 이 손을 장갑 끼고 묶어야
0: 예,
1: 돼
0: 예, 예.
1: 긁어보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그걸 고치려고 온 게 아니고. 남편이 오는데 여자가 한 사람이 더 타면 칼플라인이 빨리 올 수가 있으니까 따라온 거예요. 이게 원짐에 좀 보자. 이걸 그분들은 고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0: 예, 예.
1: 이때 해왔고 여기저기 안 가본 데 없고 어디 가도 이거는 못 고치는
0: 예, 예.
1: 불치병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못 고치기는 뭘 못 고쳐. 이건 병 아니야.
0: 예, 예.
1: 아토피나 알레르기는 고혈압, 당뇨는 병이 아니다.
0: 네.
1: 증상이에요. 그게 다 혈열이에요.
0: 아,
1: 피가
0: 예.
1: 열나서 가렵고 아픈 거거든요. 그러면 침도 아주 간단해. 사간 터져야 돼요. 합곡 대충 넣어주고 중환 넣어주면 그게 사관이에요. 침도 쉬워요. 한 7개 넣으면 돼요. 넣고 겨드랑이에 이미 발진이 돼 있어서 진물이 있는데 오른쪽 양쪽인데 그러면 간이 오른쪽에서 오니까 간열 시켜주면 돼요.
0: 네.
1: 거기서 부항 두 개를 피를 뽑아줬어요.
0: 네.
1: 그 다음에 올 때는 그 진물이 그 희한하다고
0: 네.
1: 침 한 번 맞고 갔는데 뭐 침 한 번이 무슨 침만 맞고 와서 내가 급하니까 그 목탄 바로 뒀지.
0: 아 그랬구나.
1: 그래서 약 먹은 걸 잊어버렸더라고요.
0: 그랬구나.
1: 약 먹었잖아. 그 약한테 고맙다고 그래.
0: 어쨌든 간에 참 네. 다행이시고
1: 네. 그 세 번째 왔을 때는 네. 나를 목을 껴안고 너무 고맙다고 그랬어.
0: 그러니까.
1: 선생님 아주 네. 천재라고 그래요.
0: 그러니까.
1: 그래서 뭔 소리냐.
0: 고맙도 맞고 너무 잘 되신 네. 것 같고.
1: 그랬더니 세 번 맞았는데 가려운데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네 번 맞고 다 나서 버린 거예요.
0: 알겠습니다. 자 나오신 김에 프로모션 좀 부탁할게요.
1: 아 예. 아, 예. 산상 금옥단은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거니까 10개면은 1200불이에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5분만 네. 600불씩 해드릴게요.
0: 아, 반값에.
1: 예, 한 번은 나 방송 오기 전에 미리서 맞춰놔서
0: 아,
1: 네 분만 선착순으로
0: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 도인 벽사단도
0: 네네.
1: 그거는 동남아 여행을 가거나 물이 나쁜 아프리카 갈 때 아주 필수적이에요.
0: 아.
1: 양 뭐 독국물 네, 먹거나 네, 뭐 했을 네. 때 그걸 뭐그 해독을
0: 예.
1: 해주거든요.
0: 예,
1: 산삼 그거는 치매하고 중풍 예방입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네, 약이니까 네, 네. 값으로 1200불인데 600불에
0: 아 그것도 반값이에요.
1: 1200불 600불이고
0: 예, 예, 예.
1: 이제 산삼이 좀 팔다 남은 게 있어요.
0: 네, 네.
1: 그 이제 한 분씩밖에 못 해드려요.
0: 아, 예, 예.
1: 3,800불짜리는 1,200불, 10만 네. 원 값입니다.
0: 아, 예, 예.
1: 5,800불짜리는 1,500불에
0: 네, 네.
1: 한 사람.
0: 한 사람, 예. 한 분만.
1: 예, 8,000불짜리가 있다. 2,000불에 한 사람.
0: 아, 예.
1: 딱 한 사람밖에 없어.
0: 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참 그 좋은 정보가 많았습니다. 제가 병원 위치 연락처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는 809 사우스 호바트니까 팔가와 호바트 코너에 보면 아주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213-503-3304, 503-3304로 연락해주시면 되고 지금 오늘 설명 들으셨겠지만 지난주에 나오셨던 우리 CEO 회장님도 나시고 아토피도 나셨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직접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고 방문하셔서 아파서 고생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네, 벌써 시간 다 됐어요.
0: 네, 네. 그 시간이 금방
1: 설명이
0: 흘러갔어요.
1: 부족하신 것은 네네.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0: 네.
1: 성민 산삼을 치면은
0: 네네.
1: 내 얼굴이 나와요.
0: 아, 예.
1: 내 얼굴 거기를 클릭해야
0: 아.
1: 이 동영상이 나와요. 안 그러면 라디오는 그래서 동영상이 없는 거가 많아요.
0: 알겠습니다.
1: 이 방송은 동영상 나올 거예요.
0: 지난주보다 얼굴이 훨씬 좋으세요. 제가 볼 땐 그러세요.
1: 금옥단 하나 더 먹었나 보다.
0: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네.
2: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0: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샌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류마티스 관절염,
3: 어깨와 허리 통증,
2: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3: 성민산삼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2: 진통제 없이
3: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5-3304 385-3304.
4: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5: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4: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5: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4: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 크리스티님, 히리님 오셨네요. 세인트 아저씨,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맛있는 저녁 식사하세요. 날씨가 어떠냐 그러니까 한국은 오늘도 비. 아, 예. 우리 H님, 비가 겁나게 그립다고 그러셨나요? 아,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에는 비가 오고 무덥지만 아, 좀 여기는 너무 비가 필요합니다. 너무 덥고 말라서 요새 산불도 많이 나고 비가 겁나게 필요해서 옛날에 이제 비 오라고 기우제를 많이 지냈죠. 비 와야 된다고 가뭄이 많아서 아, 이거 라디오는 내 친구에서도 기우제 한번 지내보겠습니다. 자, 김대훈의 비가 온다, 비가 온다, 비가 온다.

네, 비가 온다 함께 했습니다. 김대훈, 혹시 오늘 저녁에 비 오는 거 아니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 비가 꼭 안 오더라도 여러분, 비가 마음속에 착착 내리면 그게 바로 우리 마음에 비가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에 집에 들어가시면 마음에 주룩주룩 비가 내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빠바밤. 네, 기우제 지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정원님 새로 들어오셨는데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0: 네, 강호달님의 노래였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케이장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3: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4: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5: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4: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5: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4: 한국 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5: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4: 지금 108golf.com에서 만나보세요. 108golf.com.
6: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7: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8: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9: 건강하세요.
7: 센터 메디컬 그룹.
10: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10: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0: 네, 오늘 수요일 여러분들 덕분에 또 즐거운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최고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면서 이 무더운 수요일 오후를 여러분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안개비 장보윤의 음성 띄워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했고요. 사랑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0: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5: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4: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6: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2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회차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 지켜보세요.
7: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8: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7: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8: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7: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9: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0: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9: 네.
10: 수영도?
9: 그럼요.
10: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9: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0: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2: 정말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는 어떻게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착장도 좀 더 신경이 쓰여지는데요. 그래서 시원한 플립플랍이나 샌들을 즐겨 신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종류 신발은 발을 지지하는 힘이 약하죠. 보행을 아무래도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러다 보면 허리 부담을 높입니다. 네, 허리에서 발생하는 통증인 요통. 일생에 단 한 번 이상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그만큼 요통의 원인도 참 다양한데 플립플랍이나 샌들 같은 발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는 신발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다. 보행 시에 발은 지면의 충격을 1차로 흡수하는 신체 부위죠. 발 아치는 이 충격을 분산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여기서 분산을 시켜야 무릎, 골반, 척추로 전달되는 부담도 완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밑창이 좀 얇거나 발을 제대로 고정하지 못하는 여름 신발들은 특히 이 플립플랍 같은 경우는 발가락으로 끈을 움켜쥐는 그런 특유의 보행 패턴을 만든다고 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조금 더 긴장될 수밖에 없고요. 보폭은 줄어들면서 보행 균형은 깨지게 됩니다. 자, 이런 보행 패턴이 반복된다면 결국 발목과 무릎, 골반 요추까지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허리 통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신발을 잘 신을 것을 당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의 시원함을 위해서 우리 허리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여름철이니까.
1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4: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6: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며칠 안에 이란 핵시설에 대한 폭격 수위를 높일 계획이라고 이스라엘 측에 통보했습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이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 폭격기들이 타격할 목표는 이른바 곡괭이 산으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이란의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 인근에 위치한 이 산에는 요새화된 지하 핵시설이 구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핵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장소라면 어디든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 공습 계획을 이스라엘과 공유한 것은 이란의 보복 가능성에 대비하게 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공세가 강화될 경우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보복 수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칸 방송은 이스라엘이 이번 통보 이후 최고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동 정세가 급격히 긴장되는 가운데 미국의 실제 타격 시점에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감정평가국이 오는 9월부터 재산세 체납에 대한 벌금과 수수료 규정을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액의 10% 연체벌금과 12달러 수수료가 부과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9월부터는 연체 후 90일이 지나면 세금 담보권 통지 수수료가 기존 29달러에서 93달러로 3배 이상 오릅니다. 미납 상태가 계속되면 매월 1.5%의 추가 벌금이 완납될 때까지 쌓입니다. 연 재산세가 4,000달러인 주택 소유주라면 연체 벌금 400달러의 수수료와 매월 60달러의 추가 벌금까지 더해져 재정 부담이 빠르게 불어납니다. 재산세는 일반 신용카드 빚이나 개인 대출과 달리 정부가 우선권을 갖는 채무입니다. 세금 담보권이 설정되면 주택 매각이나 재용자가 제한될 수 있고 장기 연체가 이어지면 정부가 해당 부동산을 세금 매각 대상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나 주소 변경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연체 책임은 면제